0: 불교 미술로부터의 가출. 아우, 왜 또 출가도 아니고 가출을 하셨어요? 아, 제가 얼핏 듣기에 네. 아버지께서 저 단청, 네. 네, 또 단청 일을 하시고 어머니가 또 불교 미술 네네. 작가이기도 하시고 네. 집안이 불교 미술과 인연이 깊은 집안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또 여러 그런 어떤 인연이 있겠네요. 예, 그러면 불교 미술로부터의 가출이 무슨 뜻인지 자세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1: 어릴 때 이제 아버지는 단청을 하셨고 어머니도 단청 기술자 면허를 따시고 불화 생활을 그리셨어요.
0: 오, 대단하시네요. 뭐,
1: 네, 집이 온통 그런 안료와 붓들이었고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됐고, 그리고 그 이제 조금 자라면서 아버지가 단청 현장에 계속 저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제 일을 시키신 거죠. 근데 사실 어린 나이에 그런 일들이 그렇게 즐겁진 않았어요. 오. 방학 때나 주말에 예. 데리고 가셔서 예. 또 산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높은 발판에 올라가서 뭘 칠하고 네. 예.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좀 물론 자연스럽게 접하긴 했지만 즐겁고 유쾌하진 않았다. 오히려 괴로웠다.
0: 그래서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데
1: 맞아요.
0: 산 속에서 막 색칠 시키니까
1: 또 그 안료가 또 그 이렇게 뭐
0: 독하죠.
1: 너무 독하고 그래서 대학교를 제가 서양화를 전공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좀 사이가 안 좋아져서 예, 20살 때 예. 2만 원을 들고 가출을 한 게
0: 얼마요?
1: 2만 원을 들고
0: 2만 원이요?
1: 예.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가출 상태여서 사실 출가라고 해도 되지만 예. 공식적으로는 가출이 맞죠.
0: 가출. 네. 예. 아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색칠하면서 재미 없다고 하셨으면서 네. 어떻게 또 서양화가 서양 미술을 또 전공하게 되신 거예요?
1: 그러게요. 그 피는 못 속인다고. 예. 저희 이제. 뭐 아버지도 단청을 하셨지만 외가 쪽에서 이모는 애니메이터였고 삼촌들도 다 아버지 밑에서 이제 단청을 배우고 그래서 큰애 삼촌은 나중에 단청 기술자가 되셨고요. 예. 그래서 그런 피를 이어받아서 그림을 좋아하긴 했습니다. 어릴 때.
0: 그림 자체를 좋아하셨군요. 네. 유전자가 그러니까요.
1: 맞습니다. 예. 단청을 예. 그렇게 현장에서 안 배우고 정말 불화나 단청 이런 걸 그림으로 배웠다면 제가 아마 이렇게 반감을 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현장에 투입이 되고 그리고 약간 강압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그림을 너무 좋아했고 예. 서양화가가 예. 되고 싶었고 예. 막 반고흐나 클림트나 피카소 같은 화가가 되겠노라 해서 반대를 무릅쓰고 서양화가를 진학을 했는데 예. 이제 그 뒤로 좀 뭐 뭐가 많이 틀어진 것 같아요.
0: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1: 맞습니다.
0: 예. 그 가출을 하신 분이 어떻게 불교 미술로 복귀를 하시게 된 겁니까?
1: 이게 뭐 어쨌든 가출을 해서 돈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0: 돈이 없어서.
1: 예. 당장 돈이 없으니까.
0: 그렇죠.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1: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홍대 쪽에서 예. 이런 클럽 알바도 하고 노점상에서 피어싱 장사도 하고 예. 뭐 벽화도 다니고 하다가 제대를 하고 돈이 없으니까 좀 이런 전전긍긍을 하다가 사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 어릴 때 이혼을 하셨고 그래서 연락이
0: 이렇게 없... 집안 얘기 이렇게 편하게 하셔도 되는
1: 뭐
0: 겁니까?
1: 이제 뭐 저도 뭐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제대를 하고 어떻게 연락이 어머니 친어머니랑 닿아서 예. 그 모임에 나갔더니 이제 네. 삼촌도 계셨고
0: 삼촌도
1: 네.
0: 계셨고
1: 큰애 삼촌이 스님이셨었어요.
0: 오, 그렇군요.
1: 하셔서 예. 스님 생활을 하시다가 환속을 하시고 이제 불화 작가를 하고 계셨고 예. 제 이런 사정들을 듣더니 그러면 너 다른 데서 알바 하지 말고 내 작업실 와서 나를 도우면서 배우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어떤 석채를 다루는 법 뭐 붓을 쓰는 법 이런 것들을 서양화랑은 완전 다르니까 그런 것들 배우면서 사실 즐거움이 좀 생겼죠. 그러면서 이게 불교가 내가 어릴 때는 진짜 재미없고 징그징그하고 스님들도 네. 제 어릴 때 스님들은 네. 아버지한테 클라이언트

0: 인 거잖아요.
1: 그렇죠.
0: 진짜 그런 게 아닌 불교라는 것들을 삼촌 통해서 보니까 너무 재밌고 흥미가 가더라고요.
1: 야, 비로소.
0: 네네. 예. 그리고 삼촌은 뭐 강압적인 그런 것들도 전혀 없으셨고
1: 예.
0: 너무 삶을 되게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그때 당시에 제가 볼 때는 살고 계셔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래서 불교가 뭐길래 삼촌은 심지어 스님이셨었는데
1: 예.
0: 그래서 들여다 보니까 이 불교의 어떤 종교적인 측면 말고 진짜 그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예. 어떤 생애 예.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1: 야
0: 그렇게 보니 이건 거의 뭐 나랑 비슷하게 가출도 하셨고
1: 그렇죠.
0: 어떤
1: 당황도 하시고
0: 맞아요. 이 어릴 때 물론 저도 예. 막 그 절에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접했지만 그때 접했을 때랑
1: 예.
0: 또 제가 성인이 되고 군 제대 후에 혼자 살면서 접한 그 이야기가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1: 예.
0: 뭐 동일시도 되면서
1: 예.
0: 아 진짜 뭔가 소위 힙스터의 삶을 사셨구나 그분은. 그 다 가졌다가 예. 모든 걸 다 버리고
1: 예.
0: 그러면서 다시 불교에 이제 심취하게 됐고
1: 불교의 매력에 푹 빠지셨군요.
0: 맞습니다.
1: 예.
0: 그렇게 시작이 됐죠.
1: 그때가 몇 살 때였습니까?
0: 그때가 24살, 2006년, 7년 그때였어요.
1: 예.
0: 그때부터 이제 전혀 다른 방식의
1: 예.
0: 어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교가 아니라 불에 빠졌다.
1: 아, 네. 교가 아니라 부처님 자체에 빠졌다.
0: 네, 그때는 예. 그렇게 지금까지도 뭐 약간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1: 예, 아예 어쨌거나 부처님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 것 맞습니다. 자체가 불현이 깊으시고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성근이 있으시고 네. 이 어렸을 때 불교 혹은 뭐 단청이라든가 네. 불교 미술이 징글징글했는데
0: 네.
1: 그래도 그림은 좋아가지고 서양화를 공부하시다가
0: 네.
1: 그다가 좀 방황하고 네. 다시 불교 미술 작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0: 네.
1: 근데 파격적이라고 할 정도로 조금 이따 작품을 함께 볼 테지만 네네. 파격이다라는 표현을 들을 정도로 불교 미술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예, 또 어떻게 그렇게 불교 미술 작가가 되어서 전통적인 불교 미술이 아니라 파격적인 강렬한 그런 불교 미술로 나아가게 되었는지 또 좋은 말씀 듣고 싶습니다.
0: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사실 저희가 지금 보는 이야기들은 정말 옛날 얘기잖아요. 그 2600년 전 얘기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그 부처님이 했던 말씀들과 행동들이 과연 안 힙했을까?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엄청 센세이션하고 모두에게 충격을 줄 만한 행동과 이야기들이었잖아요.
1: 2600년 전에 부처님을 네. 지금 학자들은
0: 네네.
1: 그 당시에 부처님은 혁명가였다.
0: 그럼요.
1: 이렇게 표현도 맞습니다. 하죠.
0: 예. 저는 또 한편으로는 뭐 GD 같은 사람이지 않았어요. 모두를 이렇게 정말 셀럽이자
1: 예.
0: 아이돌이자
1: 예.
0: 그거를 한 10여 년 전에 그 이야기들을 공부 아닌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전통이라는 것들이 과연 그게 생겨났을 때도 전통이었을까? 그때 엄청 새롭고 힙했기 때문에 살아남아서 지금의 전통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꼭 이 단청과 불교 미술을 놓고가 아닌 모든 미술 전반을 놓고 봤을 때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미술사에 살아남은 것들은 그 시대에 최고로 힙했던 것들인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고려 불화, 단청들도 지금 이어와서 전통이 된 것들이지 그렇다면 내가 어떤 새로운 것들을 그리는 게 2000년 뒤에는 전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그 정말 20대 초반에 발칙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1: 예.
0: 그래서 지금이라면, 부처님의 지금이라면 어떤 모습일까? 그런 걸 상상하다 보니까 이 팔상도를 현대에 맞게 좀 만들어보자.
1: 팔상도.
0: 네.
1: 부처님의 일대기를 8폭의 그림으로 만든 맞습니다. 팔상도를 현대적으로.
0: 네.
1: 예.
0: 그래서 그린 그림들이 그 2014년도에
1: 예.
0: 불교 박람회에 나오면서 좀 알려지게 됐죠.
1: 아, 그때 네. 많은 관심을 받게 됐네요. 네. 파격!

0: 최근에 네네. 출근에서 극락까지라는 네네. 전시회를 여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아, 또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1: 제가 어쨌든 그런 불교 그림들로 처음 작가로 데뷔하고 14년, 15년, 16년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불교 전시
0: 저 뒤에 네. 나오네요. 네. 제가 저거 보면서 설명 좀 해주세요.
1: 네네. 네. 제가 불교 미술이 싫어서 집을 나왔는데 네. 어느 순간 불교 미술 작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0: 예.
1: 그래서 너무 좋았지만 그래서 그 뭐 대원상이라는 상도 저 10대 제자 그림으로 받기도 하고.
0: 야, 대원상도 받으셨어요.
1: 야. 그리고 제 팔상도 그림으로 네덜란드 국립박물관 이런 데 초청돼서 전시도 열게 되고. 그러면서 물론 너무 내가 불교 미술 작가로 불리는 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 이게 맞나?
0: 네.
1: 되게 B급 코드도 좋아하고 소위 병맛 같은
0: 저도 병맛
1: 네. 그런 거는 그때도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캐릭터 제 안에 부캐를 만들어서 웹툰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0: 웹툰을
1: 네. 한 컷 만화 직장인이나 뭐 일반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조금은 B급 코드의 웹툰을 그렸는데 그게 또 사랑을 많이 받게 돼서 한 10년간은 그 작가로 활동을 계속했죠. 근데 최근에 다시 불교에 돌아오게 된 계기 역시 불교가 사실 전 예전부터 되게 불교는 힙하다 하고 얘기했는데 요즘 그게 약간 먹힌
0: 젊은 청년들이 네. 힙불교, 힙한 불교 해가지고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1: 네네. 그래서 저도 몇 년 전부터 박람회를 꾸준히 갔지만 몇 년 전부터는 여기 왜 이렇게 마치 홍대나 성수동처럼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오지? 그걸 보면서 이제 다시 또 불교 미술이나 불교 작업들을 해야겠다 해서 최근에 이제 불교 작업들을 하다 보니 그렇다면 그 두 개로 전시를 한번 해보자 라는 제안들이 여기저기서 들어와서 내 그 직장인 그림과 불교 그림을 어떻게 무엇으로 묶을 수 있을까 해보니 제가 그린, 제가 작업한 걸로 결국 저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시 자체를 뭐 굳이 억지로 묶기보단 출근부터 극락까지 라고 해놓고 직장인 처방전과 극락전 두 가지 컨셉을 자연스럽게 이으면 어차피 내가 다 그린 거니까 하는 얘기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전시를 올 초에 울산 여기도 이 백양사라는 절에 맞은편에 있는 백양사에서 만든 현대미술관입니다.
0: 울산 네네. 언양의 백양사 네. 예, 말씀하신 거죠?
1: 또 굉장히 좋은 공간 현대미술관에 초대를 받아서 한 달간 전시를 했죠.
0: 예, 이때 화제를 많이 모았다고 들었습니다.
1: 아, 예. 근데 좀 더 많이 오셔서 구경하셨으면 했는데 위치가 좀 이렇게 외진돼 있어서 많이 오시진 못했지만 그래도 뭐 많이 좋아하셔갖고
0: 나중에 서울에서 또 하셔야죠.
1: 뭐 열어주십시오. 어디든 초대해 주시면 그림 드리려고
0: 저도 그때는 꼭 가보겠습니다. 예, 우리 스님들 데리고 예. 네. 그 힙한 불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1: 네네.
0: 우리 작가님이 생각하는 힙한 불교 무엇일까요?
1: 제가 진짜 입버릇처럼 얘기하는데 불교는 안 힙했던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서야 힙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렇지 사실 불교가 처음 나왔을 때 그리고 그동안 우리의 역사 속에서 불교가 과연 이렇게 어떤 트렌드의 중심이 아니었던 적이 있나? 그리고 그 정말 우리 시타르타 부처님이 하신 그런 말씀들이 그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를 무릎을 탁 치게 안 하는 말들이 있나?
0: 감동을 주죠.
1: 맞아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사실 그게 이렇게 오래 살아남고 오래 모든 사람들이 열광한다는 건 그 자체로서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0: 예.
1: 특히나 지금 여기 배경에서도 2026년 이렇게 화려한 AI가 창궐한 이 시대에 오히려 더 불교, 이 공과 업, 이 채움과 비움이라는 키워드와 일맥상통한다는 건 이건 정말 너무너무 힙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하기 아까울 정도로 너무 대단한

0: 사상이자 이야기들이어서 사실 저는 뭐 힛불교 요즘 이제 그런 박람회를 통해서 힛불교라는 말이 만들어졌지만 불교는 힙하지 않았던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1: 항상 힙했다.
0: 맞습니다.
1: 이야, 말씀이 힙하시네요. 예. 그러면 우리 작가님께서 네네. 불교를 작품으로 표현할 때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예, 무엇일까요?
0: 아, 어쨌든 이 그동안 쌓여있는 그동안 변하지 않는 깊은 철학과 정말 단단하게 다져진 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내가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은 늘 합니다.
1: 예.
0: 그러니까 우리가 재구성, 소위 새로운 창작을 할 때 그런 중심이 없이 어떤 표면만 너무 소위 그런 재미 요소만 만들려고 하면은 자칫 작가로서도 위험하지만
1: 예.
0: 이것을 그냥 활용만 하고 예. 이렇게 버리려는 그런 식으로 보여져서는 안 된다라는 게 예. 가장 깊이 있습니다.
1: 말씀이 너무 멋있는 게
0: 네네.
1: 그러니까 재해석하고
0: 네네.
1: 창작은 하되 뭐 선을 넘지는 않는다.
0: 맞습니다.
1: 훼손하지는 않는다. 네. 멋있습니다, 작가님.
0: 왜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뭐 팝업도 해보고 다른 되게 많은 뭐 회사나 뭐 작가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사실 우리가 불교이기 때문에 여기 모여 있는 거잖아요.
1: 예.
0: 그 박람회도 그렇고.
1: 예.
0: 근데 반대로 따지면 과연 불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뭐 판매가 많이 되고 이렇게 각광을 받을 수 있었을까?
1: 야.
0: 그렇다면 불교를 제하고도 어떤 동일한 퀄리티의 무언가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1: 예.
0: 거기다가 불교를 입혔기 때문에 잘 팔리고 불교를 그냥 갖다가만 썼기 때문에 소위 요즘 트렌드에 맞아서 힙해지고 이런 것은 좀 내가 경계해야 된다.
1: 예.
0: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1: 예.
0: 그래서 사실 요즘도 뭐 제가 영상 작업이나 예. 음악 작업이나 이런 티셔츠도 제가 만든
1: 멋있습니다.
0: 예. 이런 거를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좀 물음 같은 걸 던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1: 그게
0: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1: 예.
0: 어떤 뭐 판매를 하거나 무슨 굿즈를 만드는 사업자라기보다는 작가이니까.
1: 작가니까.
0: 예, 그런 생각들이 기반이 안 되면 작업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1: 이야, 멋있는 작가 정신입니다.
0: 네.
1: 예. 나눌 대화가 많아서요.
0: 네네.
1: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0: 네네.
1: 두 번째 키워드 무엇일까요? 먹고 사는 고.
0: 네.
1: 뭔가 이게 가슴을 좀, 뭔가 가슴에 뭐가 울컥거리는데, 뭐 대충 느낌은 오지만, 좀 네.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0: 근데 너무 멋있게 써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까지 멋있게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 감사하네요. 사실 먹고 사는 고라는 예. 게, 뭐, 먹고 사는 건 다 힘들고, 다 괴롭고, 불교에서 뭐 삶이 고이다. 하지만 그게 너무 저는 막 엄청난 불교의 가르침보다도 지금의 삶과 가장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0: 네.
1: 예.
0: 그게 정말로 피지컬적으로 몸이 힘들고 정신이 힘들어서도 있지만 결국 인생 전반을 보면 무언가를 참아야 되고 무언가를 계속 깨나가야 되고 그런 과정들의 연속이잖아요.
1: 예.
0: 저의 개인의 삶도 저 고였지만 뭐 지금도 계속 해나가고 있지만 결국 제 그림이나 크게는 모든 지구가 먹고 사는 고 아닐까.
1: 먹고 사는 고.
0: 네.
1: 이번에 최근에 전시한 제목이 네네. 출근해서 극락까지잖아요.
0: 네네.
1: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는 것 자체가 먹고 살려고
0: 맞아요.
1: 예. 이거 뭐 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살려면 먹어야 되고
0: 맞아요.
1: 먹기 위해서 또 살아야 되고
0: 결국은 네. 모든 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1: 결국 인생은 먹고 사는 거다.
0: 맞습니다.
1: 그래서 괴롭고
0: 맞습니다. 네.
1: 그래서 출근도 고고고 출근하러 가야 되고
0: 좋네요.
1: 네, 네. 괜찮나요?
0: 네. 네.
1: 자 그러면 우리 먹고 사는 고 작가님의 정신이 스며들어져 있는 우리 작품을 한번

0: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작품 한번 볼까요?
1: 아.
0: 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뭐 제가 어릴 때부터 힙합도 좋아했고 이런 말장난, 언어 유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류들이고요. 첫 번째 그림은 이제 출근이 우울한 이유는 추울근이어서고.
0: 저 아가씨 왜 이렇게 조증인가요?
1: 퇴근이 신나는 이유는 퇴근이다. 되게 말장난 같지만
0: 네,
1: 사실
0: 재밌어요.
1: 모두가 매일매일 겪는 일이고요. 그 가운데 그림은 이제 약간
0: 부장님인가요?
1: 약간 불교의 그런 단어들을 비틀어서 전생에 업이 많아 업무가 업이 됐구나 이런.
0: 전생에 나라를 팔았나?
1: 그리고 이제 무슨 사 무슨 스님처럼 과로사 오피 스님 이렇게
0: 간호사 오피스님.
1: 업무 수행 중이다. 그리고
0: 재밌다.
1: 마지막 거는 이제 상사병이 걸렸는데 사랑에 빠진 건가요? 물어보니까 직장 상사가 주는 병이다. 뭐 이런
0: 상사병. 이거 말장난 재밌네요. 저 이런 거 되게
1: 이런
0: 좋아요.
1: 언어 유희로 제가
0: 저 상사병입니다. 예? 직장 상사병이에요. 상사병. 재밌다.
1: 제주 작품들입니다. 웹툰에.
0: 이런 작품을 만들면서 뭐 아이디어라든가 뭐 어디서 얻으세요?
1: 사실 주변에 제가 뭐 어릴 때는 저도 미대이고 주변에 다 직장인이라기보단 뭐 예술을 하거나 자유롭게 사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30대가 되면서 그런 친구들이 다 직장인이 되고 막 레게 머리에 뭐 자유를 외치던 친구들도 어디 회사에 영업사원이 돼서 정장을 입고 다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뭔가 내가 나만의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면 재밌겠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였고요. 사실 한 10년간 그래서 되게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작업을 많이 해왔죠. 근데 이게 저도 40대가 넘어가고 그 친구들도 뭐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장 내에서도 조금 위치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또 그런 소위 갑질이나 어떤 그런 애환보다는 건강에 더뭐 회사의 어떤 애환은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뭐 당장 건강,
0: 건강,
1: 머리가 빠지는 일, 뭐
0: 뭐
1: 아니면은
0: 당뇨,
1: 당뇨, 아니면 이제 가족들의 뭐 사춘기 아들, 딸의 애환. 그리고 사실 그때는 제가 소위 갑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까는 만화를 많이 그렸지만 이제 저도 그 나이대가 되고 제 친구들 역시 그 나이대가 되면서 보니까 이게 갑이 아니었고 을 오브 더 을이었구나, 이들도. 그리고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이젠 갑질보단 어떤 MZ와의 소통, 그리고 위아래 낀 세대, 이런 것들의 애환이.
0: 위아래로 막 치인다면서요?
1: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전부 다 아이디어가 되는 것 같아요.
0: 그걸 이제 어떻게 좀 재밌게 승화시키느냐.
1: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고를 어떻게 재밌게.
0: 그러면 우리 작가님의 작품을 좀 관객들이 나의 작품을 보면서 이런 부분을 더 깊이 좀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요.
1: 사실 초반에 제가 이 2015년에 이 그림을 처음 그리게 됐고, 그런 그림들을 그리면서는, 이렇게도 봤으면 좋겠고, 좀 이런 무게를 갖고 싶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10여 년을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무거운 기분보단 제가 한컷 만화이기도 하고 정말 넘겨보면서 피식 웃고 그냥 정말 미소를 띠고 왜 하루 중에 진짜 웃는 시간이 몇 초나 될까 생각해보면 많지 않잖아요.
0: 많지
1: 네.
0: 않죠.
1: 그래서 그런 정도면 됐다, 내 역할은. 그것도 엄청 큰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제 그림 뭐 불교 미술이 됐던 뭐 영상이 됐던 웹툰이 됐던 정말 힘 빼고 그냥 웃고 즐기고 정말 기억에 안 남아도 되니까 그 순간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냥 즐겨줬으면 좋겠다.
1: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0: 근데 저 너무 재밌어가지고, 작가님 이런 병맛 웹툰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실제 연재도 뭐 했었고요.
0: 재밌어요,
1: SNS에선
0: 진짜.
1: 지금도 뭐 다양한 방식으로 그 SNS에서 제 그림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런 생각을

0: 요즘 스탠드업 코미디가
1: 예.
0: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잘 되고 있는데, 제가 친한 코미디언들도 많고, 스탠드업 코미디 극장의 본부장도 제 친한 동생이어서, 제가 자주 보다 보면, 이게 스님들이 하시는 법문,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퓨어한 스탠드업 코미디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을, 감동도 시키고, 때로는 웃게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게 하고, 교화도 시키고. 그래서, 이 스님들이 스탠드업 코미디언과 뭔가 콜라보를 하면 굉장한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BTN 보고 계시죠?
1: 그러면 우리 작가님께서 이 먹고 사는 고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작품도 살펴봤는데 두 번째 키워드에서 이 작품을 보면서 그 작가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다면 한번 또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사실 사람들이 제가 뭐제 SNS에도 대문에 가장 먼저 써놓은 게 사는 게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해요. 물론 모두 다 각자 스페셜하고 특별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결국 되게 비슷하잖아요. 24시간 똑같고 우리가 뭐밥 먹고 자고 모든 것들이 비슷해서 제 그림에도 제가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 제 그림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한 컷이 있지만 사실 남들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남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그림 한 컷이 있는데
1: 멋있다.
0: 그게 인생이 고이기도 하지만 사실 다 비슷하니까 그래서 뭐 허무하게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비슷하니까 서로 힘내서 살자. 뭐 그런 제 그림의 모든 내용들은 그런 것 같아요.
1: 먹고 사는 고라고 두 번째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듣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살자.
0: 자, 맞습니다.
1: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예.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볼까요? 초성 퀴즈, 피읖, 시읖, 무탈하게. 제가 저게 뭔가 했는데, 제가 딱든 생각이, 오늘 작가님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엄청 웃었어요. 오늘 별로 웃을 일이 없었는데, 너무 즐겁게 웃었는데, 폭소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폭소, 뭐 한바탕 크게 웃자, 무탈하게, 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사실 답을 알겠어요. 피식 아니에요?
0: 맞습니다. 근데
1: 근데,
0: 폭소도 맞네요.
1: 예. 오늘
0: 폭소는
1: 제가
0: 생각도
1: 너무
0: 못 했는데.
1: 재밌게 웃어가지고, 피식, 무탈하게, 답 맞췄죠.
0: 네,
1: 예.
0: 맞습니다.
1: 대충 느낌이 오는데, 그래도 우리 작가님이 직접 인생 키워드 세 번째,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0: 최근에 제가 전시를 하면서 출근부터 극락까지. 그럼 작가님에게 극락은 무엇이냐? 작가님에게 극락은 어떤 의미이냐?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몇번 그런 질문을 받았고, 예전에는 극락, 정말 극도로 즐거운 건 어떤 것인가? 뭐 여행을 가서 맛있는 걸 먹고, 클럽을 가고, 사람들과 놀고. 근데 요즘은 정말 아프지 않게
1: 아프지 않게.
0: 내가 그리고자 하는 것들을 정말 가늘고 길게 오래 하는 게 이게 극락이겠구나. 막 엄청난 돈을
1: 네.
0: 막 많이 벌지 않아도
1: 예.
0: 정말 무탈하게 내가 하는 거를 오래 하고 그 안에서 작은 웃음들, 피식피식 웃는 그런 작은, 정말 작은 웃음들을 많이 갖고 가는 것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그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무탈하게 무언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아프지 않고 오래 하면서 작은 웃음들을 끊임없이 많이 갖고 가는 것. 그것이 40대 초반이 된 지금의 저의 어떤 목표인 것 같아요.
1: 인생의 정점을 찍어보신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복은 평범함 속에 있었다. 예,
0: 맞습니다.
1: 뭐 크게 안 아프고, 뭐큰 우환 없고, 그냥 지금 이 순간 그냥 한번 웃을 수 있고, 아, 이게 행복이더라.
0: 맞아요.
1: 작가님도 그와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0: 지금 저 자신도, 저도 보면 여기 제가 오늘 이걸 쓰고 나온 이유도 백반증 같은 것들이 엄청 생겼어요.
1: 잘못
0: 원인은 모를,
1: 느끼겠는데,
0: 네.

0: 이게 이제 치료를 하려고 해도 원인이 없다. 근데 결국 기승전 스트레스 때문이다.
1: 스트레스.
0: 살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순 없고.
1: 먹고 사는 거라.
0: 그럼요. 그래서 예. 어떻게 하면 줄여나갈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저도 제 자체 내에서도 건강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
1: 건강이 최고죠.
0: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탈한 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제일 행복한 거다.
1: 저도 막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네네. 뭐 나름대로 뭐 공부한다고 뭐 공부를 하는데 이제 점점 책 보는 시간이 확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건강.
0: 네.
1: 아,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 하겠구나.
0: 맞습니다.
1: 공부도 못 하고 이렇게 강의도 못 하고 네. 어디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건강이 우선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른 선배님들한테 네네. 이런 제 생각을 말씀드렸더니 인생을 살아본 선배님들이잖아요. 네네. 저보다 먼저 인생을 살아온 분들이잖아요.
0: 네.
1: 딱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나이 이제 건강이 중요하구나 하는 게 뼈저리게 느낀 게 그게 나이가 들었다는 시더래요.
0: 맞습니다.
1: 그 말이 정답인데 이제 건강 챙길 때가 됐다 이런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0: 이 가까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봐야 보이고 요즘 네.
1: 그래서 우리 작가님도 이렇게 해맑게 네. 이렇게 재미난 수많은 이런 좋으신 이런 이야기나 작품이나 계속 들려주시려면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예. 네. 그러면 우리 이런 멋진 마인드를 가진 작가님 입장에서 네. 현대인들이 힘들고 괴롭다는 현대인들이 많아요. 남하고 막 비교하고 네네. 질투하고 시기하고 정말 스스로 막 인생 참 살기 뭐 같네 뭐 이러면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현대인들한테 우리 작가님이 또 조언의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0: 조언을 하기에는 저도 이제 네. 그
1: 나도 그림으로, 힘들어.
0: 네, 그림으로 잘 되면서 10년
1: 예.
0: 전에
1: 예.
0: 맨날 500에 30 반지하 같은 데 살다가
1: 오.
0: 10년 전에 처음으로 영등포에 집을 샀어요. 그래서 와 나도 이제 자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10년을 잘 살았는데 그 집이 오르지 않아서 제가 그때 뭐 아파트를 사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냥 오피스텔 두 층짜리 오피스텔을 샀었고
1: 두 층짜리 2층짜리를요.
0: 네,
1: 야 뭐. 많이 보셨나 봐요.
0: 그 이제 그냥 반지하에서만 살았으니까 예. 꼭대기를 가고 싶어서.
1: 야 좋다.
0: 근데 예. 그 부동산이 10년간 오르지 않아서 최근에 이제 그걸 팔고 이제 어디 이사를 갔어요.
1: 예.
0: 그러면서 제가 한두 달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1: 오.
0: 저도 저는 뭐 당연히 뭐 이렇게 살려고 하지만 좀 편하게 살려고 하지만. 저도 거기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위장병도 생기고
1: 아이고.
0: 불면증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너무 평안한 대로 이사를 잘 갔고
1: 예.
0: 강아지랑 매일 산책하면서 좀 안정되게 살고 있지만 불과 열흘밖에 되지 않았어요.
1: 아, 그 안정된 삶이요. 그래서 그 피부병 걸리셨나 보다.
0: 네, 그때 이것도 뭐 더 심해졌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라고 뭐 별반 뾰족한 수도 없고
1: 예.
0: 내가 아무리 이렇게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그림을 그리고 뭐 평안하게 생각해야 된다 하지만 결국 뭐 내가 뭐 뾰족한
1: 수도 없으면 네.
0: 예. 내가 아무리 사이다 작가 뭐
1: 예.
0: 그래서 직장 내에서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지내나요? 제가 뭐 전혀 알 수가 없더라고요.
1: 예.
0: 또 결국 어떤 답이 있는 건 아니고 스님께도 엄청 그런 질문을 많이
1: 별로 해줄 말이 없어요 솔직히. 네,
0: 그래서 예. 저는 사실 진짜 요즘 불교가 각광받는 이유 또한
1: 예.
0: 그런 것 같아요. 각계 전투야. 알아서 잘해야 돼.
1: 전투.
0: 예. 결국은 누가 네 인생 살아주지 않아. 알아서
1: 버텨라. 네,
0: 저도 예.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다가도
1: 예.
0: 벌떡 일어나서
1: 예.
0: 그래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느니 그림이라도 한 장 더 그리자. 그러면서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거든요. 그게 이제 습관화가 돼서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무기력해지면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뭔가 자기 루틴을 만들고 정말 머릿속으로 생각이 안 나게끔 자기 몸을 움직이면서 뭔가를 끊임없이 하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들을 뭐 이번에도 깨달았고 늘 하고 살아요. 뭐 어떻게 하세요?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그냥 본인이 하고 있는 루틴한 삶이 깨지지 않도록 그거를 잘 영유해 나가는 것 또한 어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겠구나 생각합니다.
1: 듣기에 작가님이 가장 힘들고 괴로워도 스스로를 지탱해주는 강한 원동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0: 당연히 뭐 아마 여기 지금 여기 불켜져 있는 모두가 느끼겠지만 저는 입금이 가장 가장
1: 너무 솔직해서 깜짝 놀랐어요.
0: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1: 먹고 살아야 되니까.
0: 맞습니다. 예술가가 어디 돈을 밝혀? 뭐 돈 얘기를 왜 해?
1: 아 있어요. 작품을 만들죠.
0: 그러니까 저는 돈을 밝힌다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봐요. 돈을 벌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내가 내 시간과 내 이런 수명을 깎아내면서 저는 제 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상받는 가장 기초가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아 솔직해서 좋습니다.
0: 네네. 그래서 뭐 아 난 돈 생각 안 하고 진짜 예술에 이런 사람들이랑은 어느 순간부터 겸상도 안 하게 됐어요.
1: 이야
0: 가식이구나. 그렇다고 돈을 밝히고 난 무조건 이 그림은 돈 벌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해도 돈이라는 게 그렇게 한다고 벌리는 건 아니잖아요.
1: 예.
0: 정말 진정성 있게 내 무언가를 해야 돈이 벌리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번 돈, 그렇게 해서 받은 입금은 저한테는 너무 가장 가치로운 것이고 가장 힘이 나게 하는 원동력인 거죠.
1: 팔만대장경이에요. 부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불자들에게, 재가자들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많이 벌어라. 그리고 좋은 곳에 많이 써라.
0: 맞습니다.
1: 예. 그래서 우리 작가님 앞으로도 더욱더 승승장구하셔가지고 돈 많이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대화를 나눴어요.
0: 그러게요.
1: 이제 인생 키워드 마지막 이 세 번째 마무리 말씀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어릴 때는 되게 큰 계획을 세우고 큰 꿈을 꿔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 그런 것들을 갖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들보단 하루하루 매 시간 매분 매초를 어떻게 좀 잘 살아나갈까 이런 것들에 더 집중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강이라든지 무탈 이런 것들에 더 신경을 쓰게 됐어요. 제가 작업 방식에 대해 물어보면 눈뜨작이라고 하거든요. 눈 뜨면 작업한다. 그런 루틴들을 끊임없이 가져가기 위해서 더 건강도 챙기고 뭐 꼭 몸이 아니라 정신 건강도 챙기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갈 거고요. 제가 뭐 막 앞으로 이런 대작이 나오니까 기대해 주세요 이런 얘기는 평생 없을 것 같고 제가 꾸준히 뭐 지금도 오늘도 작업하다가 왔고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일상의 한 부분 정말 한 초, 1초, 2초 정말 작은 피식을 제가 늘 제공해 드릴 테니까 같이 이렇게 무탈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1: 정말 오늘 재밌고 흥겨운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작가님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의 토크쇼 가피의 공식 질문인데요. 양경수 작가님 가피란 무엇일까요?
0: 가피란 셀프다.
1: 셀프.
0: 결국 뭐 제가 수행은 셀프라는 얘기를 10여 년 전부터 늘 표어처럼 만들고 다니지만 결국 그 부처님의 가피, 부처님이 그래 너 잘했으니까 내가 복을 줄게 하는 것도 진짜 각자 알아서 잘해야 주시는 것이지 그냥 맨날 뭐 좋은 일도 안 하고 심지어 막 악한 행동을 하는데 부처님한테 늘 빈다고 해서 가피가 오진 않잖아요.
1: 그럼요.
0: 결국은 각자 알아서 잘해야 가피가 온다.
1: 그걸 저희 불교에서는 그걸 조금 더 정제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가 닦아야 한다. 아... 예. 그게 셀프 아니겠습니까?
0: 네, 자등명, 법등명 뭐 이런 말이 있겠죠.
1: 멋있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0: 저도 정말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작가님.
1: 너무 감사합니다.
0: 예.
1: 감사합니다.
0: 여러분, 오늘 흥과 재치가 넘치는 작가님 모시고 재밌는 시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우셨죠?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060-800-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부산에서 1시간 20분, 울산에서 1시간, 대구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왕생 탐묘의 고인을 모시면 유골함, 상석, 화병, 향로 설치와 직계가족 12명까지 각인해드리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제사를 지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조상기일 제사를 봉행해드립니다. 아미타우스는 왕생 탐묘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실 경우 선착순으로 자리를 지정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재단법인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우주의 모든 사물은 어느 하나 홀로 있지 않습니다. 끝없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서로의 원인이 되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상. 법신불인 비로자나 부처님은 진리의 불빛으로 세상을 비추죠. 해인사의 고려대장경은 부다의 가르침을 담은 광명의 지혜입니다. 현존하는 대장경들 중에 가장 정확하고 목판 대장경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천년이 넘게 과학으로 보존해온 불교 사상의 보고, 고려 대장경을 품은 해인사 장경판전과 대장경판입니다.

산의 모습은 천하에 뛰어나고 지덕은 해동에 짝이 없으니 참으로 수도할 곳이다. 경남 합천 가야산입니다. 이 명산에 해인사가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항해를 떠나는 돛담배 형상입니다. 불법의 세계로 향하는 도량의 의미를 담은 것이겠지요. 해인사는 통일신라시대인 802년에 지어졌습니다. 신라시대 화엄

0: 이 가운데 하나죠. 해인사라는 이름은 화엄경 속 해인삼매라는 구절에서 따왔습니다. 해인삼매란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담는 것으로 지혜의 눈으로 바라본 영원한 진리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 세계를 향해가는 여정이 가람의 일렬 배치에 담겨 있습니다. 해인사의 주 정각은 대적 광전입니다. 화엄경을 중심 사상으로 창건된 사찰답게 법당에는 삼신부를 모시고 가운데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왼쪽 집게 손가락을 오른손으로 감싸고 있는 모습은 중생과 부처, 번뇌와 깨달음이 본디 하나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대적광전 옆 대비로전에는 귀한 비로자납을 두 개가 모셔져 있습니다. 9세기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국내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불상입니다. 2022년 10월 국보로 지정되었죠.
1: 해인사는 이름부터 해인삼매라고 하는 화엄사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 중에서 가장 방대하고 장엄한 경전을 해인삼매 경지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화엄사상이 신앙으로 구현될 때는 세 분의 부처님을 모시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불이고 그래서 화엄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찰에서는 삼신부를 불전에 모시게 됩니다.
0: 해인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장경판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적광전 위쪽에 자리하고 있어서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을 머리에 이고 있는 형상입니다.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이 보관된 장경판전으로 향합니다. 장경판전은 석굴암 불국사 종묘와 함께 1995년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첫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 15세기에 지어진 해인사 장경판전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장경 목판을 보관할 목적으로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화재를 막기 위해 정각을 둘러 작은 해자를 파놓았죠. 장경판전 안에는 대장경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대장경판이 있어 해인사는 삼보사찰 중에서도 법보사찰로 꼽힙니다. 대장경은 부다의 친서를 담은 경장과 계유를 담은 율장, 후학들의 논서를 모은 논장, 즉 경율론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은 고려시대 몽골과 거란의 침략을 이겨내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몽골의 침략으로 강화도로 옮겨간 고려왕실은 1237년에 사업을 시작해 16년 만에 완성했죠. 고려시대에 만들어졌다 해서 고려대장경, 8만여 개의 경판에 새겼다 해서 8만대장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양이 방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만든 81,258매에 사찰에서 추가한 5,987매를 더하면 총 87,000매가 넘습니다. 경판을 쌓으면 한라산보다 높습니다. 합천 해인사 대장경은 당시에 볼 수 있는 모든 불교 경전들을 철저하게 비교하고 오류를 수정해서 드물게 정확한 대장경으로 꼽힙니다. 현재 중국에도 전해지지 않는 북송의 대장경이나 거란 대장경의 내용이 담긴 유일한 대장경입니다. 해초 스님의 왕오 천축국전 내용이 확인된 혜림 스님의 일체

0: 경음이도 고려대장경에만 수록된 경판입니다.
1: 팔만대장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 수행자들의 계율을 다루고 있고요. 또 그러한 또 가르침에 대한 논서들, 그래서 경율론 3장을 이렇게

0: 장경판전의 북쪽 건물인 법보전 기둥에는 수행자가 새겨야 할 문답이 새겨져 있습니다. 원각 도량 하처, 즉 깨달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부처님이 답합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은 남북에 배치된 긴 두 개의 건물을 주축으로 미음자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간결하고 소박해 보이지만 당시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과학적 보존 시스템으로 만든 매우 희귀한 사례입니다. 먼저 두 개의 주 건물이 마주보고 있는데 모두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도록 서남향으로 비껴서 지어졌고 뒷건물이 더 높게 배치되었습니다. 살창의 크기도 다릅니다. 건물 앞면의 창은 위가 작고 뒷면의 창은 아래가 작습니다. 여기에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앞면의 아래 창이 큰 것은 인경 작업에 필요한 충분한 빛을 확보해 줍니다. 무엇보다 남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큰 창으로 들어와 건물 안에 고루 퍼진 뒤 빠져나가면서 자연 환기와 온도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건물 바닥은 황토, 화강토, 강석회, 숯, 소금을 차례로 다져놓아 습도가 자연적으로 조절됩니다. 또 경판의 변형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해충을 막도록 했습니다. 경판은 바닷물에 삭히고 소금물에 삶아 그늘에서 말리는 것을 반복해 갈라짐과 변형을 최소화했습니다. 내기퉁이에는 구리 장석을 부착해 손잡이가 빠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이것이 천년 동안 대장경판이 보존되어 온 힘입니다. 팔만대장경에 담긴 화엄의 정신은 현대 기술과 만나 다음 천년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을 언제든 찾아볼 수 있도록 디지털화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불교가 만나는 접점을 찾아 더 쉽게 전하면서 팔만대장경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1: 700여 년 전에 인쇄술도 발달되지 않았을 때 다양한 형태의 부처님의 가르침 또 다양한 형태의 심오한 인류에 대한 철학들을 이렇게 유포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매체를 활용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지금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쇄신하고 혁신하고 아무리 좋은 가르침일지라도 현대적으로 그 시대의 언어로 그 시대의 생각에 맞는 그런 방법으로 알리지 않으면 그 가르침은 이 세상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0: 고려인들은 몽골의 침략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비와 평화를 설파했던 부다의 가르침을 새겼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대장경의 정신이 이 시대에도 유효한 이유. 그것은 인류에게 전하는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 때문 아닐까요?

0: 저는 오늘 사찰에 온 게 맞나 싶습니다. 와.
1: 모든 걸 좋아하거든요. 적절하게 보합감도.
2: 와, 너무 맛있습니다.
3: 아, 천지이시지 않으면 이 요리를 하실 수가 없겠구나라는.
1: 대중이 반가워하지 않는 음식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밥으로 남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편안하게 주는 것이 큰 공덕이란 걸 알게 됐죠, 어려서부터. 궁금하시면 와주세요.
4: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5: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4: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진리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모든 번뇌를 버리고 마음을 고요히 하여 참된 행복을 얻는다. 참된 행복이란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난 후에 얻어지는 것이다. 오랜 시간 숙성시킨 장마처럼 깊은 기다림 끝에 얻어낸 성찰과 자유다. 흘러가는 구름 끝에 붙잡은 평화다. 가야 할 곳을 아는 듯 고요히 흘러가는 것처럼 묵묵히 그 자리를 버텨내고 지나면 찾아오는 평화.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 그리고 그 길에서 삶의 지혜와 평화를 얻기 위해 우리는 마음을 깨끗이 하려 정진한다. 해탈과 마음의 청정함을 닦아내는 곳, 동도사 서운함을 찾았다.

내리쬐는 햇볕이 강렬히 존재를 드러내는 여름. 무더위도 서운함을 찾아왔다. 불지종과 통도사의 19개 암자 중 하나인 서운함은 346년 충현대사가 창건해, 1859년 남봉대사가 중건했으며, 근래 대한불교 조계종 중정이신 성파스님이 다시 중건해 오늘에 이른다.

서운함 길목에는 자신의 색을 은은하게 드러내는 야생화가 인사를 건넨다. 꽃을 보고 성내는 사람 없듯이 서운함을 찾은 이들의 마음에 평안이 깃든다.

한눈에도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항아리들이 자리하고 있다. 때는 1980년대. 시대의 변화에 항아리 쓰임새도 사라졌는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고, 이를 두고 볼 수 없어 하나 둘 모으기 시작한 것이 어느덧 5,000개가 됐다.

서운함의 된장은 특별하다. 오칠 삶은 온물을 타 장을 담그는데 이는 매주 군내와 곰팡이가 안 생기게 해준다. 원맛을 해롭게 하는 것을 제거해 맛을 내는 것이다. 불교가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장맛에도 옛것을 지키는 마음에도 깃들어 있다.

자연이 우는 소리, 따사로운 햇빛, 그리고 여름의 뜨거운 기운이 산사 가득 맴돌고 있다. 수행자들은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리를 찾기 위해 마음의 길, 참선에 나설 것이다.

화도 참구에 빠지면 시간이 가는지 오는지 알 수가 없다. 화도 삼매에 들면 내가 화도와 하나가 되어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다. 따갑게 내리쬐던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되어서도 수행자들이 길을 찾는 시간은 끝나지 않는다.

삼천불전 부처님을 뵐 수 있는 법당에 들어섰다. 법당 안에는 좌불상을 한 부처상과 삼천 부처님이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을 포용하듯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삼천불전은 10종의 목주불상에 흙을 부어 틀을 만들고 구원에 완성했다. 가마에서 구워낼 때 온도, 시간을 다르게 해 색에 농도를 입혔다. 여기에 부처님의 눈과 눈썹을 그려 영엄함을 담았다. 온화하면서 기품 있는 삼천 부처님의 각기 다른 모습이 탄생했다. 그렇게 삼천불전은 때론 합장한 손으로 맞이하고 때론 선종이 된 모습으로 진리의 등불을 밝게 밝히시고 고통과 번뇌가 없는 깨달음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부처님이 법화경과 무량수경을 설한 영축산. 이름부터 불심 가득한 산 중턱에 자리한 서운함에 볕이 들었다. 지나간 일을 계속 번뇌하거나 아직 찾아오지 않은 일을 언제까지나 걱정한다면 인간은

마른 풀처럼 될 것이라 하였다. 번뇌를 끊고 나아간다면 과거와 현재가 하나 되어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서운한 마당에 숨겨진 아주 특별한 작품처럼 말이다. 대형 수조 아래 오칠로 새겨진 그림은 수중 전시회가 따로 없다. 곱게 칠해진 자태가 단아하면서도 화려하기 그지없다. 마치 그림 속의 동물들이 살아 숨쉬는 것 같다. 제작 기간만 꼬박 3년이 걸린 이 작품은 7천여 년 전 선사시대의 기록을 예술로 승화시켰다.

멈춘 듯 흐르는 듯 일렁이는 물 아래에서 7천여 년 전 과거와 현재가 만나 새로이 태어나고 있다.

반구대 암각화 바로 옆에도 과거의 시간이 머물러 있는 공간이 있다. 8만 대장경을 본따 만든 16만 도자 대장경이 있는 장경각이 바로 그곳이다. 장경각은 8만 대장경을 보존한 해인사 장경판전과 흡사한 건물 구조로 지어졌다. 물의 대류 현상을 이용한 점, 서운함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곳에 지은 것도 해인사 장경판전과 닮았다.

장경각 안에는 16만 도자 대장경이 진열돼 있다. 경판 제작에만 10년, 그리고 장경각이 세워지고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10년의 세월이 걸렸다. 놓여진 길을 따라가면 16만 도자 대장경을 한 번씩은 스치게 된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지럽던 마음이 점차 사그라들고 잠재워지니 그야말로 수행하는 마음 그 자체다. 혼의 예술이 담긴 16만 도자 대장경을 보관하는 곳이니만큼 장경각 역시 신경을 써서 지었다. 특히 습기가 차는 것을 막고 벌레가 유입되지 않게 하기 위해 옷을 장경각 건물 기둥과 내벽에 색칠했다. 16만 도자 대장경이 지금까지 형태를 보존할 수 있었던 이유다.

번뇌를 모르고 또 번뇌가 생기는 원인을 모르며 번뇌를 남김없이 없애는 방법도 번뇌를 그치게 하는 길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마음의 해탈을 얻지 못하고 지혜의 해탈도 얻지 못한다. 그들은 윤회를

을 끊어버릴 수가 없다. 번뇌를 알고 번뇌가 일어나는 원인을 알고 번뇌를 남김없이 없애는 방법을 알고 또 번뇌를 그치게 하는 길을 안 사람들. 그들은 마음의 해탈을 이루고 지혜의 해탈도 이룬다. 그들은 윤회를 끊어버릴 수 있다. 번뇌는 좋다 나쁘다고 분별하는 마음으로 인해 일어난다. 분별하는 마음이 소멸된다면 번뇌가 생길 수 없다. 분별하는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면 쾌락을 탐하지 않고 평안 속에 있다.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언제나 나 자신을 낮추고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법을 느낀다. 그것이 통도사 서운함이 전하는 번뇌를 없애는 길이고 깨달음을 얻는 길이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응.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는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진짜.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넌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3: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공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3: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5: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이리

삼보대승야 종진영예 흥내미온 미신 현시안 보시노라 삼천세계 무법설법

광인 능사팔 연등이도 성지 참배동 참이자 능각기 다급생 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좌전웅건작법안기묘원자우복이 설명향이의 청종옹이의 수제제체 수미건성강인기해자강 국정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 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신심 경고 발보리 심령불 대전 속성 정가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 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 영가 나무 서방 정토 극락 세계 칭견 미타 마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범어사 참배인연 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 출이 왕환 상봉 길경 불봉제 관제 구설 삼제 팔란 사백사병 일시 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 의왕양지 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연불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4: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0: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3: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 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탁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보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꽂혔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돈 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비티엠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2: 김천 직지사 백년암 묘적선원에서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부터 미얀마 담마마마카 국제선원장 에인다카 사야도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윗바사나 집중수련을 진행합니다. 수련은 8월 15일, 9월 18일, 10월 16일부터 각각 열흘간 봉행됩니다. 부다께서 설하신 최상의 행복에 이르는 윗바사나 수행을 빨리 원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법연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436-6060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0: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비티엔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관 찰중생시엔 보구중생묘득신 석점험매주야신 소일체주야신

차불 폐운집내 상수비로 잔하불 흐련화장세계 조화 장음대법륜 시방허공제세계 역부역시 상설법

구벼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헐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쓰리 같이 엄한 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 끊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과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나쁜 곳엔 광명어코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어 끓는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갈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건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다 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

BTN 붓다웨이와 함께하는 수능 100일 기도.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일념으로 노력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불보살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입 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불자 가정에 발언이 이루어지도록 BTN 붓다회가 함께합니다.

오마미라흠 가자라 오마미라흠 가자라 오마미라흠 가자라 관세음보살 금강저수진안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대원성치진안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능력 시험을 맞이하여 수험생들이 불보살림전에 백일농창 기조를 올리고 지극기정성으로 합장하고 발언합니다. 그동안 시험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온 불자에게 뜻하는 바대로 원하는 결과를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도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신심이 안정되어 지혜가 투명하고 성결

거룩하신 불보살님,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 문수보살의 밝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크신 행운과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으로 밝고 청명한 눈을 떠 시험에 집중하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금일수능시험 백일동창기도 바른 제자와 모든 불자님들이 불보살님의 깊은 가피에 힘을 입어 각기 사회와 각 분야에서 뜻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6: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배경사 지선생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파림산책.
1: 차 백거이 지 시 하군, 백거이의 시 학에 차운하다. 운수 일생호, 구름과 물같이 흘러가는 일생을 좋아하고, 천하 일숙의, 천하는 하룻밤 머무는 것으로 마땅하지. 수탐 몽 봉무, 누가 봉황의 춤을 꿈꾸며 탐닉하는가. 즉금 상낙시, 지금 당장 항상 즐거운 때이라네.

전국에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세암사 불교의 입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불도 차제론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원담입니다. 불보살들을 더 진흙으로 벗은 아래에 모시면 이는 불상을 제사으로 여길 뿐이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불상을 대할 때 검으로 된 건 아이고 소중한 거니까 높은 데 모시고, 진흙으로 한 거는 소조불상이라고 하는데 밑에 모시고 이런 쪽 불상을 차등을 두면 안 된다. 불상을 골동품이나 부동산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불자든 그럴 리가 없어요. 이제 절을 짓는 분이나 절을 새로 뭐 절을 창건하시는 분이나 절에서 뭐 하는, 근데 조계종 오래된 사찰들 이미 부처님이 고불들이 뭐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시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진 않죠. 예. 근데 이런 거는 우리한테 해당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구람 스님, 저 세상에서 골동품 인사동에 가면은 부처님을 주고 팔고, 저 불교사에서는 부처님도 팔고 그러는데 어쩝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 이제 상업적으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매매하는 사람들은 그런 업을 짓는 것이고, 그건 문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박물관에 갔는데 신라시대 때 고려시대 부처님 불상이 박물관 앞에 모셔져 있어요. 그럼 뭐 우리는 어째야 되겠습니까? 예, 불자들이라면은 오래된

부처님은 합장해서 뭐 삼배는 드릴 수가 있죠. 땅바닥에 다른 사람 몰라고 또 박물관에서 막 허리를 굽혀가 절할 필요는 없겠지만 합장해서 아이고 부처님 예, 반갑습니다. 신라시대 부처님이시군요. 이런 인사는 드릴 수가 있지.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탱화도 오래되고 오래되지 않은 것을 순서대로 하여 모시는 것은 역시 재산으로 생각하는 것일 뿐이다.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집안에 돈이 있어가지고 취미생활로 탱화를 낸 골동품을 막 모집해가 집에 착 걸어놨어요. 그거는 이제 재산으로 모시기 때문에 예불을 안 하고 모시기 때문에 별 효험이 없고 부처님을 잘 모시는 태도가 아니죠. 우리들은 그래야 할 리가 없어요. 자, 불보살님들을 모신 쪽으로 발을 뻗고, 아,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자기가 부처님을 모셨다면은 부처님 역을 향해서 발을 뻗고 자면 안 된다. 발을 또 뻗고 쉬도 안 된다. 항상 부처님 머리를 향해서 이렇게 내가 있어야 된다. 그치? 이제 다리 아프다고 수행하다가 부처님을 향해서 가만히 참선하다가 아이고 쉬어야지 하다가 부처님 앞으로 다리를 쭉 뻗고 이렇게 앉으면 안 되고 쉴 때는 부처님을 돌아서 부처님이 내 머리 뒤에 항상 계셔야지. 예.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절에 가가지고 아이고 저 부처님 잘생긴 이러면 안 되고 손가락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손가락으로 가르치면 손으로 이렇게 아 이걸 주의해야 돼. 또 이거는 사람을 가르칠 때도 예의가 다 그렇죠. 사람을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아, 이분께서 이렇게 해야지. 발을 벗고 자면서 아무런 가책이 없는 경우는 산보에 귀하는 것을 모른다는 완벽한 증거이다. 예, 이건 조심성이 없는 거예요. 공경할 줄 모르는 거라. 어떤 사람이 태화나 불상이 낡았다고 해서 방에 모시지 않고 마치 쓰레기처럼 생각해 버린다면 이는 자신의 복을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것과 똑같다. 이와 같이 불상을 실제의 불보살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다음 읽어봅시다. 다음 페이지 121페이지. 불도 처제의 바야신경 등의 경전과 마음의 죄로 난 답이나 건강저 요령 정도는 모셔야 한다. 자, 이거는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선임 내지 이제 불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기에서는 기준이 상사도 보살의 길을 가는 분들, 티벳에서는 대충 집에 조금 살만하면 다 이렇게 모셔요. 자, 하나 일곱 개 요령하고 향로 내지 곧 그리고 램프 불도 다 모십니다. 예. 요령하고 건강제하고 이렇게 다 한국 불교는 이런 게 없는데 건강제 요령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주는 도구로 인식하여 이제까지 못 이걸 갖다가 요령하고 건강제를 갖다가 그냥 장난삼아 그냥 뭐 장신구 내지 집에 장식으로 갖다 놓는데 그는 잘 모르는 뭐 상식이 없는 것이다. 다 이게 뜻이 있습니다. 이건 반야의 공을 이야기하고 이건 자비, 지혜와 자비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항상 한 쌍이 있어야 돼요. 매일 보던 불상이라고 해서 이제는 더 뵐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항상 매일 새로 부처님을 뵙듯이 부처님을 뵈야 된다. 그래서 매일 아침 자기 앞에 집에 불상을 모시거나 부처님 탱화를 다 모시고 이렇게 아침 예불을 드려야 된다. 실제 부처님을 만나 뵙는 것보다 불상을 뵙는 것이 공덕이 더 크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부처님을 만나 뵐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 열반에 드셨기 때문에 부처님은 온 누리에 가득하시지만은 우리의 법안을 얻지 못한 불안을 얻지 못한

부친을 보는 눈이 없는 우리는 부친을 뵐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형상으로 된 탱화라든지 앞에 형상으로 된 부처님을 모시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법왕이 말씀하시기를 열의 몸이 그려진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열의 몸이 그려진 변할 수 있겠는가? 예, 법화경에 묘법연화경을 줄여가지고 묘법은 빼고 법화경이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예, 법화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낸 마음으로 부처님을 벽화라 탱화를 봐도 공덕이 어마어마한데 화를 내지 않는 마음으로 평소에 마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보면은 얼마나 공덕이 있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자주 될 수 있으면 부처님 탱화 부처님을 자주 봬야 돼요. 제자 자주 와서 자기 집에 부처님 모시고 자주 봐야 돼. 자, 집에 돌아가실 날이 가까운 부모님이 계시다. 반드시 부처님을 어머님, 아버님 제선 가서 임종 때 이분이 나타나도록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분을 만나야 됩니다. 부처님 관심보살님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가지고 머리맡에 조그맣게 놔드려야 돼요. 임종 49일 지나는 그 중엄의 상태 지날 때 인연에 있는 불자를 위해서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제지보살 세 분이 다 빛으로 나타나신다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알아봐야지. 못 알아보면 그냥 인연이 안 닿아서 해탈될 순간을 놓치는데요. 우리들도 다 부처님을 만나 뵈야 돼요. 살아생전에 자기 꿈속에 선장에 들어서 보면 너무 좋고 그래 지내놔야 죽음을 통과할 때 부처님의 가피력을 받죠. 여러분 눈 감고 부처님이 떠오릅니까? 어슴푸라하게 떠올라요. 어슴푸라하게 떠오르겠지. 부처님 절에 가서 본 적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색깔로 떠오르도록 수행해야 돼. 앞으로 계속 그 이야기 나올 겁니다. 예. 여기 밑에는 이제 사리불하고 석가모니 부처님 그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쉬는 중에 사리불이 쉬는 중에 그렇게 부처님을 뵙고는 이렇게 멋진 분을 직접 뵈면 얼마나 좋을까 하다가 진짜로 사리불이 부처님을 만나 뵀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지금 우리 눈에는 불상이나 진흙이나 청동으로 보이지만 선정을 닦은 분들에게는 이것이 진짜 엉신은 화신이라는 겁니다. 엉신 화신으로 보입니다. 부처님 보면 시대별로 조금씩 달라요. 조선시대 때 부처님은 숭역불 정책에 대해서 입이 조그만해졌어요. 나와서 사회적 발언을 못하니까 입이 작아졌어요. 그래서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어. 워낙 저 유생들이 괄세가 심하니까. 어떤 시대의 민심을 반영해가지고 부처님 모습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조선시대 선비들이 말을 타고 절까지 쑥 들어오니까 말 좀 제발 내리라고 하마비를 비석을 세워놓고 보제로가 그래서 부처님 앞에 이렇게 보제로를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게 해놨어요. 말 내려서 좀 올라오라고 고개를 숙이고 조금만 그 입구를 조금만 해가지고 다 옛날에 갓을 하나 쓰고 막 그래 저기로 올라오니까 자 이제 한 장 넘겨서 오도 중에서 첫 번째 길에 도달하면 이들이 보신이 화연한 것으로 보인다. 불상들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여기에 오도가 있는데 오도는 122페이지 밑에 19번 주에 보세요. 오도로 하기도 하고 유식에서는 오위라고 하기도 해요. 예, 자량도, 가해도, 견도, 수도, 무학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유시.

측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하면 재량위, 가행위, 통달위, 수석위, 국영위 이렇게 유스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이백법 이렇게 하는데 오도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아비다르마 불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쨌든 이거 왜 안 하면 좋습니다. 자량 우리 수행하는 단계인데 자량도는 공덕을 어디 노잣돈이라든지 어디 먼 길을 갈 때 노잣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하고 먹을 걸 잔뜩 싸가지고 가듯이 수행할 때 여러분들이 보살의 길로 가려고 하면은 수행을 많이 공덕을 많이 쌓아야 돼요. 그게 공덕 쌓는 길이 식의 생천이라 개를 지키고 보시를 많이 해야 된다. 그것이 자량을 쌓는 길이라 자량을 쌓는 거. 육바라밀을 잘 실천하는 거다. 인욕바라밀 보시 인욕 바라밀을 지게 바라밀 닦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행도. 가행도는 평소에 자량도를 쭉 닦다가 어느 순간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 이제 가행정지를 해야지 한번 절에서 3박 4일 2박 3일 혹은 또 일주일 용맹정지를 해봐야 되겠다. 100일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가행도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가행이 거기서 이제 마음이 엄청 확 깨끗해지게 업장이 탁 소멸돼요. 거기서 이제 견도에 가려면 견도는 통달인데 견도는 바로 견성, 불성을 보는 거라. 선방사인들이 견성했다, 한소식했다, 만포에 고한 것, 조견 온 개공을 했다. 이게 견도가 된 거예요. 견도가 되면 수다원이 돼요. 수다원. 칠생 안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다. 예. 한번 열반을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견도에 들어가면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까지 이제 계속 가는 걸 수섭이라고 그러고 무학도는 무학이는 바로 아라한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라한을.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가양위에서 견도에 들어갈 때는 세분하면은 네 가지 단계가 있다. 자, 가행 예, 가행도 자량을 많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행을 자량을 많이 닦아야 됩니다. 보시 지계를 많이 해야 돼요. 자, 하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불같이 마음이 착 났을 때 가행정지를 해야지. 일주일 용맹정지를 해야지. 100일 용맹정지를 해야지. 100일 기도를 해야지 하는 어떤 신심이 났을 때 그때 이제 체험하는 게 있어요. 몸이 따뜻해져. 마음이 확 밝아져. 난위, 따뜻할 난자, 위치 있어서 난위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것이 더 심해져. 정이 정수리같이 몸 전체가 그냥 찌릿찌릿한 그냥 알 수 없는 환희에 탁 사로잡혀요. 정이. 그 다음에 인위, 참을린 자. 인위가 되면 몸이 서늘해져요. 아, 이제 다시 돌아가지, 욕계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는구나. 이제 세상에 그 인간의 정에 다시는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 세상의 정이 뚝 끊어져요.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내, 자식, 남편, 세상에 좋은 게 없어요. 몸이 서늘해집니다. 이제 내가 몸이 결정된 것 같아요. 아, 이제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인위. 이제 세상에 한이 다 부러져요. 그 다음에 세제일법. 세상에서 최고의 마지막 법이 하나 딱 남았는데 그것이 무너져요. 견고한 세상과 나가 견고하게 있다는 것이 무너지는 순간 그것이 바로 공성을 보는 거고 불성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견도에 들어가요. 이 네 가지 단계가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치게 돼요. 심리적으로 난위 따뜻한 난자 위치위자 정의 정수리 정자 위치위자 그 다음에 인위 참을인자 인위 세제일법 그 다음에 견도에 들어간다. 이걸 왜 안 오면은 여러분들이 자기 심리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인위가 특히 가름길입니다. 인위. 많은 스님들이나 뭐 수행자들도 똑같아요. 불자들도. 인위에 도달해야 흔들리지 않은

이제 단계에 도달해요. 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거짓없는 공약물을 법답게 올리는 방법. 거짓없는 공약물 한번. 자, 공약이라는 것은 불보살을 기쁘게 불보살님들을 기쁘게 하기 위함인데 삿된 공약을 올리면 안 된다 이 말이지고. 자, 공약물은 이미 다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이 삿된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러면은 그 말은 바로 그때 보리심을 발해가지고 나와 타인이 나와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을 위해서 내가 부처님한테 공약 올린다 하는 이런 좋은 마음으로 올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공약 올리는 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4: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로.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두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2: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절밥 한 끼는 그냥 한 끼가 아니고 내 삶의 밥까지는 기회가 돼야 되지 않는가.
1: 스님들은 법문을 해서도 신도들을 포기하지만 그 음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2: 사찰 음식이 단순한 그런 먹거리가 아니라 저는 하나의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 저는 사찰 음식이 기도고 수행입니다.
4: 음식이 굉장히 그냥 단순하지만은 않다. 수행을 이어나가는 그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 생명이죠.
6: 생명.
5: 삶의 근본이고 사람의 바탕이 음식이잖아요. 내 몸이 자연이잖아요. 삶이잖아요.

0: 저는 H기업의 9개 브랜드 2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석 셰프라고 합니다. 뭐 그냥 막연했어요. 그냥 사찰 음식이란 개념이
1: 동양이 뭔지 모른데.
0: 동양이 뭔지 몰라. 정확한 의미는 모르지만 네. 스님한테 처음 뵙는 자리라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어요.
2: 스님 이거 볶을 때 이렇게 팬을 이렇게 돌려도 됩니까?
1: 그러면 안 돼요.
2: 죄송합니다.
3: 어우 잘 쓰신다.
4: 셰프인데요.
1: 전문가 스킬 나오네.
5: 미쳤습니다 진짜.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0: 좀 더 사찰 음식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굿모닝입니다. 얘는 엄나무 순 장아찌예요. 장아찌가 엄나무 순 장아찌는 귀하잖아. 많이 드세요. 항상 8찬이잖아. 8찬. 7찬, 8찬을 드려야지. 이 꼴짝기까지 오셔서 제 밥을 먹겠다고들 오신 분인데 잘해드려야지. 열무김치? 지금 담잖아요. 첫팔김치. 자, 공양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공양계송.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고. 내 덕행으로는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유지하는 약으로 와라.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우리가 음식명상이라고 해서 식사를 하실 때 밖에 있는 것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 몸에 영양분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공양을 편안하게 근심 없이

0: 벌써부터 이 사찰에 도착하니까 그 명장의 향기가 너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지금 비가 온 뒤 엄청 갯고 이 자연의 플레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스님과 이쪽 사찰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약간 사찰 모양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와. 어? 스님 저기 계시죠?
1: 네, 부모님.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셰프님.
0: 처음 뵙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0: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저는 방송을 통해서 많이 뵈가지고, 너무 얼굴이 익숙합니다.

0: 공간 설명부터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1: 여기는 자연바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카페예요. 네. 네, 네. 저희가 차도 이렇게 먹을 수 있고 또 공양을 하실 수 있게끔 사찰 음식을 체험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 금수암 사찰 음식 체험관입니다, 여기가. 네, 네.
0: 저는 사찰 안에 뭐 카페가 있는 거는 많이 들어봤어도 이렇게 공양을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렇죠.
2: 도자기도 요새 그리고 꽃그림 하나씩 그리고
0: 메뉴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1: 아, 메뉴요? 네. 메뉴는 차림표가 있죠.
0: 와.
1: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이제 식사,
0: 정식.
1: 연잎밥 정식 있고, 이거는 이제 콩고기를 가지고 스테이크처럼 주물 스테이크. 네, 콩갈피자, 등꽃피자.
0: 사냐초파스. 양식 레스토랑 하나 운영하는 것만큼 메뉴가 아, 진짜 다양한데. 오다 보니까 여기 네. 장독대가 엄청 많던데 좀 장 맛을 보여주시죠. 네,
1: 가보시죠.
0: 네. 그럼 제가 뭘 뜰까요?
1: 아, 셰프님이 된장을 뜨세요.
0: 된장을?
1: 저희 된장독이 아마 이거일 거예요. 네, 맞습니다.
0: 와.
1: 그래서
0: 네.
1: 된장을 저희가
0: 뜰까요, 일단?
1: 두, 예, 두세 국자.
0: 두세 국자
1: 뜨시면 되고요. 저는 간장을 뜰게요.
0: 스님, 요 사실 사찰 음식 제가 배우러 다니면서 이 장독대를 보면서 항상 생각한 건데 진짜 일반 음식이란 사찰 음식이랑 다른 점이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1: 장.
0: 네, 장.
1: 네, 이 사찰의 장 문화가 오래도록 전승되어 오고 있으니까.
0: 그러니까 이거 뭐 재료도 좋은데 장까지 이렇게 시간으로 빚어버리니까 이 사찰 음식을 따라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1: 장이라고 하는 것은
0: 네.
1: 아주 오래된 역사잖아요.
0: 네, 네.
1: 그런데 사찰 음식을 지속적으로 전승되게끔 한 우리의 선배 스님들 그런 분들의 그 덕행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분들의 덕행이 없으면 그럴 수가 없죠.
0: 아, 제가 궁금했던 게 사찰하면 암으로 끝나는 게 궁금했었거든요.

0: 저희 구기람 위에 지조감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옛날에 큰스님 일타스님께서 주석하셨던 곳. 네. 그 우아래절이라서 참 어른들이 자주 저희 어른들하고 소통하고 그래 하셨는데, 제가 이제 여기 자리를 잡고 스님 저희 토굴을 하나 했습니다. 그럼 보러 오십시오. 그때 막 매화꽃이 흩날릴 때, 아이고 대안아 여기는 금수강산 같다. 아. 이름이 뭐 필요하노, 금수암이라 해라. 이래서 아, 금수암이 됐네요. 아.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으니 갑시다.
1: 네, 사천
0: 오늘 날씨가 배우러. 도와주네요.
1: 알겠습니다.
2: 대안 스님의 사찰 음식에서 전통을 지키되 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음식은 수행이자 사람을 잇는 지혜임을 배웠다. 장독 때마다 차곡

0: 차곡차곡 쌓인 덕행과 온고지신의 정신은 시간이 곧 수행이라는 가르침을 전해주었다.
1: 김 셰프님, 이리 와보세요. 혹시 절에서 김치 담아 보셨어요?
2: 처음입니다.
1: 처음이세요?
2: 네.
1: 아, 그러면 나쁜 행운이네.
2: 아니, 아닙니다. 근데 행운. 김치를 이렇게 많이 담그세요?
1: 아, 저희가 이게 열무 20단인데 초파일을 이거 다 나갑니다. 장갑도 끼었어요.
2: 알겠습니다. 스님은 안 끼세요? 장갑?
1: 저는 맨손에 일해버려가지고 셰프님을 많이 시킬 거예요.
2: 시키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1: 이거는 그 마른 고추, 걔를 이제 불려서 갈아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고춧가루가 들어가겠죠.
2: 스님, 이 김치는 양념은 뭐 당연히 마늘이나 뭐 오신채는 안 들어갔을 텐데 이 간이나 맛은 어떻게 내시는 거예요?
1: 저희는 이 간장이 들어가고요. 절에 담근 간장. 네네네.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해초 소스예요.
2: 해초를
1: 당발을 시켜가지고 해놓은 거. 얘가 이제 감칠맛을 내주고요.
2: 네.
1: 일단 부으셔요.
2: 그럴까요? 네. 네.
1: 이제 직간장을.
2: 직간장을.
1: 네. 다 붓고 풀어서
2: 생강 이렇게 많이 넣어요?
1: 네. 천일염.
2: 천일염.
1: 그다음에 해초 소스.
2: 해초. 금수암까지 와서 김치를 담그는 영광이 저한테 주어졌더니 너무.
1: 근데 뭐든지 인연이에요.
2: 맞습니다.
1: 이 세상 인연 아닌 것이 없듯이 인연법이라.
2: 지금 좀 호흡이 좀 착착착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1: 잘하신다는 거지.
2: 호흡이 그냥
1: 네. 섞어주기만 하면 치대는 게 아니고.
2: 알겠습니다.
1: 살살살살 그렇게
2: 살살 달래가면서
1: 네. 아, 그래야지 양념이 좀 풀어주시고.
2: 풀어주고 또 한 번씩 해주고 꾹꾹 누르지 말고
1: 네, 그냥 살 놓으시면 돼요. 갑자기 마당새가 됐네.
2: 그럼 드디어 이제 네. 스님이 준비해 주신
1: 네,
2: 사찰 음식. 네. 풍경이 진짜
1: 좋아요. 지대한 자락이잖아요. 그 맛에 여기 살죠.
2: 그러니까요. 저는 금수함에 와서 지금 김치도 담고 이게 지금 와 드디어
1: 갑자기 마당새가 됐어.
2: 김치도 담고 드디어 대한스님께서
1: 아이고
2: 사찰 음식을 알려주신다고 하시니
1: 아이고 알려주긴요. 네. 우리가 다 함께 하는 거고 오늘 네. 저희가 할 것은 이제 계절 음식이잖아요. 젖집 네. 음식은 취나물이 막바지예요.
2: 네, 네.
1: 그래서 산치를 이용해서 밥을 지어서
2: 네.
1: 단촌물을 입혀서 그 위에 밤채를 튀긴 걸 토핑을 얹고 잣을 얹어서
2: 네.
1: 산나물 초밥을 할 거고요.
2: 아, 초밥이요?
1: 네, 두 번째는 이제 연등 절식이라고 그래요. 그거 돌돌 말아서 우엉과 같이
2: 우엉이랑
1: 해서 미나리 강회를 만들 거고요. 세 번째는 아삭고추를 이용해서
2: 네.
1: 간편김치 그리고 이제 또 죽순이 한참이잖아요.
2: 네.
1: 죽순을 사용해서 절집 자체의 변형, 여름
2: 잡채요?
1: 죽순 잡채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할 네네. 건데
2: 일단 재료가 네. 일반적으로 사찰 음식에서 보지 못한 일반적으로 마켓에서 볼 수 있는 뭐 파프리카나 유부나 뭐 이런 것들이 보여서 좀 그런 요즘 나오는 재료들을 많이 섞어서 사용하시는 편이신가요?
1: 현대적인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고는 전승에 묻혀요. 왜? 대중이 반가워하지 않는 음식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2: 맞습니다.
1: 그렇다고 해서 뭐 파프리카를 썼다고 해서 대중이 네. 좋아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좋아하거든요.
2: 맞습니다.
1: 적절하게 보합관계. 그래서 저는 뭐 현재 채식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채소 그 식재료는 다 사용해요.

0: 밥은 바로 그냥
1: 그렇죠. 쌀을
0: 냄비밥을 그냥 하시는 거예요.
1: 냄비밥을 네. 하는데 이제
0: 어떻게
1: 저희가
0: 뭘 도와드릴까요?
1: 아니요, 이제 물을 좀 네. 주시고요. 단물을 잡고 자 밥을 이렇게 쌀을 앉혀주고 저희가 이제
0: 네.
1: 취나물을 데쳐놨어요. 이걸 좀 뚱뚱 썰어주시고
0: 뚱뚱.
1: 저는 이제 두릅하고
0: 네.
1: 엄나무순을 잘게 썰어주시면 돼요.

0: 그 스님은 오늘 만드는 산나물 초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초밥 위에다가 나물을 올릴 생각을 하신 거죠?
1: 저는 제가 저를 들여다보면 네. 굉장히 뭔가 호기심이 많고 네. 식재료를 보면 아 이거 뭐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냥 떠올라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를 자꾸 새로운 걸 만들게 되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밥이 푸르르 끓으면 이 나물을 넣을 건데 밥하고 나물하고 1:1.
0: 1:1? 네. 와, 그럼 나물 향이 엄청 나겠네요.
1: 그렇죠. 그다음에 잔초물은 여기 있는 것처럼 또 설탕하고 네. 식초하고 소금하고 해서 네. 끓여서 단초물을 만들어 놨는데 네, 네, 네. 제가 쓰는 설탕은요 그 초밥할 때 하고 장아찌 담을 때 이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밥을 끓으려고 해요.
0: 아, 살짝 끓기 시작할 때
1: 그렇죠. 한번 져서 줘야 돼요. 밥을 한번 저어주고 눌지 않게끔 네. 이 냄비밥 누룽지도 맛있어요 사실.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나물을 넣어서 해주시면 돼요.
0: 스님께서 지리산 다니시면서 그 산야초 같은 거 많이 공부하시고 배우셨다고 하셨는데 그 독성 있거나 독성이 없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해요?
1: 일단은 우리가 모든 것은 학명이 있어서 네. 우리의 선배들이 다 자료를 만들어 놨잖아요. 네네. 피할 게 세 가지예요.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사약으로 쓰는 부자. 부자는 길가에 있기 때문에 모르고 이렇게 따먹기 좋아요. 네네. 그리고 천남성. 천남성은 완전 독초거든요. 네네. 그 어린 잎도 먹으면 안 되고 열매를 혀에 대는 순간 혀가 10분 안에 마비가 돼요. 그리고 애기똥풀. 냉성이 강해서 아토피아한테 치료제로 많이 쓰거든요. 네네. 그래서 세 가지만 피하면 돼요. 나머지는 들에 있는 야초들이 다 우리의 먹거리예요. 네. 이제 밥이 다 됐네요.
0: 네, 다 됐네요.
1: 네, 그러면 제가 밥을 펴드릴 테니까 네. 단천물을 입혀서 네, 이게 뜨거울 때 이제 천물을 입혔으니까 따독따독.
0: 나물의 향이 너무 좋습니다.
1: 밤 튀긴 거를, 밤채 튀긴 것을 넣고 잣을 얹어서 산나물 초밥 완성됐습니다.
2: 제철 산나물과 함께 냄비밥을 지어 단촛물에 버무려 초밥을 완성하는 과정이 산나물을 새로운 사찰 음식으로 풀어내는 손길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 사찰 음식의 생명력임을 느꼈다.
1: 이번 순서는요, 미나리 강예입니다.
0: 네.
1: 혹시 미나리 강예 드셔보셨어요?
0: 안 들어, 안 먹어봤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를 섞어? 아,
1: 밀가루하고 거죠? 찹쌀가루하고 소금을 넣고 풀국을 만들어서 네. 우엉을 튀겨야 돼요.
0: 아, 우엉 튀기기 위한?
1: 네. 우엉이 네. 우리에게 정말 좋은 섬유질이 그렇죠. 많은 맞아요. 대장이 가장 즐거워하는 식재료인 줄 네. 아시죠?
0: 알죠. 네.
1: 반죽을 이렇게 좀 되직하게 해야지 풀국이 잘 입혀집니다.
0: 네. 그럼 우엉 아까? 네.
1: 그렇죠. 젓가락을 거. 가지고 제가 좀 튀기겠습니다. 네. 기름솥을 그래서 저희가 많은 양은 하기 그렇고 네. 딱 한 접시 분량만 네. 코디가 가능해요. 셰프님께서 고추를 썰어 주시는데 하나 가지고 3등분 하면 될 것 같아요.
0: 3등분? 이렇게 해서 네. 끝에만 살짝 잘라주고
1: 그렇죠. 끝부분은 좀 구부러진 부분이라서 네네.
0: 선생님 저기에 사진 보니까 저 외국 배우 저 누구죠?
1: 리차드 기어.
0: 아, 리차드 기어. 네. 리차드 기어. 와, 리차드 기어 언제 왔었던 거예요? 아,
1: 저분이 이제 한국에 네. 당신 사진전도 하고 가족과 함께 왔어요. 네, 네. 총무원장 스님 예방하는 자리에. 네.

0: 점심 공양을 하게 돼서 네. 제 음식을 드시고
1: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0: 4차 음식을 돌아가서 잡지에 인터뷰한 기사가 나왔는데 네. 당신이 세상에서 여태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훌륭한 음식이었다 그런 기사를 또 내셨더라고. 근데 저하고 1년 후에 다시 재회를 했어요. 저 오른쪽 정면에 보이는 이렇게 허그 이렇게 뭐랄까
1: 저쪽에 있는 예,
0: 창문
1: 사진이요?
0: 보이는 옆에 사진이 네. 1년 후에 만났을 때 사진이에요. 아, 미국서 네. 제가 또
1: 강의하러 가셨을
0: 예,
1: 때
0: 강의하러 갔을 때 만나서 또 일부러 오셨더라고요. 아.

0: 자, 그리고 저희가 고추를 네, 그냥 마른 팬에다가 수분 정리만 했어요.
1: 아, 수분만 날려주기 네. 위해서 살짝 볶아줘요.
0: 그렇죠.
1: 이 버섯은 이미 이제 살짝 볶아놓은 거예요.
0: 네, 참기름하고 네. 직간장 좀 넣고 묻혀서 네. 덮어놨어요. 그렇죠. 네. 준비가 됐어요.
1: 여기 미나리 맞나요?
0: 네, 미나리는 데쳐서 얘는 끈이에요. 네. 얘를 묶어야 되니까. 우엉보다 포고가 길면 안 예쁘고요. 이 상태. 네. 여기에 이제 얘를 하나 얹고 얘를 하나 얹어서
1: 초록 빨강 하나.
0: 그렇죠. 얹고. 이렇게 쥔 다음에 네. 얘를 이렇게 오면서 요 사이에 그냥 끼워 주시면 돼요.
1: 어쨌든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좀 꽉 잡아 주는 느낌으로.
0: 그렇죠. 네. 풀어지면 안 되니까.
1: 알겠습니다.
0: 자, 요렇게 모양이 하나 나오죠.
1: 아, 너무 예쁩니다.
0: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오방색에 가깝죠.
1: 네. 그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일반적인 음식을 해 먹을 때 어떤 식으로 좀 변형을 하거나 바꾸면은 좀 사찰 음식화 할 수 있을까요?
0: 양념을 줄여야 돼요.
1: 아, 양념을 줄인다? 네.
0: 양념을 줄이고, 그 다음에 조리 과정을 네. 너무 다양한 걸 쓰지 말고, 심플하게.
1: 저도 사찰 음식 돌아다니면서 배웠는데, 네. 가장 핵심적인 게 되게 심플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어렵지 않게.
0: 그렇죠.
1: 근데 그 속에서 되게 깊은 맛이 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0: 자, 이것만 해도 될 것 같아요.
1: 아, 그것만 할까요? 네.
0: 초장 만들어서 네. 완성하면 되겠어요. 네.
1: 초장 양념 네. 궁금합니다, 스님.
0: 먼저요, 저희가 조청이 좀 들어가요. 조청 들어가고요.
1: 조청.
0: 네. 고추장.
1: 고추장.
0: 제가 담근 고추장.
1: 식초를.
0: 선생님이 파인다이닝급으로 이 초장을 뿌려보세요.
1: 네. 양념을 뿌려볼까요? 네. 위에다 뿌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0: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하시고 싶은 분들은 한번 기회를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0: 음식도 수행이잖아요.
1: 네. 네.
0: 아유, 훌륭합니다.
1: 나왔습니다.
0: 자, 미나리 강예 완성됐습니다.
2: 바삭하게 튀겨낸 우엉 위에 고추와 버섯을 올리고 미나리 줄기로 감싸 완성하는 미나리 우엉 강예. 한 점의 음식 속에서 사찰 음식이 더하는 것이 아닌 덜어내는 미학을 담고 있음을 느꼈다.
0: 우리가 편하게 먹는 김치죠. 간편하게 누구라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또 이 고추 아삭 김치거든요.
1: 그러니까 설탕을 넣는 대신 또 배를 넣으니까 단맛도 올라올 수 있고.
0: 좋아하죠. 신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예, 죽순 잡채인데 네. 저희가 이제 석길 잡채잖아요, 잡채가.
1: 맞아요.
0: 한국 사람들은 잡채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사찰 음식은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 사찰의 수행자들이 먹는 음식 이게 이제 공통적인 이야기지만 매일매일 밥을 먹는 입장에서 본다면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3일에는 일묵스님을 모시고 선정과 깨달음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불량견해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02-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낮추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24회 봉선사 연꽃축제 개막식을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봉선사 연지앞 특설 무대에서 인사드리는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오계윤입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삼보에 귀의하는 우리말 칠정예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말 칠정예는 광동학원 칠정예단 그리고 봉선사 연꽃미소 수미산 연합합창단 여러분들께서 함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정면을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보에 귀의하는 우리말 칠정예가 있겠습니다.

0: 다음은 조계종 어산어상 임묵스님의 개회 선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모든 고난,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연꽃처럼 향기로운 팔팔한 기운을 많이 받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8월 8일입니다. 제24회 봉선사 행복 바람이 연꽃 축제 개회를 선언합니다.
0: 자, 오늘 최정례 함께 해주셨던 연합합창단 여러분께서 아름다운 음성 공양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따뜻한 박수로 우리 연합합창단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제24회 봉산사 연꽃축제. 자, 빠져선 안 될 분이시죠. 다음은 봉행사가 있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교구장이신 호산 스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1: 예, 우리 사부대중께서 보시는 그 방향으로 이렇게 보시면 우리 비전이 있습니다. 거기 입구에 보면은 우리 봉선사 역대에 많은 조사 스님들이 계십니다. 조사 스님 앞에서 저희들이 연꽃축제를 이번에 24회 연꽃축제를 맞이했습니다. 늘 연꽃축제 때는 걱정되는 게 비 또 더위. 제발 이번에는 비 안 왔으면 좋겠다. 근데 또 어제 보니까 날씨가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참 너무 시원하죠. 예, 우리 오늘 이렇게 연꽃축제에 이 청명한 날씨를 만들어주게 된 것은 우리 사부대중의 원력이기도 하고 우리 저희 본사의 큰 어른이신 원로 스님들 그리고 또 선배 스님들 본마을사의 우리 주지 스님들이 한 마음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연꽃축제에는 우리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와주셨습니다. 저 멀리 제주도 그리고 안동에서 이렇게 와주셨는데 두 분 교구장 스님께도 큰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지를 아직 한만기를 못했는데 교구장 한만기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생각이 드는데 이 오대산에서 오랜 교구장 소임을 맡으시고 며칠 전에 사표를 쓰시고 지금 해주로 계시는 우리 월정사 태우 정념 스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운사도 교구장 스님이 새만기를 조금 앞두고 이번에 사표를 쓰신 것 같습니다. 선운사 교구장 스님 12년 동안 교구를 또 책임져서 열심히 소임을 맡으셨는데 맡으시면서 아마 첫 행사에 이렇게 와주신 것 같습니다. 경호 스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 앞에 제가 연꽃축제 때는 제가 진흙이 되겠다 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연꽃이 되어주시라고 했는데 1년 동안 이렇게 뵈니까 다 연꽃이 되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 세상이 많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도파민 속에서 우리나라는 출산율 그리고 또 자살률 저출산에다가 또 최고의 그 자살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주위에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보면은 늘 어려움을 가지고

0: 가지지 않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도파민 속에서 우리가 잠시 멈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저하고 함께 진흙이 돼가지고 아름다운 이 연꽃이 필 수 있도록 발언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좀 미워했던 마음, 갈등이 생겼던 마음, 오늘 출연하는 여러 음악하는 친구들에게 여러분들 함께 응원해주고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여러분들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 연꽃축제를 24회까지 늘 후원해 주신 우리 경기도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남양주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네, 다음은 제24회 봉선사 행복바람이 연꽃축제를 준비해 주신 사부대 중에 노고를 치하하는 치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치사에는 대한불교조계 중 원로 의원이신 두산 일면 대종사께서 직접 해 주시겠습니다. 큰 스님을 박수로 모십니다.
2: 반갑습니다. 일면입니다. 저는 봉선사 식구고요. 지금 현재 생명나눔 실천본부라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입니다. 제24회 봉선사 행복바람일 연꽃축제의 뜻깊은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처럼 아름다운 도량에서 연꽃축제를 마련해 주신 봉선사 주지 교구장 고산스님과 사부대중 여러분, 그리고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함께해 주신 남양주 시민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맑고 향기로운 꽃들 피워서 세상에 향기를 전하듯 우리 또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바른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함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꽃은 청정한 마음과 깨달음을, 그리고 자비를 상징하는 꽃입니다. 오늘의 연꽃축제는 아름다운 꽃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자비를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합니다. 연꽃 한 송이 한 송이의 맑은 향기가 우리 모두 마음에 스며들어 가정과 이웃, 그리고 우리 사회 곳곳에 따뜻한 자비와 화합이 연이 널리 이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연꽃을 전하는 맑고 향기로운 기운을 마음 가득 담아가시고 봉선사의 이 소중한 인연이 여러분의 삶과 평안과 행복이 이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자, 다음은 많은 분들에게 대표해서 축사 말씀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 중 제16교구 본사 고은사 교구장이신 우리 등은수님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을 큰 박수로 함께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3: 반갑습니다. 연꽃축제에 처음 참석했는데 24회 연꽃축제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천년이 넘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연꽃축제라는 게 연꽃이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우리 절집안

0: 어른 선인들께서 늘 호학들을 바르게 이끌어 주시고 또 호학들은 어른 선인들을 잘 모시면서 바깥의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저는 연꽃축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봉순사가 만들어진 지 천년이 넘는 동안 늘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여러분들한테 직접 와서 스님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성가가 화합해서 잘 살아가는 또 세상에 물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나는 어디에 물들었는가 한번 살펴가지고 자기를 잘 살피는 힘을 기른다며 물들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다음은 발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문은 봉선사 신도회장이신 자명화 신도회장님께서 직접 대표로 해주시겠습니다. 회장님 단상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대중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합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발언문.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의 자비하신 은덕이 햇살처럼 부어지는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기쁨으로 감사를 더하게 해 주심에 거듭 머리 숙여 감사드리옵니다. 흙탕물에 물들지 않고 청정한 꽃과 향기로 피어나는 연꽃처럼 혼탁한 새 속에서 탐진치 삼독에 물들지 않고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청정한 불성을 깨우는 불자게 불자가 되게 하옵시고 또한 연못에 가득 채운 연꽃이 부처님을 향해 경건히 합장하는 불자들의 모습인 것처럼 연꽃을 닮은 미소로 가르침을 전한 부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소서. 자비하신 부처님, 연꽃 축제에 모인 모든 이들이 그대는 연꽃이 되고 제가 흙 진흙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내 것은 나누고 나누어 이웃과 사회로 회양하고 나의 욕심은 비우고 비워 저희들이 서원하는 자비 화합의 발언이 꺼지지 않는 열반의 불꽃처럼 항상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괴기 2570년 봉선사 신도회장 자명화 올림.
1: 네, 계속해서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회 봉선사 행복바람이 연꽃축제 제1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1부 순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곧바로 2부 연꽃 음악제가 계속되니까요. 자리 떠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곁에 항상 부처님이 계셨고 저를 인도해 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또한 감사하면서 열심히 노래하겠습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러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넌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3: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한민족의 역사와 뿌리를 지킨 민족 성지 삼국유사 집필지 군위 인각사에서 오는 8월 20일 보각국사 일현 스님의 737주기 추모 다례제를 인각사 국사전에서 봉행합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업적과 사상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383-1161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

0: 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 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 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 전법사, 명상 지도사, 불교 심리상담사 민간 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성지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에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에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1995년 개국한 한국 최초의 불교 텔레비전 BTN 불교 TV는 24시간 명상과 산사의 풍경 그리고 큰 스님들의 법문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평안과 지혜를 밝히는 진리의 방송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송포교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쉽고 간편한 ARS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전할 수 있습니다. 후원전화 060-800-7000번 ARS 한 통화의 보시 공덕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큰 복덕과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1: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2: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5: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6: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5: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0: 안 돼, 아가야. 이제 그만 울음을 그치려무나. 우리 착한 왕자님, 오늘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 도무지 진정할 기색이 없구나. 아가야, 그만 울어.
1: 아무래도 누군가 왕자님께 저주의 눈길을 보낸 것 같습니다.
0: 루시카, 저주의 눈길이 왕자에게 닿지 못하게 해라.

왕자 아기씨가 왕비마마와 똑같아요. 왕비마마께서도 밤늦도록 잠을 못 이루셨잖아요. 우리가 별의별 수단을 다 써야 잠이 드시곤 했어요. 머리에 오일 마사지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음악도 들려드렸죠.

0: 뭘 하고 있어?
1: 눈에 문제라도 생기셨나 봐요?
0: 문제? 전혀 없는데.
1: 아무 문제도 없다면 어째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뭘 하고 있냐니요?
0: 궁금하니까 등불은 왜 켜고 있는 거요?
1: 애초에 그렇게 물어보실 일이지. 등불은 언제 켜는 거죠?
0: 축하할 일이 있을 때.
1: 오늘이 그럴 날이에요.
0: 무슨 축하?
1: 아시타 대성인께서 우리 데바다테의 미래를 예언하셨답니다.
0: 예언? 그건 시타르테에 대한 예언인데.
1: 네, 성인이 말한 건 시타르타의 미래였지요. 말은 시타르타를 위해서 했지만 속뜻은 데바다테에게 있거든요.
0: 어째서?
1: 눈을 크게 뜨고 멀리 내다보세요. 시타르타는 후에 성자가 될 거라고요. 그럼 왕좌를 차지하는 건 데바다타가 아니겠어요?
0: 거기까지 생각했구려. 당신 같은 부인을 두다니 나는 참으로 행운하여.
1: 하지만 저는 운이 없지요.
0: 무슨 소리요?
1: 제 말은 당신이 장자였더라면 벌써 왕이 되셨을 텐데 당신은 왕이 되시기 위해 절 얻으신 거지요.
0: 왕비 마마가 될 날도 머지 않았어. 대바다타는 어디 있어?
2: 저하고 놀아주세요. 제가 폐하를 무찌를 거예요.
3: 나중에 하자꾸나. 지금은 좀 혼자 있고 싶단다.
2: 안 돼요. 저하고 놀아요.
3: 말했잖니. 나중에 하자고.
2: 안 돼요. 저하고 놀아주지 않으면.
3: 있는 거 있잖아. 네 마음으로 가서 자.
1: 대바다타. 대바다타. 일어나려 막아요. 또 꽂혀.

0: 폐하께서는 이제 네가 필요 없다는 걸 잊지 마라. 폐하도 아드님이 있지 않니?
1: 망갈라! 그게 무슨 말이오?
0: 제 말이 다 맞지 않습니까, 폐하? 밥은 언제나 오른손으로 먹어야 하는 것처럼 왕자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는 어린 테바다타가 폐하의 외로움을 위로해드렸었지요. 용서하십시오, 폐하. 우리 대바다타가 폐하를 귀찮게 해드렸군요. 가자, 대바다타. 그만 울어. 진정해. 그만 울라고 했잖니. 또 끝이야. 그만 울라고.
2: 쉿, 소리를 낮추시게. 왕자께서 방금 잠드셨어. 아가 왜 그러니? 왜 울고 있어?
0: 오늘 폐하가 대바다타에게 화를 내셨어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2: 폐하께서? 아니 왜?
0: 마마 때문이죠.
2: 나 때문에?
0: 전에 마야 왕비마마께 했던 약속을 잊어버리셨잖아요. 폐하와 왕자 두 분 다 잘 돌보겠다고 약속하셨었지요. 하지만 시따르타 왕자 양육에만 몰두하신 나머지 폐하께서 슬픔에 잠겨 계신 건 보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마마는 어머니는 되셨는지 모르지만 아내로서의 의무는 잊고 계세요. 그래서 폐하께서는 마마의 침실에 계셔야 할 그 시간에 궁정에 앉아 사색에 잠겨 계신 겁니다. 마마가 왕비이시긴 하나 나이는 제가 더 많습니다. 마마를 잘 돌보는 건 제 의무이기도 하죠. 그래서 묻지도 않으셨지만 이런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민감한 상태에 처한 남편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요. 부디 제 말씀을 새겨 들으세요. 대바다타 가졌구나.

0: 아드님은 성인이 될 겁니다. 삶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겁니다. 하지만 그건 마음의 전투입니다. 비록 크샤트리아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그분은 성인으로서 이 지구에 온 겁니다.
1: 폐하!
2: 용서해 주십시오, 폐하!
3: 네 잘못이 아니다. 집중이 안 돼서 그랬다.
1: 왜 이러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무술 연습이라뇨?
3: 잠이 안 와서 마음이 심란했어. 아무리 해도 화가 가라앉지를 않아.
1: 야, 무엇 때문에 이토록 괴로워하십니까?
3: 샤카 가문이 내 대해서 끊어지는 일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거려. 크샤티아가 돼가지고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한 걸 어찌 본단 말이오. 내가 칼을 들려주고 싶은 그 손에 칼 대신 수행자의 물병이 들려있는 꼴 못 봐요. 전투의 상처가 여기저기 있어야 할 몸에 백단향 표식만 있는 걸 내가 어찌 보고 참을 수가 있단 말이오. 그 꼴을 봐야겠소.
1: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3: 시타르타의 얘기요. 아시타 성인의 말씀이 아직도 내 두 귀에 생생하.
1: 쓸데없는 걱정이십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3: 그토록 많은 기도와 기원제를 올려 아들을 얻었는데

0: 배가 성인이 된다오.
1: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0: 아시타 성인의 말이 틀릴 리가 없어.
1: 하지만 미래가 어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0: 당신한테 묻겠어. 당신 느낌은 어떻소?
1: 성인의 의복을 만드는 성스러운 옷감은 우리 왕국의 깃발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비록 그 옷감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으로 뭘 하는가는 우리한테 달린 일입니다. 왕국의 사제 바차스 파티와 상의해보십시오. 분명 해법을 내놓을 겁니다.
0: 그렇지.

화자 파티 마마의 이번 결정은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고인이 된 가족을 기리기 위해 나무를 심고 잘 가꾸면 대지는 늘 푸르름을 유지하게 되며 가족을 영원히 잊지 않는 일이 될 겁니다. 오늘 심은 이 나무로 인해 마야 왕비 마마의 추억은 우리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왕비 마마는 대지와 영원히 하나가 됐습니다.

0: 사지에 좋으니 좀 필요한 일이 있어.
1: 말씀하십시오, 폐하.
0: 아시다시피 성인이 예언하기를 시타르타가 자라서 성인이 된다고 했지요. 그러나 지금은 시타르타가 자라서 용맹한 황제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 시타르타의 미래가 자꾸 걱정이 됩니다.
1: 저 흘러가는 물이 보이십니까, 폐하? 그 물길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우선 깊은 댐을 만들고 물이 그 댐을 통과해서 흐르도록 해야 하오.
1: 물은 똑바로 흐르는 속성이 있습니다. 물이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어쩌시겠습니까?
0: 그렇다면 물을 막아야겠죠. 물이 방향을 바꾸도록 그렇게 댐을 만들면 되는 거요.
1: 시타르타의 산 역시 이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폐하. 전사를 만드시려면 크샤트리아 정신이라는 댐을 쌓으셔야 합니다. 정신 수행으로 들어가는 걸 막고자 하신다면 연민과 감정을 느끼지 못하도록 댐을 만드십시오. 아시타 성인의 세계관은 도인의 세계관입니다. 따라서 시타르타를 성인의 겉모습 안에 담긴 위대한 영혼으로 보는 겁니다. 하지만 폐하는 시타르타를 위대한 인간으로 보고 용맹스러운 황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시타르타의 내면에 크샤트리아 정신을 고취시킨다면 크샤트리아가 될 겁니다. 강인한 신체, 무기의 활용, 말타기, 코끼리 다루기 등 아이가 자라서 전사가 되도록 그렇게 교육하십시오. 연민과 감정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늘 조심하십시오. 그런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출가하는 겁니다.

0: 왕이다. 그것도 혼자서 오네. 기회가 아주 좋은걸?
1: 망갈라.
0: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폐하께서 제 이름을 손수 불러주시니 참으로

0: 싶습니다.
1: 그렇소. 마침 짐도 할 말이 있는데. 무슨 일이야?
0: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했답니다. 폐하께서 오늘 저하고 얘기를 하고자 하시니 참으로 기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하소서, 폐하.
1: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왕자를 돌봐야 하오.
0: 당연하지요. 원하신다면 폐하도 돌봐드릴 수 있습니다.
1: 최소한 지킬 건 지키는 게 좋겠소.
0: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소망도 있지요.
1: 또 그 말이요?
0: 아무리 해도 잊을 수가 없으니까요. 파자파티 마마가 어디가 그렇게 특별하길래 그분을 선택하신 건지요. 두 번째 결혼을 하셨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폐하의 동생과 결혼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제 참사랑은 폐하뿐이었습니다.
1: 모든 게 이제는 지난 일이요.
0: 하지만 저한테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어요.
1: 그럼 오늘 그 대답을 잘 듣기 바라오. 마하마야 왕비가 두 번째 결혼을 나한테 제안해왔고, 그리고 왕비의 동생 파자파티하고 결혼을 하기를 바랬어. 내가 선택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었어. 그저 시간 낭비일 뿐. 시간의 흐름에 순종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러질 못해서 집안 싸움이 나라 싸움 되는 거야.
0: 숫도 다나왕. 과거에는 오직 당신만 보였지만 지금 내 마음은 당신의 왕국에 꽂혀있지. 분하게도 카필라바스트의 왕비가 될 순 없었지만 왕의 어머니는 꼭 되고 말 거야. 내가 싯다르타 왕자 손에 수행자의 물병을 쥐어주지 못한다면 내 이름이 망갈라가 아니다.
2: 아이고, 이쁘기도 하셔라.
3: 왕비 마마, 좀 들어가도 될까요?
2: 방에 들어오시는데 무슨 허락이 필요하겠어요? 어서 오세요.
3: 크샤트리아 잘 있었는가? 나를 왜 그렇게 빤히 보시는가? 내가 숙부라네. 마마, 폐하께서 왕자에게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2: 선물이요? 숙부님 편에요?

0: 쇠포대기.
1: 오늘부터 왕자를 이 포대기에 싸서 재우시랍니다. 매일 밤 예외 없이. 그게 폐하의 명령입니다. 폐하는 이제 왕자가 쇠를 가지고 놀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쇠를 만지고 쇠를 받아들이고 나면 장성한 후에도 쇠가 무겁게 느껴지지 않으리라고 하십니다.
0: 폐하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1: 모르겠습니다. 비밀 회동에 있으신 것 같았어요.
2: 모두들 라시타 성인의 예언을 들었으리라 믿는다. 짐은 스타르트가 성인이 되는 걸 원치 않아?
3: 배어 염려 마십시오. 출가는 보통 노년, 삶의 말기야 합니다.
4: 세상을 등질 생각을 하는 사람은 슬픈 사람뿐입니다.
2: 슬픔? 그렇다면 스타르트를 슬픔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하리라.
3: 병든 사람들도 출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4: 물질주의를 싫어하고 피하는 사람도 해당됩니다.
2: 심약한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로군.

0: 그렇다면 시타르타가 슬픔, 낙심한 사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군.
1: 그건 불가능하옵니다, 폐하. 나라 안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을 못 보게 하겠습니까?

0: 방법은 하나입니다.
1: 그게 뭔가?
0: 슬픔을 나라 안에서 모두 없애버리는 겁니다. 폐하, 병든 사람들, 늙은이들,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아예 카필라 파스트에서 내쫓는 겁니다.
2: 불가능한 계획입니다, 수만 육군대장님. 어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본분이 백성을 보살피는 건데 오히려 고통을 주다니요.
1: 고통을 가하지 않겠다. 고통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주려는 것이다.
3: 무슨 말씀이시온지?
1: 그들을 지정된 장소로 이주시켜 병든 사람들을 낫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음식을 주고, 늙은 사람들은 존경을 받도록 할 것이다. 짐의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가?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목적도 달성하려는 것이다.
2: 외람된 말씀이오나, 폐하. 그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 정착시키려 하시는지요? 이주시키려면 그들의 동의도 받아야만 합니다.
1: 직접 그들에게 설명할 것이다.
2: 말을 듣지 않으면요?
0: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말을 듣게 해야지요. 무기 앞에서는 경전도 고개를 숙인다지 않습니까?
1: 산 너머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건강한 마을로 만들 것이다. 백성들이 부족한 게 없게 할 것이다.
2: 외람된 말씀이오나, 폐하. 그런 큰 결정을 여기서 내릴 수는 없습니다. 샤카 왕족들을 궁정에 소집해야 합니다.
1: 이 제안은 무슨 수를 써서든 통과시켜야만 한다. 시타르타가 성인이 되는 것을 짐은 볼 수가 없다.

0: 짐이 연설을 한 후에는 만장일치로 통과돼야만 한다.
1: 염려 마십시오, 폐하. 모두한테 다 일러놨습니다. 속뜻을 제대로 파악한 사람들도 있고
2: 그저 말만 알아들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는 전혀 없을 겁니다. 오직 폐하께서 원하시는 일만 이루어질 겁니다.

0: 오늘 이렇게 비상회의를 소집한 목적은 짐이 코살라국과 마가다국을 공격하기 위함이오. 짐이 불가능을 말한 건가? 사카족이라면 카필라바스트 영토 확장을 찬성하리라 믿소.
1: 그 두 나라를 지금 공격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0: 개착! 짐은 20년 후의 일을 말하고 있는 거요. 내일 나무에서 과일을 따먹고 싶다면 오늘 그 씨앗을 심어야 하지 않겠는가? 미래의 영광스러운 전투를 위해 우리는 오늘 그 총사령관이 되고 황제가 될 지도자를 찾아야만 하오. 적을 벌벌 떨게 할 전사, 행운을 몸에 지녔고, 여러분 모두의 호응을 받는 사람, 우리 시타르타 왕자는 이런 자질을 모두 갖췄어. 이건 내 말이 아니오. 사카족의 스승인 바차스

0: 파티 사제도 같은 생각이요. 따라서 나라에 강력한 미래를 가져오기 위해 지금 엄정한 조치를 내릴 것이오. 미래는 슬픔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해야 하오. 미래는 근심 걱정이 없어야만 하오. 그래서 신도시를 지자고 오늘 제안합니다. 그 신도시에 카펠라바스트에 병든 사람들,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들을 채용하게 될 것이오. 젊은이들에게는 모든 의무를 면제해줘. 전투 훈련과 전쟁 업무 관리에 집중하게 할 것이오. 짐의 제한에 혹시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짐은 지금
1: 샤카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이 결정에 동의하십니까? 숫도다나 대왕의 결정을 모두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제안을 샤카 가문의 전원이 수용하시는 겁니까?
2: 네, 그래요. 동의합니다. 받아들입니다.
1: 숫도다나 폐하께!
2: 영광을!
1: 숫도다나 폐하께!
2: 영광을!

0: 난 누구냐?
1: 제 할머니십니다. 흑마술을 많이 아시죠? 전에 저한테 부탁하셨잖아요. 이걸 받아요. 이 아몬드를 몸에 잘 지니고 있어요. 오늘 중으로 좋은 소식이 올 테니 확실해요.
0: 알겠네. 됐으니 그만 나가게.
1: 좋은 소식을 들으면 꼭 물속에 던져야 해요.
0: 알았다니까.
1: 할머니 절 따라오세요.
2: 저 여인은 누구요?
3: 마녀요.
2: 뭐라고?
3: 왜요? 겁이 나시나 보죠? 타무카의 할머니랍니다. 흑마술을 아주 잘한대요. 오늘 샤카 궁정에서 일어난 일을 어서 말해봐요.
2: 신도시 계획에 대한 제안이 받아들여졌어.
3: 신도시?
4: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카필라바스투 왕국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의 호의 속에서 스토다나 대왕께서는 이전에 어떤 왕도 내린 적 없는 결정을 백성들을 위해 내리셨도다.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2: 이건 단지 형님 먼저 좋자고 하는 일인데 그게 마치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일인 것처럼 말한단 말이지. 게다가 백성들은 시타르타 왕자에게 축복을 내리고 말이야.
3: 신도시라고요? 정말이요? 그렇게 인자한 왕 얘기는 내 평생 들어본 적도 직접 본 적도 없답니다. 시타르타 왕자님 만세!
5: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속고 있는 거라고요. 무언가 조치를 취해서 왕의 속셈을 폭로해야만 해요. 그래야 백성들이 진실을 알게 되죠. 숲도다나 왕은 지옥을 당해도 마땅해. 그럼 백성들은 시타르타 왕자를 저주할 거라고요.
2: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5: 탐욕하죠.
4: 가난하고 늙고 병든 사람들은 모두 이틀 내로 카필라바스투를 떠나 신도시로 갈 것을 명하노라.
1: 뭐라는 거예요?
4: 이 조치는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대왕은 모든 백성의 원만한 협조를 바라며 무력을 사용해야만 하는 불행한 사태가 없기를 바라노라.
1: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이런 일을 해도 되는

0: 이건 비밀인데 겉으론 자비로운 행동 같지만 여긴 이기적인 욕심이 개입돼 있어요. 카필라바스트를 나가고 나면 갈 곳은 장례식장밖에 없을걸요.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도 못 꺼내게 할걸요. 이건 다 아시다르타 왕자를 위한 일이에요. 왕자가 어떤 슬픔도 못 보게 하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성자가 될 거래요.
1: 아이, 차라리 왕자가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네. 궁전엔 빛이 가득한데 어째서 우리 집은 어둠만이 가득하지?
2: 그러게 말이에요.
3: 사람들은 왕자가 복이 많다고 하지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죽게 하더니 이젠 카필라바스트에서 백성들을 추방시키고, 이게 복이 많단 건가요? 어?
2: 맞아.
1: 바자파티 마마, 폐하 좀 말려주십시오.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눈이 머는 아버지는 있을 수 있죠. 그런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폐하가 그렇게 잔인할 수 있다니.
0: 자초지정을 말해보게.
1: 대왕께서 가난하고 병들고 늙은 사람들은 다 카필라바스트를 떠나라고 명하셨어요.
0: 왜?
1: 시따르타 왕자를 위해서죠. 슬픈 상황을 절대 보지도 못하고 측은해하지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럼 절대 성인이 되지 않을 테니까. 마야 왕비마마가 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폐하를 말려주세요. 백성의 원망을 사게 되면 폐망의 원인이 된다고요.

0: 당신이 무슨 일로?
1: 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마야 왕비가 살아계셨더라면 이 사실을 숨기셨겠습니까?
0: 어떤 사실을?
1: 이게 정의로운 일입니까? 아시타 성인이 예언을 한번 하자 카필라바수도 전체를 집없는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0: 미래 영광을 위해서 지금은 고통을 참아야 하오.
1: 누구를 위한 미래요?
0: 시타르타 왕자의 미래.
1: 그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야 해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명령을 철회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의 원망 때문에 평화롭게 살기 어려워질 거예요.
0: 카필라 파스투는 미래의 황제를 갖게 되고 시타르타는 인도 전체를 다스리게 될 거예요.
1: 백성을 상하게 하고 행복한 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숨길 수가 없어요. 왕자한테 슬픔을 숨기시겠다고요? 죽음을 숨기시겠다고요? 그렇다면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은 어찌하시렵니까? 시들어가는 꽃은요? 그것들은 또 어떻게 숨기시렵니까?
0: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약해지는구려.
1: 아들에 대한 폐하의 사랑은 마음을 잔혹하게 만들었어요. 왕자가 살아서 이 사건을 알게 됐을 때 부디 부왕에 대해 수치스러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0: 환자 파티! 내가 왕자의 아비임을 잊지 마시오. 아비의 관리가 더 큰 법이오. 내가 뭘 하든 그건 다 왕자가 잘 되기를 바랬어요. 왕자는 슬픔이나 죽음을 보지 못하고 출가 또한 없을 거예요.

0: 저리 가요. 할머니가 없으면 이 아이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내일 병이라도 들면 이 애도 잡아가시겠습니까?
1: 내가 왕자의 아비임을 잊지 마시오. 아비의 권리가 더 큰 법이오.
2: 마마,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닙니다. 죽은 지심이 없는데 어찌 인간답겠느냐.
3: 우리한테 이토록 고통을 주지 마세요. 우리의 저주를 사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 겪는 고통이 언젠가 당신들한테도 떨어질 겁니다. 우리를 내쫓으라고 당신들에게 명령을 내린 사람도 언젠가는 당신들을 남겨두고 떠날 겁니다. 내가 묻겠소. 그런 날이 얼마 후에 올 것 같소? 그렇게 냉혹한 사람을 모신 지가 얼마나 됐소? 말해보시오. 왜 입을 다물고 있는 거요? 우리가 당하는 잔인한 고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고통을 보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단 말이오.

0: 로시카, 이것 좀 보게. 시타르타의 눈물이 끊일 줄을 모르네.
1: 페어, 이제 이 도시 내에는 늙은이도 가난한이도 병든이도 없습니다.
0: 하나 있습니다.
2: 누가 슬퍼한단 말이오?
0: 시타르타 왕자요. 자는 중에도 눈물이 마르지 않고 흐릅니다.
2: 바이치신을 즉시 불러와야겠다.
1: 알겠습니다, 폐하.
0: 슬픔은 몸이나 주변 환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도 있어요. 마음속의 슬픔은 어쩌시게요?
2: 샤트리아의 마음속엔 오직 자존감만이 존재요. 슬픔은 없어.

0: 왕자 마마께서 악몽을 꾸셨나 봅니다. 그래서 주무시면서도 우신 겁니다. 열이 나는 원인 역시 마찬가지예요. 약을 지어보내겠습니다.
1: 약을 보낼 필요 없다. 여기서 지으면 되지. 이제부터는 궁전 안에 가족과 함께 살도록 하라. 네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궁 안에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라. 몸도 마음도 아프지 않아야 한다. 왕자한테 어떤 일도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

0: 시따르타? 시따르타? 시따르타? 데브다타? 시따르타는 어딨니?
1: 시따르타는 숲으로 갔어요.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고3인 아이기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0: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0: 너 혼자 뭐 먹어?
1: 칡 먹는다.
0: 칡? 맛있어?
1: 자, 먹어보던지.
0: 뭐야? 맛없잖아.
1: 칡 맛을 모르는 걸 보니 꼬마네.
0: 나 꼬마 아니거든. 됐고, 말랑 가지.
1: 어디?
0: 어디긴 어디야. 절 따라 전설 따라지.
1: 좋아.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정선 정암사다.
0: 정암사?
1: 정암사는 새 속에 티끌이 끊어져 정결하다는 뜻인데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작율사가 창건한 사찰이야. 그리고 진신사리를 봉안한 국내 유일의 수만호 탑을 보유해 우리나라 5대 정멸보궁으로 꼽히는 유서 깊은 사찰이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정선정암사로 고고! 신라 자작율사는 말년이 되자 제자들과 함께 강릉의 수다사를 창건하고 주석했죠.
2: 고요하니 좋구나.
3: 또 떠나시는 건 아니시겠죠?
2: 내 나이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번 생을 마무리해야지.
1: 그런데 며칠 후 한 스님이 급히 수다사를 찾아왔습니다.
3: 늦은 시간이지만 문수보살의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2: 뭐, 어떤 말입니까?
3: 문수보살께서 태백산 갈반지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2: 갈반지라...
1: 이튿날 자작율사는 제자들과 함께 문수보살을 만나기 위해 갈반지로 향했습니다.
2: 이보시오, 말 좀 물읍시다.
4: 예, 스님.
2: 여기 태백산에 갈반지라는 곳이 있다던데 어딘지 아시오?
4: 갈반지요?

0: 갈반지라는 것은 없는데?
1: 아, 아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2: 그러게. 갈반지, 갈반지. 맞아, 그거야. 서두르자, 해지기 전에.
1: 아, 갈반지를 찾으신 겁니까?
2: 아, 분명 근처에 칡넝쿨이 있을 테니 그걸 찾아라.
1: 칡넝쿨이요?
2: 칡갈, 소반반, 땅지. 갈반지는 칡이 소반처럼 엉켜있는 곳이다.
1: 아, 네. 저기요. 저기 칡넝쿨이 있습니다.
3: 하지만 그곳엔 뱀 열 마리가 똬리를 뜬 채 엉켜있었죠.
1: 아, 어쩌죠? 뱀이 저렇게 엉켜있으니 다가갈 수도 없고.
2: 무슨 한이 그리 많아. 서로를 못 놀고.
1: 다른 곳을 찾아볼까요?
2: 아니다. 모두 화엄경을 독송해. 뱀들을 제도하자.
3: 그렇게 화엄경을 독송하자 구렁이들은 똬리를 풀고 모두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자작율사의 꿈에 뱀들이 나타났죠.
4: 스님, 저희는 전세계 스님이었는데 수행을 게을리하고 시주부를 낭비해 뱀으로 태어나는 과보를 받았습니다. 부디 스님께서 저희가 해탈할 수 있도록 법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누워있던 자리에 금은 보화가 있으니 그것으로 저를 지어주십시오.
3: 자작율사는 7일 동안 설법을 베풀었고 뱀들은 모두 해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칡나무 밑에서 금은 보화를 꺼내 성남원을 창건했죠. 바로 그 절이 지금의 정암사인데 자작율사는 정암사에서 말년을 보내며 입적하게 되었답니다.
5: 그럼 자작율사의 마지막 사찰이 정암사인 거네?
3: 어, 맞아. 그래서 정암사엔 자작율사의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있어. 이 수만호탑 같은.
5: 우와, 엄청 크다.
3: 당연하지. 높이가 자그마치 9미터인데.
5: 근데 이 수만호탑에도 자작율사의 이야기가 담겼단 거지?
3: 어, 궁금하지? 그럼 이번엔 수만호탑 이야기로 절 따라 전설 따라 고고! 자작율사가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0: 저기, 혹시 자작율사신가요?
2: 아, 그렇소만. 누구신지.
0: 저는 용왕의 신하인데 용왕께서 자작율사를 뵙자 하십니다.
2: 아이, 나를요? 용왕께서 저를 무슨 일로?
6: 제가 드릴 선물이 있어 모셨습니다.
2: 선물이요?
6: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실 재료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면 어디든 탑을 세워 진신사리를 모실 수 있을 겁니다.
2: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걸 가져갈 방법이 없으니.
6: 그거라면 걱정 마시오.
3: 용왕은 도력을 발휘해 진신사리를 모실 재료들을 울진 앞바다까지 옮겨주었죠.
2: 바다는 건너왔는데 이제 이걸 어찌 가져오노. 이보시오.
7: 예, 스님. 무슨 일이십니까?
2: 혹시 그 달구지를 빌려줄 수 있겠소?
7: 그럼요. 얼마든지 쓰십시오.
3: 그렇게 자작율사는 달구지에 진신사리를 모실 재료들을 싣고 정암사에 도착했습니다.
1: 이게 다 무엇입니까?
2: 진신사리를 모실 재료들이다. 그러니 어서 탑을 지어 모시도록 하자.
3: 그렇게 자작율사는

0: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1: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절로 절로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0: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남신께 영광을 돌리라.
1: 구루, 시타르타가 부왕을 모시고 처음으로 샤카 법정으로 가는 날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시타르타, 구루발에 손을 대라.
0: 장수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태양신처럼 강건하십시오.
2: 제가 원하는 건
0: 어떤 봉헌 무엇인지.
2: 축복이 아니에요.
0: 저는 항상 왕자님께 축복을 드리고 있습니다.
2: 사제의 축복은 어디에 있나요? 제 눈엔 보이지 않아요.

0: 어머니, 법정으로 가기 전엔 꼭 이렇게 장신구를 치장을 많이 해야 하나요?
1: 그럼.
0: 왜요?
1: 그래야 왕자님처럼 보이지.
0: 치장을 하지 않으면 제가 왕자가 아닌 게 되나요?
1: 네 이름은 시타르타가 아니라 질문이라고 했어야 해. 왕자님 얼굴에 흑칠을 해주십시오. 마마의 사랑이 저주의 눈길을 불러올까 두렵습니다. 됐습니다. 법정에 가실 준비가 끝나셨어요.
0: 어머니께서 장신구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제대로 놀 수도 없을 것 같아요.
2: 아들, 너는 왕자다. 그러니 네 몫의 짐을 져야만 한다. 이제 가볼까? 그 샤트리아는 그렇게 걷지 않아. 보레문아, 이렇게 걸어야지.
3: 카필라버스트 법정에 모이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그리고 시타르타 왕자님도 환영합니다. 데바다타 왕자님도 환영합니다. 이 두 분은 카필라버스트 법정에 처음으로 오셨습니다.
4: 유라스타르키!
5: 예!
4: 유라스타르키!
5: 예!
4: 유라스타르키!
5: 예!
3: 자, 다들 진정하시고 이제 조용히 해주십시오. 그럼 숫도다나 폐하의 허락을 얻어 오늘의 법정을 개정하겠습니다. 농부 두 명이 소장을 가지고 폐하께에 아뢰일 겁니다.
6: 폐하, 문안 올립니다.
2: 문제를 말해보라.
6: 폐하, 이 사람에 대해 고소할 게 있습니다. 그는 작년에 저한테 곡식을 빌려갔어요. 그리고 올해 그 곡식을 갚겠다고 약속했지요. 그런데 뭐 아직도 그 곡식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폐하.
7: 제가 어떻게 곡식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폐하? 지난 2년간 계속 추수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갚으란 말입니까?
6: 거짓말입니다, 폐하. 폐하의 병사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를 소환하러 갔을 때 그는 곡식에 기름을 묻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자루 안에 넣었죠.
7: 폐하, 저한테는 단 두 자루의 곡식이 있을 뿐입니다. 그 두 자루의 곡식으로 앞으로 1년 동안 가족을 부양해야 합니다. 곡식에 기름을 발랐던 건 잘 보존해서 썩지 않도록 하려 했던 거죠. 그런 와중에 폐하의 병사들이 와서는 저를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그 곡식을 갚아버리면 전 뭘 먹고 살아야 합니까?
6: 폐하, 곡식을 갚을 수 없다면 토지를 내놓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7: 지금 토지를 돌려드리면 구운 곡식을 다시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3: 각자의 상황을 폐하께 말씀드렸으니 이제 폐하께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2: 시타르타 왕자, 데바다타?
8: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 좋다.
8: 폐하, 전 판결을 내릴 때 그샤트리아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샤는 고리에게 도지를 반환해야 합니다.
7: 왕자 폐하, 제발 그런 판결을 내리지 마소서. 저는 몰락하게 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2: 시타르타 왕자, 네 판결은?

0: 태야, 만약에 쿠샬이 빌려간 곡식을 갚는다면 가족을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토지를 반환하면 어떻게 곡식을 심겠습니까? 그러면 고리에게 어떻게 곡식을 갚겠습니까? 고리는 곡식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쿠샬에게 갚을 시간을 더 주어야 합니다.
1: 나는 데바라타의 결정에 찬성한다. 사업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라 경제가 쇠락하게 된다. 그러므로 쿠샬은 고리에게 뭐든 줘야만 한다.
2: 용서해 주십시오. 배하, 제가 가진 동전을 다 고리에게 주었습니다.
3: 저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
2: 고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3: 제가 무엇 때문에요?
0: 배하, 허락하신다면 제가 진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1: 시다르타, 어떻게 진실을 밝힌단 말이냐?
0: 고리, 동전을 내놓으라.
3: 왕자님, 이 동전들은 제 겁니다.

0: 하지만 이건 쿠샬의 동전입니다.
1: 그럼 쿠샬의 동전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단 말이냐?
0: 쿠샬이 고리에게 동전을 주었을 때 동전에 기름을 묻혔기 때문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2: 용서해 주십시오, 배야. 용서하소서. 이 동전들을 쿠샬한테 받았습니다. 쿠샬 겁니다.
1: 이로써 쿠샬이 고리에게 동전을 주었음이 판명됐다. 쿠샬에게 아기가 없음도 판명됐다. 쿠샬에게 곡식을 갚을 시간을 더 주겠노라. 고리는 거짓말한 대가로 본장 10대를 때리도록 하라.
2: 안 됩니다, 배야.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바랍니다. 동전 10개가 탐이 나서 제가 그만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또다시 한다면 제가 가진 모든 곡식과 농지를 폐하게 드리겠습니다.
0: 폐하, 고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1: 고리, 용서해 주겠노라. 그러나 이 법정에 있는 누군가가 보증을 쓰는 경우에 한해서다.
2: 아, 알겠습니다, 배야.
3: 아니, 보증을 써. 쟤는 보증을 살 수가 없네.
4: 질 수 없지.
3: 어떻게 그런 책임을 지는 거야?
4: 질 수 없어.
3: 절대 안 돼. 절대 안 되지.
1: 고리 봐라. 아무도 너 대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너는 벌을 받아야 한다.
0: 배야, 제가 고리를 책임지겠습니다. 이제부터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5: 스타르타, 넌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니? 고리가 또다시 거짓말을 하면 네가 벌을 받아야 돼.
0: 알아, 형. 하지만 고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 안 그래?
2: 시다르타 왕자님께 영광이 있기를!
6: 유라즈기! 유라즈기! 유라즈기! 유라즈기! 유라즈기! 유라즈기! 유라즈기!
7: 폐하께서 뭘 하셔도 아드님은 자라서 성인이 되실 겁니다.
8: 시타르타가 지혜롭다고 칭송이 자자합니다. 백성들이 기뻐해요. 무슨 근심이라도.

0: 왜 그러세요? 아드님이 지혜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얻었는데요.
1: 재판을 하는 건 크샤트리아라는 정표고,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는 건 학자라는 정표라고. 그러나 죄인을 책임지는 건 연민의 표식이지. 그런 연민과 자비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어요. 왕은 모름지 강인해야. 죄인이 벌을 받을 때 왕은 죄인의 고통을 알아서는 안 돼요. 자신이 실행한 재판과 정의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껴야 하는 거란 말이요.
0: 폐하, 왕자는 어린 소년입니다. 어린 마음은 언제나 미숙하기 마련이에요.
1: 이제 제대로 갈고 닦아야 할 때가 왔소. 과자 파티.
0: 맞습니다. 시타르타를 탁실라에 있는 학교에 보내죠.
1: 시타르타는 탁실라로 가지 않을 거예요.
0: 그렇다면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시겠다는 뜻인가요?
1: 여기에 왕자만을 위한 학교를 만들겠소. 내 감독하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겠소. 샤카 가문의 모든 소년들이 여기 카펠라 바스트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2: 음식 때문에 화내지 말아 될 받았다.
3: 왜 안 되는데요? 누구든 보면 마구 화가 나요. 제 판결이 옳았어요. 베아조차도 동의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시타르타만 칭찬을 해요. 어째서죠?
4: 눈물을 닦아라, 대받았다. 이렇게 울면 안 돼. 넌 이제 아기가 아니잖아.
3: 아버지가 폐하보다 나이가 많았다면 제가 왕위를 물려받았을 거 아니에요.
4: 대받았다!
2: 맞는 말이네요. 얘가 형인데도 시타르타에게 허리를 굽혀야 해요. 당신은 아버지잖아요. 아이의 눈물이 아무렇지도 않나요?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대바다타가 시타르타 뒤를 맴도는 거요? 당신이 폐하 뒤에서 맴돌듯이?
4: 망가라! 두고 보시오. 대바다타의 눈물에 누가 대가를 치르는지. 숫도다나 왕 아니면 시타르타 왕자.

0: 여기 있습니다. 아주 똑같이 만들었었죠. 비교해도 차이가 없어요.
1: 입 조심하게.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된다.
0: 입 막을 값을 잘 주시면, 예, 당연하지요.
1: 난 비치고 살지 않아.
2: 여기야, 여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여기야. 여기라니까. 여기, 여기, 여기. 여기야. 와. 우리하고 같이 놀래?
3: 아니.
2: 여기, 여기. 여기라니까, 왕자. 왕자, 여기야.
4: 거기는 가시면 안 됩니다. 왕자님이 놀고 계시는 곳입니다.
5: 비켜라! 가자!

0: 내가 그 소년이에요, 마마. 네 이름이 뭐니?
1: 찬나, 찬나라고 합니다.
0: 자네 아들인가, 수리야?
1: 예.
2: 이리 들어와.
3: 아닙니다, 왕자님. 여기가 좋아요.
0: 이 아이는 마부의 아들입니다. 안으로 들어와선 안 되죠.
2: 왜?
0: 낮은 카스트 계급이니까요. 몸에 닿으면 안 되는 천민입니다.
2: 낮은 카스트? 카스트가 뭔가?
0: 예를 들면 왕자님은 왕자님이시고 저 아이는 마부의 아들입니다.
2: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거야?
0: 왕자님은 궁전에서 태어나셨고 그래서 왕자님이십니다. 찬나는 작은 집에 살고 있고 그래서 마부의 아들인 겁니다.
2: 그런 게 무슨 차이가 된단 말인가? 그 아이도 다치면 피가 나지 않는가?
0: 더 잘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2: 하지만 나는 지금 이해하고 싶네.

0: 안 돼요, 안 됩니다. 뭘 하시는 겁니까, 왕자님? 저희를 만지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낮은 카스트 사람들이라서 저희를 만지시면 죄가 됩니다.
1: 찬나가 오늘 나를 만지지 않았다면 나는 안전하지 못했을 거네. 심한 부상을 당했겠지.
0: 왕비마마,

0: 데바다탄 어떤가?
1: 많이 다쳤다고 합니다. 그 얘길 지금 하다니. 어서 가자.
2: 데바다타, 폐하가 이 일을 알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기나 하니?
0: 데바다탄 좀 어떤가?
2: 아, 시타르타를 구하려다 말에서 그만 떨어졌다나요. 형제애가 남다르지 않습니까? 어우, 시타르타, 우리 왕자님은 괜찮으신가?
3: 저놈 때문이야! 여기서 당장 나가라고요! 저놈이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심이 흔들렸고 말에서 떨어졌다니까요! 저놈을 당장 내쫓아요! 천민 같은 일!
1: 얘는 나와 함께 있는데, 형.
3: 걔가 너와 함께 있다면 난 너와 함께 있지 않겠다!
2: 들받았다!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왕자님이시다!
0: 괜찮다네. 두 왕자가 모두 안전하니 내 마음이 놓인다네. 한 가지 당부할 게 있는데, 폐하는 이 사건을 모르셔야 하네. 혹시 아셨다간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실까 봐 그러네.
2: 나 역시 폐하께서 이 사건을 알게 되는 걸 원치 않는 바이다.
3: 오늘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어. 안 그랬다면 원하는 걸 가질 수도 있었는데.
4: 무언가를 가지고 싶다면 참을 줄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멸하게 돼. 거리는 한 단.
5: 네. 저한테 명령이 왔습니까?

0: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1: 매년 열리는 농경제에 참석하러 간단다.
0: 아미타 고모님도 매년 오셨는데 올해도 오세요?
1: 그럼 오시지.
0: 그럼 야소다라도요?
1: 야소다라도 오지.

0: 배야, 여동생과 브라만에게 땅을 기부하시면 농주의 소출이 늘어 추수를 잘하시게 될 겁니다.
1: 그 여동생은 아직 대바다에서 오질 않고 있지 않소?

0: 야, 소다라, 이거 네 코끼리니?
1: 응, 이름은 쿤지야.
0: 쿤지도 내 친구가 돼줄까?
1: 그럼 당연하지.
2: 보통 아미타는 마차나 강화를 타고 왔었는데 올해는 어째서 코끼리를 타고 왔을까?
3: 딴다파니 왕이 일부러 코끼리를 보내 우리를 욕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우리보다 더 부유하다고 으스대고 싶은 거죠. 저기 있는 건 코끼리가 아니라 그의 자존심입니다.

0: 그동안 제 딸을 사리로 감싸주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1: 뭔데요?
0: 이제부터 그 아이가 마마의 아이라는 거죠.
1: 야소다라가 남이라고 누가 그럽니까? 이 아이는 언제나 우리 딸입니다. 안 그러니?
0: 오라버니, 매년 그랬듯이 올해도 카필라바스트에 풍년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0: 역시 그 샤틀이야.
1: 유브라스키! 유브라스키! 유브라스키! 유브라스키! 유브라스키! 유브라스키! 유브라스키! 유브라스키! 유브라스키! 유브라스키! 유브라스키! 유브라스키! 유브라스키! 유브라스키!
0: 이제 내가 주사위를 던지겠다. 게임을 하는 동안에 앞에 앉아있는 사람 얼굴을 봐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손을 봐야 해. 속임수를 쓸 수도 있으니까. 오늘 코끼리에 박힌 가시를 본 것처럼 내 머리에도 가시가 보이느냐?
2: 네! 제가 뽑아드릴까요?
0: 그래, 뽑아다오. 좋지, 뽑아내렴.
2: 여기 보세요. 그런데 머리카락 색깔이 왜 다르죠?
3: 이제 폐하께서는 뭐라고 답을 해주실까? 흰머리가 노령을 의미한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실까? 시따르타는 노령이 뭔지 물을 텐데.
0: 아, 왕자, 네 전니가 빠지고 이가 새로 났었지. 마찬가지로 머리카락도 색깔이 변해서 빠진단다. 그러면 그 자리에 새 머리카락이 나오는 거지.
2: 나뭇잎이 색깔이 변하는 것과 같은 이치군요.
0: 그래, 바로 그거야.
3: 때맞추어 잘 왔다. 왕자가 졸음을 참고 있어. 데려가게.
0: 왕자는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알아차려. 매우 똑똑하고 관찰력도 뛰어난 아이군요.
3: 오늘은 용케 피해가셨지만 내일은요?
0: 내일 모두에게 고지를 할 참이요. 궁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머리를 가리라고.
3: 여자들은요?
0: 해나 잎가루를 캐서 머리에 바르라고 하시오. 머리카락 색이 변할 테니.
3: 아니에요, 폐하. 시따르테에게 진실을 말해주세요.
0: 과거의 일을 말하다 보면 사람들은 슬퍼지기 마련이요. 미래를 생각하면 마음이 약해지고.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살아야 하오. 파자 파티. 시따르타에게 삶의 진실된 면모를 보여주는 진리는 나한테는 진리가 아니란 말이오. 그러니 아침이 되면 시따르타를 깨우시오. 선생님들이 궁으로 올 거요. 왕자, 네 전니가 빠지고 이가 새로 났었지. 마찬가지로 머리카락도 색깔이 변해서 빠진단다.

0: 왕자, 브라만 사제님들께서는 베다의 해박한 지식을 얻으셨다. 쿤딜 구루는 경전을 가르쳐 주실 거고, 아시아팔 구루는 승마를 가르쳐 주실 거며, 아리아 구루는 정치를 가르쳐 주실 거다. 또한 시를 지을 때 여기 계신 브라만 사제님들이 모두 앞으로 네 스승이 되신다. 스승님들 말씀을 잘 듣는 게 네 본분이다. 스승님들의 축복을 받거라. 너도 같이 배우기로 마음을 먹었구나, 데바라타. 시타르타 왕자와 같이 공부를 하라.
1: 예, 폐하. 시타르타 왕자가 공부하러 가는데 데바다타도 같이 공부하려고 결심을 한 듯합니다.

0: 페아, 코끼리와 소녀가 나타나는 건 상서로운 징조입니다. 왕자님은 분명 학식을 갖추실 겁니다.
1: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왕자는 학자가 아니라 위대한 왕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전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전사가 말입니다.
0: 이게 뭔가?
2: 등불입니다.
0: 등불은 지식과 집중을 상징한다.
3: 어째서요?
0: 등불을 켜면 그 주위의 세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등불을 지식의 상징이라 한다. 또한 등불을 켜면 모든 사람의 주의가 거기로 쏠리기 때문에 등불을 집중의 상징이라고 한다. 먼저 브라흐마 신의 소리로 공부를 시작하겠다. 다시 말해 옴을 염송한다는 의미다. 등불이 청정해질 때까지 모두가 함께 옴을 염송해야 한다.

0: 기다렸다는 내가 친 나무공이를 절대 못 찾을 거다. 밤새 찾아도 헛수고일걸.
1: 찾았다! 찾았어! 야! 시타르타가 절대 나무공이를 못 찾을 거라고 하더니 찾아냈네. 그러니 지금부터 눈을 감고 있어. 산나, 네 차례야.

0: 내가 찾아냈어! 그것도 싯다르따보다 더 빠른 시간에 말이지.
1: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0: 날 딴 어떻게 빨리 찾을 수 있었지? 우릴 속인 게 분명해. 다른 나무공이를 우리한테 보여준 거야.
1: 아니야, 시타르타는 절대 거짓말 안 해.
0: 그럼 내가 거짓말 한다는 거냐? 내가 더 나이 많은 형이거든. 시타르타가 속임수를 쓴 거야. 떠나는 꼴을 봐도 알 수 있잖아.
2: 왜 그러니? 시타르타? 무슨 일이야?

시타르타, 속임수를 써서 이긴 거야? 대왕께서 이 사실을 아셨다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니? 네가 이럴 줄은 어미는 정말 몰랐다. 네가 진실을 말하고 그래서 졌다면 내 마음이 이렇게까지 슬퍼.

제가 친 나무 공이는 이겁니다. 보세요, 가장자리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형님이 다른 나무 공이를 가져오신 거예요. 왕자님은 속이지 않았습니다.

0: 어머니, 어째 이리 울고 계십니까?
1: 아들, 네가 옳았는데 왜 어미한테 항변하지 않았니? 잘못한 건 네가 아니라 대받았다라고.
0: 어머니께서 윗사람을 존중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형님이 잘못했다는 걸 제가 어찌 증명하겠어요? 그걸 증명하면 형님이 벌을 받게 될 텐데.
1: 대신 네가 벌을 받았잖아. 속임수를 쓴 건 대받았단데 왜 아무 말도 안 해?
0: 제가 옳았기 때문에 잠자코 있었던 거죠. 진실은 자연히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요. 아무도 진실을 감출 수 없어요. 이 말씀은 제가 아니라 스승님이 해주셨어요.
1: 하지만 현실 세계선 그렇지가 않단다. 각자가 자신을 구원해야 하는 법이야.
0: 그럼 제가 진실이 아닌 허위에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1: 아들, 순금은 다른 금속과 섞여야만 장신구를 만들 수 있어.
0: 명심할게요, 어머니.
1: 아, 그래. 이제 어미가 어떻게 참회할까? 까닭 없이 벌을 내렸으니

0: 당신의 비리 소리가 오늘따라 수심이 가득하군요. 마음이 슬픈가요?
1: 예, 배아. 제 자식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따르타가 80살 먹은 노인이고 전 8살 소녀가 된 기분입니다. 배아, 한 그루 나무 앞에 돌이 가로막으면 뿌리는 돌을 뚫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자신의 안위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작은 이익조차 허용치 않지요.
0: 아이를 벌주고 나서 마음이 고통이 심하군 받아봤대.
1: 싸움을 가르치세요.

0: 싯다르타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치세요.
1: 걱정하지 말아요, 완비. 내가 사는 이유는 시다르타를 이 나라의 위대한 황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 아이의 호칭은 고타마 시다르타 황제가 되어야만 하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3: 김천 직지사 백년암 묘적선원에서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부터 미얀마 담마마마카 국제선원장 에인다카 사야도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윗바사나 집중수련을 진행합니다. 수련은 8월 15일, 9월 18일, 10월 16일부터 각각 열흘간 봉행됩니다. 부다께서 설하신 최상의 행복에 이르는 윗바사나 수행을 빨리 원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법연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436-6060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4: 문제선 아래 호수어선이 함께 어우러진 천년고찰 오어서 이곳은 CNN이 선정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 중 하나로 사찰 앞으로 펼쳐진 호수, 오어지와 함께 어우러진 풍경이 진짜 예술이에요. 포항 여행 계획 중이라면 무조건 가야 할 곳. 오늘은 바로 이곳 포항의 힐링뷰 맛집 오어사에 다녀왔습니다. 오어사의 일주문을 지나 쭉 걸어가다 보면 주차장과 연결된 뒷문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진짜 오어사의 정문은 따로 있습니다. 주차장 좌측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그 길 끝에 정갈한 느낌의 오어사의 본문이 나옵니다. 바로 이 계단을 올라야 비로소 오어사의 진짜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오어사라는 이름 참 독특하지 않나요? 오어사는 신라 진평왕 때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약 15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천년 고찰이죠. 사실 창건 당시의 이름은 황사사였는데 신라시대 원효대사와 회공선사가 이곳에서 수행하던 중 서로의 깨달음을 시험하기로 했답니다. 두 스님이 물고기 한 마리를 삼킨 뒤 다시 살려내기로 했는데요. 놀랍게도 한 마리는 죽고 다른 한 마리는 살아서 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두 스님이 서로 저건 내 물고기라 주장하면서 나오 물고기 어짜를 써서 오어사가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원효대사와 인연이 깊은 오어사엔 유물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원효대사가 쓰셨다고 전해지는 삿갓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수백 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스며든 듯한 모습이죠. 집이 달아 군데군데 색이 바래고 곳곳에는 작은 구멍까지 나 있어요. 7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원효대사의 수행의 자취

가 고스란히 남아 있죠. 그 옆에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우어사 동종이 놓여 있습니다. 이 우어사 동종은 대한민국 국가지정 보물로 1995년 11월 절학보수 우어지공사 도중 발견되었는데요. 1216년에 대장장이 순광이 만들었다는 기록이 전해지는 이 동종은 묵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 깊은 울림이 느껴집니다. 이제 우어사의 풍경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우어사는 포항 12경이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을 품고 있어요. 또 전체적으로 평탄한 평지를 이루고 있어 산책을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꽃들이 춤추고 새들이 쉬어가는 우어사의 풍경을 편안하게 걸으며 즐길 수 있었습니다. 경내 곳곳에 어우러진 정각과 생명들이 그 자체로 한 폭의 수묵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편안하게 걸으며 좋은 풍경을 즐길 수 있으니 정말 기분 좋은 여행이었어요. 우어사의 여행 코스는 사찰 앞에 호수, 우어지 둘레길로 이어지는데요. 우어사 앞쪽으로 호수를 가로지르는 커다란 다리, 원효교가 보입니다. 주변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원효교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저도 원효교를 건너서 우어지 둘레길을 한번 걸어보았는데요. 이 둘레길은 경사가 거의 없어서 편안하게 걸으며 산책이 가능해요. 길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산책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둘레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곳곳에 보이는 경관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둘레길을 걷다가 보이는 우어사의 풍경도 정말 멋진데요. 산책을 하며 마음이 자연스럽게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포항의 명소 우어사를 찾아 선만리를 떠나보았는데요. 보이는 모든 곳이 한 폭의 그림 같은 우어사. 직접 가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어요. 포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곳 우어사를 꼭 들러보세요.

0: 장래 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누구냐? 누구냐? 궁 안에 몰래 들어온 자가 있어.
1: 가서 잡아!
0: 잡아야 해!
1: 가서 다른 곳에 있는 수비병들에게도 알려라! 시간이 없다. 신도시에서 도성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 폐하의 목숨이 위험하다!
0: 폐하, 궁에 무단으로 잠입한 적군 병사가 있사옵니다.
2: 적군이 아닙니다. 저는 폐하의 백성이옵니다. 폐하는 우리 마을을 빼앗으시더니 이제는 우리를 다 죽이려 하십니까?
3: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백성들을 신도시로 보낸 건 병자는 치료를 받고 가난한 자는 음식을 받고 그렇게 모두가 다 좋게 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나는 너희가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걸 모두에게 줬다.
2: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폐하. 그곳에는 곡식이라곤 한 톨도 없사옵니다.

사람들이 모두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목숨을 걸고 저희들의 비참함을 폐하께 알리러 온 겁니다. 그곳에는 기아와 죽음만이 있습니다.

0: 왜 일어나지 않는 거죠? 무엇 때문에 쓰러진 겁니까? 어서 일어나게.
1: 시다르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의식을 잃은 것 같구나. 데려가라.

0: 어마마마, 술이 뭔가요?
1: 이 다음에 좀 더 잘하게 되면 알게 돼.
0: 모든 걸 이해하려면 꼭 자라서 성인이 돼야만 하나요?
1: 어떤 문제들은 나이가 들어야만 이해하지.
0: 저는 언제 답을 알게 될까요? 제가 자라면 그때는 이런 질문들이 왜 자꾸 마음속에 생기는 걸까요?
2: 수석 대신 저자의 말을 어디까지 믿는가?
3: 폐하, 마희는 언제나 카필라바스트 왕국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이처럼 병들지 않았더라면 카필라바스트의 육군을 지휘하고 있을 겁니다.
2: 드로나단?
4: 예, 폐하.
2: 신도시에 곡식을 보내는 일을 누가 맡았는가?
4: 화이사 계급에 속하는 골입니다.
2: 응? 지난번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다 들킨 그 바이샤 말인가?
4: 맞습니다, 폐하.
2: 내일 법정으로 출두하라, 이르라.
3: 분부 받들겠습니다.
5: 안되지요, 형님. 화이샤 고리는 내일 법정으로 출두하지 않을 겁니다.
6: 이보게나, 고리. 아무래도 자네가 법정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될 것만 같네.
7: 아니, 왜? 어째서 날 체포한단 말인가? 난 폐하의 명령을 받았어. 신도시에 곡식을 보내지 말라고 나한테 직접 명령을 내리셨지.
6: 그런 어리석은 말은 그만두게나, 고리. 만약 폐하가 그런 명령을 내렸다면 왜 지금 그렇게 화가 났겠는가? 자네를 왜 법정으로 소환했겠는가 말이야. 잘 생각해봐, 고리. 생각을. 어딘가 부정한 냄새가 나. 한번 감옥에 갇히고 나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을걸.
7: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6: 내 말 잘 듣게나. 자네는 여기서 달아나야 돼. 그리고 폐하의 명령을 전달했던 그 병사를 찾아야만 되네. 오래 생각할 시간 없어, 고리. 우선 도망을 가야 돼.

0: 바이사 고리 가자나는 출도했는가?
1: 보지 않았습니다, 폐하. 병사들이 왕국 곳곳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고리 가자나는 그 어디에도 없었사옵니다. 꼭 찾아내고야 말겠습니다.
2: 그의 부재가 유죄임을 증명하지 않는가?
0: 그렇습니다, 폐하.
2: 샤카 법률은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가?
0: 폐하, 고리를 찾지 못하는 한 이 문제는 보류를 해야 합니다.
1: 이런 사안을 어찌 보류한단 말입니까, 아마티아? 이 사안은 국가에 대한 반란행위입니다. 폐하의 명령을 무시하고 조롱한 놈이에요. 형을 집행해야만 합니다.
3: 맞습니다, 폐하. 반란의 문제만큼은 보류 없이 집행해야 합니다.
4: 맞습니다, 맞아요.
1: 네, 맞아요.
0: 폐하, 제가 말씀을 더 드리기 전에

0: 대하에 확실한 언약이 필요합니다.
1: 확실한 언약?
0: 그렇사옵니다.
1: 짐이 확실하게 언약하노라.
0: 폐하, 신도시로 곡식을 보내는 책임은 국가에 있었습니다. 그 직무에 고리를 임명했고요. 그런데 고리는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그의 행방을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 법정에서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1: 본 법정은 그 사실을 알고 있도다, 아마티아.
0: 그러므로 고리를 책임지겠다고 보증했던 사람이 그의 범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1: 아마티아!
0: 용서하십시오, 폐하! 하지만 법전에 글이 나와 있습니다.
1: 아맘니에! 시달타를 지목하고 있는가?
2: 폐하,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아마티아를 용서해 주소서. 아마티아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분간 이 문제를 보류하시죠.
1: 아니라 드로나단! 형을 집행할 것이다! 엄중하게 집행하리라!
0: 하지만 폐하, 시타르타 왕자는 아직 어립니다. 어찌 고리의 범죄에 책임을 지라 하십니까?
1: 남을 대신해 책임을 진 자를 내일 형장으로 데려오라! 직접 형을 집행할 것이다!

0: 아니 뭐 하는 거요?
1: 식단은 다에게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대신 저를 벌하소서. 제가 채찍을 받겠나이다. 식단은 저를 형장으로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0: 법정으로 데려가는 건 반대하지 않으면서 형장으로 데려가는 건 왜 막으려는 거요?
1: 오라버니, 그렇게 어린 나이에 형집행 보는 걸 옳다고 생각하세요? 식다르타가 온갖 슬픔을 모르게 하려 한다면서요. 신도시를 건설한다면서 당신의 마음이 차갑게 굳어버렸을 때도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이에게 가혹한 형을 내리다니요. 폐하는 누구에게 다정한 사랑을 보이시렵니까?
0: 정에게 보일까요?
2: 시타르타는 이제 일생 동안 그 누구도 재판할 수 없게 될 거야.
3: 그래요. 이제 다시는 남을 책임진단 말은 하지 못하겠지요.
0: 나는 그 아이가 크샤트리아 황제가 되는 걸 원하. 가모의 명예도 드높이면서.
1: 람대왕은 우리 왕조의 왕이 아니셨나요? 자비롭지 않으셨던가요? 백성들이 행복하지 않았던가요? 황제로서 부족한 점이 있었나요? 크샤트리아가 아니었나요? 람대왕의 통치보다 더 위대한 통치가 있었나요?
0: 짐은 아버지기 이전에 나라의 왕이요.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면
1: 그런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저는 그런 판결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다는 이유로 벌을 받다니요.
3: 8년 동안 그 아이는 오직 행복만을 맛봤지. 안 그래? 이제 당신 조카는 여덟 번 채찍을 맞는 동안 여덟 생의 고통을 모조리 맛보겠네.
0: 그 아이는 법정에서 고리를 책임진다고 말했다.
1: 하지만 왕자는 아직 어리잖아요.
3: 어머나, 이를 어쩌나. 아이고, 어쩐다지. 이제 폐하가 어떤 판결을 내리려나 알 수가 없네. 응?
0: 지난 법정에서는 모두 시타르타의 판결을 칭찬했었지. 왕자는 본 법정의 판결을 받아들여야만 하오. 샤카 가문에 그 어떤 왕도 내려본 일이 없는 그런 판결을 말이오.

0: 어마마마. 아침내 어머니를 찾아다녔는데 여기 계셨네요. 그런데 어째서 울고 계세요? 지난번 제가 학교에 갈 때도 울음을 터뜨리시더니 제가 새로운 장소로 갈 때마다 어마마마는 눈물을 보이십니다. 로시카가 그러는데 오늘 전 형장으로 갈 거라고 했어요.
1: 왕미마마, 왕자님을 모셔가려고 왔습니다.
0: 아, 그래요? 가시죠. 어마마마, 저는 형장을 보러 갈게요.

0: 이렇게 어린이한테 그런 큰 벌을 주다니. 어, 세상에.
1: 좀 좋아.
0: 아니 이게 무슨 정이란 말인가?
2: 남만 하시네.
0: 세상에 이게 무슨 정이란 말이야?
3: 평장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가? 배야, 사람들이 청이 있어 모였답니다. 배하께서 내리신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입니다.
4: 그렇습니다, 배야. 제가 무슨 수를 쓰든 바이사구리를 꼭 잡아오겠습니다.
3: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한 사람을 데려오라.

0: 신도시 백성들이 정의로운 통치 혜택을 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짐은 부끄럽게 생각하느라 그곳에 곡식을 보내는 건 왕이 할 일이다. 짐은 그 책임을 고리에게 위임했다. 그는 두 번째 실수를 저질렀다.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벌을 받아야만 한다.
1: 자비를!
2: 부디 자비를!
1: 자비를!
2: 부디 자비를!
1: 자비를!
2: 부디 자비를!
1: 자비를!
2: 부디 자비를!
3: 배야, 자비를 베푸소서. 법정에서는 국왕으로서 결정을 내리시지만 지금은 아버지로서 생각해 주소서.
0: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견딜 수 있을 만한 제목이 되지 못하기에 그래서 그 아비가 대신 그 벌을 받으리라.
4: 대야,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0: 벌을 내리는 건 왕의 직무다. 그러니 벌을 견디는 것 또한 왕의 직무인 것이다.
3: 하지만 이러시는 게 왕자님께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0: 내 아들은 이제 진지한 고민이 없이 범죄자의 책임을 지는 건 죄가 된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동정심으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3: 배야,
0: 채찍을 집어들라. 짐은 준비가 됐으니 쳐라. 어서 채찍을 들라. 아니면 네가 벌을 받아라.

0: 배야! 배야! 배야! 배야!
1: 고리?
0: 배야, 용서하소서!
2: 뭘 보고 다니는 게냐! 어서 저놈을 옥에 가져와라!
0: 용서해 주십시오, 배야! 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3: 배야! 고리, 신도시로 곡식을 보내는 일에 책임을 네가 맡고 있었다! 그렇잖가?
0: 예, 그게 제 직무입니다요!
3: 근데 왜 명령을 따르지 않았느냐?
0: 배야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3: 뭐라고? 짐의 명령?
0: 예, 폐하. 여기 폐하가 보내신 교지를 보십시오.
4: 바이사 고리 가자는 본 교지를 통해 짐은 신도시로 보내던 양곡 공급을 즉시 중단할 것을 그대에게 명하노라.
3: 이건 위조된 교지다. 짐은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
0: 맞습니다. 이 교지는 가짜입니다.
5: 가짜라는 증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3: 거긴 왕의 옥새가 찍혀있다.
0: 그런데 옥새를 찍은 사람이 실수를 하였지요. 옥새를 위조한 사람은 무쇠를 재료로 해서 코끼리 형상을 거칠게 조각했고, 왕실 규주에 사용되는 황금 옥새의 코끼리 형상은 이렇게 거칠지가 않아요.
5: 이 편지는 누가 가져왔는가?
0: 왕실 병사입니다.
5: 그 병사는 어디에 있는가?
0: 저도 그 병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의 무죄를 증명해줄 유일한 사람이니까요, 폐하. 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폐하.
3: 너는 나라의 법률 체계를 오도하고 있다, 고리.
0: 폐하, 부디 자비를 내려주소서. 저는 벌을 받을 각오가 돼 있사옵니다.
3: 샤카 법률에 의하면 너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첫째, 매를 맞는 것, 아니면 왕국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0: 폐하, 왕국을 떠나겠나이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시타르타 왕자님을 한 번만 뵙고 싶습니다, 폐하. 왕자님께서는 제게 진실의 길을 걸으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왕자님께서 제게 주신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저는 이후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6: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이라네. 그 죄인은 언제든 죄값을 치르리라 믿네.
0: 시타르타 왕자님!
7: 만세!
0: 시타르타 왕자님!
7: 만세!
0: 시타르타 왕자님!
7: 만세!
0: 시타르타 왕자님!
7: 만세!
0: 시타르타 왕자님!
7: 만세!
5: 배아, 굴야국의 단다파니 대왕께서 아미타 왕비마마를 모셔가기 위해 카필라 바스트로 오고 계십니다.
8: 굴야국의 단다파니 대왕께서 오십니다.
9: 그이가 당도하셨나봐요. 제대로 환영받았다고 느끼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10: 아미타 고모님, 긴장 푸세요. 고모님의 부군은 저의 오라버니세요.
9: 남편과 오라버니가 이 행복한 가족 모임에서 서로 간의 왕실 문제는 건드리지 않도록 해줘요.
10: 염려 마세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0: 쿨리아국의 단답하니 대왕이시여, 이렇게 카필라바 수도를 방문해 주시니 우리 모두의 영광입니다. 환영합니다.
1: 폐하, 두 분께서 나누신 가족 인연을 잊고 계십니까? 쿨리아국의 대왕께서는 이 왕국의 사위가 되십니다.
2: 그럼요. 사위가 처가에서 받아야 할 환영을 마다할 수는 없지요.
3: 단답하니 왕은 형님이 자기 발을 씻겨주기를

0: 라는 겁니다.
1: 대야를 가져오너라. 태하께서 손수 발을 씻겨주신 후에 안으로 드실 겁니다.
2: 발을 넣으세요, 오라버니.
3: 뭘 하고 있는 게야?
2: 제가 카필라바스트 국왕의 아내이니 그분의 일인 만큼 제 일도 되지요. 그리고 폐하는 제 오라버니세요. 두 배로 좋은 기회죠. 발을 넣으세요.
3: 아니다, 파자파티. 쿨리아 가문에서는 딸이나 여동생들이 발을 만지지 못하도록 한다는 걸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만 됐다.
2: 카필라바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4: 환영하오.
5: 사회의 올바른 길을 보여주는 건 브라만의 본분이다. 마찬가지로 사회를 보호하는 건 크샤트리아의 본분이다. 그리고 크샤트리아는 무기가 없이는 완전해질 수 없다. 무기가 우리를 보호해주기 때문이지. 오늘은 미토단드 전하께서 너희에게 무기에 대해 가르쳐 주시겠다.
6: 오늘은 궁수를 배운다. 이건 활이다. 그리고 이건 시위다. 이건 화살이라고 하지. 화살을 활 위에 놓고 목표에 조준한다. 시위를 당겼다가 놓으면 화살이 나간다.
1: 쉽네요. 날아가는 새도 잡을 수 있겠어요.
6: 맞다, 대바다타 왕자. 하지만 꾸준히 연습을 해야 실력이 좋아진단다.

0: 너는 왜 데바다타처럼 무기로 연습하지 않아?
1: 나는 무기가 싫거든.
0: 그럼 말은?
1: 동물이라면 다 좋아해.
0: 와, 이 꽃 정말 아름답다.
1: 그렇게 꽃을 많이 따서 어디에 쓰려고?
0: 데바다로 가지고 갈 거야. 거긴 이렇게 예쁜 꽃이 없거든.

0: 알았다. 내가 날아가는 새를 사냥한 것 봤지? 가서 가져오라. 미토단드 전하께 보여드려야겠다. 내 말을 못 들은 것이냐? 이건 내가 잡은 새다.
1: 내가 이 새를 구했어. 그러니 새는 내 거야.
0: 넌 형을 욕보이고 있구나, 시따르따.
1: 난 나의 의무를 다하고 있어, 형.
0: 사냥은 크샤트리아의 본분이야.
1: 그리고 보호도 크샤트리아의 본분이지.
0: 새를 돌려주지 않으면 좋지 않을 줄 알아.
2: 새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
0: 지금 당장 법정으로 가서 폐하께 탄원을 하겠다.
1: 그래, 가자. 나는 그저 폐하의 명령을 기다릴 거야.

0: 드러나단 정의의 종을 울리는 게 누구냐?
1: 전미다 폐하, 정의로운 판결을 바랍니다.
2: 대바다타.
0: 무슨 일이냐 대바다타? 왜 그렇게 화가 난 거냐?
1: 제가 화살로 새를 한 마리 쐈습니다. 제가 새를 사냥했어요. 그럼 그게 누구세인가요?
0: 그건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사냥을 한 짐승은 사냥한 사람 거다.
1: 폐하, 제가 새를 사냥했사운데 싯다르타 왕자가 그 새를 빼앗아갔습니다. 제 권리를 찾게 해주세요.

0: 지금은 정의를 주장하기에 좋은 시간이 아니다.
1: 그럼 언제가 좋은 시간입니까?
0: 정식으로 법정에서 재판을 해야지. 그러니 어서 나가.
2: 어째서 이리 화가 나셨습니까? 아이들이 고집을 부리고 질문을 하면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맞는 말을 했으니까.
3: 대왕처럼 훌륭한 분이 말씀하셨으니 틀릴가 있겠습니까? 대바다타가 정의의 종을 올렸을 때는 정의로운 판결을 받아야 하지요.
4: 폐하, 왕비 마마께서 갑자기 편찮으십니다.

0: 엄마 무슨 일이십니까? 눈을 떠보세요. 마마가 왜 이러시는 거지?
1: 아침에 기도를 올리시다가 중심을 잃고는 쓰러지셨습니다.
0: 어마마마, 마이처럼 술을 드셔서 쓰러지신 겁니까? 그렇습니까?
2: 바디, 괜찮소?

0: 오래보니 기쁜 소식이에요. 이 고모가 다시 한번 아기 명명식에 오게 생겼습니다. 왕비 마마께서 회임을 하셨어요.
1: 축하한다, 파자파지. 축하합니다, 숫도다나 폐하.
2: 경하드립니다, 폐하.
3: 좋은 날을 잡아서 기쁜 소식을 카펠라바스트에 알려라. 축하의 잔치를 벌여야겠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차리도록 하라.
0: 예, 폐하. 이제 카필라바스트는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아시타 성인의 예언이 후에 사실로 밝혀진다 해도 걱정이 없겠다고요. 새 후계자가 태어날 예정이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왕비 마마?
4: 제 친구 쿤지가 왔어요. 이리 오세요. 친구를 소개시켜드릴게요.
5: 뭐라고?
4: 어서요. 오세요. 어서요.
6: 당신 말이 맞아. 시타르타한테 싸워야 할 남자 형제가 또 생기는 거지.
0: 싸워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6: 내가 방금 본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미타. 데바다타가 시타르타 왕자를 상대로 항변하며 심판을 요구했어.
4: 항변이요?
6: 그래요. 그리고 이 사건은 내일 법정에서 판결을 할 거예요.
2: 자, 데바다타, 법정에서 원하는 걸 말해보라.
7: 폐하, 제가 새를 죽였습니다. 그 새는 제 겁니다.
4: 폐하, 새가 다쳤을 때 제가 그 새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보호를 했고 지금은 새가 저와 함께 있습니다.
3: 그러니까 이 새를 누구한테 줘야 하는지 내가 결정해야 하는 거군. 사냥한 사람에게 주거나 구해준 사람에게 주거나.
6: 사냥은 크샤트리아의 자질이고 본성이란다, 왕자.
4: 힘없는 자를 보호하는 것도 크샤트리아의

0: 본분입니다, 폐하.
1: 새한테 상처를 입힌 게 대바다태 화살이라는 건 동의를 하는 거니?
0: 네, 하지만 새는 지금 제 보호하에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시나요?
2: 네가 진정 귀샤트리아인지 의심스럽다.
0: 형이 인간미가 있는지 나는 의심스러워.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면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프잖아. 반면 보호를 하면 사랑이 커지고, 이 세상에 사랑이 있어야겠어? 고통이 있어야겠어? 모든 구름이 다 비를 내리는 건 아니야. 같은 땅이라도 매년 소출이 똑같은 것도 아니야. 한 사람의 손가락도 하나하나가 다 달라. 마찬가지로 사냥이 모든 크샤트리아의 자질이 되는 건 아니야. 진정한 크샤트리아는 보호자가 돼야 해. 우리 스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종교의 수호는 크샤트리아의 본분이라고.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더 큰 본분이야.
1: 판결을 내리시지요.
3: 둘 다 내 아이입니다. 바차스파티 사제, 판결을 내려주시오.
1: 배야, 문제는 이 새가 어느 누구 거냐는 겁니다. 한 사람은 크샤트리아의 자질을 보여주었고, 다른 한 사람은 본분을 행했습니다. 저 역시 판결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건 이 새뿐입니다.

0: 웬걸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1: 친정집을 떠나시는 거잖아요. 이장도 사람은 가지고 가셔야죠.
0: 대바다하러 함께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친정집에 오지 못한 게 벌써 몇 년이신데.
1: 왕자가 다 자라면 그땐 갈 수 있을 거예요.
2: 이렇게 많이 줘?
3: 대바다하까지 가는 도중에 코끼리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 친구로서 돌봐주는 건 당연하지.
2: 나도 네 친구야. 나한텐 아무것도 없어? 와, 예쁜 꽃이 많네. 네가 가져온 거야?
4: 아니, 내가 가져왔는데.
2: 이걸 다 준다고?
4: 그래, 너 꽃 좋아하잖아, 맞지?
2: 아주 많이.
0: 언제 또 뵙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머자나 곧 명명식에 이 고모가 반드시 올 테니까요. 아, 그리고 왕자의 이름은 꼭 제가 지을 겁니다.
1: 야소다라, 시타르타는 어디니?
2: 모르겠어요. 저도 찾고 있는 거예요.
1: 시타르타? 시타르타! 보세요. 콘지가 시타르타를 봤어요.
2: 어디 갔었어?
5: 너에게 줄 선물을 구하러 갔었지.
2: 어디 있는데? 얼른 줘. 이게 뭐야?
5: 수피야.
4: 이건 씨앗이잖아. 이게 네 선물이라는 거니?
5: 우리 스승님께서 사람들의 눈 속에는 저마다 수많은 꿈이 깃들어 있다 하셨어. 모든 눈물 속에는 바다가 깃들어 있고 모든 검에는 용감한 마음이 깃들어 있지. 마찬가지로 모든 씨앗에는 숲이 깃들어 있어. 이 씨앗을 심으면 대바다 전체에 꽃이 만발하게 될 거야. 누군가를 보고 싶어하면 사랑이 되고 이 세상엔 그런 사랑이 점점 커져야 해. 스승님께서 그러셨어.

0: 마마, 약을 드실 시간이 옵니다.
1: 로시카, 약은 나중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렴.
0: 네.
2: 마마, 좋은 소식을 듣고 저도 매우 기쁘답니다. 제 마음이 날아갈 듯 기뻐요. 저리 가거라. 마치 바람을 등에 지고 달리는 기분이에요. 이 궁 안에도 다시 또 자장가 소리가 들리겠군요. 아기 울음소리도 들리고요. 그렇죠?
0: 그렇지.
2: 하지만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1: 뭔데 그러는가?
2: 저쪽을 보십시오. 저쪽 구석이요. 저쪽.
1: 저기? 그건 람신의 입상이야. 마야 왕비가 가지고 계셨지.
2: 그래요? 아, 그럼 이제 다른 쪽을 보세요. 이쪽 구석이요.
1: 크리슈나 신의 입상이야. 내 것이지.
2: 이제 두 조각상을 한꺼번에 보세요. 자, 보세요.
1: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건가?
2: 농담이 아닙니다. 이게 현실이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타르타가 한쪽 구석에 서 있어요. 그리고 마마의 아이가 다른 쪽 구석에 있어요.
1: 그래서
2: 두 아이를 어떻게 다 돌보시겠어요?
1: 두 아이 다 내 소중한 눈과 같다네.
2: 사람은 눈이 두 개라고요. 두 개의 눈이 어떻게 다를 수 있죠? 한쪽 눈이 깜빡이면 길조라합니다. 하지만 다른 쪽 눈이 깜빡이면 흉조라하죠.

0: 왕비 마마께서 오직 시타르타만을 보신다면 당신 소생에 부당한 일입니다. 하지만 마마의 아이만 돌보신다면 폐하의 마음이 상하시겠지요.
1: 바자파티, 시타르타의 친어머니가 되어 잘 키우겠다고 내게 약속해줘.
2: 시타르타는 싸워야 할 남동생이 생기는 거야.
0: 이 아이는 언제나 마마 앞에 놓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0: 명상은 정신의 힘을 키워준다고 하셨죠. 제가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 형이 더 화를 낼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로 왔답니다.
1: 이칼에 시타르타의 피를 묻히는 그날, 마침내 이칼은 편히 쉴 수 있으리라.
2: 왕자님이 시타르타보다 더 강하시니 오늘 그를 없애버리십시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4: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5: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6: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5: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6: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 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 탄묘를 왕생 탄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5: 그거 좋네. 좋아.
6: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 준다고 해요.
5: 제사까지도?
6: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엉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5: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6: 고맙습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 실수반과 경전반, 자비 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

0: 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3일에는 일목 스님을 모시고 선정과 깨달음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부따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부따회의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02-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부따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2: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르치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관점에서 보면 불교 TV야말로 이

가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We'll be right back.

1000년의 기다림.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한 산을 만납니다. 경주 남산. 신라의 수도를 품었던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불교가 삶이었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깊은 발원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연과 하나 돼 시간 속에 스며든 신앙. 비바람에 닳고 세월에 깎여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경주 남산은 묻고 있습니다. 천년 전 이곳에 새겨진 기도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에 새긴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오늘에 닿고 침묵 속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 기울여 보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층위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는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산. 경주 남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 갈아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합니다.

도와주는 의식이 불교 장려 의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임재의원 선사의 노록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구 유황 임재록 20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부류의 머리 깎은 스님은 배우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부처는 마지막 경지이니 무한한 세월 동안 수행한 공덕이 가득해야 비로소 도를 이룬다라고 한다. 스님들이여, 그대들이 만약 부처는 구경의 경지이다라고 말한다면 무슨 까닭에 석가모니는 80년 뒤에 쿠시나가라성의 사라상수 사이에서 옆으로 누워 죽었겠느냐? 부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부처는 나의 삶과 죽음과 다르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어떤 부류의 머리 깎은 스님은 배우는 사람들에게 이제 불교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부처는 마지막 경지이니 무한한 세월 동안 수행한 공덕이 가득해야 비로소 도를 이룬다. 이제 이런 말은 이제

방편으로 이제 뭐 하겠죠. 이 공부가 쉬운 공부가 아니다. 오랫동안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볼 것이다. 뭐 이런 정도의 뜻에서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조금 이제 강조를 해가지고. 근데 무한한 세월 동안 수행한 공덕이 가득해야 이래 하면은 이거는 이제 아무도 할수 없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뭐 그건 뭐할수 있는 사람이 없죠. 무한한 세월 살 수도 없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곧이곧대로 말을 알아들으면 안 되겠죠. 이제 방편은 말인 겁니다. 방편으로 이제 이 공부가 그렇게 간단한 공부가 아니고 쉬운 공부가 아니니까 오래오래 꾸준히 이제 잘 해야 된다. 뭐그 정도로 이제 그 정도의 뜻으로 이런 말을 할 수는 있겠죠. 사실 이제 깨달음이란 게 우리가 본래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게 이제 그 말이 뭐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는 평생을 태어난 이후로 평생을 분별만 하고 생각만 하고 살아왔고 분별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이 우리 본래의 본래 면목, 우리의 그런 진실은 한 번도 이제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또뭐 일상적인 우리 세속 생활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도 없죠. 다 바깥에 있는 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고 머리로 생각하고 이런 일에만 다 관심이 있고 전부 그쪽만 말을 하고 있지. 이 우리 마음, 우리 속에 있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우리 뭐 실체랄까? 우리 마음의 실체 여기에 대해서는 뭐 세상 사람들이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뭐잘 모르고 설사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있다 해도 그것도 말 그대로 심리 마음의 어떤 결이랄까 리라는 게 어떤 뭐 그런 결 같은 건데 그 마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한 연구지 마음 자체에 대한 연구는 아니거든요. 예. 마음 자체는 아무 모양이 없는데 그 연구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뭐 모습들이 아니고 마음 자체를 깨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이제 이런 불교라든지 이런 종교에서만 하는 얘기고 설사 또 불교 안에서 하더라도 이런 얘기는 또잘안 해. 잘안 하고 그냥 뭐 착하게 살아라. 남을 위해서 많이 뭐 봉사를 하라 뭐 제일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가 남을 위해서 뭐 기도하시오 뭐 이런 소리나 듣지 너네 마음의 실체를 깨달아라 이런 얘기는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관심을 가지기도 어렵고 공부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원래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게 불이라는 게 깨달음이고 교가 가르침이니까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이고 그러면 무슨 깨달음이냐 그러면은 이런 바깥에 있는 세상의 이치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의 진실에 대한 깨달음이죠. 예. 자기 마음의 실체, 실상 말을 하자면 이제 그거에 대한 깨달음이지. 바깥 세상의 이치가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뭐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 그거는 이제 세속적인 얘기고 우리 불교 부처님이 가르치면 부처님은 세속을 이제 벗어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출세간 얘기. 그러니까 세속을 벗어난 거는 이제 자기 마음의 실상이에요. 실상. 이걸 이제 깨달아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뭐 자기 마음 우리 각자 스스로 마음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본래부터 갖춰져 있는 것이고 실상이란 거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깨닫는 거니까 거기 뭐 더하거나 빼거나 뭐할게 없어요. 손댈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자기한테 이렇게 확인이 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뭐 어려울 건 없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뭐가 이제 우리가 어렵게 여겨지느냐? 생각 속에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깨달아야 된다, 부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것도 전부 생각으로 가지고 하는 말이거든. 우리가 말하고 배워가는 건100% 생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이나 우리 가르침을 말하는 거나 그걸 듣는 거는 전부 생각으로 하는 건데, 실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생각을 벗어나야 되니까. 요,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 거고, 쉽지가 않단 말이죠, 이게. 예,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늘 생각 속에서 뭐 좋다, 싫다, 그러 하면서 이제 자기 기분, 감정, 느낌, 뭐 이제 그거 다 생각이거든요. 자기 생각 이런 것만 가지고 살다가 그런 걸싹 놔버리고 거기서 벗어나서 본래 아무 뭐라고 할게 없다라는 이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일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게. 실제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옛날부터 이제 선사들도 문득 공부를 하다가 문득 생각을 벗어난 체험을 한번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생각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 정도가 되려면 수십 년을 동안 공부를 더 해야 된다. 그거는 늘뭐 해왔던 얘기거든요. 그게 생각에만 의지해서 살아왔던 그 세월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이제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생각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그만큼 많이 걸리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뭐, 무한한 세월 동안 수행을 막,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면은 사람들이 겁을 먹죠. 그러면 나는 뭐, 불가능하겠구나. 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서, 깨달음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어렵고 불가능한 정말 초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만 할수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시킨다면은, 이제 불교는 망하는 겁니다. 극소수 사람만 불교를 하겠지. 그럼 불교 망하는 거죠. 그런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우리 뭐 불교에서 맨날 하는 말이 있잖아. 모든 사람에게 불성이 다 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 깨달을 수 있어요. 마음이 바로 부처니까. 그러니까 전혀 뭐 어려울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고, 그리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물론 너무 또 쉽게 생각할 것도 아니지만은, 그냥,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뭐, 저는 뭐, 어디, 불교 신자로서 절에 열심히 다니고 이런 입장이 아니고, 이제, 그냥, 처음에 접근은 학문적으로 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이 있다는데 뭘 깨달았길래 저래 사람들이 저렇게, 이렇게 받들어 모시고, 뭐, 저렇게,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라는 말을 자꾸 할까? 근데 이제 부처님,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은 석가모니잖아. 그 사람 사람이거든. 2500년 전에 인도에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이잖아. 우리랑 똑같아요. 그럼 뭐그 사람이 깨달았으면 내라고 못할 게뭐 있노? 그냥 그런 생각이지, 그냥. 그냥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이런 정도 생각이지. 뭐 엄청난 무슨 뭐 이런 생각 그런 어떤 그런 건 아니고 도대체 뭔가 있긴 있겠지. 있으니까 지금까지 2500년 동안 불교라는 것이 이어져 내려왔을 것이고 그게 뭘까? 그런 궁금증이죠. 그런 궁금증에서 이제 하는 거지. 그걸 뭐 너무 막 엄청난 일처럼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공부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또 너무 또 우습게 생각해도 안 되고 또 불교는 막 깨달으면 별거 아니야 그냥 며칠만 공부하면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우습게 또 가르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님들이 그대들이 만약 부처는 구경의 경지이다라고 말한다면은
무슨 까닭이 있을까? 어머니는 80년 뒤에 쿠시나가라 성을

사라 상수 사이에서 옆으로 누워 죽겠느냐? 그 석가모니가 구치나가라 성에 있는 사라 상수라고 나무 두 그루, 그 쌍수라는 게두 그루 나무란 말이거든. 사라 나무 두 그루 그 사이에서 옆으로 누워 죽었다 그러는데, 그럼 뭐 80년밖에 못 살았는데 무슨 무한한 세월 동안 수행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부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깨달음을 가리키는 건데, 그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이게 이제 또 분별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종교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약간의 뭐랄까, 뭐 지혜랄까, 약간의 안목은 있어야 되는데, 종교에서 경전이나 성서라고 하는 종교 언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있고, 이제 우리 일상적으로 우리가 중생으로서 일상적인 삶을 사는 데 쓰는 언어가 있는데,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삶을 살때삶 속에서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할 때는 어떤 누구든지 분별할 수 있는 알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면은 뭐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누구든지 거기 가서 그걸 확인해 볼수 있는 얘기. 뭐 누가 무슨 말을 했다 이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그런 말 했는지 뭐 녹음된 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혹시 직접 찾아서 물어볼 수도 있고,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란 것은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분별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 언어라는 것은 그렇지 않고 분별할 수 없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닌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우리 이 마음의 실체는 분별할 수가 없어. 이거는 알 수가 없다고. 그럼 마음이 뭡니까 했는데 이겁니다. 그럼 이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여기서 다 마음을 다 깨닫습니까? 다 아느냐고. 손가락만 보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 언어는 일상적인 언어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그걸 이제 모르고 일상적인 언어처럼 이해를 하게 되면은 오해죠. 오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이나 성서에 나오는 얘기, 뭐 우리 뭐 또는 뭐 인도의 뭐 힌두교 경전도 있을 것이고, 우리 불교 경전 또뭐 기독교에서 경전 안 가고 뭐 성서라 그러던데, 거기 나오는 모든 얘기들은 전부 종교 언어인데, 그거는 이 중생 세계에 관한 분별 세계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분별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이 우리 이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법 도라고 하는 거고, 불법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불성이라는 여기에 관한 얘기, 기독교로 치면은 하느님에 관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분별해서 알 수가 없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뭐 머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는 그러면 다 거짓말이냐? 이제 100% 거짓말은 안 해요. 그게 이제 방편이라고 하는 건데, 그 말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있죠, 있기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가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서 이거를 체험을 해야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저런 말을 왜 하는지. 그전에는 몰라요. 예, 알 수가 없다고,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곧이곧대로 이해를 해서, 아, 정말 그런 뭐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면은, 이제 그건 이제 오해인 겁니다. 이제 우리 불교에서, 뭐, 온갖 종류의 부처님이 있고, 온갖 종류의 보살들이 있잖아요. 뭐, 부처님도 무슨, 뭐, 석가모니 부처님, 비로자나불이니, 뭐, 아미타불이니, 뭐, 보살도 무슨, 뭐, 보현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 뭐, 관세보살. 근데 이런, 정말로 그런 부처가 어딘가에 살고 있고, 그런 보살이 어딘가에 살고 있다고 여긴다면은, 이제 그걸 이제 오해가, 그런, 그는 이제 중생의 언어로 착각을 한 거죠. 그게 전부 방편의 말인 겁니다.

깨달음을 분별할 수 없고 알수 없는 이걸 가르치기 위한 방편의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방편으로 붙인 겁니다. 수단으로서 말을 했다. 이걸 제일 쉽게 이제 방편의 말에 대해서 제일 쉽게 예를 들수 있는 거는 우리가 마음을 뭐 비유적으로 거울에 비유했듯이 방편의 말에 대해서 제일 쉬운 비유로 할수 있는 것은 우화 같은 거. 이솝우화집을 생각하고 이솝우화집을 다 읽어봤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뭐 그죠? 뭐 여우와 신포도, 개미와 배짱이 내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미와 배짱이 얘기가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읽으면은 정말로 그런 개미가 어딘가에 살고 있고 그 옆에 그 옆집에 그런 배짱이가 살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얘기가 우리한테 뭔가 깨우쳐 주려는 교훈이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알거든, 그거는. 그런 게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런 게. 어떤 사실을 말하는 듯이 말했지만은 그런 사실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가 우리한테 깨우쳐 주려고 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종교 경전의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근데 이제 여우 배짱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속적인 얘기잖아요. 뭐 놀지 말고 성실하게 일을 해서 노후 준비도 하고 해라. 뭐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고 그런 얘기는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우화라든지 옛날 뭐 신화라든지 또 옛날 고전 소설, 고전 소설도 대체로 보면 권선징악이라는 그죠? 선을 권하고 악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제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거는 얘기를 우리가 그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뭐 흥부와 놀부. 그리고 뭐, 야, 조선시대 그러면 흥부하고 놀부가 어디에 살았노? 그 어디, 족보가 있나? 찾아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거를. 흥부 놀부 얘기 들어보면 이제 뭐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 뭐 그런 우리가 뜻으로 그걸 알아듣지, 흥부놀부 얘기를 두고, 흥부 진짜 사는 데가 어디지?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덤비는 사람은 없잖아요. 종교 언어도 전부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무슨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이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 거야. 그걸 사실로 여기는 순간부터 그게 완전히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잖아. 흥부놀부 얘기를 보고 흥부하고 놀부가 뭐 성이 뭐고 족보가 어디 뭐 고향이 어디고 이렇게 찾으면은 그 소설이 주고자 하는 교훈은 디전이고 딴짓을 하는 거거든. 완전히 엉터리가 되는 거잖아. 이 종교의 우리 종교 경전의 언어가 전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교훈을 주고자 하느냐. 근데 그 교훈이 이제 세속적인 거라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세속적인 게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난 세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난 깨달음이 그런 체험이 없는 입장에서 경전을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말만 따라서 그냥 앵무새처럼 얘기를 하지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경전을 제대로 읽고 싶으면은 먼저 자기도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난 체험을 해야 돼. 해야 될 거, 해야, 이런 일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경전을 보면은 이제, 아, 이러니까 저렇게 말했지.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직접 체험을 해서 현실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하는 말이 있어요. 중생심 우리가 분별심이잖아요. 생각하는 마음. 중생이 중생심을 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읽으면은 부처님 말씀이 전부 마구니의 말이 된다. 옛날부터 내내 했던 말이에요. 이게 엉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이제 방편으로 하는 것을 그걸 사실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이 종교가 우리 불교는 뭐 그래도 좀 덜합니다 그런 게 불교도 뭐좀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죠 정말로 뭐 그런 보살님이 계시고 뭐 그런 부처님이 계시고 하는 식으로 그런 보살이 있고 부처가 있는.

아니, 다 방편입니다, 전부가. 뭘 가르치려고 하느냐? 우리 각자 자기 마음의 실상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처의 세계가 있고, 그런 보살의 세계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 거. 전부 다 개미와 배짱이 같은 얘기라고, 이게 전부가. 진실은 어디 있느냐? 우리 각자 자기 마음에 있는 거야, 자기 마음에. 자기가 깨달아야, 자기한테 원래부터 갖춰져 있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갖춰져 있고, 자기 마음에 있는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말들이에요, 다. 근데 그게 이제 이게 이해를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체험을 해야 이제 그런 말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을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석가모니는 실존인물이고 뭐 실제 뭐 인도에 뭐 그런 나라가 있었고 그런 지역이 있었고 활동한 분이잖아. 그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를 이제 그런 실존 인물을 등장시켜서 얘기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는 경전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고 경전은 그걸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역사적인 사실은 그냥 분별되겠죠. 분별돼서 어떤 사실에 관해서 얘기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경전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끌어주는 불교야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잖아요,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은 어떤 세속 세계의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출세간의 깨달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설사 실존 인물이라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실존 인물이라 하더라도 그게 역사책이 아니고 경전인 한에서는 그것은 어떤 이렇게 세속의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전부가 우리 생각할 수 없고 분별을 벗어난 우리 각자 스스로의 마음에 관한 얘기예요. 예. 그런 걸볼줄 모르면 뭐 경전이 완전히 이제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경전이나 성서에 나오는 이거는 역사책이 아닙니다. 아니고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이야기입니다. 전부 우리 각자의 진실을 깨닫도록 그게 이제 그리고 우리 중생을 구제하는 거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안다고 우리가 제도 되는 게 아니고, 구제되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진실을 깨달아야 이제 해탈을 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거죠. 중생 제도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그건 사실 별거 아닌데. 근데 그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요건 뭐 그런 오해라고 할수 있겠죠. 부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부처는 나의 삶과 죽음과 다르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부처다 이 말이지. 내가 깨달으면 부처고 못 깨달으면 중생인 거죠. 그대들은 말하기를 30 이상 80 종호가 부처이다. 이게는 이제 육체의 모습입니다. 육체에 이런 특징이 있다. 뭐 그런 얘기는 32가지 모습이 있고 80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러는 건데 그렇다면은 전륜 성황도 마땅히 열애여야 할 것이다. 근데 이런 30 이상 80 종호는 깨달은 부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전륜 성황은 어떤 사람이 전륜 성황이냐면은, 인도에서는 대표적으로 아쇼카 왕이라고, 인도를 통일한 왕, 중국으로 치면 진시황 같은 사람, 서양으로 치면 뭐 알렉산더 같은 사람, 뭐, 이렇게 통일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죽여가지고 언제 그 통일을 하는 사람, 그런 게 전륜 성황이라는데, 그러면 그건 부처가 아니죠. 그 사람은 그냥 왕이지. 전륜성황도 30 이상 80 종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걸 보고 부처라고 하면 안 된다. 30 이상 80 종호란 환상일 뿐임을 분명히 알아라. 겉모습으로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말했다. 열애가 몸의 모습을 말하는 것은 세간의 분별심에 따르기 위한 것이다. 사람들이 단견을 낼까 염려하여 방편으로 헛된 이름을 세우니 가령 30 이상이니 80 종원이 하고 말하더라도 모두가 헛된 소리일 뿐이다. 몸이 있으면 깨달음의 바탕이 아니고 모습 없는 것이 곧 참된 모습이다. 그러니까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몸이 모습이 있으면 깨달음이 아니고 모습 없는 게 참모습이다. 모습으로 판단하면, 모습이라는 게는 꼭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모습, 귀에 들리는 소리.

소리도 모습이 있거든. 그래서 소리 모습 있잖아.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뭐. 그 다음에 냄새 모습이 있죠. 이게 무슨 냄새냐, 장미 냄새냐, 무슨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분별되는 건다 모습이 있는 거예요. 맛도 뭐, 신맛, 짠맛, 단맛 뭐. 다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촉감 같은 거, 느낌, 생각, 다 모습이 있어. 분별이 되는 건다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모습 없는 것이 참모습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우리의 진실은 분별이 되는 게 아니다. 분별이 안 되는 것이다. 모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겉모습으로 드러난 것으로,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하여튼 드러난 것에서 뭔가 부처를 찾고 뭐 깨달음을 찾고 이러면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중생들은 뭘 모르니까 뭐 불교를 오랫동안 공부한 제법 유명한 사람들도 그런 헛소리들을 많이 해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깨달음을 알아보려면은 말을 들을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행을 봐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럼 그말 같으면 깨달은 사람의 행동은 특별히 뭔가 다르다. 이런 이제 이야기로 들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떻게 다르냐? 이러면 보통 뭐 자비롭고 뭐 부드럽고 인자하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도 전부 분별의 세계거든요. 겉모습이에요, 다. 근데 이제 그 이런 분별을 벗어난 경험을 못 해본 사람들은 뭔가 그런 좋은 부처님이라면은 중생들 가운데에서 최고로 뭔가 좋은 것만 합해놓은 게 부처겠지. 이런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상상이 만들어낸 그 견해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난 이런 체험을 해보지를 못하면은 뭐,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겠죠. 뭔가 깨달은 사람은 탁 눈으로 보기에도 뭔가 막 거룩하게 보이고, 뭐, 보통 사람과 다를 것이다. 뭐,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막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뭐, 자비롭고, 뭐, 이럴 것이다. 그게 중생의 생각이죠. 어떤 상을 딱 만든단 말이에요. 상이라는 게 바로 생각입니다. 이제 실제 깨달으면은 모습 없는 게 진짜 모습이요. 아무 상이 없어요. 아무 뭐 깨달음이 이렇다, 부처가 이렇다 이런 게 없어, 아무것도. 아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오로지 자기가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해봐야만이 알지. 그전에는 상상도 못하죠,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하고 항상 뭔가 좋은 걸 자꾸 생각하겠죠. 예.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좋은 얘기를 해봤자 모두가 헛소리고, 모두가 헛된 소리일 뿐이다. 몸이 있으면 깨달음의 바탕이 아니고, 어떤 모습의 몸이 있으면 그건 깨달음과 관계없다. 모습 없는 것이 참된 모습이다. 이 말은, 부대사가 금강경을 갖다가 이제 주석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양조 부대사 금강경 송이라고 하는. 거기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부대사가 한 말입니다. 근데 뭐 이건 뭐 부대사가 아니라도 누가 보더라도 누구라도 이런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이제 바르게 불교를 본다면은 이제 여기는 어떤 뭐다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다 뭐 저렇다 할게 없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관한 얘기를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으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방편으로 세속과 대비되는 얘기를 하는 거다. 세속과 대비. 이게 공이다, 텅 비었다, 그런 거는 세 속에서 뭐가 있다라는 거잖아. 색소 행식이 뭐가 있다. 육체도 있고, 느낌도 있고, 생각도 있고, 뭐가 그게 세 속이라면 이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그러니까 뭐가 있다에 대한 상대적인 말입니다. 없다란 말은. 공이다, 없다, 뭐. 그 다음에 분별을 이법이라 그러거든. 이거다, 저거다 하고 분별하니까 이법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불이법이야. 이거다, 저거다 할 수가 없어. 그 세속에 관해서 상대적으로만 얘기할 수 있게 이 자체를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방편의 말인 거라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세속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기 직접 이렇게 체험해 보면은 뭐 그냥 단순한 현실일 뿐이에요. 그냥 아무 뭐 특별할 것도 없고 그냥 단순한 현실이고 당연한 현실인데 여기는 뭐 아무 생각이 없고 뭐 분별할 게 없으니까 뭐할 말이 없죠. 여기는. 이건 이제 세속적으로 하고 세속하고 비교를 해 보면은 아 이거는 모습이 없어 볼 수도 없어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 유마경에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 견문각지는 경계지 법이 아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견, 볼견자, 문, 들을 문자, 보고 듣고, 그다음에 각은 느낄 각자예요. 느끼고, 지, 알지자, 아는 것.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은 경계, 중생세계다 이 말입니다. 분별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건 법이 아니다. 법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그런 얘기. 다 이제 그런 식으로 방편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어쨌든 요게 한번, 요게 이렇게, 이게 와닿아서 이게 분명하게 돼야 되지. 하여튼 이 체험이 있어야 돼. 이 체험이 있어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은 뭐, 다 그냥, 뭐가 뭔지 모릅니다. 법이 뭔지를 몰라요. 아무리 불교 경전을 뭐, 팔만대장경을 뭐, 달달 외울 정도로 공부를 한다 해도 직접 경험이 없으면은 그냥 말이란 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에 불과한 거니까 진실함이라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직접 이게 체험이 돼야 되고 직접 겪어봐야 돼. 직접 경험을 해봐야 이제 이런 일이 있구나. 우리가 불교가 중생을 삶과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윤회에서 벗어나. 윤회라는 게 삶과 죽음의 쳇바퀴 같이 삶과 죽음이 반복되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 불교 처음 배우면 누구든지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럼 어떻게 벗어날까? 모르죠, 그거는. 그냥 뭐 해탈한다. 뭐, 열반에 들어간다, 깨닫는다, 뭐, 삼매든 이런 소리는 들어봐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또 뭐, 서방 극락정토에 왕생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 세상으로 가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 역시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공부를 하다가 이제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난 체험을 하고, 이제 이렇게 또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벗어난 경험을 하고 이제 한몇 년만 있어도, 아, 불교가 이런 식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거구나. 라고 문득 그게 탁 자각이 되는 때가 옵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어딘가, 뭐가 어딘가를 가든가 하여튼 뭐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겠지라고 이제 막연하게 이제 잘 모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난 체험을 또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삶과 죽음이라는 게 없어. 그럼 삶과 죽음에서 벗어난 일도 없어. 없는 걸뭐왜 벗어납니까? 이게 그냥 할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이런 식으로 딱 해결이 돼 버리는 겁니다. 이게 삶과 죽음도 없고 삶과 죽음에서 벗어날 일도 없어. 근데 그거 저 뭐야 반신경에도 분명히 그런 구절이 있어요. 공에 대한 얘기 시공중 해놓고 시공중에는 무 생로병사 상과 죽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무 생로병사 진 이래 상과 죽음이 끝나는 일도 없어. 상과 죽음이 진다할일 끝난다 끝나는 일도 없어. 그러니까 애초에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해결이 되는 거야 이게. 깜짝 놀라죠. 불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상상해왔던 뭐, 극락정토로 간다는 둥, 무슨 뭐, 어디, 그런 건 전혀 맞지가 않는 얘기야. 그게 방편의 말이야. 그게 전부가. 상상했던 거는 전부 방편의 말인 거고, 실제로는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즉시 아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거야. 이게. 그렇게 그냥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즉시.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건 원래 아무 일이 없다.

원래부터 공이라는 건 처음부터 공인 거예요. 예. 아무 일이 없는데, 그건 또 온갖 일이, 겉으로는 막 온갖 일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비유를, 이제 쉽게 이제 우리가 비유를 하면은 또 거울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거울을 모르는 어린애가 거울 처음에 봤을 때, 거울 속에 애가 아장, 뭐, 이제 아직 그걸 모를 정도부터만 좀키 다닐 때, 키 다닐 때인가? 하여튼 뭐, 그 정도 치고. 그러니까 웬 애가 저기 기어오고 있어. 또 뭐, 거기 옆에 뭐, 먹을 거리도 있고. 그럼 처음에 자기는 거울을, 이 뭔지를 모를 때는 그게 실제로 있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저웬 애가 있느냐 하고 또 뭐, 거기 먹을 거리가 있으면 뭐 저놈이 먹기 전에 내가 먹어야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야가 이제 뭐 가서 직접 거울을 만져도 보고 또 이렇게 뒤도 보고 이렇게 이거 모양만 있지 아무것도 없네 하는 걸 이제 깨달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거울 속에 이제는 거울을 봐도 거울 속에 아무리 아이가 나타나고 뭐 어디 뭐 먹을 거리가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을 거 아니에요. 원래 없는 건데 뭐 그거.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유사해.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은. 우리는 삶과 죽음을 뭐 어떻게 태어나고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또 죽으면 또 어떻게 되지 하는 그게 마치 거울 속에 뭐가 있는 거라 딱 거울이 뭔지도 모르고 보는 애하고 똑같은 거야. 그게 중생이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실제로 알고 나면은 와 관심이 없어. 이제 그거 뭐 그거 있던가 말든가 그런 모습이 거울 속에 나타나든 말든 이제 관심이 없어. 그런 식으로 된다고. 그냥 뭐 아무 일이 없네 원래 아무 일이 없는데 온갖 게다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나타나 있지만 보이지만은 보이긴 하는지만은 이제 나타나 있긴 하는지만은 원래 아무 일이 없구나 이런 진실이 이제 자기한테 확 드러나니까 이제 성도병사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질 않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딱 그렇게 그런 이제 심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중생을 불교 부처님이 중생을 이렇게 제도했구나. 딱 자각이 되더라니까 그게 체험하고 한몇년 얼마 안 지났어요 그때가. 예. 한몇 년, 한 3, 4년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아 중생이 어떻게 제도가 되지? 그건 이제 궁금했죠 그런 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불교가 정말 묘법인 거예요, 묘법. 이해할 수가 없죠. 왜 이렇게 되는지. 이게 묘법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돼. 근데 이런 식으로 중생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표현하는 말들이 생사적 열반 이런 말들인 거예요. 생로병사 속에 살면서 막 윤회를 하고 있다는데 애초부터 열반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해결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윤회를 하냐 마냐, 윤회를 벗어나서 어디로 가냐 안 가냐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그게 전부 망상이야, 그게 전부가. 윤회가 있니 없니, 윤회를 벗어나서 어디로 뭐 윤회가 끝나고 어디 뭐 윤회 하니 안 하니 그런 소리가 다 망상이고 원래 생로병사를 하고 있는데 원래부터 아무 일이 없었어요. 이게 부처님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절에 가면은 그 석가모니 일생을 그려놓은 팔상도란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맨 처음에 도솔천부터 시작하거든. 도솔천에 있다가 흰 코끼리 타고 뭐 엄마 배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도솔천이 1번인데 그 도솔천 1번에 뭐라고 돼 있느냐. 이미 중생 제도는 끝났다 이렇게 딱돼 있어, 그게.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태어나고 살다가 죽고 근데 애초에 아무 일이 없었으면 끝까지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인 겁니다. 그 사실을 이제 분별을 벗어나 생각을 벗어나 자기가 살아보면은 자각을 하게 돼. 아, 이런 식으로 끝이 나는 거구나. 본래 아무 일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공을 잡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한번 공을 체험해 봐야 된다. 분별을 벗어나 생각을 벗어나 체험을 해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오직 직접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만 확인되는.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봇이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2: 저는 오늘 사찰에 온 게 맞나 싶습니다. 와.
3: 모든 게 좋아하거든요. 적절하게 보합관계.
4: 와, 너무 맛있습니다.
5: 아, 천지이시지 않으면 이 요리를 하실 수가 없겠구나라는.
3: 대중이 반가워하지 않는 음식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4: 맞습니다.
3: 밥으로 남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편안하게 주는 것이 큰 공덕이란 걸 알게 됐죠, 어려서부터. 궁금하시면 와주세요.
6: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7: 한민족의 역사와 뿌리를 지킨 민족 성지 삼국유사 집필지 군위 인각사에서 오는 8월 20일 보각국사 일연 스님의 737주기 추모 다례제를 인각사 국사전에서 봉행합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업적과 사상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383-1161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

0: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3: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2: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3: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2: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4: 불교 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 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사항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 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 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양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2: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3: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4: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염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6: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

0: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0: 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4: 자냐?
5: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4: 헤이지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5: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6: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7: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8: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9: 저기
6: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10: 스님, 우리 스님.
6: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5: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11: 분수에 알맞은 곳에 일찍이 공덕을 쌓고 스스로 바른 서원을 하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 대중은 과거 천년 이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원력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보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해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궁은 융창으로 세상 모든 일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찬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합니다.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보리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1: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물에 비치는 경지, 보포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내게 가장 소중한 부모, 형제, 자식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와 고인의 유택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전에 탄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조상의 묘지를 이장하여 후손에게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전화 문의는 054-336-9004로 연락 바랍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1: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녹여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도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조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 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탑을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방송의 제목 바로 투게더라고 해서 계율에 대해 다루다 보니 가운데 개자를 계율의 개자로 바꿔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게더라는 방송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함께한다라는 내용을 그리고 불교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해 이 방송을 처음 만들었고 지금까지 우리 많은 불자님들과 그리고 많은 분들과 더불어 투게더를 계속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무언가와 또는 누군가와 함께한다라고 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첫 번째 지점이 되는 곳이 바로 우리의 가족일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족의 품에서 함께 태어나 함께 성장하고 함께 여러 일들을 거치며 지금까지 함께 살아오며 앞으로도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 그 함께한다라는 그리고 가족과 함께한다라는 내용을 가장 여실하게 나타내는 기간이 지금 이 시기 바로 백중이라는 시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백중을 맞이해 오늘 투게더 함께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가족 저 우리를 낳아준 근본인 부모님에 대해 한번 생각하는 부모님이 나의 토대라는 주제로서 불교에서 생각하는 효 그리고 함께함 인연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 계율적으로 그리고 우리 불교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모님, 우리를 낳아주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신 모든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분이며 부모님은 다시 우리에게 우주와도 같은 존재로서 서로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없어서는 서로가 존재할 수 없는 결국 하나와 같은 존재로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을 살고 있고 살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그러한 부모님의 배려와 자비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지금 있을 수 있고 다른 우리가 내일 다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우리라고 하는 건 오늘을 살아간 우리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여러분들이 가족을 또 꾸려서 또 다른 인연들과 만나 자손을 낳거나 함께해서 다음에 내일의 가족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신의 존재를 두지 않고 우리를 누군가가 만들지 않은 새 무시이래라고 해서 끝없는 시작이래 우리는 인연과 더불어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가르침 속에 이러한 관계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해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부모님일 겁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은 또 누구를 통해 태어났습니까? 하면 부모님의 부모님, 우리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님이시겠죠. 그분들도 또 그분들의 부모님, 그 부모님은 또 부모님.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수한 인연들이 저 멀리서부터 이어져 와서 우리라고 하는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갖게 된 것이며 우리를 통해 또 다음 세대가 태어나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출가자니까 가족은 없지만 또 제자들, 상자들, 또 많은 인연들이 저와 더불어 생겨나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인연 관계 속에 우리는 끝없이 살아가고 반드시 그 토대를 우리가 알아야 지금의 자신을 잘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 부모님에 대해 무엇보다 중요하고 효라는 가치관으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또 가족으로서 잘 살아가야 됨을 항상 설명합니다. 이렇게 돼서 시간을 통해 바라봤던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넘어서 불교에선 인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를 다시 설명하고 그것이 바로 부모님과 나와 지금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시간적으로 삶을 생각합니다. 나의 이전 삶이 있었고 그것을 토대로 업이라고 하는 또는 과보라는 것을 통해 나의 지금을 살아가며 지금 내가 짓는 업에 의해 다음 과보를 받아간다라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인 업의 구조로만 우리의 삶을 살아왔지만 대승불교가 되며 뭐 불교에서도 당연히 설명되지만 대승불교에서 더욱더 부각되며 인연이 강화돼서 인연이라고 하는 건 시간을 넘어 공간까지도 아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면 시간을 넘어서 공간성도 같이 들어있죠.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그 가족들과 함께 살아왔었고 혹여 먼저 떠나가신 선망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과 자비함에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고 그분들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구나를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공간적으로 인연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봤고 함께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이어져 있었음을 더욱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추모라는 개념을 넘어서 그들과 내가 함께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불교에서도 우리 원래 세시 풍속으로 있었던 민간의 백중을 불교에서도 백중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 지금 제가 한문으로 표시해놨지만 민간에서의 백중은 일백백자의 가운데의 중자입니다. 여러 의미를 담고 있지만 저는 여러 의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이 백중의 의미 중에 하나가 원래 농업사회였을 때 농번기에 이 무더운 여름 동안 밭에 나가서 또는 논에서 일을 하면 더위를 먹거나 다칠 수가 있어서 이때쯤에는 일을 잠깐 쉬면서 곳간에 채워뒀던 음식들을 비우며 마을 잔치를 열거나 사람들과 충분한 휴식을 가졌던 시기가 바로 백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중이 지나고 나면 무엇을 해야 되냐?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기 때문에 바로 수확을 합니다. 충분히 몸을 쉬었고 날씨가 조금 사그라들었을 때 모두가 다시 힘을 내서 수확을 해서 비워놨던 곳간을 채우고 그것을 통해 조상님께 이렇게 농사가 잘 지어진 거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했던 게 우리의 민간 세시 풍속인 백중이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뭐 좀 지방이나 그런 데서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백중 기간에 백중장이라고 해서 장터가 열리기도 했었습니다. 곳간에 여러 음식들이나 물건들이 있으니까 그걸 내놔서 우리 요새 바겐세일이라고 하죠. 싸게 쭉 내놓으면 사람들과 같이 나눔을 통해서 함께 베풀고 나누는 그런 모습이었죠. 불교에서 바라보는 보시 그리고 인연에 대한 감사함 백중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유사해서 불교에서도 이 백중을 지금같이 사찰해서 많은 이 법회로서 또는 법요로서 이어져 가게 되지만 불교에서는 이 중자를 때때로 일백백자의 무리 중자로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백명의 무리다. 즉 모든 중생에 대한 표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백중이 되면 우리 칠칠 49제라는 것을 올리고 맨 끝에 우란분절을 이야기하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많은 대중공양이나 또는 승보공양이나

떡이나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성껏 준비해 재해 때마다 항상 갖고 오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함께 우리 선망 부모님에 대한 재를 간절히 올리고 다 끝난 뒤에 모두에게 나누죠. 절에 오신 모든 분들이 같이 공양을 하고 떡도 받아가시고 법회가 끝난 뒤 같이 과일을 먹으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죠. 즉 모든 중생들, 절을 찾아오는 모든 분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 공양이 공덕이 돼서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온다는 회향의 가치를 백중에 투여하면서 바로 일백백자의 무리중자, 그래서 불교의 백중으로서 설명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백중이 끝나는 음력 7월 15일에 우리 승보공양이라는 거 올리죠. 우리 현재는 승보공양하면 스님들께 가사공양을 올리는 걸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죠. 우리 전에 율장 얘기하면서 이야기 들었었을 겁니다. 과거에는 우왕거라고 했죠. 우왕거가 끝날 때 안거에 그동안 수행을 닦아서나고 고생하신 스님들께 가치나의라는 옷을 보시하는 가치나의식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현재의 가사공양, 승보공양으로 발전된 겁니다. 하지만 대승불교에서는 당연히 출가자 중심으로 승가가 구성되긴 하지만 승가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부대중이라고 해서 출가의 비구비구니 제가의 우바세 우바이가 함께한다라는 가치관이 굉장히 커지면서 절을 찾아오는 모든 분들, 즉 사부대중에게 만발공양을 올린다라는 의미에서 승보공양을 더 확대하고도 있어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백중이라는 의미에는 그처럼 사찰을 찾아오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 기간에 우리가 함께 백중제 그리고 우란분절에 그러한 제를 올릴 때 모든 분들에게 공양을 올린다라는 거 해서 이 공양의 공덕을 모두에게 회향하는 의미로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하기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살아간다는 걸 더 여실하게 알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며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는 이 순간이 얼마나 많은 인연들의 도움, 그들의 배려, 그들의 자비심 덕분에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를 더 깊게 알게 되는 겁니다. 즉 불교에서 말하는 효라고 하는 건 단순히 우리 유교나 도교에서 말하는 조상 숭배가 아니라 조상님들에 대한 감사와 인연을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이어가는 효로서 설명하는 게 불교적인 효인 것입니다. 조상 숭배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조상에 대한 우리가 영혼이나 혼백을 기리게 되지만 이렇게 우리 조상이 우리를 지금까지 키워주셨고 함께해 주셨다라는 감사함과 그 인연이 지금 우리를 살아가게 했고 우리를 인연으로서 다음 가족들이 또 태어나고 또 다른 가족들로 계속 이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말하는 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효라고 하는 좀 더 특별한 개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양에서 말하는 효라고 하는 것은 위와 아래 이런 수직적 구조의 효입니다. 자손은 조상님을 받들고 우리는 아래 세대이기 때문에 먼저 태어나신 조상님을 계속 항상 이렇게 잘 모시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효라고 합니다. 근데 불교는 수직적 구조가 아니죠, 여러분. 불교는 오히려 원형의 구조이죠. 윤회라는 틀 속에는 위도 아래도 옆도 없습니다. 설령 아래라 할지언정 윤회라는 서클이 돌아가게 되면 언젠가 위로 올라갈 것이고 때로는 옆으로도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운중경 속에서도 부처님께서 뼈무더기를 보고 과거의 나의 부모님이셨을 수도 있다라고 표현하고 또 어떤 존재이든 간에 지금 설령 나의 자손일지라도 전생에 어떠한 인연으로 나와 가족이었을 수도 있고 나의 부모였을 수도 있다. 즉 그렇게 해서 다시 수평적 구조, 그래서 불이라는 개념으로서 그래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가 중요한 인연으로 묶여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 조상님들은 우리를 배려해주셨고 키워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감사와 존중과 자비를 거기에 대한 효로서 표현하는 게 바로 불교적 효인 겁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우리 불교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 지내고 여러 가지 의례의식이 많다 보니까 사실 불교가 유교랑 다를 게 뭐야? 이러한 개념이 생기면 과거로 돌아가 불교나 힌두교나 불교나 베다나 다른 게 뭐야라는 것과 똑같은 문제점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불교가 동아시아로 넘어오면서도 부모운중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불교적 효라는 것이 유교와 도교와 흡사하지만 불교적 가치관으로서 그것이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우리 동양에서 이 부모 운중형이라는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동양에서는 효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효라는 것을 바르게 불교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이러한 백중, 부모 운중경, 우란분절 그런 것들로서 불교가 조금 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쭉 말씀드렸죠. 바로 우란분절이라고 합니다. 매년 음력 7월 15일입니다. 올해 2026년 기준으로 양력 7월 10일부터 8월 27일 그 49일간 백중 77제 49일에 천도제와 지장기도를 올리는 게 우란분절의 기본적인 이 하나의 패턴이기도 하죠. 해마다 달라집니다. 매 음력이다 보니까 요새 젊은 세대들은 음력을 안 써서 헷갈려하기도 하는데 우리 사찰에서 주는 달력에 보면 항상 음력이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 날 우란분절을 기준으로 앞쪽으로 49일을 끌고 가서 기간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런 설명까지 해드려야 되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49일이라고 하는 77의 기도를 올리죠. 이 77제라는 것은 여러 의미도 담겨 있지만 불교적으로 좀 더 설명드린다고 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신 뒤에 7일간 총 7번 그 열반의 깨달음을 다시금 사유하시는 시기로 가졌죠.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77기라는 기도, 이 시간을 갖고 또 동양으로 넘어오면서 명부시황이라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49일 동안 중음이라는 존재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두 가지의 설이 담겨져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부처님이 7일 동안 그래서 그 총 7번 사유하셔서 그러한 깨달음을 느끼시고 그걸 중생에게 전하셨다는 그 기간을 조금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지장기도를 올리죠. 근데 제를 올릴 때는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해서 아미타불 기도를 올리지만 천도제를 지날 땐 지장, 이 백중의 지장정근을 합니다. 왜 지장과 아미타불을 둘 다 할까요, 여러분? 지장보살, 어디에 계신 분인지 아시죠? 지옥문 옆에서 중생들을 거두어 다른 곳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손에 육환장이라고 해서 여섯 개의 고리가 걸려있는 것으로 짱그랑 짱그랑 소리를 내서 그 소리를 들은 중음이 지장보살을 바라보거나 찾아가면 그분이 다시금 그 지옥에서 꺼집어내 지옥에 못 들어가게 해서 이끌어주십니다. 또는 수자령이라고 해서 우리 태아영가라고 하죠. 수자령, 물수자의 아들 자자입니다. 즉 아직 태어나지 못해 물과 같이 즉 세포로만 존재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들은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오음이 없었습니다. 색수상 행식으로서 받아들인 게 없기 때문에 그들을 지장보살의 위신력으로서 이끌어서 지옥이 아닌 다른 곳으로 잘 가 보다 나은 삶으로 살게 해주신다라는 것으로서 윤회라는 개념이 백중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윤회의 사막도에 가장 미친 지옥에 떨어진 중생을 제도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제도된 중생을 천도제 때 나무아미타불을 간절하게 염하면서 그들이 윤회를 하지 않고 아미타불의 위신력으로서 극락왕생에서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극락에서 편안한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듣고 그곳에서 열반에 이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이 두 가지 의뢰를 다 담아 바로 천도제에서 나무아미타불 그리고 백중의 기도를 하며 지장정근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죠, 여러분. 쭉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아, 맞다. 그렇게 해서 우리 조상님 또는 먼저 돌아가신 분을 천도하고 그렇게 해서 또 윤회를 하게 해드리는구나라는 거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이해의 기반에는 한 가지 불교랑 크게 모순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무아와 무상을 말하는 불교에서 영혼의 천도제를 지낸다고? 라는 아주 어려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혼백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영원불변한 실체일 테시고 불교에서 가장 부정하고 부처님이 그것을 없다라고까지 선언하신 아뜨만, 아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불교를 설명하거나 불교를 배울 때 이 지점에서 굉장히 어렵고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해서 때때로 아에 대해 아 실존하긴 하는 거 아니야? 도저히 이걸 설명하기 어려운데라고 해서 무아가 아닌 비야, 아닐비자를 쓰는 경우들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명확하게 안아트만이라고 해서 무아에 대한 걸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시고 모든 것은 또 영원하지 않는다. 영원불변의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무상의 가치관을 말합니다. 그럼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리고 있던 천도제와 지장기도 또는 이러한 백중, 우란분절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오늘 그걸 좀 더 설명드리기 위해 오늘 마침 백중 특집같이 설명드리며 이러한 내용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태초에 이러한 개념들이 생겨난 건 불교가 인도에서 태어난 종교이다 보니까 인도의 조상님의 영혼에 대한 문화인 프레타라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이해하는 유교, 도교의 이 조상 숭배, 제사의 개념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불교에서는 아귀에 대한 공양을 베푸는 법회인 시아귀회라는 것으로 바꿨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도 이 시아귀회라는 게 남아있었었고 하지만 지금은 이게 대가 끊기면서 이 시대를 지나면서 백중이라는 개념으로 정착되게 됐고 실제로 일본에서는 지금도 굉장히 크게 아직까지도 열리고 있는 중요한 법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끝에 이제 지장보살 우란분절을 묶어 지조봉이라고 해갖고 일본에서도 이 9월까지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여기기도 하고 이것은 불교적인 중요한 의례의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귀라고 표현이 등장하죠. 삼악도에서도 두 번째 지옥 아귀 축생의 그 아귀인 겁니다. 아귀가 됐다라는 건 단순히 조령문화를 넘어서서 조상님이 태어나시긴 했었지만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닌 다음 윤회로 아귀로 태어날 수도 있게 되었다라고 해서 몸이 바뀌어진 것을 설명하고 있어서 무상의 개념, 무아의 개념을 이런 식으로 좀 더 설명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불교에서 설명될 때 존재라고 하는 즉 현재의 나는 온이 임시로 화합되었다. 온은 색수상 행식이죠. 그래서 온가 화합의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설명할 때 중유, 생유, 본유, 사유의 상태로 살아가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윤회하면서 계속해서 영겁토록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제가 예전에 번역해서 낸 책 업이란 무엇인가에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중유,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 영혼, 혼백에 가까운 시기입니다. 49일 동안 이 중유가 생존하면서 자신이 전생에 지었던 업의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받거나 또는 불교적으로는 그 업보를 확인해서 다음 생으로 가는 모습으로 바뀌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바뀌기 때문에 이때 생유라는 과정으로 들어가죠. 생유, 유는 바와라고 해갖고 우리가 존재를 받는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이 바로 생유입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 그 모습인 거죠.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그 순간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본유, 태어난 이후 동안 여러 인연들과 많은 영향들을 받으며 우리는 성장하고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끝에는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죠. 그때를 사유라고 해서 이 과정을 살아가는 겁니다. 단순히 생로병사에서 사 이후로 끝나는 게 아닌 사 이후에 생이 있고 사와 생 사이에 중유라는 것을 둬서 그 사이 동안 우리가 앞에 삶을 살았던 동안 지었던 여러 행위들에 의한 업을 확인하고 그 업에 의한 판단으로서 즉 과보로서 다음 생을 살아간다라는 게 불교적으로 바라보는 윤회의 가치관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말하는 걸 중유.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중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죠. 여러분이 가장 아시기 쉬운 표현은 바로 중음일 겁니다. 우리 사찰에서는 중음신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중음의 음자는 우리 오음성고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온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우리 불교에서 고통을 설명할 때 나오는 그 표현, 그 음입니다. 즉, 이것은 온과도 같아서 중온이라고도 부를 때도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온이 임시로 합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그럼 무슨 존재로 있게 되는 겁니까? 내가 없다라고 하면 나라는 혼백이 없다라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바로 색수상 행식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생긴 그런 업의 여러 가지 덩어리들이 오음과 붙어 있어서 그 오음이 몸을 갖지 않은 중간 상태로서 지내게 되는 중음으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다음 윤회하여 태어날 장소에 도달하기 직전까지의 상태 그래서 중간적 존재이기 때문에 중자를 쓰고 하지만 그 형태라기보다는 그러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온의 상태인 온을 붙여 중음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거는 절대로 실제성의 실체가 아닙니다. 불교는 어떤 것이든지 단 하나라도 실체로 써두는 것은 완벽하게 부정합니다.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없죠. 설령 있다 하더라도 삼법인 정도의 인자라, 무드라를 달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확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손에 리모컨을 들고 있는데 이런 식의 리모컨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무조건

무조건 리모컨이어야 됩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리모컨으로 쓸 때만 리모컨인 거죠. 그리고 설령 이게 만약에 쓰다가 고장이라도 나게 되면 그때는 리모컨으로서의 기능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쓰레기라고 불려서 분리수거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즉 이처럼 하나의 모습으로도 있지만 여러 가지 기능이나 사용성과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인연들이 묶여 있을 때 이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것, 그것을 불교에서 가화합이라 불리는 것이고, 하지만 생명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물건과는 다른 오온을 갖고 있는 존재라 오온으로서 임시로 화합되어 있다라고 생명을 바라본 것이고, 그 생명은 그래서 다시 그 업의 사이즈에 의해 육도윤회라는 것을 계속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음, 중유에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업이란 무엇인가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여러분께 좀 설명하기 위해 조금 줄여놓은 겁니다. 첫째는 중음은 생존의 상태와 같은 모습입니다. 생존의 상태? 그럼 지금 이 모습 그게 영혼인 거 아닙니까? 라고 볼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기서 4번과 이제 비슷하게 형태가 나오죠. 보시면 태어날 곳이 결정되는 순간 그 모습으로 바뀝니다. 강아지로 되는 것이죠. 요새 그 앞에 김혜자 선생님이 나왔던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었는데 거기 보면은 지옥에 가셨던 김혜자 선생님이 이 천국으로 올라가죠. 불교로 따지면 이제 윤회의 어딘가인데 어떤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 공간에 있습니다. 제가 투게더를 통해서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분명 사람이어서 말을 거는데 이 사람들이 행동이 좀 이상해요. 그 나중에 봤더니 전생에 강아지, 고양이, 즉 반려견이었던 존재들이 좋은 업을 갖고 태어나 인간의 몸을 받은 거였습니다. 근데 아직 개의 형태긴 해도 전생의 생존의 상태인 개의 모습을, 개의 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로서 막 그런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안타깝게 헤어졌던 주인들을 만나자마자 다시 개로 바뀌는 모습이 나오죠. 바로 그러한 형태를 아주 비슷하게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미세한 상태여서 같은 부류나 특수한 힘이 아니면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이건 왜 이런 규정을 두냐면 우리 때때로 무언가를 본다더거나 뭔가 미래를 이렇게 점괘나 그런 걸 통해 보려고 하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특수한 힘이라고 들어있는데 이 특수한 힘이라고 하는 건 수행을 통해 얻어진 부처와 같은 존재밖에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란분절에서도 신통제일 목권령과 부처님만이 대화에 들어가 있죠. 그 정도로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죠. 공중, 즉 허공을 통해서 이동하며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형태, 실제성이 없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단 하나의 실제라도, 지금 세포나 원자라도 있으면 무언가에 부딪힐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써있죠. 부처님도 통제할 수 없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설일체유부라고 하는 이 하나의 부파의 논서에서 전해지는 내용을 여러분께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 법장스님 개인의 생각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내용은 업이란 무엇인가의 책에 굉장히 상세하게 원서가 어디에 나와 있는 것까지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태어날 곳이 결정된 중유는 바꿀 수 없다입니다. 즉 다음 윤회가 결정된 중유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개념은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지장보살, 아미타불과 같은 존재들이 아까도 쭉 앞에 설명드렸죠. 구제를 해주는 바로 보살이 갖고 있는 보살심과 보살행, 그리고 부처의 위신력을 통해서 바꿀 수 있게 달라진 겁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초기 불교에서도 부파불교 시대 때 나오던 거다 보니까 대승불교 이전입니다. 대승불교가 바뀌면서 이러한 것들을 중생을 위해 제도력이라는 힘으로서 바뀔 수 있게 수행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들도 무언가를 먹어야 되죠. 생명이니까. 그래서 향기를 먹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중유로서의 삶은 매우 짧아 최대 7일에서 49일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일째를 지내는 경우도 있고 49제를 지내는 경우도 있죠. 바로 이것을 기반으로 쭉 이야기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삼선도로 태어날 중유는 위로 향하고 사막도는 거꾸로 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삼선도는 위로, 우리가 지금 바르게 서 있죠. 하늘을 향해. 사막도는 거꾸로 매달려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 일곱 번째를 통해서 우란분절의 어원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러한 중음을 통해 즉 조상에게 공양을 올려 그들이 원만하게 윤회하고 천도되고 극락왕생하길 바라는 그러한 후손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은 법회 의식이 바로 우리가 지금 지내는 백중이며 우란분절의 가치인 겁니다. 근데 아까 쭉 살펴보셨는데 5, 6, 7번의 특징은 실제로 지금 우리 법회 의례에서도 사용합니다. 쭉 설명만 듣기, 에 그런 거 그냥 책에나 써있는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실제로 그것을 기반으로 불교의 의례를 많이 만들어놨죠. 5, 6, 7번, 뭐였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번, 향기를 먹는다. 6번, 수명이 7일에서 49일까지이다. 7번, 삼선도로 태어나면 위를 향하고 사막도는 거꾸로 매달려 태어난다. 라고 되어 있었죠. 즉, 5번에 의해서 향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제를 올릴 때 꼭 향을 꼽는 겁니다. 반드시 향을 꼽죠, 여러분. 향을 안 꼽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도 또 5분 향례라고 해서 향을 통해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는 그러한 문화들이 있듯이 중음에게는 향을 통해서 단순히 예경을 넘어서 이들이 향을 먹기 때문에 그 먹이를 두고 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중 49일 동안 정성껏 그들을 위해 이러한 제를 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행여나 사막도에 거꾸로 태어났을까라는 걱정에 우란분절에 승보공양을 올려 우리가 승보공양을 올려서 쌓은 공덕을 그들에게 회향하고자 하는 것이 이러한 중음의 특징에 들어있는 5, 6, 7번을 그대로 지금 우리 한국 불교, 동아시아 불교에서도 백중을 통해서 같이 활용하고 법요에서 이러한 공덕을 쌓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란분절이라고 부르죠. 우란분절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풀어서 얘기하면 우란분이라는 절기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불교의 여러 의례의식들이 있지만 절기로 구분되는 유일무이한 시기입니다. 그 정도로 불교의 의례의식이긴 하지만 민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추석과 더불어 조상 의례의식의 이 우란분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토대가 돼주는 것은 우란분경이라고 해서 올람바나 숫두라라고 해서 여기의 내용은 목건련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목건련이 출가하기 전의 이야기인 거죠. 목건련이 바로 나복이라는 청년의 이름을 갖고 있었던 시절 그의 아버지였던 장자였던 부상과 그의 어머니였던 청제 부인의 이야기를 다룬 겁니다. 그리고 훗날 나복이 출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목련존자 목건련이라는 사람으로서 거듭되어 불교의 부처님의 10대 제자이며 신통제일의 대아라한으로서 수행을 닦게 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우란분경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것을 기리는 시기를 우란분절이라고 해서 지금도 매년 음력 7월 15일 좀 더 쉽게는 하안거가 여름 안거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우란분절로 기르고 안거가 끝난 시기에 우리 큰절이나 우리 선원이 있는 또는 스님들이 모여있는 도량에 많은 분들이 찾아가 같이 우란분절 그리고 백중의 49제를 함께 지내고 그리고 그곳에서 수행하셨던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또는 사찰을 그날 찾아오신 모든 분들께도 같이 공양물을 대접해서 모두가 함께 즐겁고 이 여름의 끝자락을 감사하게 여기며 다음 추석에 수확을 기리며 조상님께 그 자비로움에 감사를 전하는 시기로서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란분절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죠. 바로 목건련의 어머니인 청제 부인이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이 청년 나복, 즉 목련의 이전 이름이죠. 목련이 잠시 돈을 벌러 밖에 나간 동안 여러 스님들을 구박하고 집안에서 함부로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업에 의해 천하의 목건련, 대아라한을 낳았던 큰 공덕이 있음에도 자기가 그런 극심한 악업을 지었어서 죽음 이후에 아귀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귀로 태어나게 된 것을 너무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아들 목건련이 신통으로 그 모습을 보고 울부짖으며 수행을 못하게 되니 부처님께서는 사실을 못 보게 합니다. 누구도 윤회를 함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중음의 이야기에도 나왔죠. 부처조차도 함부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아라. 어디로 윤회했는지 찾아보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결국 목련은 찾아봤고 아끼는 제자가 그렇게 비탄에 빠진 모습에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바꿔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귀로서의 수명을 줄여주십니다. 그래서 아귀로서 단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때때로 불교에서 단명하는 경우들이 있죠. 살다 보면은 그 단명을 불교에서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는 이유도 어쩌면 그 존재가 살아가는 동안 더 큰 일을 겪었을 수도 있고 또는 살아오는 동안 많이 아팠거나 힘든 일을 겪었었을 때 빨리 다음 생으로 좀 더 좋게 태어나라고 하는 긍정적인 이유로 해석해서 이처럼 오람분경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어미의 수명을 단명해서 아귀로서의 고통을 일찍 끝내줍니다. 하지만 일찍 끝냈다 하더라도 악업이 있으면 인과응보, 자업, 자득으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었어도 축생인 개로 환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로 태어났기 때문에 신통제일인 목건련이 금생에 태어난 개의 존재를 찾는 건 어렵지도 않죠. 그리고 부처님이 이제 알려주십니다. 이제부터 너와 그리고 인연으로 묶여있는 너의 개로 태어난 어머님이 공덕을 쌓아라, 복덕을 쌓아라. 그래야만 그 복덕이 너의 복덕일지언정 부모님께 회향돼서 너의 어머님이 다시금 목숨이 다해 태어날 때 좋은 몸으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매년 음력 7월 15일에 안거가 끝날 때 출가 제가의 모든 이들에게 승보 공양을 올려야 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목련이 항상 이 시기에 승보 공양을 올렸고 그래서 개로서의 수명이 다 되었을 때 어머님이 그 공덕에 의해 도리천에 다시금 태어나 안락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 우람분절 그리고 우람분경에 나타난 바로 이 효에 대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도 이 백중을 가장 중요한 시기로 여기고 그리고 백중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단순히 선망 부모님을 기리는 것을 넘어 그들의 감사함을 느끼고 지금의 나를 소중하게 살아가고 지금의 내가 다음의 자손에게 그 마음을 잘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람분경을 통해서 또 하나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죠. 아무리 대아라한이고 대단한 신통을 가졌다 할지언정 업의 과보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라는 아주 간절한 가르침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그렇게만 살아가야 됩니까? 결정론이고 단면론에 떨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볼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러나 지금부터 다음에 자신의 바른 행과 화합과 자비로 하는 보시는 무량한 공덕으로 회향되어 그 자신에게 되돌아와 그 삶을 바꿔줄 것이며 공덕으로 회향된 그 공덕조차 다시금 우리 가족에게 회향하게 인연에게 회향하게 된다면 그들과 더불어 우리가 더욱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의 삶을 각자의 행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그 업에 대해 자업자득 인과응보라고 말하지만 사실 대승불교에서 바라보는 것은 그 자업자득을 넘어선 곳에 있는 인연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연 속에서 그들과 관계를 갖고 그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인연의 힘은 업으로서 우리를 당겨 가족이라는 공업중생, 동류중생으로서 함께 살아가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러한 자신의 업만으로 살아가는 것을 넘어 그 업 속에 영향을 주고 있고 관계를 갖고 있는 가족이라는 함께하는 업 그리고 같은 부류의 중생들을 더욱더 품을 줄 알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과거는 나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지금은 바로 나의 지금 행입니다. 그리고 나의 내일은 바로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 함께할 인연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과 공간이 모두 다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즉, 지금 나의 삶에 대해 만족하거나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나의 행을 바르게 닦아야 하지만 지금 내가 행을 닦을 수 있는 근본 토대는 바로 우리 부모님이 감사하게 우리를 낳아주신 것이며 낳아주신 그 공덕으로 우리를 키워주셨고 키워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 행을 닦고 인연을 쌓을 수 있었다는 걸 여실하게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도 백중과 우람분절에 그리고 언제나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을 기억하고 부모님과 함께할 때 나도 그와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누군가의 또 다른 부모가 될 것입니다. 출가자인 저희야 낳는 부모가 될 순 없지만 기르고 함께하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모든 중생의 부모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여러분들 불자님들은 누구의 부모일 것이며 또 부모가 될 것입니다. 부모가 되려고 할 때 내가 앞에 부모님을 어떻게 모셨고 어떻게 감사했냐는 그 모습이 그대로 영향을 받아 투영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또 다른 모습이고 그분들과 같은 삶을 이 순간 이 공간에서 영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감사할 줄 알고 때때로 부족하고 어렵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탓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오히려 그분들을 더 편안하게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님 덕분이며 저 역시도 그 덕분에 법장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덕분에 우리는 태어났고 자라났고 성장했고 그리고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한 부모의 자식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어머님밖에 계시지 않다 보니까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키우셨고 지금까지 수행하는데 많은 응원을 해주셨는지 정말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또 여러분들이 부모와 같으신 겁니다. 제가 앞에 투게더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있어 투게더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게으르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으로서 여러분을 뵙고 있습니다. 그 법장으로 제가 역할을 하기 위해선 여러분이 투게더를 함께 해주셨고 지금도 투게더를 응원해 주시고 투게더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저의 존재성과 저희가 그리고 투게더를 할 수 있는 작용을 행을 닦을 수 있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부모님도 우리를 지금까지 낳아주셨고 길러주셨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 덕분에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들 덕분에 여러분이 지금 그 이름으로 그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마무리에 여기에 제 이름을 넣어두긴 했지만 각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덕분에 누구누구이신 겁니다. 덕분에 법장이고 덕분에 여러분이며 덕분에 우리일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운 날이긴 하고 날씨가 정말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이 힘든 시기도 또 지나갈 것이며 그리고 이 오히려 힘든 시기에 부모님과 우리의 가족들과 인연들과 함께 있어야 우리가 이것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걸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중의 기간, 우란분절,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들이 우리 곁에 있었고 지금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더 절실히 느끼고 그분들과 함께 항상 사랑하고 감사하고 자비를 베풀어 더 큰 공덕이 회향되는 시기가 되시기를 발언드리며 오늘 투게더 우리 가족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제 효가 불교에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고 그들과 더불어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더 여실히 느끼는 하루가 되시길 바란드리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0: 김천 직지사 백년암 묘적선언에서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부터 미얀마 담마마마카 국제선언장 에인다카 사야도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윗바사나 집중수련을 진행합니다. 수련은 8월 15일, 9월 18일, 10월 16일부터 각각 열흘간 봉행됩니다. 부다께서 설하신 최상의 행복에 이르는 윗바사나 수행을 빨리 원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법연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436-6060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병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산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사

0: 하늘을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벅단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1: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마음은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0: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기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2: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4: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연연하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집착하여 미련을 가지다. 다른 하나는 애틋하게 그립다.
1: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거나 마음을 강조하고 싶을 때 말을 두 번씩 반복하고는 하죠. 빨리빨리, 너무너무, 두근두근, 오래오래. 네.
0: 연연하다 할 때 연자는요, 그리워할 연이 두 번 반복됩니다. 그립고 또 그립다. 이렇게 뜯어보니 단어가 참 애틋하네요.
1: 우리가 함께했던 이 시간도 언젠간 애틋하게 그리워질 날이 오겠죠? 다시는 되돌릴 수 없기에 더 소중한 오늘, 하루하루를 헛되지 않게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마음속 깊이 남을 쾌남열전, 오늘 방송이요. 네, 여러분 마음에 제대로 사랑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쾌남 열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쾌남 열전 진행자 나상도고요.
1: 남궁진입니다.
0: 자, 우리 궁진 씨, 네. 남궁진 씨 오늘 왜 이렇게 비장하신 겁니까? 아, 뭐 시작부터 뭐 사랑부를 뭐 지핀다는 뭐 이거 열정이 너무 과해요.
1: 아, 뭐 오늘뿐만 아니라 뭐 평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0: 아, 그래요? 네. 아.
1: 열정 뭐 열정으로 해야죠.
0: 이게 또 페이스를 네. 지켜가면서 처음에 살살
1: 아, 그렇습니까?
0: 약불. 아, 처음엔 성냥불, 네. 나중에 횃불 이렇게 쭉쭉 올라가야죠.
1: 알겠습니다.
0: 그리고 끝은 사랑불. 아... 예, 오늘 그걸 과유불급 조절하면서 하자고요.
1: 적당히 적당히.
0: 좋습니다.
1: 네. 아, 지금도 말을 두 번씩 했네요.
0: 예,
1: 네.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에서 이 연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남궁진 씨 훗날 쾌남 열전을 떠올렸을 때 가장 애틋하게 그리워질 한 장면을 꼽으신다면?
1: 야, 굉장히 꼽기가 힘듭니다. 힘든데
0: 너무 많죠. 네.
1: 그 중에서도 항상 저희가 오프닝 할 때 나상도 나나공진의 쾌남 열전 이렇게 했던 게 가장 또 그리워질 것 같아요.
0: 아, 네. 저희는 뭐 매주 월요일 7시에 네.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1: 맞습니다.
0: 좀 바뀌더라도 그 생방을 보면서 따라하세요.
1: 네. 아, 알겠습니다.
0: 아쉬움을 좀 달래길 바라겠습니다.
1: 네, 같이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좋습니다. 잠시 후 쾌남 열전 오늘의 초대 손님과 쾌남 초대석 1위 오너라 함께합니다. 어떤 분일지 너무 궁금하시죠?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는 물론 라이브까지 준비되어

0: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1: BTN 불교 TV와 BTN 라디오 울림은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0: TV, 라디오,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어떻게 보태냐고요? ARS 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셔서 BTN 불교 TV 후원에 동참해 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6회, 3회, 통쾌, 이 3회를 모두 충족하는 쾌남 캐더들만 모십니다.
1: 입장 조건 까다로운 쾌남 초대석에 오신 오늘의 손님,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쾌남 초대석 이리 오느라 오늘의 손님 모셔봅니다. 나와주세요!

0: 오늘 쾌랑 초대석 손님은 바로 우리 신승태 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승태입니다. 아니, 쾌랑 초대석 네. 오래됐잖아요.
2: 꽤나 됐죠.
1: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처음 불러주셨네요. 아이고, 너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0: 너무 바쁘셔가지고.
1: 너무 섭섭합니다.
0: 아유, 아닙니다.
1: 여기 왔다 간 사람 제가 몇 명 봤거든요. 아, 예. 위에서 제가 네. 위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 오늘 어디 가냐, 쾌남 초대석한다. 근데 저를 이제서야 불러요. 너무 섭섭합니다. 그래도 오늘 나와봤습니다. 여러분, 신승태입니다.
2: 야, 원래 주인공은 뒤에 나오는 겁니다.
1: 아, 그럴 줄 알고 제가 앞에 한번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가고.
2: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0: 아, 오늘 화끈합니다. 자, 네. 증거 라이브로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요. 네. 증거 어떤 곡인가요?
1: 이 노래 제가 그 현역왕 그 결승전 신곡으로 받은 네. 곡인데요. 유선우 작곡가님 곡입니다. 증거. 근데 이제 지금 많이 좀 뜨고 있어요. 이 증거.
0: 좋아요.
1: 상당히 굉장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러주시고 네. 요즘 행사가서 막 부르면 다 같이 부르시고 막 저보다 더 가사를 뭐 전 가끔 까먹는데도 막 알려주시고 막 그러세요.
2: 노래 부를 때 무대에 딱 서면 진짜 힘들린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즐겁게 해요. 네. 그리고 행사 영상을 제가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네. 행사장에서도 완전 기집어 엎어버리더만요. 네. 자기 그냥 무대 딱 올라가잖아. 이 공간이 그냥 내 공간이야. 아, 네. 아, 네. 너무 잘해가지고.
0: 노래도 잘하시고, 멘트도 잘하시고.
2: 아, 그래요?
0: 못하시는 게 진짜.
2: 이게 너무 좋아. 너무 그냥, 좋아요.
1: 아, 그냥 생각난 대로 막 떠들고.
2: 아, 원래 쾌남열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 네. 아 그게 좀.
1: 우리들이?
2: 예, 그게 안 됐네요.
1: 꼭 그럴 날이 오겠죠.
2: 예, 미안합니다.
1: 기다려보겠습니다.
2: 예, 미안합니다. 그리고 또 네. 저희 셋이 나이가 다 비슷해요.
0: 아, 어쩌다 보니 예, 또 그렇습니다.
2: 그리고 결혼 정년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1: 우리 궁진 몇 살이지?
0: 제가 88년생.
1: 아, 88. 진짜 비슷하구나. 네. 되게 어린 줄 알았어요.
0: 그래요? 감사합니다.
2: 이게 그게 뭔지 아세요? 네? 내 옆에 있으니까 어려 보이는 거야. 아니, 내 옆에 있으니까.
0: 아니에요.
1: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형 사실은 상도 형님도 네. 이렇게 실제로 보면 동안이에요.
2: 그래요? 말을 원래... 살짝 더는 것 같아.
1: 아니, 진짜로. 동안이잖아.
0: 원래 비주얼 가수예요.
2: 네. 아니, 원래 비주얼 가수예요. 이상한 말 하지 말고. 비주얼은 아니고요.
1: 비주얼 가수.
2: 네가 그러면 더 기분 나빠. 네.
1: 비주얼 가수 맞죠? 네.
2: 우리 신승태 씨를 언제 알았어요?
0: 저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 저는 3년 정도. 10년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밴드로 할 때 그때부터 진짜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그때는 또 이게 분자 화장을 좀 이렇게 맞아, 특이하게 친하게. 하고 나와가지고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친한 그 작곡가 중에 혼수상태라고
0: 맞아요.
2: 경범 씨가 저랑 네. 친구인데 네. 승태 씨가 지나갔는데 못 알아봤어요. 그 가고 나서 그 밴드다 하니까 나 너무 놀래가지고 맞아. 그럼 얘기를 좀 해주진 엄청 뭐라고 했거든요. 그때 앨범도 그 한국 남자였나 무슨 그런 앨범 초록색 네, 네.
1: 맞아, 맞아.
2: 있었는데 예, 제가 아, 이건 나 진짜 좀 이따 써요.
0: 이거 진짜 뭐. 쾌남 초대석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벌써 이
2: 나중에 지금까지 나온 사람 중에 네. 제일 지금 할 말이 많아요.
0: 진짜 오늘 기대가 됩니다. 네.
2: 왜 이제 나왔어요?
0: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엄청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2: 좋습니다.
0: 자, 본격적 코너에서 말씀 나눠보죠.
2: 좋습니다. 네. 쾌남 초대석 1위 오느라 본격적으로 우리 신승태 씨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해볼 코너는 이겁니다. 바로.
1: 뭐예요?
2: 키워드 토크.
0: 너를 알려줘. 네. 키워드 토크 너를 알려줘. 이 코너는요. 말 그대로 키워드를 통해서 신승태 씨를 알아가 보는 시간인데요. 신승태 씨의 인생을 과연 어떤 키워드로 나타낼 수 있을지 궁금한 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보여주세요.
0: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아, 저 이 말 되게 많이 들었어요.
1: 아, 이거 네. 야생마. 이거 진짜 뭔가...
0: 저는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초원 야생마.
2: 거의 뭐 다른 나라에는 말 아니에요?
1: 제가 처음부터 이제 뭔가 야생마로 돼가지고 그제 뭔가 누가 붙여주셨어요. 이게 그 트롯 정체전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갔을 맞아요. 때 그 윤도현 선배님이 이제 MC셨는데 네네. 그냥 갑자기 야생마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그 뒤로 그냥 야생마가 돼가지고 야생마로 계속
2: 약간 그 진짜 에너지 넘치는 약간 네. 우리 말상이 있거든요. 네. 말상 느낌도 살짝 있는데 근데 왜 이게 붙었냐면 야생이다, 야생. 네.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은 뭔가가 있어요. 그런 모습이 무대에도 네. 있고 그리고 한 곡을 불러도 제스처가 똑같지가 않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길들일 수 없다. 예. 거의 뭐 약간 그 세렝게티 초원의 그 얼룩말 같은 느낌도 있고 예.
1: 약간 얼룩말이 그렇게 예. 성격이 안 좋다던데.
2: 성격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길들이기 힘들. 아니에요.
1: 맞아요.
0: 그러면 큰 에너지가 넘치네.
2: 그렇죠. 그렇죠.
0: 예. 폭발적인. 아니,
1: 그래서 그냥 야생마라고 붙여주셨는데 저도 네.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야생마란 별명이 붙으니까 뭔가 더 자유로워지는 것 같고
2: 에너지가 넘쳐지는 네. 것 같고.
1: 아 그래도 막 나 야생마니까 막 내 마음대로 해도 뭐 괜찮겠지라는 네.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냥 그래서 그때부터 더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저는 그 그러니까 오디션 할 때 닉네임 미소천사였잖아요. 네. 뭘 해도 웃어야 돼요. 아, 네. 오, 여기 화가 나!
1: 맞아.
2: 계속 웃어요.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에이.
1: 어, 와, 웃으라고 진짜. 웃으세요. 웃으세요.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0: 아, 예, 예.
2: 아이, 부러워요.
0: 아,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2: 예.
0: 아,
2: 예. 좋습니다.
0: 깜짝 놀랐네요. 네.
2: 진짜, 안 근데 야생마음이야. 이게 그 본인 그 가수 말고도 네. 그 인간 신승태도 야생마라고 생각을 하세요?
1: 아, 지금은 좀 아닌데
2: 예.
1: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이 막 이 이 이걸 주체를 못 해가지고 저의 이 에너지를
2: 아, 이게 보통 그 육아 난이도라고 하잖아요.
1: 네, 맞아요. 레벨. 아, 근데 육아 난이도는 진짜 낮았어요. 저는 밥만 주면 됐대요. 어릴 때부터 그냥 우유 젖병만 물려주면 안 울었대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먹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떠들기를 좋아했고
2: 아 그때도요?
1: 네, 계속 아침에 학교 갔다 이제 어릴 때 오면은 네. 엄마한테 아침에 등교해서 교실에 들어갈 때부터 교실에서 나올 때까지 얘기를 다 해야 된대요 엄마한테 아~ 다 했대요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선생님이 어떻게 했고 누가 어떻게 했고 누가 어떻게 했고 오늘은 누가 무슨 반찬을 싸고 그것이 다 얘기해
2: 와 보통 게 이게 말을 네.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목이 소리가 좀 변합니다 많이 써가지고 맞아, 근데 맞아. 지금도 이런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다는 건 관리를 정말 잘하는 거네요.
1: 야. 아니 발성을 좀 써서 하려고 노력하죠.
2: 아유, 네. 아유 좋아요, 좋아요.
1: 말할 때도
0: 훌륭합니다, 부모님은.
2: 그럼 본인 닮은 만약에 아들이 낳았다 네. 나중에 뭐 키우기 쉬울 것 같습니까?
1: 저는 저 쉬웠대요, 엄마가 되게 쉬웠대요. 그리고 막 저는 한 번 여태까지 어디 뿌려서 기부싼 적도 없어요. 그렇게 또 겁이 많아가지고 막 애들이 막 어디서 뛰어내리고 이러는데 나는 절대 안 해 이런 거 이렇게
2: 잘했어요.
1: 네.
2: 아 잘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죠.
1: 맞아요.
2: 아 좋습니다.
1: 잘 지킵니다.
2: 좋았습니다. 우리 그러면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바로 가볼까요?
0: 좋습니다. 다음 키워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 주시죠. 미미 클러치
2: 미미는 뭐지?
0: 미미 클러치
1: 이게 제가 그 싱싱이라는 아까 말씀하셨던 밴드를 했었어요.
2: 네. 이렇게
1: 가발 쓰고 그 힐도 신고 막 미니 스커트도 막 입고 막 그랬는데 이게 그 미국에 그 이제 공영 방송국에 가서 네. 저희가 한번 타이니 데스크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네. 이제 공연을 했는데 그때 제가 영어로 막 뭐 외국 사람들 여기 다 모여있는 그 방송국의 모든 직원들이 다 여기 앞에 있었어요.
2: 네.
1: 근데 뭘 영어를 모르니까 말도 못 하겠고 뭐 이제 노래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제 이제 한 명씩 하는데 마지막 곡이 제 곡이었어요.
0: 네.
1: 근데 이걸 유창하게 못 하겠으니까 내가 미미 이렇게 하고 시작했는데 그거를 그때 그 팬분들이 계속 제가 미미라고 그래가지고
0: 아, 미가 혹시 나
1: 미미
2: 네, 아나 미미 아,
1: 이제 내 차례다
2: 또 두 번 얘기했네
0: 아, 이거 두 번씩
1: 미미
0: 아,
1: 네. 이렇게 해서 내 차례다 얘기한 네. 건데 그래서 뭔가 내 이름이 미민 줄 알고 무슨 미미 소사 미민가 막
2: 아 그때 내가 봤던 그 영상인가 좀 밝은 데서 했던 그
1: 네, 맞아요 하얀 색깔 단발 가발
2: 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1: 네, 거기서 제가 미미 하거든요
2: 네. 근데 씨가 그 솔로곡 네 번째인가 세 번째 했던
1: 네. 네, 그 이제
2: 거기서 이제 관심 많았잖아요, 진짜.
1: 그러니까요, 맞아요.
0: 네. 그러면은 그 미미는 그 말씀이시고 클러치 백은 무슨?
1: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같이 막 커스텀을 하고 막 하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과열이 되는 거예요. 더 하게 되고 처음에 그렇게 시작 안 했거든요. 그냥 뭔가 약간 2대8 가발 쓰고 그냥 이렇게 딱 정장에다가 뭐 힐 정도 하나 신고 그냥 네네. 이렇게만 했는데.
2: 있지, 있게.
1: 근데 사람들이 너무 그걸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더 화려한 가발을 쓰게 되고 막 더 막 몸에 딱 붙는 거 있게 되고 미니스커트 입고 막 그러다가 아 뭘 해야지 내가 뭔가 이 경쟁력이 있을까 하다가 저 클러치백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 클러치백을 안 들고 나오면은 그때 막 그 팬분들이 진짜 왜 안 들고 나왔냐고 오늘 들고 나오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맨날 왜냐면 거기서 제가 이제 마이크를 꺼내서 노래를 불렀거든요.
2: 네.
1: 입장하면 이제 이 백에서 마이크를 이제 꺼내서 이제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막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싱싱 할 때 이 키워드입니다. 미미 그러면은, 클러치백 할 때.
0: 네, 미미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클러치백으로 완성을 하신
1: 네,
0: 거네요.
1: 맞아요.
0: 야,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싱싱이 어떤 팀이었었나요?
1: 그 지금 소리꾼 이희문 씨라고도 있습니다. 네. 이희문 씨 그리고 그 추다의 차시스라는 밴드의 추다희 씨 이번에 또 현역광에 네, 나왔었던 추다희 씨 저 이렇게 셋이서 보컬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베이스, 기타, 드럼 이렇게 여섯 명이 한 팀이었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따로 뭐 다 공연을 하고 이렇게도 만나고 저렇게도 만나고 다 이제 이렇게 하는 사이였는데 네. 그러다 그 이희문 씨 공연에 다 같이 한번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연출 안은미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현대무용 하시는 그분 네. 이제 연출을 하시고 그래서 막 무대 미술이 많았죠. 뭐 댄서들도 들어오고 무대 장치도 많고 막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해보고 야 근데 우리 여기서 이런 거 빼고 그냥 음악만 가지고 가가지고 홍대에 한번 나가보자. 그냥 클럽에서 그냥 한번 공연해보자. 우리 밴드 한번 해볼래? 그래서 저희 그냥 좋아요 가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처음 그냥 갔는데
2: 진짜 이게 홍대에서 볼 수 없는
0: 진짜 그런 거예요. 맞아요. 정말
1: 파격적인데. 그래서 그냥 우리 민요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민요하고 이제 뭔가 여러 가지 장르의 뭔가 음악들이 만나서 같이 이제 뭔가 뭐 펑크 뭐 스카 여러 가지 장르들이 만나서 네. 이제 그 민요대로 했어요. 뭘 바꾸진 않고 저희가 조금 편곡한 것이 그냥 리듬 정도 바꾸고 했지 가사는 그대로 하고
2: 그게 좀 신기했어요 저는. 네. 그럼 근데 그 제 기억으로는 이제 그런 장르에서 거의 내가 느끼기엔 거의 획을 그은 사람이거든. 너무 신선하고 근데 이게 장르를 트로트로 바꾸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미 자리를 잡았는데 또 다른 판에 이렇게 뛰어든다는 게.
1: 아 근데 저 성격상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있고 뭔가 하고 그러면 막 그냥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송가인 씨가 또 미스트롯으로 너무 잘 됐고 네네. 그래서 근데 저도 원래 트로트를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0: 아, 원래 있으셨고
1: 이제 뭔가 제게 막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밀어졌어요 뒤로. 근데 송가인 씨가 막 잘 되고서 만났는데 송가인 씨가 너 왜 안 해? 너 잘할 것 같은데 빨리 해보지 이래가지고 해볼까? 이래서 그냥 이제 뭣도 모르고 뛰어들었는데 그 미스터 트롯 원에서 바로 떨어졌죠.
2: 네. 저 그것도 봤죠.
1: 그때는 그것도? 그냥 바로 예. 뭣도 모르고 나갔다가 트로트가 뭔지 모르고 그냥 똑같이 하면 되겠거니 하고 나갔는데
2: 그래도 지금 이렇게 그렇죠. 너무 잘 됐잖아요.
0: 그럼요.
2: 시절 일은 아니겠습니까? 네. 잘 되는 때가 있습니다.
0: 맞습니다.
2: 자 다음 교단 보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행복. 오,
0: 굉장히
1: 이건 뭐지? 무슨 키워드였지?
2: 행복.
0: 좋은 느낌이 나는 단어인데요.
1: 친구를 생각합니다. 나에게 너무 행복하죠.
2: 사실 내가 하고 싶었던 이 음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1: 저희
2: 행복하고
1: 엄마가 사실 저희 집이 조금 막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네네. 나중에 얘기해보면 엄마는 하나도 안 힘들었다고 그래요.
2: 이게 승대 씨랑 약간 비슷하시거든요. 네. 좀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으시네요.
1: 저도 사실 뭐 별로 우리 뭐 힘들어 같이 뭐 우리 힘들었어. 근데 진짜 힘들었대요. 남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왜냐면 제가 막, 막 급식비 낼 돈도 없어가지고 학교에 막 아이고. 포크 하나 들고가지고 뺏어 먹고 친구들.
2: 와 그것도 대단하다. 네. 아, 원래 근데 그렇게 되면 되게 좀 소극적으로 변하고
0: 좀 주는 그게 될 수도 있어요.
2: 보여주고 싶고 하는데
1: 진짜 안 그랬어요. 저는 그러고 나서 내가 생기면 너네 사주면 되지 이런 마음이어가지고 뭐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엄마가 항상 그러셨어요. 그런 야 없는 거 창피한 거 아니다. 우리가 뭐 도둑질하니 뭐라니 그런 게 창피한 거지 나쁜 짓
2: 맞아요.
1: 없는 거 창피한 거 아니니까 그런 거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
2: 맞아요.
1: 이렇게 맞아요. 하시고 우리 가족끼리 그냥 함께 있으면 행복한 거지 뭐가 힘들어 이런 마음이 드세요. 항상 그래서 엄마의 좋다. 그런 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2: 아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마인드가 이 부모님에게 그대로 물려받은 마음이네요.
1: 맞아. 근데 너무 긍정적이어가지고 조금. 생각이 없다는 식이 많이 듣는데 뭐
0: 요즘에 좀 부모님께 효도 좀 하고 계신가요?
1: 아예 해야죠. 근데 부모님께 효도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부모님께 효도는 뭐 많이 시간 보내고 자꾸 자주 만나고 같이 뭐 뭘 맛있는 거 하나 먹더라도 뭐 조그만 거 하나 먹더라도 같이 앉아서 먹고 이런 게 효도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점점 현금이 효도더라고요. 아~ 네. 현금이 효도예요. 훨씬 너무 좋았어요.
2: 그리고 또 그런 와중에 되게 큰 힘이 된 주변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 네. 외에.
0: 네, 가족분들
1: 많죠.
0: 외에.
1: 주변에 이제 친구들도 많고 그런데 우리 같이 이제 가수 활동을 하면서 근데 이미리 씨가 네, 너무 아시잖아요. 너무 성격이 좋아요.
2: 네, 너무 좋아요.
1: 진짜 멋져요. 멋진 사람이에요.
2: 네. 진짜로.
1: 멋져요. 네.
2: 정말 그러니까 여성분께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나이스한 사람이에요. 진짜 나이스한 사람. 네.
1: 나이스하고 막 정말 생각 없이 막 떠들고 이러는 것 같은데 진짜 속이 깊고 네.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릴 이제 민요를 전공은 아니고 제가 원래 타악기 전공이에요.
2: 네네.
1: 그러다가 노래를 하고 싶어서 민요를 시작했는데 사실은 민요를 하면서 지금 이 트로트도 하고 이 노래의 기반이 됐죠. 노래를 하는 법도 많이 알고 노래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테크닉도 많이 익히고 했는데 이미리 씨가 사실은 저에게 레슨비 하나도 안 받고 많이 알려줬어요. 네. 네. 제가 막 뭐 아 오늘은 무슨 노래 하고 싶으니까 뭘 빨리 해야 되겠구만 선생님한테 이제 배우잖아요. 근데 선생님한테 이렇게 레슨 받고 이런 것만으로도 사실 안 되죠. 혼자 연습을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때 이제 이미리 씨가 전화해가지고 미리야 나 여기 모르겠는데 여기 좀 불러봐. 이렇게 하면 미리가 어디 뭐 버스에 있던 뭐 지하철에 있던 사람이 옆에 있던지.
0: 야 지금 굉장히 지금 칭찬 일색이신데 네네. 그래서 한번 직접 한번 말씀을 전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1: 어떻게요?
0: 지금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1: 이미리한테
2: 지금 돼 있다고요?
0: 네 전화가 지금 연결이 되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나이스한 여자.

0: 속이 깊은 여자 이 미리입니다.
1: 반갑습니다.
2: 다 듣고 있었어.
3: 미리야. 오빠야.
0: 누구야? 상도 오빠예요?
3: 어, 상도 형이야.
0: 대상이나 만상에나 아. 나이스한 이밀이에요.
4: 여기서 또 만남을 하고 있네.
1: 듣고 계셨어요 지금.
2: 나이스한 것도 네. 뭐라고요?
0: 여러분과 나와의 거리는 2mm라고요.
2: 맞아요.
1: 아, 2mm 가깝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BTN에 누가 왔어요? 1위가 여기 왔잖아요. 노래하는 인형 2mm입니다. 반갑습니다.
3: 인사부터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2: 진짜. 노래하는 인형이
1: 남다르시다. 네.
2: 노래하는 인형이라 그래가지고 별명이 노인이에요. 노인 이미리 씨?
0: 네?
2: 뭐 하고 있었어요?
0: 아 지금 집에서 테레비 보고 있었죠. 아 BTN 보고 있었죠.
2: 아니 갑자기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0: 갑자기 이렇게 된 거 원래 인생은 갑자기
2: 아니
0: 인사도 없이
2: 아니 그전부터 오늘 제가 이제 섭외된 후로부터 여기가 지금 이미리가 지금 전화통화하기로 돼 있었어요?
0: 아 갑자기예요. 인생은 갑자기 언제 어디서 어떠한 인연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네. 인생은 항상 갑자기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3: 야, 일단 두 분의 그 대화 속도만 하신다. 봐도 아, 네. 인연의 그 깊이가 남다를 것 같은데 우리 두 분의 인연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0: 저희는 20살 때
3: 네.
0: 20살 M본부의 대학가요제에서 만났어요.
2: 오, 네, 맞아요.
0: 그래가지고 이제 승태가 저는 이제 테레비에는 나갔지만 상을 못 받았고 승태 씨는 상을 받았어요. 동상을. 그리고 있는 뒤풀이를 가는데 승태가 계속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너 국악한다며? 너 국악이냐? 그리고 계속 깐죽깐죽 거려가지고 쟤는 나랑 결이 비슷하다. 쟤랑 친해지면은 너무 부딪히겠다 해가지고 피하고 피했는데 피할 수 없는 운명인가 봐요.
3: 제가 개인적으로 두 분을 다 알고 있지만 네. 승대 씨도 참 말이 많고 우리 미리 씨도 그에 못지않게 더 말이 너무 많거든요.
2: 네, 똑같아요.
0: 그래가지고 저희가 너무 똑같아요. 데칼코마니처럼 원래 계란이 노른자랑 흰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저희는 둘 다 노른자예요.
3: 아유 완전히 스크램블이네.
0: 완전 노른자라 가지고 근데 너무 똑같아가지고 마음도 너무 잘 알고 얘가 눈빛만 봐도 얘가 되게 힘들구나. 어 얘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에 드는 척을 하는구나. 어 얘가 지금 기분이 무척 좋구나. 야, 이런 거를
3: 다 아네.
0: 그럼요.
3: 친하다 친해 진짜. 아 근데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친구인데
0: 네. 네.
3: 사실 뭐 모든 게 마음에 들 수는 없잖아요.
1: 그렇죠.
3: 네. 네.
1: 그 중에 뭐 예, 살짝 마음에 들지 않는 점 뭐 이런 점도 혹시 있을까요?
0: 네 있죠. 똑똑한 점 엄청해요. 원래 사실은 승태랑 저랑 여기서 거기 도찐 개찐 도토리 키재기거든요.
3: 네네.
0: 근데 굉장히 똑똑한 척하고 맨날 저거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미리야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야 너 가만히 있어. 계속 놀리고 굉장히 우월해 보이고 싶은 그런...
2: 그게 아니라 똑똑한 척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냥 평균인데
3: 네.
2: 이민이가 너무 떨어지니까
3: 아이고 이런 말 해도 됩니까?
2: 이민이가 너무 떨어지니까
3: 네.
2: 이 상식이
3: 네.
2: 그 제가 가만히 있어요. 걸리니까 좀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 지금 저기 너튜브 영상 찾아보면 말 실수 너무 많아요. 이민이 씨
3: 그리고 또 말도 많아.
2: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요.
3: 저 개인적으로 저희 김포 동네에서
2: 네.
3: 가끔씩 만나거든요 미리 씨를. 미리
0: 맞아요.
3: 씨한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미리 오빠 말 좀 할게.
2: 그러니까요.
3: 이 말을 많이 합니다.
2: 말을 못하게 해요 사람을.
3: 아, 이 말의 주도권을 꽉 쥐고 있어요.
2: 그러니까 제가 계속 조용하라 그러는 건데
3: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2: 자기 자신을 모르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3: 아, 자기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2: 아니 그럼 발성이 좋잖아요. 또 민요를 경기 소리를 하는
3: 소리 쫙쫙 나가니까
2: 그거 너무 시끄러워요.
0: 너무 지금 시끄럽다고요?
1: 예, 하시는 말씀 뭐 단어 하나하나가 뭐 그냥 귀에 쏙쏙
2: 네, 막 박히죠?
1: 네.
0: 진짜 승태 씨, 그러니까 우린 거울이라고요. 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쟤는 말이 많구나, 너무 시끄럽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2: 네.
0: 다른 사람들도 승태 씨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2: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1: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이민희 씨한테 복수의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혹시 신스태의 비밀을 폭로하겠다. 하나만.
0: 아니, 근데 사실은 진짜로 승태가 그건 있어요. 매운 거를 못 막아요.
2: 못 막아요? 못 막아요?
1: 못 막아요.
0: 매운 거를 예. 원래 남자는 약간 트롯 야생마잖아요 승태가. 예. 그러면 매운 것도 이렇게 어 청양고추 건 매운 것도 이렇게 막 이렇게 먹어야 남자다.
2: 고맙다. 야 미리야 고맙다. 그 단세 그거를 생각해냈네.
3: 말들이 원래 뭐 당근 먹죠 뭐.
0: 너무 잘했다.
3: 매운 건 안 먹으니까.
2: 고마워요. 아.
0: 매운 거 못 먹어요. 진짜 예. 맵찔인데 심하게 맵찔인데 저도 심하게 맵찔이라서 또 먹는 것도 맞아요.
2: 맞아요, 맞아요. 둘 다 못 먹죠, 매운 거.
0: 둘 다 매운 거 못 먹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야, 괜찮네. 이 정도면 먹어야지. 이러는데, 저희 둘은.
2: 근데 원래 이민희 씨 방송 아니잖아요.
3: 아, 이거
2: 미리 이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3: 미리 씨, 죄송한데.
2: 아, 너무 길어요, 또.
3: 피디님이랑 작가님께서 지금 프로모터로 말이 너무 길다. 이 끊어야 된다. 다음 코너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0: 가지 마세요. 다음 코너 가지 말고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잖아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
2: 이민희 씨, 그런 줄 알고 끊을게요.
0: 네. 아, 신승태의 연연 틀어주세요. 인연입니다.
2: 잘한다. 인연 아니고 연연이에요.
0: 인연 아니고 연연이에요.
3: 연연. 그만하시면 연연 그만하세요. 불안해요, 불안해. 그만하시고 아 우리 전화 이걸 감사드리고 미리야 내가 저 오빠가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1: 예, 뭐 전화 연결 최초로 지금 인사도 안 하고 지금 예.
3: 예.
1: 예.
3: 저 마지막 그 인사 예.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0: 네 여러분 언제나 화이팅 하시고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우리 승태 많이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귀여워해 주시고 실수해도 아주 너그러이 용서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가족만 할 때마다 고기 가득할 겁니다. 사랑합니다.
3: 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 저는 진짜 이렇게 재미있는 전화 연결 처음인 것 같아요.
3: 너무
1: 캐논에서 진행하면서
3: 일부가 끝난 것 같지 왜?
1: 아, 진짜로 너무 너무 유쾌하게 우리 전화 연결 해주신 이민희 씨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3: 아, 진짜 센스 있고, 네 잘하는 친구예요.
1: 진짜로
3: 진짜 잘하는 친구예요. 네.
2: 진짜 이민희 진짜.
1: 야, 시간이 정말 지금 빠르게 진행하는데 아직 키워드가 남아 있어요.
3: 아, 안 끝났어요?
1: 네, 아직 안 끝났어요.
2: 오케이,
1: 키워드 한번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2: 창부타령
3: 많이 들어봤는데
1: 창부타령
2: 이게 이제 경기 민요 중에 이 백미라고 불리는 노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노래가랑 창부타령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제 이게 제가 왜 이런 키워드를 선택했냐면은 신승태 인생의 인생을 노래로 표현하면 어떨까? 뭐가 무슨 키워드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이었는데 제가 창부타령이라는 것이 이 노래가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라는 거 들어보셨죠?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이게 바로 창부타령이에요.
3: 니나노
2: 아 니나노는 또 다른 거고 그거는 태평가.
3: 아,
2: 일일이 아닐 일이 아니는 그건 짜증은 내면서
3: 아 맞네 네,
2: 그겁니다.
3: 맞아요 맞아요.
2: 창부타령은 정말 사랑 이야기도 있고 이별 이야기도 있고 대자연을 노래하는 그 가사들이 그리고 되게 길어요 한 절이. 어쨌든 막 너무 절절한 가사도 있고 막 꾸마 뭐 미련 뭐 무정한 꾸마 님이 오셨는데 내 꿈속에 님이 왔는데 왜 님을 붙잡지 않고 나를 깨워서 내가 그리던 님을 못 보게 하느냐 막 그런 가사들이 있고 막 구구절절한 가사가 네. 많아요. 그래서 뭐 난 더 이상은 뭐 못 살겠다 막 이러다가도 이 후렴에 가서 얼씨구절씨구 아닌 오지는 못하리라 라고 끝나요 항상. 그러니까 막 내가 막 힘들고 막 사랑 때문에 막 죽겠고 하지만 다시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하고 다음 가사로 넘어가고
3: 인생이 담겨 있는
2: 네, 정말 그 이 창부타령을 부르면서 약간 그런 걸 느껴요 제가. 아 우리 똑같다 우리도 막 힘들고 막 그럴 때도 있지만 또 아니 노지 못하리라 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막 신나고 막 내가 대장에 나와가지고 막 술을 마시고 물 위에서 배를 띄워놓고 놀고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하다가 네. 막 그런 가사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창부타령 보면서 아 우리 인생이 창부타령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3: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1: 정말 시간이 이렇게 모자란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2: 제가 너무 네. 떠드나 봐요.
1: 아니요, 진짜
3: 미리 씨가 제일 컸어요.
2: 맞아.
3: 미리 씨가 절감했어요.
2: 네. 미리 씨 제 시간을 다 뺏어갔네요, 이미.
1: 지금 내용이 그냥 꽉꽉 차가지고 네. 시간이 모자란데.
3: 네. 저기 그 포스터에 네. 무슨. 출연 신승태고 피처링
2: 이미리
3: 넣어야 돼요. 돼요.
2: 이미리 넣어야 돼요.
3: 네, 이 정도 나왔으면
1: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코너에서 우리 키워드 토크로 네 정성껏 성심성의껏 토크는
2: 이미 지금 첫 번째 코너가 네. 끝난 거예요.
1: 이제 첫 번째 코너예요. 아~ 네, 그래서 예, 첫 번째 코너에서 키워드로 신승태 씨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두 번째 코너에서는 밸런스 게임으로 신승태 씨의 취향을 저희가 세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3: 네. 자, 밸런스 게임은 속도가 생명이죠. 빠르게 답변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바로 예.
3: 자, 2-3초 안에 대답해야 돼요.
2: 네.
3: 자, 가보겠습니다.
1: 네. 어머니 대 아버지.
3: 이게 뭐예요?
2: 하나,
3: 뭐
2: 선택하나.
3: 둘,
1: 밸런스 셋.
2: 아버지.
1: 아버지.
2: 오케이.
1: 자. 다음 중 더 어려운 것은 여장 대 무건수행.
3: 먼저 알겠다.
2: 무건수행.
1: 무건수행. 더 아끼는 동생은 최소희 씨.
3: 이거 어렵다.
1: 김준수 씨.
2: 어떻게 이거 말? 아,
3: 두 분 다 신대 씨를 너무 사랑하는데. 자, 하나, 둘, 셋.
2: 김준수.
3: 오케이. 오.
1: 더 마음에 드는 별명은 트로트계의 구교환대 트롯 야생마.
3: 닮았다.
2: 아이, 트롯 야생마.
3: 야생마. 아,
1: 네. 네, 내가 더 자신이 없는 것은 애교 대 그림 그리기.
3: 하나, 둘, 셋.
2: 그림 그리기.
1: 아, 그림 그리기. 네, 이렇게 다섯 문제 네, 밸런스 게임을 네, 빠르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3: 중간중간에 그래도 답변하기 불편한 네. 질문들이 있었지.
2: 아, 너무 불편하네요.
3: 예, 예. 좌불안석을 만들려고.
2: 예,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3: 첫 번째. 어머니, 아버지.
1: 아, 굉장히 네. 효자로 소문이 나신 분이신데. 아, 네.
2: 이거는 뭐, 아, 어머니, 아버지, 어떤, 누가 더 좋아하는 사람 고르라는
3: 그렇죠.
2: 거예요?
3: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대답, 누구한테 물어봐도 대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1: 어렵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선택을 해주셨는데, 네. 선택받지 못하신 어머니께 한 말씀. 네.
2: 저희 어머니는 네. 굉장히 쿨하시고, 네. 네. 아버지는 잘 삐지십니다. 아. 그래서 아버지를 선택했어요.
3: 이야, 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들의 마음.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자, 어머니, 아버지. 하나, 둘, 셋.
1: 저는 어머니.
3: 어머니.
1: 네. 아, 저는 반대예요. 아버지가.
2: 어머니가 비슷해요? 네.
1: 아니요, 아니. 아, 저 조심.
3: 그러니까 이런 우리 질문 질문을 공개하고 해버린다니까.
1: 쉽지 않다, 이거.
3: 아,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우리 네. 수호 씨랑 준수 씨.
2: 아니요, 아, 무건수행인 거다.
1: 여장 대 무건수행. 아, 그게. 무건수행이 더 힘들다고 말씀하셨어요.
2: 그렇죠. 무건수행은 네. 제가 진짜 못하겠어요. 오. 진짜 전 뭐 말이 많은 스타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저는 왜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은 시끄럽게 떠드는 스타일은 아니고 조곤조곤 떠들어요. 그저 제가 뭐 이렇게 말이 말이 많아도 뭐 네. 그렇게 힘드는 스타일은 아니지 않은가 제가 조곤조곤 떠.
1: 저희가 할 말이
3: 없나?
2: 조곤조곤 떠드는 스타일이.
3: 조곤조곤 떠든다고 말이 별로 없다라고.
2: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남들의 에너지를 뺏어가지 않는다 말하면서. 예예 아. 예, 그런 말입니다.
3: 자 그리고 그다음. 네. 아주 어려운 질문이었죠.
2: 아 이거는 진짜 어떻게 이렇게
1: 더
2: 할 수가
1: 아끼는
2: 있어요.
1: 동생.
2: 아이. 더 아낀다기보다
1: 김준수 씨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두 분 다 출연을 하셨어요.
2: 예, 그렇죠. 네. 요즘 요즘 왜냐면 최수호가요. 저 요즘 환희 형한테 갔더라고요.
3: 아 맞아요. 네. 콘서트도 같이 하고.
2: 예, 둘이 같이 하면서 제가 어떤 프로그램 같이 나갔는데 자기는 이제 환희 형밖에 없다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3: 네. 옛날엔 나밖에 없다 그랬었는데.
2: 그러니까 제가 저래요.
3: 예, 우리 수호 씨의 그 이런 그 친밀도는 그 주가예요, 주가.
2: 아, 그럼 예,
3: 하루하고 달라요. 아, 하루하루 달라.
2: 제가 열심히 해야죠.
3: 예, 우리가 열심히 하면 다시 한번 예, 더 주가를 끌어올릴 예, 수 있습니다.
2: 예, 예.
1: 선택받지 못한 우리 수호 씨에게 한 말씀만 전해주신다면.
2: 수호야, 형이 더 열심히 할게. 어디 보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수호야, 형이 더 열심히 할게. 돌아와줘.
1: 네, 그리고 다음 질문에서 더 마음에 드는 별명으로 트로트계의 구교환 네, 트로트 야생마. 야생마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역시 초반에
2: 네, 그렇죠. 아무래도 처음부터 네. 야생. 근데 이 야생마라는 게 그 다 또 다른 프로그램에 가서 하면서 또 다른 거를 막 씌워 주셨어요. 다른 저 별명을
1: 어떤
2: 만들어 주셨어요. 뭐 네. 광인도 만들어 주시고 뭐 그랬는데 야생마한테 자꾸 묻혀요. 야생마가 계속 가더라고요.
1: 오, 강력합니다.
2: 네,
3: 너무 임팩트가 있어요.
2: 그러니까요.
3: 야생마 있고 그리고 야생마 뭐 광인 다 봐봐. 그러니까 못 말릴 정도로 잘한다니까.
2: 너무
3: 그래서 좋아. 다 붙는 거예요.
2: 감사합니다.
3: 그럼 막 그 트롯 신사 이런 건 안 붙잖아요.
2: 네, 절대 안 붙어요. 신사 뭐 이런 거
3: 안 붙잖아요.
2: 제가 왜냐면 그 트롯 정국체전 때 4위하고 네. 이 현역 강수 4위 해가지고 뭐 네. 국민 4위, 트롯 4위 해보려고 막 4위를 막 이런데 안 돼요.
3: 아,
2: 야생마.
3: 4위.
2: 야생마밖에 안 돼.
3: 저 저도 미스프로 4위잖아요.
2: 그러니까 4위.
3: 4위 인생.
1: 4위. 4위. 네, 아유.
2: 4위가 진이에요.
3: 아, 그리고 아 근데 덩치 당긴 닮았네요.
2: 저는
1: 배우상이세요, 배우상.
2: 그게 아니라 구교환 씨를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SNS를 안 하시나 봐요.
3: 저는 개인적으로 승태 씨가 훨씬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2: 감사합니다.
3: 어 진짜로.
2: 아니.
1: 이 보조개가.
2: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3: 진짜 매력 있어요.
2: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아 농담이에요. 좀 웃어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구교환 씨 사인도 한 적 있어요. 구교환 씨인 줄 알고 사인해달라고.
1: 아 진짜로요?
2: 그 진짜 많아요.
1: 아
2: 진짜 많아요.
1: 저도 그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제가 좀 잘못이었다
3: 그런 네. 느낌이 있어요.
2: 네. 아니 진짜로 진짜 많고
1: 네.
2: 그래서 한 번은 그 어디 식당에 갔는데 사장님이 사인해달라고 식사하고 사인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아 너무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잘 보시네. 나를 또 구교환 씨라는구나. 그래서 그냥 신승태로 쓰니까 되게 의아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젊으셨어요 조금 지단 사장님. 그냥 몰라 보시니까 사장님 일로 와보세요. 그래서 주방으로 가가지고 이모님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모님들 신승태 아시죠? 오 알지 알지. 그렇죠. 보세요 사장님 제가 신승태입니다. 이렇게
3: 서로 아는 게 달라.
2: 설명해주고 그래.
3: 이런 근데 곤란한 경험을 많이 겪는 친구가 또 한 명 있습니다.
2: 누구세요?
3: 안성훈 씨가. 네. 너무 많이 왔는데 10cm다고. 10cm다.
2: 근데 왜? 너무 닮았어요.
3: 진짜로.
2: 너무 닮았어요.
3: 딘딘 10cm 이런 분들. 사인해달라고 진짜 많이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다음 키워드.
1: 네, 다음 키워드 또 있습니다. 자, 더 자신 없는 것 중에 애교랑 그림 그리기. 네.
2: 그림을 제가 진짜 못 그리거든요. 오. 왜냐면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림을.
1: 근데 작가님이 저희를 이제 한 미리 그려달라고 미리 좀 요청을 드리셨대요.
2: 제가 여기 딱 그려놨거든요.
3: 아니, 근데 이걸 그리는데 한 2, 3분 좀 끄적끄적 했나? 네. 금방 그렸어요.
1: 아, 그래요? 근데 그림 못 그린 사람은 되게 오래 걸리는데.
3: 네. 볼까요?
2: 짠! 아니, 제가. 근데.
1: 저는 마음에 듭니다. 저는.
3: 아니.
1: 저는 마음에 드는데요?
2: 그러니까 보조개, 딱 여기 지금 한쪽에 딱
3: 보조개예요.
2: 네. 네. 보조개가
3: 원래. 아, 근데 포인트는 잘 살린 게 뭐냐면. 네. 와, 저는 코만 딜딱 크게. 코를 이렇게 놨네요.
2: 상대는 항상 미소천사 웃는, 네. 웃는 분의 네. 코에 딱 이렇게.
3: 아, 포인트는 잡으시네요.
2: 네, 이렇게.
3: 굉장히 저희 작가님과
2: 이렇게서
3: 좀 무리한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네. 그림 이쁘게 그려주셨네요. 예. 요거는 저희가 주시면 네. 저희가 직접 소각을 하겠습니다.
1: 아, 저는 소장을 할게요. 저는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3: 그리고 또 네. 애교를. 네. 애교요?
2: 애교요?
3: 신승태 표 애교?
2: 근데 애교는 잘 애교 그냥 제가 그냥 애교 아니에요? 저 항상 애교
3: 그런 느낌 있죠.
1: 그러면은 네. 이 자리에서 한번 그냥 평상시에 보여주시는 애교를 한번
2: 그 제가 애교는 따로 부리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네. 이게 애교인데 저의 애교
1: 뭐 예를 들면 그 유행하는 거 있지 않아요?
2: 뭐요?
3: 뿌잉뿌잉 이런 건 너무 옛날이잖아요.
1: 네. 뭐, 그 챌린지
3: 뭐 알아요?
2: 그것도 너무 옛날 거 아니에요?
1: 그래요? 우리 다 옛날 사람
3: 뭐 1 1은 귀요미 할까?
2: 귀요미
1: 벌써? 시작부터 네
3: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2: 네.
3: 근데 평소에 말투에 확실히 그 애교가 있어요.
2: 맞아요. 애교 네. 좀 있는 스타일이에요.
3: 네. 코스르가 딱 나오면서
2: 네.
3: 이렇게 밸런스 감사합니다. 게임 참 네. 답변하기 어려웠던 질문도 있었는데
1: 네, 너무 잘 질문드렸습니다.
3: 쉽게 너무 감사드리고 자 나상도
1: 남궁진의
3: 결합 열전 첫 번째 시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미리 씨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잡아먹었는데 자 우리 끝곡으로 어떤 곡 들어볼까요?
2: 제 데뷔곡입니다.
3: 네,
2: 제 사랑뿔.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는데 사랑뿔 한번 불러. 사랑뿔이 요즘에 굉장히 핫해가지고
3: 인기 많아요.
2: 네.
3: 또 스피노프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부르는 친구들도 많고
2: 너무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3: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신승태 씨의 사랑뿔 박수로 청해드리면서 우리 승태 씨와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신승태 씨를 응원하고 싶다면 ARS 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세요. 그럼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2: Love fire, 사랑뿔이에요, 사랑뿔. 러브 파이어, 사랑뿔. 아우 감사합니다. 자, 한 번 더.

0: 신승태 씨 팬분들과 전화 연결을 저희가 해볼 겁니다.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1: 입담도 너무 좋으시고 잘생기시고 배려심도 좋으시고
2: 하나만 하세요.
1: 근데
2: 하나만.
1: 당신 고맙고 사랑합니다.
3: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제목에 초성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0: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쾌남열전에서 웃음과 행복을 전하고 있는 미소천사 나상도입니다.
1: 쾌남열전에서 훈훈함을 담당하고 있는 절오빠 남궁진입니다.
0: BTN 불교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선두가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ARS 060-800-7000번을 통해 전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쾌남열전을 완성시켜주세요.
2: 오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4: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3일에는 일묵 스님을 모시고 선정과 깨달음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02-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장래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호국사. 태고보호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대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오조설의 유유히 우리의 초조 달마대사께서 인도로부터서 150세의 고령으로 중국으로 건너오신 그 뜻은 오직 까닭이 있는 일이다. 영인 철견 본가풍이여,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본 가풍을 철견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다. 주공일득 금강안 하면 공부를 해서 참선을 해서 한번 금강의 눈을 얻을 것 같으면 광검 무명당하공이다. 무량 광겁의 무명이 즉시에 공해버릴 것이다. 이런 고인의 개송 한 편을 읊었습니다. 방금 결재 법문으로 조실 스님의 사자후를 우리는 경청을 했습니다. 결재 법문은 조실 스님의 법문으로 우리는 감명 깊게 들어 마쳤습니다. 산승 이 자리에 올라왔으니 원장으로서 형제 자매 여러 도반들께 앞으로 석달 동안을 정진해감에 있어서 간곡히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린 비구승들을 모아놓고 이러한 간곡한 법문을 하셨습니다. 비구들아, 너희들이 출가한 것은 출가한 해가지고 너희들이 머리를 깎고 다리떼를 가지고 집집마다 걸식을 하면서 나무 밑에서 자고 또 바위 위에서 자고 이렇게 투타행을 하면서 온갖 고생을 하는 것은 세 속에서 살아가는 내 비추어서 본다면 걸식, 거지 생활을 하는 것인데 이 거지 생활을 하는 것은 세속에서는 최하의 부류들이다. 일정한 직업이 있어서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오, 장사를 한 것도 아니오, 회사나 관공서에 취직을 해가지고 월급을 받은 것도 아니고 농사도 안 짓고 장사도 안 하고 아무 직업도 없이 걸식을 하고 사니 이것이 최하의 부류인데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세속에서는 다 훌륭한 가문에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출가를 해가지고 머리를 깎고 이런 최하의 최하 부류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 반드시 거기에는 까닭이 있을 것이다 말이야. 왕의 강한 명령에 의해서 너희들이 중이 된 것도 아니고 어떤 도적놈들의 핍박에 의해서 중이 되어가지고 걸식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무슨 세속에 살다가 빚을 많이 져가지고 요새 같으면 무슨 부도가 나가지고 갓띠가 없으니까 그 머리 깎고 중이 되어서 걸식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세속에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절로 도망해 와가지고 절에서 중이 되어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목적이 무엇이냐? 왜 두대기를 입고 걸식을 하면서 비가 많이 오는 여름 아니면은 전부 이렇게 걸식을 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최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니 무슨 까닭이냐 이 말이야. 세상에는 온통 고통에 둘러싸여 있으니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고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로병사의 그러한 고통을 해탈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중이 된 것이 아니냐. 생사해탈에서 스스로도 생사해탈을 하고 나아가서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는 그런 대발심과 대원력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중이 되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머리를 깎고

가사를 수하고 파리떼를 들고 걸식을 하면서 또 세속의 탐욕과 집착심을 버리지 못하고 크고 작은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일을 만나면 진심을 내고 그럭저럭 게으름을 부리고 방해를 하고 일념으로 정진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비유하자면 여기 한 목재가 있는데 양쪽 끝터리는 다 타서 숯댕이가 되어가지고 있고 가운데 조금 덜 탄 데는 똥이 묻어가지고 나무 연료로도 사용할 수도 없고 목재로도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러한 목재와 같은 것인데 그것을 어디다 쓸 것이냐 출가해서 머리 깎고 중노릇을 하면서 진발심을 못하고 그럭저럭 지낸 것은 이러한 타다 남은 똥 묻은 나무만 또 못한 것이다. 그러니 세속의 생활을 부모, 형제, 집안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와버렸으니 세간의 사람도 아니오. 속인도 아니오. 진발심을 해서 철저히 수행을 하느니 참다운 중도 아니다. 요새 속담에 중도 소도 아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양가 득죄다. 속가에도 죄를 짓고 중이 되어가지고도 죄를 지어서 제가 출가 양가 득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모인 여러 도반 형제 자매 여러분들 안에는 이런 말씀이 해당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3천년 전에 부처님께서 아직 철저히 발심을 못하고 충분히 수행을 하지 못한 젊은 비구 제자들에게 이렇게 간곡히 설법하신 내용이 아함경 아함부에 있습니다. 3천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아직 철저히 발심을 못하고 수행을 허되 철저하지 못한 도반들에게는 그때의 그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법문을 가슴 깊이 듣고 명심을 하면서 이번 석 달 여름 안거를 하루하루를 그런 바로 살아계신 부처님이 옆에 계신 줄 그렇게 믿고 정진을 한다면 아무리 날씨가 더웠고 힘들다 하더라도 솟구치는 분심과 신심과 감동으로서 이 한철을 잘 지내실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가 구감에도 출가해서 중이 되는 것이 어찌 조그마한 일일까 보냐. 아니란 것을 구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배부르고 등 따신 것을 구해서도 아니고 명예나 이끝을 구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번뇌를 끊기 위해서요. 부처님의 해명을 잊기 위하며 삼계에 뛰어나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송광사 16국사 중에 한 분이신 진각국사의 좌우명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살자 보살자여, 아들자자는 보살의 자식이다 이렇게 새기기보다는 자자는 어조사로 보살이여 보살이여 발심을 해서 출가한 사람이면 의당 대승법 보살이 되기를 서원을 한 부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살자 보살자는 진각국사 자신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살자 보살자여, 상자 마두 시묘에 항상 스스로 머리를 만져봐라. 깊이 그 까닭이 있을지니 마두 인득 심사량이다. 머리를 만져보며 자기가 자기 머리를 이렇게 머리 빡빡 깎은 머리를 이렇게 만져보면 깊이 생각함을 얻을 것이다. 깊이 생각한 바가 있을 것이다. 출가본이 도와사오. 출가한 본 의도가 본심이 무엇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던가? 승기상모 속기심이면 겉으로는 중의 모양을 하면서 하고 있으면서 속으로 그 마음은 속심을 가지고 있다면 가불 참천 이괴지가 가히 하늘에도 부끄럽고 땅에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추행 광은 임여이로되 멋스러운 행동과 미친 말을 하는 것은 네가 하는 대로 맡겨두지만은 확탄 노탄 하회피리고 화탕지옥과 노탄지옥을 어떻게 피해갈 수가 있겠느냐. 진각국사는 이러한 좌우명을 항상 당신의 거처하는 방에 딱 붙여놓고 매일 이것을 읽어보시고 읊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진각국사 좌우명이나 또는 부처님께서 지원정사에서 여러 젊은 제자들에게 하신 그 법문이나 선가구감에 있는 말씀이 오늘 20세기가 저물어 가고 이 말세를 당한 이때에 우리 불자들은 가슴 깊이 뜨겁게 마음에 새긴다면 어찌 말세라고 한탄할 것이 있겠습니까? 세상은 온통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모든 것이 말세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부처님의 정법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뜨거운 법문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주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을 한탄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있어서 부처님의 제자들은 출가한 스님네나 제가하신 신남신녀 여러분이나 불법을 믿고 정법을 믿고 의지하여서 자기를 깨닫는 공부를 해나간 데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법은 일단 자기의 발밑에를 먼저 살펴야 하고 자기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철저하지 아니하고서는 중생 제도니 사회 정화니 인류 평화 같은 것은 입에 낼 자격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해

나라 고리신부.

차시일기시완이며 지옥시자

다불 수행을 막대 빈모반하라. 수행에 나가는데 귀밑털이 흰 것을 기다리지 말아라. 늙어서 허리라. 자식 딸 여워놓고 하리라. 뭔 일을 해놓고 하리라 하고 뒤로 미루지 말라. 아직은 젊으니까 내가 할 일이 많다. 그리고 뒤로 미루지 말라. 고리 신분이 개손이다. 쑥대밭 새 무덤이 다 소년의 무덤이니라. 주엄에 있어서 어찌 늙고 젊은 것이 있겠느냐. 젊은 사람, 어린 사람도 얼마든지 죽을 수가 있는 것이지 늙은 사람은 꼭 죽는 것이 아니다. 자신 일실 기시와니마 이 몸 한 번 잃어버리면 다시 어릴 때 돌아올 것인가. 지옥 시장 기등한 곳 지옥에 한 번 떨어지면 나올 기약이 없어. 그러니 어찌 등하니 그럭저럭 방일 하고 해태하면서 세월을 허송할 수가 있겠느냐. 용주사, 또 위봉사, 또 승가사, 세등선원, 회룡사, 여러 선방의 도반들도 무다히 한거 결제 법요식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각자 그 선방이 있는 곳에서 결제를 해도 충분히 결제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인 것은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부처님은 3천년 전에 열반을 하셨지만 절마다 부처님을 아주 거룩하게 조성을 해서 금물 입혀서 잘 모신 것은 이 도량에 살아계신 부처님이 계신 줄 그렇게 믿고 우리가 수도 생활을 하자는 뜻에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오고 가신 바가 없고 생사가 없는데 언제나 어디서나 우주 법계 법신불로 가득 차 계시고 1월 소

정진과 산천 초목과 두두 물물이 다 부처님의 법신체가 아닌 것이 없거늘 어찌 나무나 흙이나 쇠붙이로 조성을 해서 모셔야만 거기에 부처님이 계신 것은 아닙니다. 이 지상으로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근기가 하열한 중생으로서 비록 그런 등상불일 망정 더 거룩하게 조성을 해서 청성껏 모시고 이렇게 지내면 그리고 조속으로 예불을 올리고 사시에 공양을 올리면서 부처님께 참회하고 발언하고 서원을 세우면서 이렇게 생활을 해나가면 실제로 우리 가슴 속에 부처님의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 도량에 계신다고 하는 마음이 나기 때문에 불상을 모신 것입니다. 오늘 결제를 맞이해서 각자 자기 처소에서 결제 보배식을 갖고 결제에 들어가도 아무 부족함이 없건만은 이 자리에 모두 도반들이 모이신 것은 수백리 밖에서 이렇게 모신 것은 조실스님께서 옛날에 항상 계시던 도량에 우리 다 같이 조실스님을 믿는 제자들이요 도반들이 함께 모여서 결제 법요식을 갖는다면 조실스님이 지금 살아계신 걸로 뜨겁게 와서 우리의 마음에 닿을 것이다. 그런 존경심과 신심으로 이렇게 도반들이 모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실스님의 법문을 한편을 녹음을 통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생존하신 조실스님의 법문과 조금도 다름없이 우리는 감격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감격받은 마음으로 한철 동안을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정진을 하시면서 지내신다면 우리의 수행에 큰 이익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철을 지내되 정말 분심을 느끼고 무상을 깨닫고 발심한 마음으로 정진을 한다면 더위도 문제가 안 될 것이고 공양이 충분히 맛이 없어도 다 나물을 먹고 거칠은 음식을 먹는다 해도 밥이 맛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다 우리의 좋은 영양제가 되어서 도 닦는 데 훌륭한 약이 되어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실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참선이라 하는 것은 철저하게 보구발심을 해야 하느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 지옥에 대한 공포,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무상한가에 대한 그런 보구발심을 해야 제절로 공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조실스님께서 해인사에서 강원에서 공부를 하실 때에 도반 하나가 허망하게 죽은 것을 보고 거기서 아까 읊은 김응혜 스님의 49제 법문에 이 개송을 읊으신 것을 보고 그렇게 뜨거운 감격을 받으시고 거기서 바로 선방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결제를 맞이해서 이 선원에 새로 방부를 드린
도반과

또 비군이 수자 몇 분과 또 선방의 보살님 몇 분이 예, 화두를 받기를 청하기 때문에 조실 스님을 대신해서 화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선을 하는 데에는 첫째, 몸을 고르는 것입니다. 가부좌 또는 반가부좌를 해서 몸을 단정히 하되 어깨나 목이나 그게 너무 힘을 주어가지고 뻣뻣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정히 하면서도 어깨의 힘을 빼고 목의 힘을 빼고 눈은 감지도 말고 너무 뚝 부릅뜨지도 말고 평상으로 뜨고서 앉은 자리에서 약 2m쯤 앞이 보이도록 그런 정도로 눈을 뜨 이것이 몸을 단정히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조식이니 호흡을 하는 것인데 호흡은 음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고 이 세상에 다른 것은 굶고 없어도 얼마 동안은 살 수가 있지만은 숨이 막히면은 당장 몇 분 안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어서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뛰고 있는 한은 숨이 들랑달랑 하지만은 참선하는 데 있어서는 참선하는 데 가장 적합한 호흡을 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참선도 잘 되는 그런 호흡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전호흡이라는 것인데 부처님께서도 이 수식관이라 해서 이 호흡을 하면서 그 호흡하는 수를 헤어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초학자를 지도하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호흡을 들어 마실 때에도 조용하게 길게 들어 마시고 내쉴 때도 조용하게 길게 내쉬는데 너무 무리를 해서 억지로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연령과 체격과 체질에 따라서 가장 자기 편안한 정도로 느리게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너무 무리하게 해가지고 얼굴이 벌게 한두 번 하고 나면 다시 헛숨을 쉬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 마실 때 한 3초 정도 걸려서 들어 마시고 들어 마신 호흡을 약 한 3초 동안 정지를 했다가 내쉴 때는 조금 길게 한 3, 4초 그래서 들어 마셨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내쉬는데 한 10초 정도로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익숙해지면 차츰차츰 한 20초 조금 더 이제 여러 해를 해가지고 조금 더 무리가 없이 조용하게 할 수 있으면 한 한 번 들어 마셨다가 머물렀다가 내쉬는데 한 30초 정도 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처음부터서 30초 걸리게 허리라 그것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호흡을 하는데 맨 처음에 준비 호흡으로 속에 있는 호흡을 완전히 다 입을 조금 벌리고 후고 다 내뿜어버리고 다 내뿜었으면 또 스르르 들어 마셔 들어 마시되 가슴이 미어지도록 들어 마신 게요. 들어 마셔가지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참았다가 또 술을 내쉬고 이러한 것이 이렇게 두 번 내지 세 번을 하는 이것은 준비 호흡이고 준비 호흡이 끝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스럽게 들어 마실 때에도 코로 들어 마시고 내쉴 때도 코로 들어 내쉬되 조금도 무리가 없이 편안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을 고르는 건데,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우리가 이름으로는 마음이다, 마음이다 하지만은 우리는 한 번도 이 육안으로 마음을 볼 수가 없어. 근데 마음은 어떻게 고르느냐? 눈으로 보여야 무엇을 어떻게 할 텐데 보이지 않는 마음을 고른다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겠지만은 화두 공안이라고도 화두라고 하는데 문헌상에 오른 것만 해도 1700 공안이 있는데 오늘 내가 여러 도반들에게 구원하고 싶은 것은 시삼마라고 하는 화두입니다. 우리말로는 이 무엇고 이것이 무엇인고 그 말인데 부르면 대답할 줄도 알고 욕하면 썩낼 줄도 알고 칭찬하면 기뻐할 줄도 알고 정든 사람이 죽으면 슬퍼할 줄도 알고 배고프면 밥 먹을 줄도 알고 그런 놈이 있거든. 눈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볼 줄도 알고 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들을 줄도 알고 도대체 보이지도 않고 붙잡을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지만은 분명히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주인공, 소소영령한 주인공이 있는데 대관절 이놈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무엇고 숨을 들어 마셨다가 내쉬면서 이 무엇고 알수 없이 의심으로 이 무엇고 이렇게 화두를 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지만 결제 중에 녹음 법문을 통해서 여러 차례 듣고 또 해제에 가시면 집에서도 여러 번 들으면서 자꾸 하다 보면 자세를 바르게 하고 호흡을 바르게 하면서 화두를 바르게 들은 법을 스스로 터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8만 4천의 묘한 법을 49년 동안에 걸쳐서 그렇게 간곡히 모다 말씀을 하셨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차성을 깨달으라. 너의 이 지수화풍 사대로 뭉쳐진 이 몸뚱이는 더럽고 무상한 것이지만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 소소영령한 그 차성을 크름을 깨달아야 생사해탈을 하느니라. 그 공부해 나가는 방법을 중생 근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무상을 깨닫고 팔심을 해서 생사윤회 속에서 그 속에서 생사해탈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열반하신 지 3,000년이 되었지만 역대 조사들이 등등상속으로 전해 내려오시면서 오늘날까지 이 최상승법, 활구참선법이 전해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이 법을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도반들이 이렇게 모이셨고 촐심 법문을 같이 들었고 산신이 이렇게 또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게 된 인연은 다급생내로 우리가 부처님 회상에서 많은 인연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철을 지내신 동안 사소한 일에 신경질을 내거나 불평불만을 내지 말고 생각이 일어나거나 무엇을 듣거나 무엇을 보더라도 바로 한 생각을 그 생각에 즉해가지고 화두를 드셔서 일념 만련이 되고 타성일편이 되어서 이 의단이 처음부터서 잘된 사람은 없습니다. 금방 이먹고 들어도 이먹고 드는 동안에도 금방 딴 생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1년 이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순일무잡하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내가 해야

나의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일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능력도 거기서 갖추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무엇고 해갈수록 알 수 없어야지 무엇이 보이는 것이 있거나 알아들은 것이 있어서 아하하 이것이로구나 한다면 벌써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무엇인가 느낀 바가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것이 구경의 깨달음이 아니면 스스로 그것은 그대로 놔버리고 철저하게 대신심과 대분심과 대의단으로 이 무엇고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화두를 가지고 정진을 해서 무자 화두를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판치 생모를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정전 백수자를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화두를 가지고 허건 간에 자기의 그 본참 공안을 가지고 한결같이 해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기가 찾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으로 열심히만 한다면 반드시 자성을 깨달을 수 있다고 역대 조사는 한결같이 보증을 하셨습니다. 말세에 참선해가지고 될까? 내가 근기가 약한 사람으로서 염불이나 하지 경이나 읽지 감히 최상승법을 한다고 한 것이 과연 목적 달성이 될 것인가? 이런 의심은 할 것이 없습니다. 백만겁이 지나고 무량겁이 지내서 아무리 말세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성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인연이 없어서 모른다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만 올바른 방법만을 알 수가 있다면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도반이 있는 한에는 우리는 외롭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반드시 금생에 이 몸으로 자성을 깨닫기를 다 같이 다짐하면서 오늘의 결제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응.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는 지냈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냐?

0: 밥 먹고 한 잔, 아, 일하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열 잔이 됐지.
1: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밥은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그러니까
2: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0: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3: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0: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3: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0: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원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스리랑카에서 온 길상사 주지 명선 스님. 스님이 주지로서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선주민과 이주민

0: 두 번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도 아침을 맞은 길상사. 저마다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는데요. 그런데 그때 문을 열고 법당으로 들어오는 한 가족. 100일이 갓 넘은 아기를 품에 안고 온 스리랑카 신도인데요. 신도가 갓난아기와 함께 이곳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내가 태어나서 3개월 지났어요. 아기하고 기도를 받들고 데리고 왔습니다. 한국에는 이거 100일 잔치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3개월 지나면 기도 받아야 합니다.
0: 스리랑카에서는 출산을 앞두고 한 번, 아기가 태어난 지 석 달이 되면 또 한 번 스님의 축복 기도를 받는 전통이 있습니다. 아기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바깥 세상과의 접촉을 삼가며 지내다가 100일이 지나면 비로소 외출이 가능해지는데요. 오늘이 바로 아기가 세상과 첫 인사를 나누는 특별한 날입니다.
1: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아이를 그 데리고 절에서 기도하러 오셨는데 특별하게 그 스리랑카 가사를 입고 이 아이한테 이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몇 개 경을 배웠는데 이제 빨리로 하면 망갈라 숫다. 이 망갈라 숫다라는 것은 길상경이에요. 우리 절도 길상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라타나 숫다, 그러니까 법의 경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가르니의 메타 숫다라고 하는데 그걸 자예경이라고 해요.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외우는 경들입니다.
0: 한국에 살고 있는 스리랑카 신도들이 고향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스님은 곁에서 함께 하는데요. 이날만큼은 고향에서 입던 가사를 걸치고 기도하며 아기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스님. 곧바로 향한 곳은 한국어 수업이 열리는 교육실인데요. 이곳은 한국에 정착하려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알려주고 취업과 비자, 영주권 취득 등에 필요한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함께 공부하는 곳이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앞에 배운 것도 어려운 거 있었어요? 이해됐어요? 다 이해됐어요? 57번 카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친구들과 함께 방송국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저는 하면 저는잖아요. 친구들 이해됐습니까? 친구들 함께 하면 같이 가는 거잖아요. 라가 딱 맞는 거잖아요.
2: 확인해야 돼.
0: 1년째 매주 주말마다 이곳에서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명선 스님.
1: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제 토픽 시험 그리고 사회 통합 시험을 이제 합격해야만 비자 연장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 정착 연주권이나 국적 취득할 때도 이 시험이 필요하고 우리와 함께 지내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 수업도 진행하고 물론 저도 이 시험이 필요하니까 저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0: 학생들이 한국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놀이를 곁들여 수업한다는데요.
1: 오늘은 금말 읽기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금말 읽기라고 하면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에 끝나는 글자 있잖아요. 그 글자에
3: 시작되는
1: 단어 하나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3: 읽기. 읽기. 전전이 저기 읽기 뭐 저기 담배 읽기 뭐 피.

0: 며칠어요? 저 시작한 프로예요?
1: 그렇다.
2: 잘했어, 잘했어. 제발, 제발 아니야. 제발 달라, 달라, 달라.
3: 형제, 형제.
4: 경기할 때 맞아요?
2: 네.
4: 이 정도 우리가 많이
2: 제발
4: 맞아, 우리가 많이 써야 이제 머릿속에 외워지는데 네. 많이 써야 돼요. 이거 틀렸어요.
5: 한국어를 즐겁게 배우다 보니 제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4: 여기까지 합시다.
5: 딱딱한 공부 대신 웃음이 함께하는 수업입니다.
0: 네, 스님이 참 대단한 스님입니다. 왜냐면 외국에서 왔으니까 열심히 그 공부했고 이제는 스님, 조지 스님 됐고 근데 우리한테 좀 많이 도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스님한테도 배우기는 좀 많이 배웠습니다.
6: 연순 스님이 제가 지금 대학생인데요. 대학교에서 뭐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그것도 가르쳐 주고 뭐 피자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것도 알려 주고 제가 한국말을 잘못한 거 있으면 연순 스님이 제가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 한국 먹님만 이사를
4: 해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시험 보는 사람들만 조금 기다리세요. 제가 시험
2: 다음 주 시험 보는 거?
4: 네, 그분들만 제가 알려 드릴게요.
2: 다음 주 시험 뭐야?
4: 그 어려운 거 있으면 그냥 어려운 게 있으면 그냥 직접 넘어가야 돼요. 시간이 부족해요. 그냥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 있으면 3번이면 계속 3번 찍으면 돼요. 뭐 하나라도 걸려요.
5: 시험 문제 찍는 법까지 한국화가 된 명선 스님입니다.
7: 이거 만약에
4: 시험 보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제가 거기서 준비하는 게 알려드릴게요.
5: 시험을 앞둔 학생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알려주는 명선 스님. 이 시험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기에 학생들 곁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줍니다. 수업을 마치고 이번에는 오랜 인연을 찾아뵈러 가는 명선 스님.
8: 제가 97년에 출가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많은 스승님들이 이제 만났습니다. 그 스승님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저를 많이 생각해 주고 아버지 같은 그런 스승님입니다.
5: 스님이 찾아간 분은 바로 명선 스님의 은사이신 도제 스님입니다. 명선 스님을 한국 출가의 길로 이끌어준 스승이자 길상사 주지라는 자리를 권해주신 분이기도 하다는데요. 늘 따뜻한 가르침으로 곁을 지켜주는 스승님에게 안부 인사를 전해봅니다.
9: 네, 어떻게 잘 사시는 거예요?
8: 예, 스님. 네.
9: 찬잔해요.
5: 차 한 잔을 사이에 두고 두 스님은 지난 시간을 떠올려 보는데요.
8: 스리랑카에서 2011년에 네. 이제 우리 은사 스님이 거기서 만났는데 네. 그 만남이 저한테 진짜 소중한 만남이었습니다.
9: 우리가 부처님의 세 가지 인연을 받기 어렵다 그래요. 부처님의 가장 받기 어려운 것이 사람 몸 받기 어렵고 그 다음에 행복의 길로 가기 어렵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마음 닦는 이 진리 만나기 어렵다 그래요. 근데 명선 스님하고 2011년도에 만난 것은 우리가 사실은 보통 인연이 아니지 사실은.
5: 1997년 12살의 나이에 스리랑카에서 라훌라라는 법명으로 첫 출가를 한 명선 스님. 그리고 14년 뒤 스리랑카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도제 스님을 처음 만났다는데요.
9: 명선 스님은 이제 스리랑카에 2011년도에 해외 의료 봉사 갔다가 거기서 이제 한국어 통역하는

0: 실험을 찾고 있었는데 스님이 한국어를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국어 이렇게 잘합니까? 그러니까 예, 스님 제가 스리랑카 대학에 한국어과 나와서 한국어를 잘합니다. 그런데 송품도 좋고 통역을 참 잘하더라고요. 아, 봉사의 통역을 잘하고 스리랑카 이주민들이 주민이죠. 주민들이 엄청 좋아하는 것을 보고 스님을 한국 스님으로 이렇게 해서 송광사에 추가시켰습니다.
1: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익히며 한국 불교를 향한 뜻을 품었던 명선 스님. 그 마음과 가능성을 알아본 도제 스님은 명선 스님을 한국 출가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2: 그 외국인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어려움 일도 있고 그다음에 기산사도 이제 운행하다 보니까 일도 많아지면서 그 어떻게 하면 제가 또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러한 조언을 좀 묻고 싶습니다, 스님.
0: 뭐 수행자는 잘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항상 그 원력과 늘 보리심, 보살행위를 덜 한다는 이런 기본의 수행자의 바탕이 좀 가지고 있어야 일하는 데 편해요. 잘하려고 하면 또 못했을 때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행자는 늘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손발이 돼서 관세음보살이 돼서 돕겠다는 그런 자비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낯선 타국에서 만난 스승 명선 스님은 그 따뜻한 품 안에서 한국 불교의 가르침을 배우는데요.
0: 문화가 틀리고 또 언어가 틀리고 또 여러 가지 인연 이런 것들이 또 육해강식에 가장 어렵고 취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스리랑카만 돕는 게 아니고 여러 나라를 돕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고 힘들더라도 지치지 말고 잘 수행자로서 원력을 가지고 보살의 원력을 가지고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예,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 네. 건강하십시오. 네.
1: 스승의 따뜻한 당부를 가슴에 새기며 스님은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날 오후 길상사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로 모인 걸까요?
2: 안녕하십니까. 다 오셨습니까?
3: 네.
2: 아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3: 마음부터 해야죠.
2: 아이고 감사합니다. 장갑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아 한 개밖에 없는데. 우리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고 많은 일을 하시는 관상구 자율 방재단 멤버들입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우리 마을을 청소하려고 합니다.
1: 마을 주민들과 함께 동네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명선 스님.
2: 이쪽으로 우리 청소하러 갈까요?
4: 예, 좋습니다.
5: 가시죠.
1: 처음에는 마을 주민들도 외국인 출신 스님과 함께 청소하는 일이 어색했다는데요. 하지만 그 어색함도 잠시.
6: 처음에는 약간 당혹스러웠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같이 어울리고 활동하고 또 같이 부딪히다 보니까 아 적응도 잘하시고 또 여기가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분이 또 많이 지도도 해주시고 또 많이 안아주시고 그래서 상당히 보기도 좋고 저희도 흐뭇합니다.
7: 그냥 따뜻한 사람이죠. 외국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 우리 그 국내 사람들도 잘 안 하는 것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오늘 같은 날도 보면은 예, 그런 사람이에요.
1: 지금은 누구보다 손발이 척척 맞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2: 아이고 진짜 대단한 겁니다. 아 진짜 기억을 많이 시켜야 돼 여기 계시는 분들을 보리는 분들이.
1: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쓰레기들.

0: 그래도 스님은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손을 보태는데요. 불교에서 자비란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주변과 함께하려는 마음이죠. 명선 스님에게 봉사는 그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인데요. 스님의 이런 실천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주어 서로 돕고 함께하는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 아이고, 오늘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예,
1: 수고하셨습니다. 예.
0: 어느새 청소가 끝나고 가득 찬 봉투만큼 마을은 한결 깨끗해졌는데요. 비워낸 자리에는 함께한 마음이 대신 채워졌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길상사에도 밤이 찾아왔는데요. 신도들을 위해 분주하게 저녁을 준비하는 명선 스님. 그런데 스님 손에 들린 재료가 조금 낯선데요. 스님, 이게 무엇인가요?
1: 그 렌틸 콩인데 스리랑카 이름은 바리뿌. 스리랑카 바리뿌 호드 하나 하려고 하는데 신도분들이 지금 오셨어요. 그분들한테 이제 식사를 해드리려고 준비합니다.
0: 오늘 신도들에게 선보일 메뉴는 익숙한 한국 음식이 아닌 스님의 고향 스리랑카의 음식이라는데요. 그 메뉴는 강황가루와 코코넛 밀크 그리고 렌틸콩 등을 넣은 카레랍니다. 그런데 한국 불교와 스리랑카 불교의 식문화는 조금 다르다는데요.
1: 예, 스리랑카에서 오심체라고 예, 한국에서 쓰는 그런 오심체는 없습니다. 원래는 이제 여러 가지 재료 들어가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오심체 재료에서 안 쓰니까 이게 파 종류가 그 배가 있으니까 조금 맛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0: 어떤 맛일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특별한 메뉴인데요.
1: 아이, 소금이 이제 버렸습니다. 소금이 이제 버렸습니다.
0: 마지막으로 깜빡했던 소금 한 스푼까지 더하면 스님의 고향 스리랑카의 맛을 담은 렌틸콩 카레가 완성됩니다. 처음 마주하는 스리랑카 음식에 신도들의 기대도 커지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낯선 향신료가 풍부하게 들어간 스리랑카 음식.
1: 한번 드시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맛이 어떻는지.
3: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 맛있게 드십시오.
0: 하지만 신도들의 숟가락질은 쉽게 멈추지 않는데요. 입맛에 잘 맞는 듯한 모양입니다.
4: 과거의 경험 속에 여행을 했을 때 그 동남아시아의 그 강한 향신료라든가 그런 향신료를 생각하고 약간 거부감으로 시작했는데 스님도 이제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시다 보니까 한국 음식에 한국 취향에 맞을 수밖에 많이 동화가 되셨다 생각하시면서 스리랑카 음식이 이럴 정도라면 한국 한국과 스리랑카 음식이 많이 동질화됐고 먹는데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뭐 맛있었습니다.
5: 스리랑카 음식은 제 입에 좀 맞지 않을 거라고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스님께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 주신 걸 보고 그 강황에 진한 것이 아니라 좀 적당하면서 제가 먹기로는 참 좋았습니다. 목 넘김이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0: 스님이 신도들을 위해 고향의 음식을 준비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자신이 살아온 문화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고 더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명선 스님이 음식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녁 예불 시간.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님은 정성껏 예불을 올립니다. 이 예불에는 스님이 오랫동안 품어온 바람이 담겨 있는데요.
1: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많은 외국분들이 이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전 세계도 다양한 문화 있기 때문에 종교, 문화, 이 선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외국인과 한국 분들의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다리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0: 길상산은 선주민과 이주민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살아가는 열린 도량입니다. 이곳에서 명선 스님은 종교와 국적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든든한 다리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향한 스님의 발걸음은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한민족의 역사와 뿌리를 지킨 민족 성지 삼국유사 집필지 군위 임각사에서 오는 8월 20일 보각국사 일현 스님의 737주기 추모 다례제를 임각사 국사전에서 봉행합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업적과 사상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383-1161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 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 전법사, 명상 지도사, 불교 심리상담사 민간 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용비마마! 어디가 편찮이 쳐서 이러십니까? 마마 지금 바로 약을 드릴게요! 마마께서 약을 전혀 드시지 않았어!

0: 유산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매우 아프네요.
1: 이제 모든 문제를 없애버렸다네. 이제 람신과 크리슈나 신을 함께 볼 수가 있어. 난 한 눈만 가지고 살 거라네. 좋은 징조만 보는.
2: 지난번에 마마께서 무심코 하신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왕비 마마의 관심이 시달렸다 왕자님께 있지 않게 되리라고요. 그날 이후로 마마는 마마가 폐하의 눈을 뜨게 해줬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이가 약을 처방해드렸지만 마마께서는 드시지 않았습니다. 시다르타 왕자님이 아직 교육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 자식은 갖지 않겠다고 결심하셨어요.
3: 그토록 큰 희생을

0: 시타르타가 세상을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힘을 다해 숨겨놓은 슬픔을 그 아이가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차후 샤카가 온 역사서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나오게 될지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지. 그러나 나의 어떤 노력을 다 합친다 해도 오늘 당신이 보여준 그 희생에 묻히지 못하오.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는 도시 하나를 비웠지만 당신은 시타르타 왕자를 위해서 자궁을 비웠구려. 가족관계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창조된다는 걸 당신은 보여줬어. 당신 같은 어머니는 다시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당신의 굳은 마음과 의지 앞에 나도 머리를 숙이는 바요.
1: 배야.
0: 이제 시타르타 왕자가 황제가 된다는 걸 나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소. 그만큼의 의심도 없지. 러시카.
1: 예, 페야.
0: 아미토단도 왕자한테 내가 시타르타의 스승들을 지금 만나겠다고 전하라.
1: 알겠사옵니다.
0: 가온다냐, 구로. 샤카 가문 왕자들의 교육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오.
2: 아주 훌륭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타르타 왕자는 베다를 다 외고 그 속도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0: 대단하오.
1: 베다이드, 시타르타 왕자가 어려운 질문을 할 때면 제가 긴장이 된답니다.
2: 진리에는 드러난 것과 숨겨진 게 있다고?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 진리가 두 개라니.
1: 시타르타가 답을 해보겠니?
3: 형, 드러난 진리는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거야. 비가 온 후에 강물의 수위가 올라가는 것과 같은 거지. 하지만 숨겨진 진리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강물의 수위가 올라가는 것 같은 거야.
2: 그게 어떻게 가능해?
3: 전에 산에 비가 내렸었고 그 빗물이 강물로 흘러갔기 때문이지. 그래서 수위가 올라간 거야.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진리는 숨겨진 진리야.
4: 폐하, 왕자는 승마에도 능숙합니다. 말을 친근하게 대하라. 말의 몸짓을 잘 판단하고 말을 타되 말이 지치게 하지 마라.

0: 왕자는 침착성이 대단합니다. 음악에 대한 감각도 탁월하죠. 심지어 무용 동작까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1: 훌륭하오.
0: 왕자는 또 말보다는 눈으로 더 많은 소통을 합니다.
1: 무기 훈련은 어떻던가요? 왕자가 전쟁 훈련은 잘하고 있어? 아미타단도 말을 해보게.
2: 폐하, 왕자는 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1: 무기를 좋아하지 않아? 그 샤트리아가 무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0: 그렇다 해서 왕자가 무기 사용법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무기 사용을 꺼리는 건 사실입니다.
3: 예, 폐하. 왕자한테 부족한 게 있다면 바로 이 점입니다.
1: 그건 왕자의 잘못이 아니오. 스승인 당신들 잘못이오. 내가 그대들한테 명하기를 왕자를 전사로 훈련시켜 인도 내 모든 전사들이 다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게 하라 하지 않았소?
0: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옵니다. 땅속에 묻힌 쇠를 개헌해서 검으로 만들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불이 왜 난 것이냐?
4: 스승님, 저희가 초막을 짓고 있었는데 대바다 태형이 갑자기 오더니 불을 질렀습니다.
5: 맞습니다. 당시 찬나가 초막 안에 있었습니다.
0: 대바다타! 대바다타! 네가 이런 짓을 했느냐?
6: 예.
0: 어째서?
6: 스승님을 죄에서 구하려고요. 불가촉 천민 찬나가 초막을 짓는데 거들었습니다.
0: 그런 이유 때문에 초막을 태운 것이냐?
6: 예, 스승님. 불가촉 천민이 지은 집에 어찌 스승님을 거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0: 대바다타, 네가 이 스승을 그렇게 염려해 주는 게 고마워서 앞으로 네가 할 일을 내가 주겠노라. 이제부터 내 소변과 대변을 치우도록 해라.
3: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0: 대바다타, 내가 너에게 이런 가르침을 준 적이 있더냐?
6: 찬나는 마부의 아들입니다. 천민이잖아요.
0: 사람의 계급이란 출생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3: 그루카운다냐? 브라만 율법에 어긋난 말씀을 하시는군요.
0: 아니, 옳은 말을 하고 있을 뿐이요. 브라만이 제일 위대한 것도 아니고 크샤트리아 또한 마찬가지다. 바이샤나 슈드라도 역시 그렇다. 브라만은 브라마신의 머리에서 태어났고 크샤트리아는 브라마신의 어깨에서, 바이샤는 신의 배에서, 슈드라는 신의 발에서 태어났다.
3: 지금 머리와 다리를 똑같이 비교하시는 겁니까?
0: 두 발이 없다면 걸을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 불가촉 천민이 도시 청소를 중단한다면 이 도시가 얼마나 더러워질까요? 그렇게 되면 브라만이든 크샤트리아든 모두 병이 들고 말 겁니다. 대바다타, 먼저 네가 크샤트리아임을 주장하기 전에 네 안에도 더러움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구류 아슈아팔, 외람된 말씀이오나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언쟁을 하는 건 편애를 하는 거라서 스승에 대한 존경심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시타르타는 어디 있느냐?
4: 저쪽으로 가는 걸 보았습니다.
0: 대바다타, 네가 이 초막을 태워 없앴으니 네가 다시 짓도록 해라.
3: 카운다냐, 편애가 뭔지 보여주지. 대바다타를 시타르타보다 우수한 무사로 훈련시키지 못한다면 내가 아슈아팔이 아니다.

0: 시타르타, 왜 여기서 홀로 있는 게냐?
1: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죠. 분노는 불과 같다. 그리고 명상은 물과 같다. 분노는 정신력을 파괴하지만 명상은 정신의 힘을 키워준다고 하셨죠. 제가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 형이 더 화를 낼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로 왔답니다.
0: 네 말이 맞다. 오늘은 나도 너와 함께 앉아 명상에 들고 싶구나.

0: 뭐야?
1: 이건 숲이야. 이 씨앗을 심으면 대바다 하에 꽃이 만발하게 될 거야.
2: 잘 봤다랬다. 네 씨앗이 숲을 꽃으로 가득 채운 모습을. 난 이제 카펠라 바스트로 간다.

0: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손이 떨리는 거예요, 왕비?
1: 그렇군요. 지금 제 마음이 몹시도 불안합니다.
0: 왕비, 모두가 다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어.
1: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0: 두려움? 뭐 때문에?
1: 오늘 경기는 시타르타의 경기일 뿐만 아니라 제 경기이기도 하니까요.
0: 당신의 경기만이 아니라 내 경기, 샤카가문 어른들의 경기이기도 하죠. 샤카가문 전체의 경기요. 오늘 카필라바스트의 미래가, 그리고 아시타 성인의 예언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를 것이오.
1: 만약 오늘 시타르타가 크샤트리아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전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0: 걱정 마오, 왕비. 진심으로 기원하면 이루어진다지 않소. 그저 우리가 쇠 한 조각을 학교에 보냈다고 생각합시다. 오늘 그 쇠가 멋진 칼이 돼 나오는 겁니다. 이제 갈까요?

데바다타 왕자님, 오늘이 절회의 기회입니다. 왕자님이 시타르타보다 더 강하시니 오늘 그를 없애버리십시오. 시타르타가 살아있지 않다면 문제 또한 없는 거잖아요. 시타르타가 죽어버리면 왕실은 후계자가 없게 되고, 그리 되면 왕자님께서 왕좌에 앉으실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루 와슈와팔께서 말씀하시길 최초의 경기는 왕자님과 시타르타가 겨룬다고 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두 사람이 조를 이루어 진행하겠습니다. 두 사람 중 이긴 사람이 다음번 경쟁자와 경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경기를 시작하라!

0: 무슨 방법을 쓰든 어떤 수를 쓰든 우리 데바다타가 우승을 해야 해. 안 그러면 당신의 머리통을 말발굽으로 짓밟아버릴 테니까.
1: 염려 놓으십시오, 마마. 데바다타가 우승을 할 겁니다. 그리 되었을 때 제가 카운다냐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이 증명될 겁니다.

0: 전사의 정체를 알게 되면 변종된 심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사의 자질만이 그의 정체성이 될 겁니다. 본 경기에서는 경쟁자의 얼굴을 볼 수 없도록 가면을 씁니다. 겨루는 사람은 오직 경쟁자의 힘과 수련 정도, 그의 자질, 민첩한 움직임과 무기 사용 기술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1: 데바다타, 적을 없애버릴 각오를 단단히 해라. 왕좌가 손에 잡힐 만큼 너의 곁에 가까이 있다. 시타르타가 쓸 가면은 빨간색임을 잊지 마라.

0: 길에.
1: 이건 속임수예요.
2: 전쟁터에선 뭘 해도 공정하고 파자 파티.
1: 하지만 오늘은 그저 경기예요.

0: 잘했어. 너의 순발력이 훌륭했다. 자, 데바다테에 대해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룹카운다냐?
1: 의심할 여지 없이 능력을 잘 보여줬소.
0: 왕좌가 손에 잡힐 만큼 너의 곁에 가까이 있다. 짓따르타가 쓸 가면은 빨간색임을 잊지 말아라.
2: 지금 뭐라고 있어? 분노를 저지해야 한다. 물러나거라. 물러나.

0: 1차 경기의 승자는
1: 시타르타 왕자

0: 대바다타 왕자님이십니다. 대바다타 왕자님.
1: 만세!
0: 대바다타 왕자님.
1: 만세!
0: 대바다타 왕자님.
1: 만세!
0: 대바다타 왕자님.
1: 만세!
0: 대바다타 왕자님.
1: 만세!
0: 대바다타 왕자님.
1: 만세!
0: 대바다타 왕자님.
1: 만세!
0: 대바다타 왕자님.
1: 만세!
0: 대바다타 왕자님.
1: 만세!
2: 시타르타가 보이지 않아요.
0: 자, 두 번째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0: 힘을 빼는 건 역시 전술입니다, 폐하.
1: 공격하라! 이건 겨루기다! 네 재능을 보여야 한다!

0: 대바다 타왕자님이 또 이기겠네요.
1: 이제 누가 이기고 지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한테 가장 큰 승리는 시타르타를 이겼다는 사실이다. 페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도 잘 모르겠다. 시타르타.
2: 두 번째 경기의 승자는 고타마 시타르타 왕자입니다.

시타르타는 빨간 가면을 쓰고 있지 않았어. 내가 완전히 속은 거야.

0: 시타르타가 빨간 가면을 쓰고 있다고 저한테 직접 말해주지 않았던가요? 그게 어떻게 해서 바뀐 겁니까?
1: 그 답은 내가 데바다테에게 직접 알려주겠다. 내가 왕자에게 가면을 건네주러 갔을 때, 시타르타, 이 가면을 쓰거라.
2: 스승님, 제 가면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1: 괜찮다. 시타르타의 가면을 쓰거라. 어서 쓰라니까 경기가 시작된다.
2: 예, 스승님.
1: 스승에게는 모든 학생이 똑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데바다타에 대한 아쉬와 팔구르의 편애는 좋지 않아요. 이 가면으로 인해 선생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데바다타, 화를 자제하거라. 계속 그리하다가는 어느 날 그 누구도 널 구제해줄 수 없을 것이다.

0: 우리가 별을 보고 우주에 대한 지식을 얻으며 손금을 보고 사람의 미래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혈자리들은 인체의 내부 상태를 아는 데 도움이 된다. 맥박을 통해 의사는 환자의 심박을 알게 된다. 인체는 열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쪽에 다섯 부위씩이 위치하게 된다. 최고의 명의들이 오늘날도 논하는 요지는 인체의 통증에 대한 답이 몸 안에 있다는 점이다. 모든 장기는 손바닥이나 발바닥을 통하여 상태를 알 수가 있다.
1: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평소에 머리가 아플 때는 눈에서 두 손가락쯤 떨어진 곳을 찾아 누르면 된다. 그러면 두통이 완화가 되지.

0: 왕자 마마가 뱀에 물렸어요.
1: 어서 왕자를 안으로 모시거라. 당장 어이를 부르고

0: 의자 마마가 뱀에 물렸어요. 제가 보았습니다.
1: 하지만 몸에는 뱀이 문 자국이 없습니다.
2: 아, 그렇다면 뱀을 보고 놀라서 기절한 게지요. 그게 의식을 잃은 이유일 겁니다. 우리 왕자님께서 원래 성정이 좀 연약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1: 원인은 그게 아니라 너무 과로하신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시타르타,
1: 기분이 어떠십니까?
0: 어찌 된 것이냐?
3: 아무것도 아니에요.
4: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의식을 잃는다는 말이냐?
3: 아바마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0: 시타르타,
3: 어머니, 왕자... 지금은 아무 말씀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장 카운다냐스 승리께 갈만해요. 가자, 찬나.
4: 시타르타, 제발 무슨 말인지 말해라.
3: 염려 마세요, 아바마마. 돌아와서 다 말씀드릴게요.

0: 스승님 안녕하십니까? 인체에 대해 제가 새로이 알아낸 게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어떤 혈자리들은 그곳을 누르면 사람이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1: 뭐라고?
0: 예, 스승님 보세요.
1: 무슨 일이냐?
0: 염려하지 마십시오, 스승님. 잠시 후엔 의식이 돌아올 겁니다.
1: 어떻게 확신하느냐?
0: 먼저 제 몸에 실험을 해봤거든요. 어젯밤에 제가 의식을 잃었었습니다. 이젠 적과 싸우다가 적을 죽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곳을 누르면 적이 바로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때 필요하다면 그들을 포로로 잡아 전투에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1: 너는 정말 자비심이 많구나. 전쟁 중에도 비폭력을 추구하다니.

0: 너구나. 언제 왔느냐?
1: 피리를 부시느라 열중하셨을 때요. 어머니께서는 행복하실 때도 슬플 때도 외로울 때도 이 나무 밑에 와 앉아 계시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배웠어요. 이곳으로 오시는 이유가 있나요? 이 나무에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죠?
0: 이 나무는 마야다. 내 언니였지. 어미가 이 나무에 마야라는 이름을 지었어. 언니가 이 나무와

연결되어 있어. 이 나무는 내 가족이란다. 어른들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지. 생명력을 주고 새들의 노랫소리를 듣게 해주지. 마치 우리를 보살펴주듯 말이야.

0: 힘없는 자를 보호하는 것도 크샤트리아의 본분입니다, 페아. 이 씨앗을 심으면 대바다 전체에 꽃이 만발하게 될 거야.
1: 인도네 모든 전사들이 다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게 하라 하지 않았소?
2: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옵니다.
3: 이젠 적과 싸우다가 적을 죽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2: 너는 정말 자비심이 많구나. 전쟁 중에도 비폭력을 추구하더군.

자, 안녕하세요. 부처님 생애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안 밝혀져 있는 내용들 지금 모색해보고 있는 부따로드 부따 순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오범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 건데 이거는 제바달타의 문제에서 끝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들이 좀 더 길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이것을 주장한 두타지엘 마하가섭이 1차 결집을 주도하게 됐다더라. 결국은 제바달타는 저 주장을 가지고 실패했는데 마하가섭은 됐다더라라고 하는 문제가 벌어지니까 논점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주장으로서 부처님의 관점이 이런 게 맞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오법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만 더 한번 간략하게 더 한번 볼게요. 분소위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누덕누덕 키운 거고 최하급에 오시고 그 당시에는 시대적 정신하고 지금 안 맞았기 때문에 시대적 변화는

이런 거안 맞았기 때문에 결국 부처님께서 한 20년 뒤쯤에 깨닫고 나서 한 20년 뒤쯤에 할절이로다가 이제 바꾸는 그러한 내용들이 율장의 의건도라고 하는 옷에 대한 항목이라고 하는 데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걸식은 공양청을 금지시켜라 라고 하는 요구 조건이었고, 부처님 반응은 뭐였냐면, 제가 살다가 저 오법을 주장했을 때, 분소위로 다 통일하고, 할절이는 안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부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면, 분소위를 입고 싶은 사람은 분소위를 입어도 된다. 하지만 할절이를 입고 싶은 사람은 할절이를 입어도 된다 했었어요. 부처님의 관점은 그거였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걸식과 관련해서도 걸식으로 통일하고 공양청을 없애지요. 공양청이 제안은 저는 제일 논점의 큰 핵심은 공양청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탁 집어서 공양청. 이거 평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평등이라고 하는 게 특히 이런 합숙하는 구조에서는 그래서 이 걸식의 논점이 굉장히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공양청과 걸식의 논점. 그래서 제보달따가 이제 걸식을 주장을 하고 탁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부처님 똑같은 논점을 펴세요. 탁발이 편한 사람은 탁발해도 된다. 하지만 공양청을 원하는 사람은 공양청을 받아도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의 금지식 이런 것들은 금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유하고 어떻게 보면 요플레, 요거트 계열, 그다음에 뭐 치즈 이런 거 약간 그 당시에도 그냥 비싼 거였어요. 우유는 비싼 건 아닌데 우유를 왜 금지하라라고 얘기하냐면 우유는 송아지 몫이다. 젖소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우유를 자꾸 사람들이 먹으면 송아지가 배가 고프다.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약간의 선호하는 음식, 농경문화가 유목문화가 발전한 상태에서 우유나 이런 우유를 농축시킨 음식은 지금도 농축시킨 건 비싸요. 요거트라든가 치즈는 다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금지하는 그리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요 유제품에 대한 이야기는 이거는 비싼 음식, 약간 사치품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요거는 그러니까 송아지의 몫을 내가 아사온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달라요. 성립되는 걸 보면.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구절인데 이게 나중에 대승불교에서도 계속 주장되는 부분인데 생선과 고기를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전에도 잠깐 그 말씀을 드렸어요. 비구는 다섯 가지를 먹어야 된다. 율장에 보면 첫 번째가 고기입니다. 고기, 밥, 고기, 생선, 밥. 밥, 죽, 마른 밥이에요. 마른 밥, 걸량이라고 나오는 거. 이게 다섯 가지예요. 이거 초기부터 먹던 음식이에요. 그래서 남방불교에서는 그냥 먹는 거고 그다음에 북방불교에서도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사원 경제가 갖춰지고 사원 안에서 어느 정도 사원이 커지면 거기서 밥을 해먹는 구조 속에서 대승불교가 나타났기 때문에 대승불교는 그다음 대승불교 같은 경우는 농경문화로 바뀐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때는 유목문화였다니까. 그래서 고기가 흔하다니까. 그래서 고기에 대한 저항이 없을 때인데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를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에 설명드렸잖아요. 이건 아침이고 죽은 아침에 잠깐 먹는 거 지금도 오늘날도 큰 절에 가면 아침에 죽 나오고 그다음에 마른 밥은 마을에서 마을을 이동할 때 그러니까 탁발 불가 지역을 넘어갈 때 그러니까 선식 같은 거 미숫가루 같은 걸 좀 갖고 가면서 거기서 이제 조금씩 먹고 이러면서 이동하는 거죠. 그럼 뭐 굶으면서 갈 수는 없잖아. 마을에서 마을을 한 3일을 넘어가야 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걸 아마 예전에 다 이렇게 했지 싶어요. 그렇게 해서 권량을 가지고 다니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그 당시 문화로서는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저게 자비에 대한 생각인지 뭔지가 정확하게 뚜렷하게 잘 안 나와. 왜 금지하라고 했는지. 그런데 저게 과연 가능하기는 했겠나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왜? 걸식과 이 고기 먹지 마라가 충돌해요. 탁발은 내가 선택해서 음식을 취사 선택하지 않는다니까? 지금 오늘날 절에서 뭐 고기를 안 쓰고 무슨 뭐 저거 뭐야 오신채를 안 쓰네 뭐 어쩌고 저쩌고 말들이 나오는 거는 원주 스님이 사오니까
거기서 배제를 시키는 거고

삭발이라고 하는 건 원칙적으로 자기 먹을 거를 우선적으로 수행자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불고기 먹으려고 했는데 불고기를 주지. 그러면 이중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게 과연 되느냐에 대한 생각도 있고, 만약에 이게 된다면 얘네 자취도 했었네 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야. 이것들 자취했던 거 아니야? 자취 문화가 부처님 돌아가신 직후에 나옵니다. 부처님 당대에 불교 성단에 자취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그걸 주목했다고.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탁발만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불교 승단은 전부 다 그 룰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정신은. 근데 부처님 당대에 벌써 취사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1차 결집 때 오백지법이라고 하는 1차 결집에 대한 문헌을 보면 굴레 결집과 구례 결집이 분기하는 가장 중요한 논점이에요. 그러니까 절 안에서 밥을 따로 해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다 밖에 나가서 탁발로 받아만 와야 되느냐에 대한 논점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처님 직후에 터졌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1차 결집에 터졌다는 얘기는 부처님 제세 시에 그것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설정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약간 이런 거를 읽을 때 약간 차이들이 존재하는 건 뭐냐면 그 배경을 얼마나 이해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같으면 예를 들면 춘향전이나 우리가 흥부전 볼 때 이게 배경을 알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배경이나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주걱으로 싸대기 맞았어. 흥부가 놀부 부인한테 싸대기 맞았어. 그러면 그걸 볼때기에 그걸 뜯어먹었다.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 배경 지식이 약하면 이게 띄엄띄엄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생활사를 아는 게 사실은 이 율 공부할 때는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나. 그들은 어떻게 살았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현재까지는 이거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대승불교에 어떻게 보면 아이콘같이, 대승불교 계율의 아이콘같이 올라와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게,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부처님이 가장 오래 머무신 데는 기원정사입니다. 그리고 기원정사는 그걸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후대의 기록들에 보면 부처님 당대에 7층 건물이라고 나온다고. 그리고 그렇게 절을 지었던 이유는 사위성 쪽이 새로운 신흥 이 사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배타적이었어요.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막 난리가 나니까 뭔가 큰 걸 건축이라고, 큰 건축을 짓는 거는 그만큼의 위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책이나 이런 저술로는 있잖아요. 이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죽은 뒤에나 빛 볼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진울 스님 당대에 고생하셨죠. 진울 스님 하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고생하셨습니다. 그 뒤에 이제 빛을 점점 이렇게 발하는 거죠. 근데 건축 같은 경우는요, 완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대의 효과를 보는 거는 건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건축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우리가 신흥 종교지만, 신흥 종교, 신흥 명상, 신흥 수행 체계지만 확실하게 대단해라는 걸 딱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스님들 입장에서, 자, 중림정사 대나무집에서 살 건가? 기원정사에서 살 건가? 야, 이거 여인숙에서 살래? 오성급에서 살래?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지금도 그런 주처 논쟁이 있어요. 한국불교 조계종 안에서. 시골에 힘들게 사시는 스님도 있고, 좀 편한 절. 그러니까 시골절이라고 다 힘드는 거 아니야?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오래된 절에 산다고 다 건물이 낙후된 거 아니야. 언제 리모델링 했느냐 시점이 중요하다. 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게 천년 고찰에도 아무 관계 없어. 템플스테이 이번에 새로 지었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추천 논쟁은 지금도 존재하는 거예요. 좀 더, 그러니까 그냥 요즘 들어서 가장

크게 나오는 걸 그냥 스님들에서 보면 개인 화장실 쉽게 말하면 점점 원룸화 되죠. 절이 점점 원룸화 돼. 그러니까 템플스테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월정사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템플스테이가 대방식이었었어요. 그래서 큰 방들이 이렇게 좀 있었고 거기서 약간 수련대회 하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나중에는 돈 들여가지고 전부 다 쪽방으로 다 바꿨죠. 왜? 그런 대방에서 같이 있는 거를 원치 않아. 더 싸게 해줄게. 됐습니다를 저쪽에서 한다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그리고 화장실, 공용 화장실 밖에 나가서, 다 싫어해. 다 싫어해. 그러면 화장실을 안 해놓으면 비용이 더 올라가는데요? 그냥 지불하겠습니다. 상대가 그렇게 나온다니까? 스님들도 똑같아요. 스님들도 똑같아. 그리고 공용 화장실도 없어지고 대방도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각방이 되면서, 문 닫으면 뭐 하는 줄을 몰라. 그러니까 서로 간에 대중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서로 다 이제 약간 이렇게 벽이지. 벽이 존재하는 거죠. 세상이 바뀌는 거죠. 점점 점점 단절로. 단절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추천 논쟁을 평준화 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누구는 기원정사에 있고 누구는 중림정사에 있지 말고 그냥 다 노천에서 노숙해. 그리고 다 그냥 앉아. 눕지 말고 그냥 다 앉아. 앉아서 자는 거다. 무조건 장자불화야. 그럼 됐지. 누우니까 자꾸 뭐 아유 뭐 풀자리가 몸에 배요 뭐 이런 필요 없어. 다 앉아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요 상황들을 언제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된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부처님의 논점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처음 봤을 때는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이걸 생각하고 난 뒤에는 한참 읽고 난 뒤에는 아, 그래서 불교가 발전했구나. 부처님이 타당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건 하향 평준화예요. 일종의 맨 최저에 싹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최저임금을 그냥 전 국민이 최저임금만 받아. 지금 재받았다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뭔 성과급이야. 그냥 다 때려넣어. 다 그냥 최저임금. 200으로. 전 국민 200. 그 대신에 복지를 좀더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외국으로 빠집니다. 내가 굳이 왜 이러면서 다 나가요. 부처님은 어떤 거냐면 이게 성과급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어느 정도 해주고 나머지는 성과급, 인센티브 개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노력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 그리고 불교는 그 당시에 후발 주제. 지금은 전통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가장 전 세계 종교 중에서 세계 종교 중에서 오래된 종교예요. 맞지? 기독교보다 500년 빠르고 공자보다도 빨라, 유교보다도 빨라.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종교 이슬람은 뭐보다 한참 1000년이나 우리보다 1000년도 느린 거고. 그러니까 훨씬 빨라. 그래서 전통 이렇게 얘기하지만 부처님 당대 불교는 신흥이죠. 신흥이죠. 신흥의 입장에서는 효율을 강조하고 능률을 높여야 돼. 그래야 전통 있는 집단을 추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비슷하게 맞춰버리면 그러면 뭐하러 이걸 하냐? 전통 있는 대로 가지.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커피 같은 걸 해. 그러면 전통 있는 집을 가겠지. 새로운 쪽은 거기에 뭐뭘 넣든지 간에 뭐 향도 좀 넣어보고, 멋도 좀 넣어보고, 어떻게 볶아도 보고, 어디 뒤집어도 보고, 엎어도 보고, 이러면서 뭔가를 해서 하나를 터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그걸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불교는 능률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왜 제바달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냐면 저것은 제바달따의 말이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저렇게 되면 불교가 망해요. 망해요. 그러면 왜 마하가섭은 됐느냐? 부처님 돌아가신 거야. 이게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그렇게 있고 자, 이 파승가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제바달따가 결국 바이샬리의 바지족 그런 쪽 사람들을 데리고 한 500명을 데리고 이탈해 버려요.
이탈해버려.

이탈해 버리니까 사립을 목건연이 파견이 돼서 그 세력이 정리가 됩니다. 사립 목건연이.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하게 빈하에 보면 애매하게 쓰여 있어. 뭐라고 나오냐면 사립 목건연이 그냥 가서 제바달타를 깨면 되는데 제바달타가 잠든 후에 제바달타 문도들을 데리고 왔다. 아, 이게 뭔가 조금 쉬운 상대는 아니었어. 분명히 쉬운 상대는 아니었어. 분명히 뭔가는 있었어. 한 칼은 있었던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예봉을 피하거든. 그래서 데려와. 그러니까 데려오니까 제바달타는 이제 자기 세력도 없어졌고 다 이제 다 끝난 거지.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 말하면 독립했는데 부도가 났지. 그래서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제 영축산에서 큰 돌을 던져서 부처님에게 던졌고 그 파편이 오른쪽 다리가 찢어져서 상처를 입게 됐다. 저번에는 제가 발가락 다쳤다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심각했을 거다라고 말하는 게 이런 율장의 기록들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부처님 몸에 상처가 난다는 거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파편이 돌에 맞아서 상처가 나면 안 돼. 그거는 의도된 거에 의해서 부처님이 상처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파편 얘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편에 의해서 오른쪽 다리가 찢어 상처를 입게 됐고 다리의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좀 크게 다쳤어요. 뒤에 나오는 기록들하고 약간 달라. 네, 좀 크게 다쳤어. 그래서 부탁해서 하나님에게 조달의 일은 삼보와 무관하다고 신도들에게 고지해라. 스토리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 고지해라. 예,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 정리해야겠다라고 당신이 판단을 내리신 거고 그렇게 해서 고지를 할 때 이제 안하니 전에 지난 시간에 봤었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제바달타를 칭찬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얘기야. 그리고 제바달타가 이를 듣고 이제 마지막 역전을 노립니다. 그게 아사세왕, 지금 되기 전이에요. 왕이 되기 전. 태자라고 되어 있는데 왕자라고 쓰는 게 맞을 겁니다. 태자 개념이 없어요. 그 당시에. 그냥 왕자고 왕이 서열 순위로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빈비사라 왕에게 알려진 왕자는 아사세하고 무에 둘이 있었고 몰라 더 있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제 나중에 다 지워지니까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아사세에게 가서 함께 왕과 부따를 해치고 신왕과 신불이 되자고 얘기를 해요. 당신 아버지는 덕이 있어서 너무 오래 사실 것 같으니까 몇 회 전에 제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보다 연세가 많은 분인데 그러면 부처님이 72세면 최소한 72세보다 많다는 얘기인데 오래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이 되느냐. 정변의 목적이 그냥 빨리 올라가기 위한 거는 가능하지만 당신 아버님이 너무 건강해서 오래 살고 여자도 좀 좋아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는 불일치가 떨어진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아사세하고 친해요. 제바달타는 아사세하고 친했고 그 다음에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하고 친했어요. 그래서 아사세를 이용해서 부추기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 아버지를 제끼고 나는 부처님을 제끼고 서로 하나씩 장악하자 라고 하는 그래서 신왕과 신불이 되자 라고 하는 그래서 아사세가 먼저 정변을 일으켜서 부왕을 유폐시켜 그리고 위제의 부인이 석방하려고 사람을 보냈으나 왕은 놀라고 두려워해서 평상 위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한 건 아니고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저거는 이제 아사세를 불교가 나중에 아사세가 불교로 전향하면서 불교에 막대한 후원을 합니다. 그게 1차 결집의 후원자가 아사세예요. 그러니까 불교 입장에서는 아사세가 아버지를 죽였다를 적기가 애매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빈비사랑 죽을 때 보면 참 그 너무너무 슬프다니까. 저는 그게 아마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창문으로 영축산이 보이는데 자기가 유폐가 되어 있는데 창문으로 영축산이 보이는데 거기서 부처님이 이렇게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있더래. 그러니까 그러한 얘기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의욕상실이 돼야 빨리 죽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세가 뭐라고 했냐면 창문을 나무로 다 막아버리고 아버지의 무릎을 꺾어라. 그래서 보지 못하게 해라.

라고 나오거든. 그리고 결국은 굶어 죽어요. 유폐된 데에서 굶어 죽어.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람이 배가 고프니까 죽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북구로주에 태어났으면 좋겠다. 북구로주는 그런 풍요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원이. 그래서 북구로주의 담원천왕, 북방 담원천왕의 무릎에서 태어났다. 신들은 이런 데서 태어나. 그래서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위제의 부인이 이제 음식 넣어줬다 얘기도 있고, 위제의 부인이 거기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남편이 저렇게 죽고, 그것도 내 자식이 지금 남편을 죽이는 상황에서 엄청난 스트레스. 그게 이제 관무량수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관무량수경 서분에. 나는 도대체 왜 이런 거지 같은 자식을 낳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 그렇다고 자식을 버릴 수 있느냐? 특히 저런 조선시대라고 생각해봐. 자, 남편도 중요하지만, 자식이잖아 지금. 내 배로 낸내 자식이잖아. 어디를 선택할래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이게 딱 걸려버리면 아, 이게 선택이 쉽지 않죠. 그런데 이게 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왕의 여자가 한두 명이었겠어? 자, 자식을 선택해야 될 부분이 더 크잖아, 사실은. 쉽지 않지. 그냥 누가 생각해봐도 이게 쉽지 않지. 그래, 그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자식과 나와 내 남편을 다 함께 구원할 수 있느냐? 여기서는 안 되고 극락에 가시면 됩니다. 판을 바꿔서 새로운 판을 까시지요. 그게 관무량수경입니다. 그 스토리가. 여기서는 원결이 맞아져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만, 그쪽으로 가시면 거기서는 리셋되기 때문에 다 따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관무량수경이야. 그게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왕은 죽었고, 빈비사라 왕은 죽었고, 빈비사라 왕이 죽은 뒤에 아사세 왕의 도움으로 망가봐. 이게 코끼리예요. 아사세의 코끼리입니다. 아사세가 직접 개입하고 있다. 부처님 시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엄청난 증거거든. 망가바라는 코끼리를 술 취하게 해서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그게 왕사성의 기적이에요. 취상조복이라고 하는 술 취한 코끼리를 통해서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하니까 부처님이 손을 딱 들어서 그 코끼리를 조복시켰다. 그게 왕사성이 8대 성지가 되는 이유거든요. 이렇게 하고 실패를 하니까 아사세 왕이 급격하게 돌아섭니다. 제바달따로부터. 왜? 나는 다 얻었고, 너는 얻은 게 없고. 그래서 마지막 줄인 아사세를 놓치면서 제바달따가 결국 죽게 되는. 그렇게. 그 제바달따의 죽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쯤 얘기해줘야 될 거예요. 증일암경에도 나옵니다. 암경에도 나옵니다. 파승과 이후 사리불과 못건여니 제바달따가 잠든 후에 제바달따의 문도들 잠든 후에가 자꾸 나오는 게좀 그런 거예요. 조금 석연치 않은 거예요. 데려갔대. 똑같아요. 제바달따는 붕괴하고 이것이 첫 번째 역죄를 범한 것이다. 이제 부처님을 시해하겠다. 막 미쳐가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 제바달따가 아사세에게 함께 왕과 부따를 해치고 신왕과 신불이 되자고 했다. 아사세가 부왕을 유폐시키는 것까지만 나온다. 그런데 그 뒤에 제바달따가 직접 기사골산에서 큰 돌을 들어서 부따에게 던지고 파편에서 부따의 발이 상처를 입었다. 오래된 기록들은 부처님 발에 상처가 났다라고 나오고, 뒤에 후대의 기록들에는 발가락에 상처가 났다라고 나와. 그래서 아, 이게 축소를 시키고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어. 그리고 아사세 왕의 도움으로 검고 난폭한 코끼리. 아까는 코끼리 이름이 나옵니다. 코끼리 이름이 망가바라고 나와. 망가바라고. 망가바라고. 근데 이런 이름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여기서는 흑상, 큰 코끼리, 검고 큰 코끼리. 어떤 것 같아? 술 취하게 해서 부따를 시해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아사세 왕이 뉘우치고 마음을 바꿨다. 뉘우친 건 아니에요. 제바달따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서 손절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사세 왕은 언제 되돌아가느냐? 부처님에게 되돌아가느냐? 그것은 훨씬 뒤에 지박하가 끌어들여요.
불교 쪽으로 끌어들여요. 그래서 전향을 해요. 그때 아사세 왕이 왜 지박하에 의해서 부처님에 가냐면, 아버지를, 자기는 왕위에 오를 때 너무 막 이렇게 좌우를 못 보고 아버지를 죽이는 것까지 밀어붙였는데,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정변을 일으켰으니까, 정변을 일으,

시킨 상황에서는 왕조 국가에서 정변을 일으키면 죽느냐 사느냐요.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내가 왕이 되고 이제 나라가 안정된 상황에서 내 지위가 굳건해진 상황에서는 아버지를 죽인 거에 대한 죄책감이 계속 올라오죠. 이게 지금 내 발등에 불이 꺼지니까. 그래서 내가 과연 올바른 행동을 한 건가? 이 죄책감이 그 인간이면 당연하겠지. 그때 지바카가 그런 부처님한테 가시죠. 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때에는 뭐 뉘우치는 마음이 있었지만 더 이상 제바달타는 쓸모가 없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값이 나와요. 제바달타가 이 뒤에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후대 기록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후대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요. 여기는 지금 왕사성이에요. 여기는 지금 장소가 왕사성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사위성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위성에서 제바달타가 부처님 사위성에 계셨는데 제바달타가 잘못했다고 참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와요. 그리고 손톱 밑에 독을 이렇게 발라 갖고 온대. 그래서 부처님을 만지면서 부처님 발에다가 예배를 절을 하면서 이렇게 긁으려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독을 묻히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땅이 갈라지면서 산채로 지옥에 빠졌다라고 나오는데 그 자리도 내가 가봤거든. 그 자리도. 그런데 왜 하필 사위성이냐는 거지. 산채로 지옥에 간다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설정이 사위성이에요. 거기가 늪지대가 많아서 그래, 사실은. 늪지대가 많아서 땅에 빠져서 아니 이렇게 물에 빠져서 이렇게 죽는 늪 같은 거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죽는 이런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전차바라문녀나 뭐 이렇게 생암지옥, 산채로 지옥 같다라는 설정 값에서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 그리고 요거는 후대 기록이고 저기서 사건이 벌어졌으면 왕사성 안에서 끝나야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믿을 만한 기록은 뭐냐면 환계하고 더 이상 나는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끊고 독립해서 그냥 가버렸대. 그리고 나중에 이제 500년대, 600년대 기록에 500년대, 600년대 기록에 보면 중국에서 법현 스님, 법현의 불국기 정확한 공식 명칭은 고승 법현전입니다. 그 다음에 대장서역기 자운전 이게 현장 스님 기록이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의정의 남해기기 내법전 같은 의정의 문헌들도 의정이 번역할 때뭐 주석 쓰고 이런 문헌들에서도 제바달타 교단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나와. 그런데 그들은 구류손불 구나함무니불 가섭불, 그 다음에 석가모니불인데 여기까지 모셨다라고 나와. 그러니까 별파를 만들었다. 그들이 갔을 때그 집단이 존속하고 있었대. 그리고 저 왕사성 쪽에 가면 지금도 제바달타 스톤하우스 이래가지고 제바달타와 관련된 기록 유적이 남아있어요. 되게 재밌어.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완전히 뭐좀 이탈한 그러니까 단순히 죽은 이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또 이야기들도 있어. 이야기들도 있어. 그리고 제바달타가 어떻게 아사세왕을 꼬드겼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아사세왕을 설득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사세왕에게 뭔가를 부추겨서 아사세왕을 넘어오게 하는데 그때 이제 했었던 게 아사세라고 하는 이름이 번역하면 미생원, 태어나기 전부터 왼수였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사세왕의 다른 이름이 바라유지인데 이게 절지야, 절지, 절지 무지, 손가락이 부러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손가락이 부러졌다, 절지. 그러니까 뭐 손가락이 비틀어졌거나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얘기해줘. 네가 왜 미생원 태어나기 전부터 왼수인지 알아?
라고 하면

해서 쉽게 말해서 아사셀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네 아버지가 너를 죽였어.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뭐 여러 가지에서 나오는데 선도 정토종의 어떻게 보면 시조라고 할수 있는 향적사의 선도 당나라 스님이에요. 관무량수경 소에서 나옵니다. 그게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얘기는 많은데 제일 이 양반이 잘 정리해 놨어. 왜냐하면 정토종을 당신이 하니까 파편적으로 있는 거를 다 가지고 오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래요. 빈비사랑이 자식이 없어서 상사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점쟁이한테 점을 봤더니 점괘가 산 그게 어디냐면 비브라산 왕사성 인근에 있는 비브라산에 한 수행자가 있는데 3년 뒤에 명을 마치고 아들로 태어나게 된다. 저 관련된 전승들을 이렇게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빈비사랑이 덕이 너무 높아서 아들 될 만한 사람이 없다. 그 같은 정도의 레벨 급이 없다. 딱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거지. 뭐 브라질 축구팀이야. 그러면 손흥민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까?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 그러니까 급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언간한 우리 한국 선수로는 그쪽의 대표팀으로 못 들어가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디 발을 내밀어?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좀 웃기는 게 아사세왕보다 내가 보기에는 무예가 더 나이가 많거든, 분명히. 전승으로 봤을 때. 그래서 무예가 있는데 왜저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어. 만약에 무예가 존재했는데도 저 얘기가 나온다면 무예는 약간 반개였을 수도 있어요. 약간 홍길동 느낌? 홍길동 느낌? 뭐 이랬을 수도 있어. 신분이 좀 떨어졌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3년 뒤에나 된대. 그러니까 자식을 빨리 보고 싶어서 빈비사랑은 아들을 빨리 얻으려는 욕심에 기다리지 못하고 자객을 보내서 선인을 암살했다. 그런데 선인이 죽으면서 죽음에 대해서 사실 판단을 한다. 내가 왜 죽는지, 야, 이거 뭐야? 왜, 나 같은 이런, 쉽게 말해서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암살이 들어와? 이게. 야, 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왜 나를 암살해? 하면서 생각을 했더니,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해서 빈비사라왕의 자식이 되면 왕을 죽이겠다고 원을 세우고 죽었대. 내가 씨 저놈 자식이 돼서 내가 저놈을 죽이겠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아사세가 위제의 부인에게 잉태되자 이제 임신이 된 거야. 딱 사람을 죽이니까 임신이 됐다. 이거 되게 무서워요. 좀 생각해 보면 이야기이기도 한데 되게 무서워. 잉태되자 점쟁이 상사는 점쟁이야. 아까 저기 상사 흉함을 예언하고 쉽게 말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 그래서 이름이 미생원이야. 태어나지 않은 원수. 태어나지 않은 원수. 그래서 위제의 부인은 빈비사라에게 닥칠 위해를 생각하여 아사세가 탄생할 때 고의로 누각에서 던져버렸대. 누구 생각나? 궁예. 궁예 꾸는 스토리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궁예인가요? 근데 얘는 그렇게 던지면서 손가락이 부러진 거지. 지금 누각에서 던지니까. 인도 사람들은 제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인도 사람들은 덥기 때문에 고층 누각 만드는 게돈 있는 사람들의 어떤 전형적 특징 중에 하나예요. 떨어뜨려 죽임을 시도한다. 그러나 아사세는 손가락만을 다친 것으로 명을 구하게 되고 결국 천운으로 받아들여 양육한다.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서는 그렇게만 썼지만 다른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애가 손가락이 부러지면서 자지러지게 울었고 빈비사라왕이 인지하게 돼요.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라고 하니까 애가 거기 밑에서 이렇게 나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애를 이렇게 했어? 이러니까 당신을 해친다고 해서 내가 애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내가 나중에 죽는 한이 있어도 애는 살리겠다. 라고 빈비사랑이 얘기했대. 그러니까 둘다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점쟁이 말 믿고 지금 태어난 내 아들을 죽이는 것도 좀 웃기지 않아?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름이 미생원이 됐대. 미생원이 됐대. 그리고 아사세는 그 인지를 못하고 그냥 왜 나는 손가락이 이렇게 좀 자빠졌지? 이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부러졌는데 제대로 못 붙이니까 좀 이렇게 어긋나겠지.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제바달따가 와가지고 손가락 왜 그런지 아세요? 이름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 살살 바람을 넣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는 게 가당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신 아버지가 당신 죽였어. 이러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 6년 동안 친했다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친하니까 이제 저런 얘기를 하고 이제 거기다 이제 어떻게 보면 기폭제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아사세 입장에서는 왕조 국가에서 정변은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정변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실패하면 죽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 내가 왕자인데 굳이 뭐 한다고? 아니 거기다 올인을 해. 아 그냥 살아도 되잖아. 살아도 편해. 근데 내가 왜 그걸 가진 거를 다 해서 올인을 하지? 그리고 조금만 잘못되면 내가 죽는 상황이 되고 왕은 훨씬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왕자가 제낄 수 있는 게 아니야. 쉽게 못 제껴. 그런 상황에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 정도 사건으로 과연 정변을 일으켰을까? 또 다른 어떠한 갈등 구조, 그러니까 빈비사라왕과 아사세왕의 갈등 구조가 존재했던 게 아닐까라고 합리적 의심을 해보지만 불교 전적에는 그런 얘기는 아예 안 나옵니다. 왜? 불교가 관심이 있는 거는 역사가 아니고 제바달따에 의해서 부추겨져서 아사세가 넘어갔다가 관점이기 때문에 그 얘기까지만 나오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갈등 구조가 존재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좀 위험한 거지. 그때 올인을 하고 나오는 거지. 왕자가 뭐하러 아버지를 상대로 올인을 해. 그래서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제바달따가 아사세를 부추긴 동인이라고 불교 기록들에는 나옵니다. 그리고 아사세가 원래 조금 생각이 있다가 저걸 해가지고 기폭제가 돼서 딱 해서 제껴버렸대. 그리고 그걸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밖에 나갔을 때샥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뭐 왕이 잡히는 좀 어떻게 보면 비극이지. 부처님의 이 제바달따 사건이 부처님에게 비극인 이유는 파승가도 있지만 파법륜승이라고 하는 논점도 있지만. 부처님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신실한 후원자였었던 빈비사라왕이 비극적으로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코살라우게 파사이왕은 그렇게 신심 있는 왕은 아니야. 약간 사짜, 그대? 그런데 빈비사라왕이 아들에 의해서 죽었어. 이게 불교사적으로는 엄청난 논점이 됩니다. 그러면 빈비사라왕이 쉽게 말해서 부처님을 후원한 그 공덕은 뭔가요? 라고 하는 게 되고, 또 아사세 왕이 나중에 또 불교 쪽으로 전향을 해가지고 또 엄청나게 후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사세를 공격하지도 못하겠고 빈비사라를 어떻게 할지도 못하겠고, 한쪽은 불교랑 안 친하면 너승 하면 되는데, 아 이거 미치겠네. 양쪽 다인데 아버지를 죽여버렸네 얘가. 그래서 나오는 게 방면에 주려고 했더니 아버지가 놀래서 자살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애매한 방식의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승단이 무자해 고민한 겁니다. 무자해 고민한 겁니다. 그리고 빈비사라왕은 부꾸로주에 태어나 있어. 부꾸로주. 내가 저런 양반들 어디 있는지 다 알잖아. 부꾸로주에 있는 또한 분의 대표적인 분, 빈두루 존자죠. 그래서 빈비사랑이랑 뭐 가끔 만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대목 중에서 구가리 얘기 오늘 조금, 그러니까 제바달따의 조력자들 이야기를 조금만 해드리고 요 상황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리키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 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DTM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가사제 안구울야 세전소골의 무주상구시복도 역구 역시 불가사장 수구리 보살라 능유소교주 수구리의 이웃나

우리의 소설시 경례지 사궁의 능남지 자처일체 세간천인 아수라경 공양여.

불은희 유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아종성례소득의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 약구유인 등문시경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바른 진리를 모르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지혜는 완성될 기약이 없다. 마음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며 선악을 초월하여 깨어있는 사람에게

그 어떤 두려움도 없다. 이 몸은 물 항아리처럼 깨지기 쉬운 줄 알고 이 마음은 성곽처럼 굳게 하고 지혜의 무기로 악마와 싸우라. 싸워 얻은 것을 지키면서 계속 정진하라.

지금은 아무리 고달프더라도 인간으로서 지고 가야 할 짐을 묵묵히 지고 가라. 그러면 마침내는 기쁘고 넉넉한 결과가 있으리니.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성 강설, 목종쌤의 성클래스, 목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조사선과 다른 수행 방법들의 비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상과 조사선 수행의 차이점. 두 번째, 초기불교와 조사선 수행의 차이점. 세 번째, 연불과 조사선 수행의 차이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우리들이 항상 하는 거 있죠. 조사선의 기본 특징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것은 나가 아니다. 네. 나의 몸은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마음은
1: 나가 아니다.
0: 나는
1: 내 것, 내 몸, 내 마음의 주인이다.
0: 나는
1: 진여자성이다.
0: 나는
1: 본래 성불이다.
0: 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미 성불했습니다. 나 없으신 분 없으시죠?
1: 네.
0: 다 나 있죠?
1: 네.
0: 누구 몸?
1: 내 몸.
0: 누구 마음?
1: 내 마음.
0: 누가 듣고?
1: 내가 듣고.
0: 누가 보고?
1: 내가 보고.
0: 누가 냄새 맡고?
1: 내가 냄새 맡고.
0: 누가 맛보고?
1: 내가 맛보고.
0: 누가 느끼고?
1: 내가 느끼고.
0: 누구의 기억?
1: 나의 기억.
0: 누구의 경험?
1: 나의 경험.
0: 누구 지식?
1: 나의 지식.
0: 누구의 집?
1: 나의 집.
0: 누구 가족?
1: 나의 가족.
0: 하루 종일 누구의 행위?
1: 나의 행위.
0: 하루 종일 누구의 마음?
1: 나의 마음.
0: 나 다 있죠?
1: 네.
0: 그러니까 나 다 있고 다 알잖아요. 이미 본래 성불이다. 그것이 주인이 나인 줄을 확실히 알면 본래 성불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를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명상과 조사선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명상과 조사선의 혹은 다른 수행과 조사선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냐 하면, 많은 분들이 조사선에 대한 선입견이나 오해도 있지만 다른 수행 방법들에 대해서 또 오해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명상의 특징을 볼까요? 명상의 특징은 첫째, 대상, 우리가 정한 대상들이라든지 혹은 감각, 혹은 호흡, 혹은 마음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알아차려서 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왜 알아차리려고 하냐면, 우리는 번뇌 망상이 끊임없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힘들죠. 살기가 어렵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대상이나 혹은 어떤 느낌의 감각이거나 혹은 호흡 명상이라서 호흡도 알아차립니다. 또 마음의 흐름을 보고 마음을 집중해서 알아차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집중을 하면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나 혹은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괴로운 마음이 일어났을 때 마음과 나를 동일시합니다. 중생들은 동일시하니까 괴로움이 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괴로움의 마음의 주인 누구죠?
1: 나.
0: 즐거움의 마음은 주인 누구예요?
1: 나.
0: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즐거운 마음을 이루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이제 중생들은 괴로운 나에서 즐거운 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의 주인을 동일시합니다. 동일시하니까 괴로운 마음이 오면 내가 괴롭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또 감각이 즐거운 감각과 괴로운 감각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감각과 좋아하는 감각이 있죠. 그런데 그 좋아하는 감각이 오면 내가 즐겁고요. 싫어하는 감각이 오면 내가 불편하죠. 그러니까 불편한 나에서 벗어나서 즐거운 나가 되고 싶어 합니다. 네. 이것이 명상의 모습, 중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그 감각을 알아차리고 비추어 보면 어떨까요? 분리가 됩니다. 주인과 감각이 분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자 손을 펴고 손을 이렇게 감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감각을 느끼는 그 자체가 나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내가 즐겁고요. 좋아하는 향기를 맡으면 내가 즐겁죠. 그런데 악취를 맡으면 어떨까요? 괴롭죠. 싫죠. 그런데 그 감각은 나가 아니거든요. 그 나가 아닌 즉 감각과 주인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손을 해보세요. 손을 들고 그냥 느낌만 느껴보세요. 느낌을 느끼면 아, 이 느낌이 느껴지는구나. 근데 느낌을 내가 알아차리고 바라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인인 나와 감각이 달라집니다. 분리가 되거든요. 그게 동일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동일시에서 벗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감각이나 대상이나 호흡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내게 괴로움을 주고 있었는데 불편함, 괴로움, 불만족이었는데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알아차리는 동안은 나가 아니고 그 감각이나 대상은 나가 아닌 내가 보고하는 대상이 돼버리거든요. 나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고통이나 마음의 스트레스나 이런 데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원래는 알아차림은 윗바사나라는 초기불교의 수행 방법이었습니다. 이 수행 방법을 통해서 초기불교에서는 본래 망상을 버리려고 했다면 명상은 이 본래 망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본래 망상으로부터 느끼는 우리들의 괴로움, 불편함, 어떤 건강의 해침 이런 것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만족감을 얻으려는 거죠. 이게 명상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래서 호흡은 이제 마음을 집중하려고 한 거고요. 마음은 이제 이 전체가 대상, 감각, 호흡이 다 결국은 내가 알아차리는 마음이거든요. 현대인들이 또 모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마음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나와 분리시켜서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서 편안하고 즐겁고 만족함을 얻으려고 한다. 이게 명상의 현대 우리가 하고 있는 명상들의 근본 모습입니다. 그럼 조사선하고 차이는 뭐냐? 조사선은 대상이 아니라 자성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자, 손을 다시 한번 해가지고 사살 이렇게 자극을 줘보세요. 그러면, 아, 내가 손을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려서 보는 것. 이것이 명상이라면, 자, 손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걸 누가 하는 거죠?
1: 네.
0: 손을 자극을 줘서 움직이는 것을 감각을 내가 보고 하는구나라고 나로 돌아옵니다. 즉 대상을 알아차리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보고 아는 알아차리는 주인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조사선입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대상과 나와 동일시에서 벗어나잖아요. 똑같이 감각이나 이런 대상으로부터 나로 돌아오게 됩니다. 명상은 대상과 감각과 호흡, 정해진 주제를 알아차려서 본래 망상이나 마음의 불편함이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고요. 조사선은 대상을 보고 대상이 주인의 자성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어차피 자성 그 주인인 자성과 주인과 대상의 동일시로부터 벗어나야 되거든요. 이게 조사선이다. 그런데 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요 명상을 하려고 하면 어떠한 일정한 주제를 정한 대상이나 감각이나 혹은 마음이나 혹은 호흡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의 대상에 집중을 하면 일상생활 하는데 장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애가 있죠. 내가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한 대상에 집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설거지를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설거지를 하면서 물에 내 물이 흐르는 것, 그 다음에

0: 닦이는 거 잘 닦였는지 이 모든 것을 내가 관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딱 집중하면 어떨까요? 다른 거 할 수 없잖아요. 또 호흡에 집중하면 우리는 뭐 항상 호흡을 하니까 호흡에 집중하면 괜찮을 것 같지만 내가 길을 가거나 누가 대화를 하거나 전화를 할 때 여러분 호흡을 감지합니까? 감지할 수 없잖아요. 호흡을 감지해서 집중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죠. 그래서 명상을 하려고 하면 일상을 떠나서 어떤 고요한 장소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상을 같이 하고 있으면 집중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알아차림해서 익숙해지면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몸의 걷기 명상을 해서 몸을 알아차림 익숙해지면 뛰어도 되고 앉아도 되고 다 되지만 과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상을 벗어나서 고요한 장소와 또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주인을 알아차리는 어떠냐? 조사서는 설거지 할 때 누가 하죠? 설거지 할 때 설거지에 집중하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럼 설거지에 집중하다 보면은 전화가 온 것은 망상과 가까운 거잖아요. 내가 지금 집중해서 방해가 됐잖아요. 여러분 명상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화가 띠리리 왔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이미 집중해서 벗어났잖아요. 그런데 설거지하는 주인 누구죠? 전화 벨이 울리는 걸 듣고 하는 주인 누구예요? 같죠. 또 내가 어떤 명상, 호흡 명상을 가만히 앉아서 하고 있는데 벼락을 문 여는 소리가 딱 났습니다. 그러면 내려놓고 글로 내 주의가 가잖아요. 명상이 흐트러졌죠. 집중이 깨졌다 이 말입니다. 알아차림이 흔들린 거예요. 그런데 주인으로 가면 어떠냐? 호흡을 관찰하는 주인 누구예요? 문소리 누가 들었죠? 나는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일체처 일체시에 일상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로의 공간이나 따로의 시간이나 집중이 필요 없다. 이게 차이가 생깁니다. 근데 결과는 똑같은 결과를 이 스트레스라든지 마음의 고통, 번뇌 망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동일하다. 자, 그 다음을 볼까요? 그러면 수행의 목적이 있습니다. 명상의 목적은 해탈 열반이 아닙니다. 지금 사는 동안에 보다 더 편안하고 보다 더 즐거운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색깔과 모양, 눈으로는, 귀로는 내가 좋아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요. 귀로는, 코로는 내가 좋아하는 향기를 맡고 싶어 하고요. 입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맛을 느끼고 싶어 하고요. 또 내가 좋아하는 감촉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감각을 준다고 여겨지는 대상들을 구하려 하죠. 그 대상을 돈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나가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돈 벌기가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1: 어렵습니다.
0: 에. 해탈 열반하는 것보다 돈 버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 해탈 열반 수행은 나 혼자 하면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시간 내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돈 버는 건 나 혼자 됩니까? 나 혼자 돈 못 봅니다. 내가 일해서 돈 벌려고 해도 일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합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조건이 있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 돈을 벌게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내가 좋아하는, 즉 내게 즐거움을 주고 좋아하는 감각을 준다 여겨지는 대상을 구비해서 그렇게 해서 행복을 얻는 방법은 어렵다, 힘들다, 무한 경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음에 어려움을 겪죠. 그 번뇌망상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결국에는 내가 즐거워하고 편안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0: 대상이 필요했고 대상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했고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능력이 필요했고 또 일하는 장소가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내가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만 얻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걸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게 수행의 원리입니다. 명상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상을 얻어서 편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집착했던 마음을 주인과 분리시킴으로 인해서 그곳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이게 명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편안함과 고요함, 더 나아가서는 명상이 발달하게 된 동기가 그 마음의 편안함이 곧 육신의 치유에도 된다는 겁니다. 몸의 질병에. 이게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의 혹은 불교의 수행의 방법을 현실에 적용을 해서 해탈 열반을 구하기보단 이 삶을 보다 편안하고 즐겁게, 즉 웰빙, 잘 살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 명상이다. 자, 그러면은 조사선 어떠냐? 지금 편안하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해탈 열반을 얻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시는 괴로움이 없고 다시는 불편함이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즐거움의 상태로 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조사선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 차이가 어떻게 생기느냐? 명상에서 구한 그런 편안하고 고요하고 심신의 안정은 한 번 얻으면 계속 지속될까요? 아니면은 바뀔까요?
1: 바뀝니다.
0: 변합니다. 지금 편한 마음이 편했다 그래서 내일도 편안하다는 보장 없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한 대상에 내가 옷을 사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집착이 생겨가지고 옷을 못 사가지고 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윗바사나 삼마타를 통해서 그래 그 옷 뭐 여름도 다 갔는데 꼭 필요해? 또 지금 있는 옷도 있잖아. 내가 잘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알아차려 보니까 꼭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럼 오늘 옷에 대해서는 편안함을 얻었는데 당장 저녁에 뭘 먹을까 하니까 또 고민할까요? 고민하지 않을까요? 그럼 고민하면 고민하는 대상을 다시 알아차리고 명상을 해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내가 무언가를 구할 때마다 구하는 대상과 조건을 명상을 통해서 알아차려줘야죠. 그냥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것이 하루 종일 지속이 되거나 모든 것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연습을 많이 하면 알아차리는 숙련이 되면 대상이 올 때마다 알아차리면 쉽게 동일시에서 벗어나긴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연습했다 그래서 오늘 한번 했다 그래서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갈 때마다 다시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인을 알아차리는 건 어떠냐? 예. 옷 사고 싶은 마음이 지금 누구예요? 자, 밥을 무엇을 먹을까라고 고민하는 주인 누구죠? 예. 항상 언제 어디서나 행위와 대상과 마음의 주인은 주인 나입니다. 그럼 나로 돌아가면은 옷을 타고 싶었던 스트레스를 그걸 명상을 통해서 해소한다 해서 그 주인 나로 돌아오면 목마른 것에 대해서 달라지느냐? 그렇지 않죠. 주인은 동일하잖아요. 단지 대상이 옷에서 물로 바뀌고 물에서 저녁으로 바뀐 거죠. 주인은 항상 동일하다. 그래서 예,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번 하면 알아차린 연습을 해서 자성을 알아차리면 그 자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니 항상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있거든요.

자, 다음은 초기 불교의 수행과 조사선 수행의 차이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초기 불교와 조사선은 수행의 방법만 다르지 근본적으로 해탈 열반이나 불교의 목적지는 같지 않는

부처님이 완전한 부처님이 되는 거에 과정에 방법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왜냐하면 애초에 목적지가 다르다. 비유를 들면 우리가 육상을 할 때 똑같은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100m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과 5000m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과 마라톤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스타트 라인에서는 똑같이 출발하지만 방법이 다릅니다. 100m를 뛰는 사람은 온 전심전력을 다해서 한 호반에 거기까지 뛰어가야 됩니다. 근데 5000m를 뛰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뛸 수 없습니다.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양은 비슷하죠. 같은 스타트 라인에 같이 달리기를 합니다. 그런데 목적에 맞게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5000m 뛰는 방식으로 마라톤을 뛰면 어떨까요? 중간에 지쳐서 갈 수 없습니다. 조사서는 가장 완전한 목적인 마라톤이라면 명상은 100m를 뛰는 것이고 초기 불교의 수행이나 다른 수행은 5000m나 1km 정도를 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모습이긴 하지만 목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니 가는 방법도 달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초기 불교와 조사선의 수행의 차이점. 초기 불교는 기본적인 수행 방법이 사념처입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신, 수, 심, 법. 신은 몸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는 느낌. 그 다음에 심은 마음. 법은 이제 대상들 밖에 외계. 이걸 말합니다. 자, 그 대상에 집중해서 알아차리는 겁니다. 왜 그럼 이렇게 알아차리냐? 몸을 나로 여기니까 생로병사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몸을 관찰하면, 알아차리고 관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몸과 주인이 관찰하는 자 분리가 된다 그랬죠. 동일시에서. 동일시에서 분리가 되니까, 어? 몸이 나가 아니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느낌을 알아차리는 이유는 느낌이 즐거움과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느낌을 가만히 알아차려도 관찰해 보니까 느낌과 주인이 다르잖아요. 주인을 알아서가 아니라 분리가 됩니다. 관찰하면.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다 칠판을 보세요. 그러면 칠판이 나는 아니죠. 나도 모르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보고 관찰하면. 그래서 느낌이 내가 아니므로 느낌 때문에 우리가 즐거움과 괴로움이 있다고 착각해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이 마음은 괴로운 마음과 즐거운 마음, 슬픈 마음과 기쁜 마음. 우리는 괴로운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이 과정이 몸이 꼭 필요한 거고요. 몸이 필요하니 몸을 나로 착각을 해서 몸을 구하게 됐고 구하니 태어나고 태어나니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생로병사와 생사윤회가 지속이 되죠. 그래서 마음을 관찰해 보면 마음도 마음의 주인과 분리가 됩니다. 고로 마음이 나가 아니면 알아차리게 되거든요. 즉 마음의 동일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 대상도 알아차리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신수신법이 나와 관계가 없으면 알게 되잖아요. 이것을 재행무상 재본무화를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켜보면 매 순간순간 변해가잖아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 변해가는데 잊지도 않은 것을 잊다라고 기억해서 집착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3년체에 대해 대상에 집중해서 알아차린다. 알아차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네. 대상에 대한 집착, 동일시에서 벗어난다. 벗어나면 어떠냐? 번뇌 망상으로부터 벗어나죠. 어떤 번뇌 망상? 몸을 나로 여겼던 그 번뇌 망상이 뭐죠? 생사윤회가 내가 있다. 생로병사가 내가다. 나에게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감각의 집착에서 벗어나니 괴로움과 즐거움이 감각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죠. 마음을 집중해서 알아차리고 되면 마음의 흐름이 나와 별개라는 걸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행무상 재본무화를 깨닫게 됩니다.

0: 자, 그런데 이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부처님 말씀하셨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상을 알아차릴 때 대상에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몸을 알아차리는데, 즉 걷기 명상을 해도 몸을 알아차리려고 하는데, 몸이 아니라 소리가 들리면, 내 소리에 관심이 가면 이미 명상의 주제, 즉 알아차림의 주제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집중을 해줘야만 합니다. 예. 그 집중하려니까 뭐가 필요하죠? 주위의 소란스러움, 즉 우리의 일상에 그러한 감각이 무수히 들어오는데 그 감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정처가 필요하다. 그 적정처가 뭐죠? 출과 수행하는 겁니다. 출과 수행했다 해서 다 적정처에 가는 건 아니죠. 예. 수행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고유한 적정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선정을 얻었습니다. 집중을 해서. 선정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알아차리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알아차리고 여러분도 다 알아차리잖아요. 중생도 다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리니까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 어떤 것이 향기가 냄새가 있는지 어떤 맛이 있는지 어떤 느낌이 있는지 매번 누가 알아차리나요? 내가 알아차리죠. 중생들은 알아차리지만 알아차린 대상을 쫓아가고요. 수행자는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대상이 나와 분리가 되니까 따라가지 않고 지켜보고 알아차리는 것에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선정입니다. 알아차림은 윗바산하고 그 알아차린 상태를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예, 이게 사마타거든요. 애써서 노력해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집중하기가, 즉 선정을 얻기가 어렵다. 알아차려서, 즉 윗바산을 통해서 알아차려서 그 다음의 단계인 그 알아차림의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정이거든요. 선정을 얻기가 쉽지 않다. 얻어도 유지하기가 어렵다. 왜? 선정 얻었다 그래서 그 선정이 하루 종일 지속될까요? 아닙니다. 금세 바뀝니다. 금세 망상이죠. 그래서 10분 선정이 어렵고 10분 얻었다 그래서 1시간이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오래 노력을 해야만 점점 늘어나거든요. 얻기도 어렵고 유지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유지하려면, 선정을 유지하려면 내가 몸을 알아차리고 있는데 다른 소리라든지 느낌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 몸을 알아차리면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이미 내가 몸을 지켜보고 있는데 소리가 들려서 소리를 알아차렸다는 건 이미 몸을 알아차림의 선정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맞죠?
1: 네.
0: 그래서 다른 경계가 오지 않도록 집중을 해줘야 되는 적정처가 필요하고 또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즉 다른 수행을 방해하는 외계 정보나 감각의 정보나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애써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번뇌망상은 장애가 됩니다. 집중의 장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번뇌망상을 버리고 집중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합니다. 그럼 조사선은 어떤 모습이냐? 신수신법을 보고 알아차리는데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주인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신수신법이 있는데 내가 신을 알아차리는데 수의 개념이 들어오면 초기불교의 수행에서는 망상이 되는 겁니다. 놓쳤잖아요. 마음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어떤 대상이나 경계가 오면 그걸 알아차렸다는 것은 마음의 흐름을 집중하는 걸 놓쳤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어떨까요? 신, 그 몸에 몸을 지켜보고 있는 주인 누구예요? 수, 느낌을 지켜보는 주인 누구죠? 심, 주인 누구예요? 대상을 보는 주인 누구죠? 네. 조사선은 신수심법 이외 모든 것도 주인은 누구예요? 나니까 망상이 아니라 오히려 수행에 도움이 역할을 한다. 초기불교는

0: 하나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하나 외에 나머지는 다 망상이 되고 수행을 방해하게 되는데, 조사서는 한 가지든 백 가지든 주인이 같으니까 대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주인은 동일하니 망상이 아니라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자성을 깨닫게 하는 알아차리는 도우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1: 네.
0: 예, 그래서 도움 역할을 하고, 그리고 요거는 단계별로 개별적으로 대상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근데 조사서는 어떠냐?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합니다. 굳이 하나를 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도 분리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일제초 일제시에 항상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주인만 돌아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통합적이다. 이것을 신수신법을 나눠놨다면 조사서는 통합적으로 한다. 예. 자, 그리고 조건이 이제 있습니다. 조건은 요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벗어나서 적정차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번뇌망상이나 외계 경계가 들어오면 내가 알아차림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사서는 어떠냐? 일상이 나의 행위고 나의 마음이니 항상 주인은 동일하잖아요. 일상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따로의 적정처라든지 따로의 조건이 필요 없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수행의 목적지는 해탈열반입니다. 똑같이. 왜 해탈열반이 되느냐? 신수신법이 무아이고 무상임을 알면 집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는 마음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신수신법의 대상들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게 괴로운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을 구하려 했고, 구하는 마음이 실천하려, 구하는 마음을 실천하려고 하면 몸이 필요하고, 그런데 몸이 필요하니까 몸을 집착해서 구하게 되고, 구하면 생로병사가 진행이 되고, 생로병사를 마치고 죽음에 이르면 몸이 필요한 다시 구하게 되고 생사윤회가 되죠.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의 목적이 해탈열반이므로 생로병사 생사 해탈의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인인 괴로운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을 구하는 마음을 버린 상태, 이게 열반이고 무심입니다. 자, 그 무심이 일어나서 해탈열반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해탈열반은 어떠냐? 무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심은 뭐죠? 구하는 마음이 사라진 상태라 그랬잖아요. 구하는 마음이 생기면 몸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또 필요하죠. 그러니까 무아와 무상을 통해서 나와 관계없음을 알게 되고 무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이 그들이 이제 초기 불교에서 하는 해탈 열반이고 아란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들은 항상 고요한 마음, 더 나아가서 무심에 머물기 위해서 무심을 구하게 됩니다. 얻어야만 되기 때문이에요. 또 문제는 뭐냐면, 자,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아란이 열반에 들면 중생을 제도할 수가 없습니다. 무심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유여열반이라 그래서 몸이 있으니 언어나 행위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줄 수는 있지만, 인멸하고 나면 그 무심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서 몸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내면 다시 생사윤회로 가야 되거든요. 안 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해탈 열반하고 인멸하고 나서 중생을 제도할 수가 없다. 자, 그럼 조사서는 어떠냐? 똑같이 해탈 열반을 구하는데 그 무심을 자성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자성으로 돌아가면 내가 구하는 마음을 애초에 없앨 필요가 없고, 자성은 항상 있거든요. 구하는 마음 누구 마음이죠? 구하는 마음에 없는 마음 누구 마음이에요? 욕심 누구 마음이에요? 자비함, 자비심 누구 마음이죠? 주인은 항상 같습니다. 그 주인이 바로 나이므로 어떠한 마음을 내든 구하는 마음을 내면 몸이 필요하잖아요. 그 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구 몸이에요? 전생에 누구 몸? 다음 생 누구 몸? 그러면은 몸을 구하든 몸을 구하지 않든 마음을 구하든

마음을 구하지 않던 주인은 누구죠? 나죠. 그러니까 생로병사 생사윤회 이고등락의 괴로운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을 구하는 마음, 그래서 구하는 마음인데 구하는 마음이 있든 없든 자성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마음이 사라지죠. 필요하지 않잖아요. 필요하지 않은데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나의 부모 형제들이 나도 몰랐을 때 내 몸과 내 마음을 나로 여겨서 생로병사 생사윤회 고통에 빠져 있었잖아요. 내가 깨닫고 나니까 나의 부모 형제, 나의 도반, 나에게 도움을 주는 은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들에게 가르침을 줘야죠. 그래서 몸을 구한다 해서 주인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나는 필요 없지만 그 가르침을 전해주기 위해서 몸을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구하는 마음을 통해서 환생을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살행이 가능하다. 보살행이. 초기 불교는 보살행을 할 수가 없다. 왜? 구조적으로 무심에 머물기 때문에. 자, 그래도 보살행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나중에 보살행이 완성이 되면 완성된 부처,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와 공덕이 완성된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아미타 부처님이나 이런 완성된 부처님이 된다. 보살행을 마치지 않고는 완성된 부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아라한은 부처가 될 수 없다. 만약 아라한이 완전한 부처가 되려고 하면, 즉 우리가 부처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생해탈 열반을 얻은 자 이런 말도 부처라 합니다. 그런데 대승에서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 불자들이 부처라는 것은 단순히 해탈 열반뿐만이 아니라 지혜와 공덕이 완성돼서 일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지니신 부처님을 말합니다. 그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자성을 깨닫고 자성을 깨달아야만 내가 언제 어디서나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되고 그 생사윤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중생을 제도를 해서 일체 중생을 다 완성시켜 놓은 것 부처님의 완성된 모습이거든요.

0: 이러한 좋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우리 불자님들께서 많이 ARS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060-800-700. 우리 또 다 함께 또 같이 한번 암송을 해야죠. 조사선의 그 근본 의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것은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몸은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마음은
1: 나가 아니다.
0: 나는
1: 내 것, 내 몸, 내 마음의 주인이다.
0: 나는
1: 진여 자성이다.
0: 나는
1: 본래 성물이다.
0: 네, 여러분 잘 아셨죠?
2: 네.
0: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 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념이 있고 배움이 있는 현자가 진리에 이르는 길을 분명히 보고 무리들 속에 있으면서 저들에게 맹종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야망과 미움과 분노를 잘 다스려간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올바른 구도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만약 마음을 본다고 말하면 마음은 원래 허망한 것이며 허망함이 헛개비와 같은 까닭에 볼 것이 없다.

방송포교 후원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문호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쭉그 생명편, 발생, 그 다음에 우리 세포가 어떻게 노화되는가 쭉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노화의 12가지 홀마크라고 합니다. 노화의 12가지 홀마크는 2013년에 그 세포생물학 분야, 특히 암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쭉 했는 어떤 하나의 연구 동향입니다. 전반적인. 우리가 늙는다 하면 세포 레벨에서 무슨 증거가 있느냐.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세포 레벨에서 늙어가는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팩터 9개를 2013년에 추출해냈어요.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노화의 홀마크 9개, 2013년에 9개를 선정했어요. 셀이라는 그 유명한 그 생물학 논문에 나온 겁니다. 셀지에 나온 논문인데, 아주 그 논문이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의 그 표준, 스탠다드를 할까? 늙음을 세포 레벨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이렇게 가이드한 거예요. 그러다가 2013년에서 10년 지난 2023년, 지금부터 3년 전이죠. 그 9개의 노화의 지문 같은 그 9개의 홀마크에서 3개를 더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류가 노화에 대해서 12개의 지문 같은 걸 갖게 된 겁니다. 그걸 홀마크라고 합니다. 자, 12가지 과학계에서, 생물학계에서 우리가 늙어간다는 그 세포 내부의 증거를 선정을 했어요. 그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홀마크가 뭐냐면, 게노믹 인스테빌리티. 게노믹 인스타 빌리티. 자, 뒤에 우리나라 말로 다 적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그 셀이란 저널에 난

논문에 나오는 게 어쨌든 영어로 다 통용됩니다. 어쩔 수 없이. Genomic instability.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텔로메어 어트릭션 텔레미어 어트릭션 이 조금 어려운다는데 예 어트릭션 세 번째가 뭐냐면 에피제네틱 올트레이션 예, 영어 단어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꼭 이런 게 이제 12가지가 있으니까, 네, 있습니다. 그 12가지를 이제 하나하나, 따져볼 겁니다. 첫 번째, genomic instability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게놈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 그 세포 속에 있는 DNA 총량이라 생각합니다. 그 DNA 자체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가장 중요한 팩터가 이 DNA 자체가 고장이 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합니다. 그래서 DNA, 우리가 흔히 통상 뭐 DNA 돌연변이라고 들어보셨죠? 돌연변이 말 그대로 돌연이 갑자기 뭐가 변화해버린 거예요. 아데닌 과노시트신 티민이 갑자기 바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돌연변이란 말보다 좀더그 정확한 말은 뭐냐면 DNA 데미지라 부릅니다. 그러면 DNA가 데미지, 손상을 당하는데 DNA가 하루에 얼마나 손상을 당하는가 수치로 가장 핵심 수치를 적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정도냐면 10에 5승 그리고 10만이 되죠. 10만 번 세포당 하루에 세포에 자,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지. 10만이란 숫자가 예, 10만이 아마 그 하루를 초로 나눠도 한그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여기, 자, 저 피부가 있어요. 저 어마어마한 세포가 있죠. 여기 있는 모든 세포들이 평균해서 하루에 요 세포마다 DNA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세포가 동일해요, DNA가. 우리 인간이라면. 그러면 그 DNA가 하루에 10만 번 정도 폭격을 당하는 겁니다. 끊어지거나 결실되거나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생겨요. 10만 번 세포당 하루에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죠. 뭐가? 게놈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네, 색깔이 좀 게놈이 불안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 이게 10에 5승 10만입니다. 이게 세포당 하루에 그럼 1년부터 365일 매일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생명체가 유지되는 거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genomic instability의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이게 뭐냐면 유전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DNA가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 내가 얘가 뭐냐 하면 디퓨리레이션 일단 그 다음에 디아미네이션 예. 자, DNA가 이렇게 있다면 DNA의 그 퓨린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퓨린기는 뭐냐면 DNA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DNA가 이렇게 이빨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빨처럼 돼 있는데 요 부위가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같으면 이 아데닌하고 구아닌을 부른 이름이 퓨린입니다. 이 퓨린에서 요 이빨이 이렇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예, 이게 몇번 일어나느냐? 디퓨리네이션이 이 아데닌, 구아닌을 특히 퓨린이라 부르는데 이게 몇번 일어나느냐? 이게 맥시멈 9만 번 정도 일어납니다. 세포당. 저 디아미네이션은 아민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NH2 아민기가 없어지는데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바뀌느냐 하면 시토신이 우라실 RNA의 경우 이렇게 바뀝니다.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자, 그 다음이 뭐냐면 퓨리네이션, 디아미네이션, 디퓨리네이션. 그러니까 퓨린기가 탈락하고 아민기가 탈락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에잇 옥소 구아닌이라는 요 현상인데, 요거는 뭐냐 하면 활성산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라디칼이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자, 그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게놈이 그 게놈의 인스타빌리티가 요렇게 하루에 10만 번 정도 DNA 상이 뮤테이션이 일어나요. 그럼 이걸 항상 수순해 줘야 되죠. 그 항상 수순해 주는 게 DNA 여기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싱글 스트랜드 브레이크, 그 다음에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는 DNA 이중 나선이 있다면 요 하나를 싱글 스트랜드라 부르거든요. 이게 브레이크 했다는 거 이렇게. 자,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는 뭐냐면 자, 이중 나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잘라져 버릴게요. 두 개가 잘라진 거. 자,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 싱글 스트랜드 브레이크. 예. 이렇게 되는 이건 특히 가장 심각한 게 싱글 스트랜드 브레이크는 이것도 어느 정도 일어나느냐 하면요. 거의 만개 오다로 일어나요. 만 개. 거의 5만 개 정도. 맥시멈. 와, 여러분 놀랍죠? DNA가 거무줄 같은데 세포 속에 있는 DNA가 한 가닥이 잘라지는 게 세포당 거의 한 5만 번 정도 일어나요. 맥시멈. 만 번에서 5만 번 정도 일어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 철로가 다두개다 끊어진 경우,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는 몇번 일어나느냐 하면 대략 10번에서 50번 일어나요. 근데 이건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 일어나면 완전 세포가 비상사태, 완전 비상사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너프하게 하루에 10만 번의 세포의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기적 같은 겁니다. 여러분, 더블 스탠드 브레이커는 이거 조금만 문제가 되면 이건 암으로 갈 수가 있어요. 세포 레벨에서.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세포 레벨에서 이만큼 그 문제점이 많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게노믹 인스타빌리티라 한다. 두 번째, 텔레미어 어트랙션은 뭐냐 하면 TTAGGG. 일단 기억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인간의 호모사피엔스의 DNA의 맨 끝부분에 TTAGG 이렇게 해갖고, 요 6개의 염기, 이게 DNA죠. 요게 몇번 반복되느냐 하면 수천 번 반복이 됩니다. 곱하기 3, 수천 번 반복이 됩니다. 그걸 뭐라 부르느냐 하면, 이걸 텔레미어라 부릅니다. 요게 텔레미어인데, 요게 텔레미어예요. 텔레미어가 뭐냐? 자, DNA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DNA가 쌍으로 이렇게 있으면, 요 끝부분이 바로 텔레미어예요. 그 끝부분을 풀어보면 맨 끝이 TTAGGG, 요런 패턴이 수천 번 반복돼요. 이게 동물 종마다 조금 다릅니다. 포유동물에 있어서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이렇게 정착이 됐고, 또 다른 생명체는 요게 있는데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요게 수천 번된게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게 세포가 하나에서 두 개로 분열할 때이 속에 있는 DNA도 같이 분열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도 DNA가 두 개가 생겨야 돼요.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걸 복제라 부릅니다. DNA가 리플리케이션 복제를 할때요 끝부분이 바로 TTAGG라 그랬잖아요. 요 서열이 한번 복제할 때마다 50개에서 200개 BP 베이스가 리플리케이션 복제할 때마다

복제할 때마다 이게 줄어들어요. 네. 이건 본질적으로 우리 생명체가, 동물들이 다세포 생명체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제한 사항입니다. 뭐냐면 DNA 가닥이 복제를 하면 할수록 예, 대략 맥시멈은 200 아데닌 요런 거. 요 이빨 200개 정도가 줄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복제를 무한대로 많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제가 몇 번 되는가? 그게 헤이플릭 리미트라 부릅니다. 이 연구한 학자 이름입니다. 헤이플릭이라는 학자가 어떤 생명체를 그 이렇게 마우스나 이런 거죠. 많은 실험했는데 그 세포가 분열하는 횟수가 제한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그 수정란에서 수정란 세포 하나잖아요. 그 수정란 세포가 분열해가 두 개, 네 개, 여덟 개, 열여섯 개, 삼십두 개 이렇게 돼 갖고 우리 몸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 N성으로 분열하는데 이 체세포들이 분열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몇 번이냐 하면 대략 40회에서 60회 사이에 까지만 예. 요렇게밖에 번역을 못 한다는 거야. 평생. 그걸 헤이플락 리미트라는데 그 왜 그러냐 하면 분열할 때마다 요 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이 줄어들면 단백질을 못 만들어요. 만들어도 위험해져. 불량품이 생겨요. 그래서 생명체가 이 우리 체세포들이 영원히 분열 무한대로 분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대략 한 50회 정도밖에 분열을 못 해요. 예, 그리고 분열을 멈춘 세포를 뭐라 그랬냐 하면 노화된 세포라 불러요. 그래서 이게 지금 노화의 홀마크인데 그게 12가지나 됩니다. 예.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예,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에피제네틱 올터레이션이란 말은 뭐냐면 텔레메어트릭스는 말단 소체 마모됐다는 말 아시죠?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말단 소체가 텔로란 말은 끝이란 말이에요. 메어란 말은 뭐냐 하면 그런 알갱이, 덩어리가 진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자로 말단에 있는 동글동글한 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TTAGGG가 수천 번 반복된 DNA의 끝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단 소체가 DNA가 그 딸 세포로 갈 때마다 분열 완전히 복제를 해야 되는데 복제할 때마다 줄어드는 걸 마모됐다. 줄어든다. 말단 소체 예, 마모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있는 거는 에피제네틱 올트레이션은 뭐냐면 후성적 변형. 예. 네. 그러니까 제네틱스란 말은 유전이란 말이고 에피제네틱스란 말은 DNA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그 DNA를 인출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이 복잡한 과정이 우리가 후천적으로 태어나고 나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엄청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그 DNA는 바뀌지 않아요. 부모로부터 받은 대략 60억 개 되는 그 DNA의 그거는 안 바뀌는데 뭐가 바뀔 수 있느냐 하면 DNA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확률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 발현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에피제네틱스라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피제네틱 올터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그 메틸화인데 그러니까 메틸화라는 건 CH3가 DNA에 붙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쪽에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이 있다면 요거 시토신에 CH3가 붙는 거예요. 시토신에. 그걸 부른 이름이 DNA 메틸화라 불러요. DNA 메틸화가 에피제네틱스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입니다. 그러면 이게 주로 어디에 붙느냐면 CPG섬이라고 있습니다. 뭐냐면 CPG섬 뭐냐면 이 DNA 상에 구아닌하고 시토신이
관인하고 또 신이 쫙

쫙 배열된 게 이게 몇 군데 있느냐 하면요. 거의 100만 곳 이상 이런 것이 섬처럼 존재해요. DNA상에. 뭐냐면 시토신, 구아닌, 시토신, 구아닌, 시토신, 구아닌만 쫙 있는 부위가 DNA상에 굉장히 많아요. 수백만 군데가 있어요. 그쪽에 메틸이 주로 붙어요. 그쪽에는 시토신에 메틸이 붙어요. 뭐 예를 들면 시토신에 붙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메틸이 붙는데 요거에 붙는데 그게 하이포, 많이 붙는 경우 혹은 하이포, 적게 붙는 경우가 있어요. 하이포 뭐냐? 메틸레이션.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간단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 엄청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줄게요. 이쪽에서부터 어떤 유전자가 있다 합시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여기 있는 유전자는 암 유전자라 합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쪽에 있는 DNA, 이게 DNA입니다. 이쪽에 있는 DNA를 단백질로 만들면 암이 일어나는 겁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쪽 앞에 있는 이 부분을 프리모터라고 그래요. 프로모터. 이 부분에 이제 전사 조절 인자가 갖다 붙어요. 조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전사 조절 이게 붙는데 여기에 만약에 이쪽 부위에 CH3가 붙어버리면 야들이 이게 많이 붙으면 CH3가 이 밑에 많이 붙으면 야가 작동을 못 해요. 그러면 이암 유전자가 안 만들어져요. 암 유전자가 안 만들어지면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이게 보통 40대, 그러니까 20살에서 40대까지 이제 별로 암이 별로 없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젊은 나이에 암은 60 넘어가면 많이 생기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젊은 나이 때는 암을 만드는 부위에 어쨌든 이 메틸하가 하이포, 많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저 근데 나이가 들면 이게 반대라 생각하시면 돼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암 유전자를 만드는 이쪽에 메틸하가 적게 되는 거예요. 하이포, 적게 되는 거예요. 적게 되니까 이쪽에서 암 유전자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어마어마히 중요하죠. 예. 네. 그래서 이 원리 하나만 제대로 아시면 왜 나이가 드는데 60대 넘어가면 암이 많이 나오고 10대에서 암은 거의 없잖아요. 그왜 그럴까요? 10대 유전자에서는 암을 만드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는 발현이 안 된다 그래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발현되는 부위에 시토신에 메틸기가 갖다 붙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갖다 붙어버린 거예요. 요거 붙어버린 거예요. 붙으면 발현이 안 돼요. 그걸 이제 에피제네틱 올트레이션이라는데 에피제네틱 올트레이션이 지금은 이제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그래서 이게 자연적으로 이 메틸리제이션 되는 과정이 바뀝니다. 용어만 좀 기억하세요. 제네틱 드리프트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이 메틸화되는 과정이 시간 따라 나이 따라 이게 서서히 바뀌어 가는 거예요. 에피제네틱 드리프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쭉쭉쭉쭉 바뀌어 가는 거예요. 에피제네틱 드리프트가 일어나면 그게 바로 우리가 늙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예. 이 메틸기가 갖다 붙는 경향이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확 바뀌는 것은 아닌데 점진적으로 뗏목처럼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걸 에피제네틱 드리프트라고. 그러면 만약에 60대 사람이 50대로 돌아가려면 50대 메틸화된 경향을 안다면 원리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쪽은 어디까지 발전하느냐 하면 이 과정을 아니까네 에피제네틱 리프로그래밍까지 갈수 있어요. 자, 이게 뭐 황당한 이야기가 다시 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포 내부에서. 그래서 간혹 그런 뉴스 보셨죠? 마우스 실험을 했는데 마우스 수명을 뭐30% 증가했는 게 나왔다든지 뭐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와요, 요즘. 아직 인간한테는 어려운데 마우스나 그 효모 이쪽은 실험이 많이 됐습니다. 지난 한 50년 사이에 효모는 그 술도 안 구는 거잖아요. 효모의 그 수명을 연장하는 실험은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다음 마우스 쪽도 꽤 진행이 됐습니다. 그쪽 이야기가 바로 에피제네틱 리프로그램이라는데 이게 밝혀지는 게 바로 뭐냐 하면 그 유명한 야마나카. 일본 학자 이름입니다. 야마나카 팩타라고 해서 그 중요한 4개의 유전자가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면 오 오티스 그 야마나카 팩터 네 개가 밝혀졌는데 그걸 적용을 하면 심지어 줄기세포로 바뀌어져요. 젊어진다는 거예요. 세포 레벨에서. 그때 하는 말이 에피제네틱 리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에피제네틱 올트레이션 후성적 변형. 거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 메틸라이제이션이 얼마나 되는가. 바로 DNA 메틸라이제이션이 후속 유전의 가장 핵심 개념이고 많이 되는 경우, 적게 되는 경우가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암 유전자 쪽은 에피제네틱 발현이 안 되면 좋잖아요. 그다음에 항암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암을 이기게 극복하는 P53 같은 유전자를 많이 만들어내면 돼요, 단백질로. 그러면 그걸 누가 조절해 주느냐? 바로 에피제네틱 올트레이션. CH3를 얼마나 붙여주는 겁니다. 갑자기 노화를, 자, 노화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최근의 연구 동향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몇 개일까요? 요거는 제가 이 방송에서 한두달 전인가 했어요. 했는데, 그때 잠깐 그 수치를 자막에 조금 고쳤는데, 저도 최근 그 자료를 다시 봤더니, 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을 구성, 대략 73kg, 73kg의 어른을 그 세포 개수를 다 조사를 했어요. 지금 우리 인간의 몸의 세포 개수가 몇 개냐 하는 거는 생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전에 뭐 20년 전이나 10년 전까지만 해도 대략 뭐 저도 방송할 때뭐 30조 개, 적혈구를 빼면 아마 30조 개다. 뭐 이렇게 옛날 책에 약간 그런 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엄밀하게 됐습니다. 논문이 나왔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하고 이스라엘 연구소가 밝혀낸 인간의 세포.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되죠. 대략 73kg 어른의 세포 개수는 얼마냐 하면요. 체세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세포. 토탈. 총 세포수. 몇 개냐 하면 36조개입니다. 아, 여러분 암기해 놓으세요. 그리고 우리 몸에 그대로 다 했을 때 세포 개수가 몇 개냐. 모든 세포 다다 카운트 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당연히 혈액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혈액 속에 적혈구 세포가 몇 개냐 하면, 적혈구 세포가 몇 개냐 하면 26조개예요. 이건 말로 오마이 사이언스예요. 놀랄 만한 일이요. 자, 이게 왜 놀랄 만한가 생각해 보세요. 적혈구라는 게 뭡니까? 우리 피 속에 있는 알갱이잖아요. 그게 우리 총세포보다 더 많은 거예요. 아니, 총세포의 한 80%가 적혈구 개수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 거죠. 사람을 이렇게 표시하면, 제가 이렇게 그림 자주 그리잖아요. 이렇게 표시하면, 팔다리가 있는데,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이 세포가 전부 다 세포로 나눠보세요. 이 전부 다 세포죠. 이 전부 다 세포로 개수로 보면 몇 개냐 하면 36조 개인데 그 속에 적혈구는 어떻게 되죠? 혈관을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보이? 이렇게 움직이는 적혈구 개수가 몇 개냐 하면 적혈구 개수가 26조 개라는 거예요. 보이? 진짜 좀 놀랐어요. 자, 이런 데이터 한번 알고 나면요. 거의 일주일이 그냥 눈이 바짝 떠요. 뭐냐면, 우리 동물, 인간의 몸을 보는 근본적 관점이 바뀌어버려요. 우리 몸의 80%가 뭐냐면 적혈구 개수라는 거예요. 어이. 나는 뼈가 있고, 살이 있고, 근육이 있으니까, 이 피부하고 근육, 뼈, 허파, 심장, 창자, 이거 구성하는 세포가 90%인 줄 알았던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카운트 해보면 가장 많은 세포가 적혈구라는 거예요. 80% 적혈구라. 총 36조개인데. 예.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걸 꼭 우리 시청자들한테 이건 알려줘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사실은 걸어 다니는 물주머니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뼈를 갖고 있고 근육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시점은 착각이에요. 실제적으로 양으로 따지면, 개수로 따지면 우리는 그러니까 뭐냐면 페트병에다가 고무 호스에다가 뭐냐면 빨간 굿을 쫙 담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걸어다니면 울렁울렁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적혈구입니다. 우리 혈액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동물들 다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요, 스펀지 아시잖아요. 우리 몸뚱어리만 스펀지 하면 쭉 짜면 물이 찍 나오잖아요. 70% 물이고 거기다가 그 물이 빨간 그 저 페인트 빨간 물이라 빨간 물로 돼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쭉 짜면 빨간 물이 찍 나오잖아요. 근데 혈액은 대략 5kg입니다. 5리터입니다. 혈액은 5리터라는 게 어른들 대부분 알려져 있고, 그러면 5리터라 해도 페트병 이만한 거 한 5개잖아요. 엄청난 양이에요. 자, 적혈구 26쪽의 무게가 얼마냐 하면 3kg입니다. 자, 이건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들어가기 전에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노화라는 걸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3kg이, 자, 이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적혈구의 무게가 3kg.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이렇게 가는 게 피잖아요. 혈액. 이게 자, 혈액이라 합시다. 혈액은, 저 혈액이 이렇게 있다면, 비커에 담으면, 피를 담으면, 여기 밑에 진하게 깔아놓은 게 있고, 여기 물이 이렇게 있어요. 위에 있는 거 액체 상태를 혈장, 들어보셨죠? 건강 진단받으면 혈장, 이게 혈구입니다. 이걸 두 개를 합쳐서 혈액이라 불러요. 그럼 혈구는 뭐냐면 바로 적혈구. 그 다음에 여러분 면역의 B세포, T세포, NK세포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적혈구만의 무게가 3kg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크로파지가 있어요. 자, 그럼 해줄게요. 어떻게 되냐면 야들. 마크로파지하고 이렇게 되는 야들을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게 백혈구입니다. 이 백혈구는, 백혈구가 바로 뭘 하느냐? 야들이 하는 걸 면역이라 부릅니다. 면역이고, 이 노화의 핵심이 바로 야들입니다. 적혈구보다도 가장 노화의 핵심이 대식세포, B세포, T세포, 내추럴 킬러세포, 이런 것들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쪽에 또 적어주겠습니다. 노화하면 반드시 뭘 기억하셔야 되느냐 하면, 적혈구도 중요한데 압도적으로 중요한 건 노화라 하면, 지금 오늘 이 강의의 핵심은 노화라 하면 바로 호중구, 그 다음에 적혈구는 빼버리고 B세포, T세포, NK세포, 그 다음에 대식세포, 요 야들이 바로 노화의 주범, 핵심입니다. 노화 이야기는 그 70, 80% 야들 중심으로 전개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얼마냐면, 호중구가 우리 몸에 얼마 있는가 하면, 이 논문에 나옵니다. 이게 7천억 개. 어깨입니다. 그 다음에 B세포, T세포, NK세포 다 합친 게 얼마냐 하면 8천억 개. 대식세포가 몇 개 있냐면 2천억 개. 근데 무게가 얼마 되느냐 하면요, 이게 200g. 이게 200g. 2,000억 개, 이게 얼마냐면, 대식세포는 굉장히 커요. 크기 때문에 개수는 2,500 개 아닌데, 무게가 얼마냐면 600g쯤 돼요. 자, 그럼 대식세포라고 들어보셨죠? 아메바 같은데, 박테리아 그냥 잡아먹는 겁니다. 예. 아메바처럼 어슬렁거리고 다닙니다. 혈관에 빠져나와갖고, 상처 부위로 막 이동합니다. 그럼 이 대식세포가, 몇 개 있다? 예, 대식세포가, 2,000억 개 있는데 전체 무게가 얼마냐면, 질량이 얼마냐면 600g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 공부할 때 이렇게 600g 페트병에다가 대식세포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저 포도 알갱이 막 이렇게 해놨는 거 본 적 있죠? 예, 그 저 포도 알갱이 속 같은 것만 해갖고 그 페트병 600g 같으면, 물 600g 같으면 이 정도 크잖아요. 그게 대식세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뭐냐면, 이러한 야들이 전체, 다시 말하면 적혈구를 빼고 면역세포가 얼마냐 하면 바로 1200g입니다. 1.2kg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면역 중심으로 우리 인체를 생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세포 개수가, 적혈구가 우리 몸 전체의 80%입니다. 개수로. 26조개입니다. 몸 전체는 36조개인데 그 80%가 적혈구고, 또 면역세포만 다 끄집어내면

1.2kg입니다. 이만한 페트병 한 3개쯤 됩니다. 1.2kg.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kg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그게, 다시 말하면, 그 1.2kg이 각각 영역에서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한 가지만 해드릴게요. 이 방송을 통해서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했어요. 유럽에서,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 장수에 관한 책이 나왔는데,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조선시대 사람이요. 몇백 년 전의 사람인데 몇 살까지 살았나면 100살 정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외국에서 장수를 연구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조선실록을 보고 너무 놀라워갖고 그 사람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조선시대도 우리 평균 수명이 한 40대 중반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일정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그 직업군이 70살 정도 됐고 그중에 몇 명은 100살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평균 수명이 40대였는데 100살까지 살았다는 거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왜 갑자기 200살 사는 사람이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정도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그 유명한 사람이야. 누구냐 하면 내시요. 내시. 환관이요. 조선시대 환관의 몇 명은 98살, 100살 무렵까지 살았어요. 근데 두 사람은 환관 직종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이 500년이잖아요. 그러면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을 수 있잖아. 한간이. 그걸 그쪽 직업군을 다 조사를 하면 찾아보세요. 평균 수명이 거의 70대, 60대 후반 막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이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론에 하면. 자, 왜 가능하느냐 하면 환간은 거세를 하잖아요. 예, 거세를 하기 때문에 생식기능이 이제 거의 이제 무력화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흉선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이거는 마우스 실험에서 벌써 드러나 있었던 겁니다. 마우스도 흔히 말해서 그 생식기를 제거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흉선이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흉선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또 어릴 때 요거 있어요. 노란 줄인데 이게 40대, 50대 되면 거의 90%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T세포. 지금 이야기는 이 T세포가 훈련받는 곳이 흉선입니다. 이거 하나만 알려주세요.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T세포입니다. 이 T세포가 훈련받는 곳이 바로 어디였냐 하면 타이머스 흉선입니다. 그래서 4시가 되면 환관이 되면 그 바로 생식기 작용을 억제하면 흉선이 오래 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우스나 다른 실험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쪽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마도 조선시대 그 환관들이 수명이 거의 90대 막 이렇게 되는 사람이 나오는 이유가 수명이 엄청 늘었잖아요. 수명이 거의 두 배 늘었잖아요. 바로 T세포가 늙어까지도 활동을 왕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화에 실제로 중요한 거는 이 T세포, NK세포, 특히 T세포입니다. 그 다음에 마크로파지, 이 대식세포.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12가지를 나열하지만은 특히 여러분들 T세포하고 대식세포 이쪽을 주목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늙고 병들어 죽는 거. 즉,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때 20대, 30대들은 감기처럼 지나가는데 70대, 80대들은 코로나19 걸리면 꽤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왜 그럴까요? 딱 하나입니다. 면역력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면역을 넘어서 갖고 사람이 얼마나 빨리 늙느냐, 노화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도 바로 이런 면역세포들입니다. 오케이? 자, 그 과정을 다 밝혀내는 게 사실은 이게 12가지입니다. 자,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개하는 걸 이 모든 과정이 이거하고 관계 있다. 항상 링크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 됐죠? 에피제네트까지 이야기했어요. 텔레미어트.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자, 네 번째가 뭐냐 하면 빨리 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 하면 홀마크에 지금 하는 게 바로 노화의 예. 네. 홀마크라 부릅니다. 예, 홀마크라 부르고 예. 이 네 번째가 뭐냐 하면 로스 오버 홀마크가 전체가 12개가 있는데 먼저 9개가 결정이 됐어요. 9개가 언제 결정됐나 하면 2013년에 셀이라는 저널에서 등장했어요. 셀지. 그 다음에 3개가 추가된 3개 플러스 3 해서 지금은 12개가 됐습니다. 노화의 마크가. 이게 언제냐 하면 2023년 이것도 셀지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지금 제가 12개를 지금 나열해서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노스 오버 프로테오스타시스
조금 영어가 어려

나누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말로 무슨 말이냐 하면, loss니까 손실이죠. 바로 이게 프로테오가 뭐냐면 단백질이란 말이요. 스타시스란 말이 뭐냐면 균형이란 말이요. 단백질의 균형이 뭐냐면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분해되는 이 레이트의 균형입니다. 그걸 손실이, loss,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loss of proteosis란 뭐냐면 단백질 생성하고 그 다음에 파괴에 이 균형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상실해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화라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됐죠? 그러니까 이 노화, 늙어간다는 게 세포 레벨에서 12가지인데 지금 네 번째가 뭐냐면 단백질을 생성하고 분해하는 레이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젊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간단히 잘 부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단백질을. 그럼 자, 그 관계되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그 관계되는 게, 요거만 기억하세요. UPS가 뭐냐면, 유비키틴, 그 다음에 프로테아솜, 시스템.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유비키틴이라는 거는, 단백질입니다. 요게, 자, 요, 요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단백질이 있다 합시다. 단백질이 이렇게 있으면, 노화된 단백질, 소각장으로 가야 돼요. 노화된 단백질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다가 유비키틴이라는 단백질을 붙여줘요, 이렇게. 유비키틴을 쭉 붙여줘요. 요 하나하나가 유비키틴이라는 단백질이요. 예. 이게 바로, 그러면, 이 노화된 단백질, 이 노화된 단백질을 소각장으로 보내요. 노화된 단백질을 파괴를 해야 돼요. 이 파괴하는 게 뭐냐면 그 파괴하는 것도 단백질 공장이 있어요. 파괴하는 단백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26S 프로테아섬이라 불러요. 그러면 이 단백질이 이 속에 들어가서 자, 그 그림을 그려주겠습니다. 자, 이런 걸잘 따르셔야 돼요. 자, 이 단백질이 이 안에 들어가 갖고 이 안에 들어갑니다. 빨간 걸 붙였는 이 단백질 들어가면 요서 다 분해돼 갖고 똔똔똔똔똔똔 해갖고 전부 다 아미노산으로 분해돼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분쇄하는 이 머신 이름이 이 분쇄하는 이 기계 이름이 이 분쇄하는 기계도 이것도 단백질입니다. 이것도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 이름이 프로테아솜이요. 프로테아솜. 이거 노벨상 받았습니다. 이거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만들어지는 과정은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럼 단백질 분해하는 머신, 분쇄기. 그 분쇄기이 이건데 그 시스템이 잘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야들이 원활히 안 된다는 거예요. 왜안 되느냐 하면 요거에 단백질을 분해할 단백질을 집어넣을 때 이게 막힌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막혀 있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UPS하고 함께 작동하는 게 뭐냐 하면 리소좀입니다. UPS 리소좀이 이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 축이 엑시스. 이 축이 올터레이션, 변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리소좀은 뭐냐면 단백질 요렇게 또이 소각장에 보내는 경우도 있고 단백질을 파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생성, 파괴가 중요한데 단백질을 일반적으로 파괴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거 뭐 어떤 안 좋은 불량 단백질이 있다 하면 이걸 이렇게 소포로 싸요. 싸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빨리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리소좀이라는 게 갖다 붙어요. 자, 요게 리소좀이요. 네, 리소좀 갖다 붙으면, 여기에는 굉장히 아주 산성 물질이 있어요. pH 4.5에서 5에 해당되는 강한 산성이요. 이 pH 이하기 때문에, 야가 강한 산성 물질을 팍 해갖고, 그냥 녹여버려요, 야를. 그럼 다 이게 분해가 돼요. 이렇게. 단백질, 예, 노화 단백질, 노화된 단백질이 분해돼요. 그래서 이걸 UPS 리소좀, 예, 이 시스템이 예,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언제? 세포가 나이가 들면 됐죠.

0: 야가 많이 나온다는 말은 좀 우리가 그 좀 세포 레벨에서 굶주리는 거예요. 좀 많이 먹어야 되겠다. 이거 자꾸 해주는데 정작 많이 먹으려고 하려면 그렇게 해주는 물질이 AMPK인데 야가 많이 안 나와요. 다시 말하면 뭐 욕망이 확 안 생긴다는 거예요. 먹는 과정에서 이건 뭐냐면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또 더 나가서 오동작을 해버리고 오동작보다 미토콘드리아가 파열될 수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폭발해버려요. 세포가 스스로 자살해버려요. 미토콘드리아가 잘못돼갖고 미토콘드리아 DNA가 바깥으로 나와버리면 세포가 전쟁이 일어난 상태가 되고 그 와중에 만들어지는 NLRP3라는 인플라소옴이 만들어지면 야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요 난장판을 만들어버려요. 구멍을 뚫어버려요, 세포에. 파이로톱시스라 부르고 염증성 세포가 죽는데 이럴 때는 질퍽하게 퍽 터져 죽는 거예요. 다시 해수를 못해요.
1: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른 친척들도 잘 방향 잡은 마음이 그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을 줄 수 없다.

선남자여 모든 공양 가운데는 법공양이 가장 으뜸이다.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과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양과 중생을 거두어주는 공양과 중생의 아픔을 대신 받는 공양과 착한 일을 하는 공양과 보살의 할 일을 버리지 않는 공양과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이 바로 그것이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소중한 나.
1: 우아한 행복.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항상 느끼는 게 제가 소나무를 이제 강의를 법문을 시작한 지 이제 3년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불자님들이 또 저희 프로그램을 사랑해 주시고 또 굉장히 많은 응원의 연락도 왔고요. 또 소나무에서 밝히고 싶다고 아주 그 믿기 힘들 정도로 그 아름다운 부처님의 가피가 담긴 소중한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게 아, 역시 불자의 가장 기본되는 덕목은 기도다. 예, 일단 기도가 가장 밑바탕이고 염불하고 뭐 사경을 하고 혹은 부처님한테 절을 하든 수많은 기도법이 있죠. 예,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것 같고 그 기도를 하는 아름다운 삶 위에서 우리가 또 복을 지어나가고 선업을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축해서 얘기하면 이제 업장 소멸.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내 업장을 소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업장을 소멸한 내 깨끗한 마음자리에다가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복을 심어야 되겠죠. 복과 선업과 공덕을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저도 새롭게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물론 제가 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지어낸 얘기는 아니죠. 다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우리 부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 중생이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도 내가 지은 업이고 내 앞에 펼쳐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이다. 이 업을 잘 닦아나가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업을 짓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배고픈 굶주림 귀신들의 세계, 악귀계에 떨어지는 업을 짓는 중생도 있고요. 어떤 중생들은 축생계에 떨어질 업을 짓는 중생도 있고요. 어떤 중생들은 아슈라계에 떨어지는 업을 짓는 중생도 있고요. 또 어떤 중생은 우리 지금 우리와 똑같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업을 짓는 중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하늘 세계 천상에 태어나는 업을 짓는 중생들도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업을 짓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지옥까지는 아니고 예 그냥 웃지요? 예? 자 그래서 이 수많은 우리가 지옥에서 천상 세계까지의 뭐 악업을 짓는 중생도 있고 선업을 짓는 중생도 있고 또

열심히 수행을 하면서 부처님이 되는, 부처가 되는 그런 공덕의 업을 짓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이 다 내가 지은 업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믿고 바라보고 고찰하고 그리고 관찰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업을 짓고 있는가를 항상 신중하게 자기 자신을 되새겨 봐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소나무 애청자라는 불자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부산에 살고 계시는 불자님이신데 부산에 살고 계시는 불자님께서 보살님께서 아주 그 소나무의 광팬이라고 하시면서 그 소나무를 보시면서 당신도 부처님의 소중한 가피 받은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하고 싶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너무나 믿기 힘들 정도로 아주 그런 아름다운 불보살님의 가피를 얻으신 이야기입니다. 그 보살님께서 지금 71살이라고 하세요. 71살이신데 뭐가 와예요? 71살. 네? 아 뭐가 와예요? 예? 아, 예, 예. 이런, 요새 이른이면 한참 때죠. 예, 요새 인생은 몇 살 때부터? 예, 60부터니까 이제 뭐 인생 나이 10살 정도 되신 거네. 71살이신 이제 보살님께 전화가 왔는데 요 보살님께서 당신이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힘들고 괴로우셨대요. 당신의 삶이 너무나 박복해가지고 젊었을 때부터 그 부처님에 의지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복을 많이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좋다는 절에는 다 다녀보고 좋다는 기도도 다 해보고 방생도 많이 하셨대요. 아무래도 부산 바닷가 근처에 있으니까 방생도 많이 하셨나 봅니다. 근데 부처님한테 많은 가피를 얻으셨는데 약 20년 전쯤에 일이랍니다. 당신이 남편이 계셨는데 남편이 뭔가 몸에 혈관에 잘못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다리를 하나 잘라야 됐대요. 다리 절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큰 병원에 가가지고 정밀검진도 받고 의사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더래요. 잘라야 된다. 사실 이제 안 자르고 나으면 좋잖아요. 또 의사가 방법이 없다, 더 위험해 줄 수 있다, 잘라야 된다 하면 또 자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남편 때문에 기도를 엄청 많이 했답니다. 기도를 엄청 많이 하고 특히 방생을 많이 하셨대요. 하도 방생이 좋다니까. 저도 아마 소나무에서 방생공덕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라 방생을 많이 하셨대요. 자라. 예, 설마 자라를 바다에다 풀어준 건 아니겠죠? 예, 자라는 민물자라. 예, 예. 근데 진짜 자라 방생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셨는데 누군가 이렇게 어디 한의원에 있는데 한의원에 한 약이 좋다고 권유를 하더래요. 근데 사람이 마음이 약해져 보면 좋다는 걸 쓰면 자꾸 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약 한 잔을 저었대요. 그래서 한약을 드셨는데 나으셨대요. 그래서 나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방송에 내보내야 된다고 진짜 약 먹고 나았냐고 나았대요. 의사는 잘라야 된다는데 이제 약 먹고 나왔으니까 당신도 이건 기적이다. 그래서 몇 년 후에 길에서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을 만나 뵀대요. 우연히 마주쳤는데 의사 선생님이 알아보시더래요. 그러니까 남편 어떻게 지내시냐고 다 나와서 멀쩡해요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의사 선생님도 막 당황해 하시더래요. 막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의사 선생님도 막 놀라워 하시더라고. 그게 나을 병이 아닌데 나을 병이 아닌데 이 보살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한약 일단 표면적인 거는 그 한약 먹고 나왔지만 사실 그 한약이 만병통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약이라는 것을 이제 빌미로 해가지고 부처님의 가피로 나은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두 번째 또 받으신 가피가 그 따님이 있었는데 따님이 그 15년 전쯤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으셨대요. 심장 이식을 받는데 그 심장 이식을 받을 때 굉장히 좀 어렵고 위험한 수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아이를 위해서 해줄 거는 기도밖에 없다 해가지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매일 금강경하고 천수경 읽어주고 관세음보살님을 하염없이 불렀답니다. 관세음보살 다 아시죠? 그래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0: 그러니까 매일같이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또 부르고. 사람은 무언가 간절함이 있을 때 더 염불에 정성이 들어가거든요. 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네. 네. 기도할 때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하세요? 네. 네. 표정 보니까 뭐 여하튼 뭔가 답답한 일이 있으면 뭔가 더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딸이 아주 힘든 수술을 하는데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그래서 이제 딸이 이식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수술을 바로 코앞에 뒀을 때 이제 집에 와가지고 집에서 또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 관세음보살 부르다 느낌이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눈을 떠보고 이렇게 봤더니 당신 집에 이렇게 큰 창문이 있대요. 밖에 훤히 보이는 큰 창문이 있는데 창문에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서 계시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환상을 보신 거예요. 환상을.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창밖에 서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웃으면서 쳐다보는 환상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노래가 창밖의 여자라고. 예, 창밖에 시대상 안 맞나요? 예, 창밖의 여자. 그래서 아, 뭐 아니면 말고요. 예, 예, 제 말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창밖에서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이제 쳐다보시고. 이렇게 웃고 있는 그 환상을 보고 자기 무릎에 딱 쳤대요. 아 수술 잘 되겠구나. 아 이거 뭔가 이게 신호를 주신 거다. 수술 잘 되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수술이 아주 잘 끝났답니다. 이제 이게 두 번째 가피 받은 거고요. 또 세 번째 가피 받으신 이야기가 아주 짠하더라고요. 요 따님이 이제 15년 전에 이식 수술을 받고 6년 전에 이제 임신을 하시게 됐대요. 이제 뒤늦게 결혼을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셔서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또 정밀검진을 받아야 되잖아요.
1: 네.
0: 이제 임신을 한 상태에서 요 보살님께서 아, 딸이 이제 이식 수술 받고 이제 아이까지 가졌는데 혹시 딸이나 아이가 잘못될까 봐 기도를 또 열심히 해줬대요. 이 엄마가 돼가지고 해줄 게 뭐가 있겠냐. 오로지 기도, 오직 기도. 그래서 지장 염불을 하셨대요. 이번에 지장보살 염불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하루에 지장보살을 만 번씩 부르셨대요. 지장보살을 만 번씩. 집에서 염불 만 번씩 안 하세요? 에이, 껍데기구나. 에이, 웃자고 한 말이고요. 보통 그래도 한 만 번. 이렇게 우리 주변에 보면 절에 다니시는 불자분들 중에서 직장 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막 5천 번씩 만 번씩 염불하신 분들 많아요. 예, 여러분들도 뭔가 인생에 큰 어떤 변화를 주려면 여러분들의 업장을 시원하게 소멸하려면 하루에 한 만 번 정도는 염불을 해야 됩니다. 예, 소리를 내든 안 내든 항상 그 개수기라고 있죠. 딱딱딱딱 하면 숫자 돌아가는 거. 항상 주머니에 놓고 하루에 만 번씩은 기도를 해주면 좋습니다. 직장 생활하느라 너무 바쁘시면 하루에 3,000번, 5,000번 이상씩은 짜투리 시간에라도 좀 해주세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만 번씩 지장보살을 염불을 했는데 지장보살 만 번씩 염불을 하시고 났을 때 한 아이가 임신하고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래요. 이제 딸아이가 6개월 정도 됐을 때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이유도 없이 병원에서 쇼크를 일으켰대요. 쇼크를 일으켜가지고 쓰러져 버리고 의식이 이렇게 잃어버린 거예요. 병원이 발칵 뒤집혔대요. 그렇잖아요. 그 심장 이식 받은 환자가 임신해서 그 검진 받으러 왔는데 쇼크로 쓰러져 버렸으니까 병원이 이제 난리가 났는데 이제 딸은 응급실에 누워 있고 의사 이제 심장 전문의와 그리고 산부인과 이제 의사분들이 너무 위험하다. 너무 위험하니까 아이를 이제 낙태를 하자. 아니면 산모도 아이도 다 위험할 수 있다. 그 이제 조심스럽게 권유를 하더래요. 어머니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미안한데 손주는 이제 포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너무 위험합니다 상태가.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둘 중에 하나는 확실히 살려야 되니까. 근데 그때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쌍둥이였대요. 또 하필이면 또 쌍둥이였어. 예. 뭐 하나도 부족해서 또 둘을. 그래서 쌍둥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 노보살님이 고민 하다가 딸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그냥 아이를 포기하자 하고 있는데 딸이 의식을 차렸대요. 근데 이제 딸한테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딸한테 야 의사들이 이렇다고 한다. 네 몸이 더 중요하지 않냐 했더니 딸이 하는 얘기가 엄마 나 죽어도 상관없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 이러더래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죠. 여자는

0: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예. 그래서 애 낳기 전에는 그 순딩순딩 하다가 애 낳고 나면 갑자기 아줌마 되면 무서워지잖아요. 어? 무서워지잖아요. 예. 예. 동감되세요? 예. 뭐 또. 예. 하여튼. 그러니까 엄마는 강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목숨이 코앞에 와서 애를 포기해야 된다 하면 고민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엄마 나는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요. 나 그냥 낳을래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딸이 그렇다는데 어떡해요? 노보쌤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매일 무엇을 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의지할 건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연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말 힘들고 답답할 때 뭐 하겠어요? 뭐 고수도? 라스베가스? 뭐 하겠어요? 뭐 술 마시고 뭐 그걸로 괴로움을 잊으려 하겠어요? 아니죠. 간절하게 연불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하염없이 지장보살을 불렀대요. 딸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주르륵 주르륵 흘리면서 눈물을 주르륵 주르륵 노래 가사 중에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아세요 그 노래? 예, 모르면 넘어갑시다. 예, 비도 주르륵 주르륵 눈물도 주르륵 주르륵 그리고 누구를 불렀다? 예, 지장보살. 아, 눈물만 주르륵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를 불렀다? 예, 그게 중요해요. 지장보살을 하염없이 불렀대요. 한 달에 만 번 이상씩, 아니 하루에 만 번 이상씩 매일매일 지장보살을 하염없이 불렀는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자기가 거친 바다 앞에 서 있는 꿈을 꿨대요. 앞에 막 파도가 막 그 바람에 막 폭풍의 파도가 심하게 몰아붙이는데 그 파도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지장보살 지장보살 염불하고 있을까 파도가 잠잠해지더래요. 파도가 잠잠해지더니 장면이 바꾸면서 자기 어디 마을회관에 딱 이렇게 서 있더랍니다. 근데 그 마을회관에 남자가 두 명이 서 있었는데 남자 두 명이 회색 옷을 입고 있더래요. 회색 옷을 입고 있는데 그 회색 옷을 입고 있는 그 지장보살 같아요? 예, 지장 예,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예, 지장보살? 회색 옷을 입은 남자 두 명이서 남자 한 명은 토끼를 안고 있고 남자 한 명은 닭을 안고 있더래요. 근데 아이가 뭐라고 했죠? 쌍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색 옷을 입은 남자 두 명에 한 명은 토끼를 안고 있고 한 명은 닭을 안고 있는데 그 딱 보는 순간 꿈속에서 자기 마음속으로 아 저분들이 쌍둥이를 지켜주시는구나 저분들이 쌍둥이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근데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그래서 느낌이 아 이것도 왠지 도와주시겠구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10개월 달이 다 찬 뒤에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는데 산모도 아이도 모두 건강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이게 부처님의 가피라고 너무나 소중한 가피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듣고 있는 저도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아 보살님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정말 기도하면 정말 가피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간절히 하신 거예요. 정성스럽게. 그러니까 뭐 백일기도 몇 번 하고 때려치운 게 아니라 정말 평생을 하신다는 마음으로. 근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보살님께서 당신이 살아오신 날이 너무나 박복하고 사는 게 힘들어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힘들고 괴로울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괴로울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더 간절히 하고 더 정성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 네.
0: 예, 이와 같이 기도는 일단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요 불자님께서 한 몇 개월 전에 일이었대요. 몇 개월 전에 거기 어디 부산에 있는 시장을 갔는데 시장에서 이렇게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시장 앞에서 환상을 하나 보셨대요. 뭐 환상을 자주 보셔. 예. 뭐 좋아하는 영화가 옛날에 황상특급이었나? 하여튼 이제 환상을 보셨는데 어떤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완전히 알몸으로 굶주리고 헐벗은 모습으로 아이가 저기서 이렇게 쪼그려 앉아있는 모습이 딱 보이더래요. 근데 그 모습이 가슴에 딱 박히시더래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모습이 사라졌는데 갑자기 눈물이 줄줄줄줄 새어나오더래요. 저 아이가 누구지? 저 아이가 누구지? 그 집에 가면서 버스에서도 막 눈물 흘리고 사람들 다 있는데도 그냥 눈물이 막 줄줄 새어나오더랍니다. 저 아이가 누구지? 저 아이가 누구지? 집에 와서도 저 아이가 누구지? 저 아이가 누군데 왜 이렇게 눈물이...

0: 눈물이 날까? 눈물이 날까? 이러고 있는데 계속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아미타불 관세모사 지장모사 염불하면서 저 아이가 누굴까? 누굴까? 그 화두가 되더래요. 누굴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가슴을 딱 쳤대요. 자기 전생이었대요. 딱 느낌이 딱 오더래요. 그래서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아, 내 전생에 저렇게 박복했구나. 전생에 저렇게 없이 살고 못 살아서 전생에도 내가 복을 많이 짓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어서 이번 생에도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에 내가 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확 올라오더랍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 이번 생에는 내가 이번 생에 힘들게 불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에는 내가 열심히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으면서 부처님 법을 닦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한테 아유 보살님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따님도 건강하길 바라고 그리고 몸에 병고가 많으면 방생을 많이 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방생도 좀 틈틈이 하셔라 했더니 야, 방생은 오래전부터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도 항상 이와 같이 열심히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이제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우리 화계사에 다니시는 젊은 불자님께서 겪으신 이야기입니다. 우리 화계사를 다니시는 젊은 불자님이 계시는데 요 불자님께서 원래 절에 열심히 안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1년 전, 2년 전쯤에 몸에 갑자기 좀 이렇게 몸에 병이 왔답니다. 너무나 죽을 듯이 아픈데 병명이 없더래요, 병명이. 그러니까 딱히 병원 가면 큰 이상은 없는데 진짜 몸이 죽을 듯이 아팠대요. 그러다가 하루는 아 이러다가 나 정말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여러분들도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혹시 아파 본 적 있으신가요? 있으셨어요? 어떻게 잘 극복하셨네요. 다행이시네요. 사람 몸 아픈 게 엄청 힘들거든요.
1: 네.
0: 그리고 보살님도 이러다 나 진짜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화계사까지 거짐을 안 보태서 딱 엎어지면 코 닿는대요. 이렇게 내가 한번 엎어져보라고 했어요. 집에서 엎어져봐. 코는 안 닿는다 내가 이랬는데 예, 스님 우리 집이 저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화계사하고 집이 엄청 가까워요. 근데 아무리 가까워도 인연이었으면 절에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절에 갔대요.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서 법당에서 부처님 앞에서 절을 올리고 하염없이 빌었대요. 제발 좀 안 아프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리고 절에 다니고 나서 병이 저절로 뚝 떨어졌대요. 저한테 직접 해준 얘기예요. 병이 저절로 뚝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절에 열심히 다니는데 왜 열심히 다니면 절에 병이 낫고 나서 절에 안 다니면 부처님 은혜에 배반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음에 진 빚이 있어가지고 그 절에 열심히 다닌대요. 그것도 참 신기하죠. 그래서 지금 화계사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이제 절에 오시는 그 젊은 불자님이 계시는데 이 젊은 불자님께서 어머님이 어느 날 몇 개월 전이죠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배 복부에 뭐가 이렇게 만지면 뭐가 잡히더래요. 혹 같은 게 이렇게 잡히더랍니다. 느낌이 안 좋죠. 나는 이렇게 만지면 나도 잡히는 게 있긴 있어요. 막 이렇게 많이 잡혀요. 예. 저는 이제 살 덩어리가 잡히는데 예. 그래도 이제 주변에서 살 많이 빠졌다고 예. 근데 어머님이 자꾸 안에서 혹이 잡히시더래요. 혹이 잡혀가지고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시래요. 예, 그 암이니까. 그 이제 집안 식구들도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집안 식구들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했으니까 또 이제 딸이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매일매일 절에 와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화계사 대적광전이라고 있거든요. 화계사 큰 법당 대적광전에 가가지고 하염없이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그 깨끗한 물 한 잔 올리고 부처님한테 하염없이 이제 기도를 올렸는데 보살님이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다가

관세음보살 부르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느낌이 좀 이상하더래요. 기도하다가 평소와 다른 기도하고 나면 항상 자기는 몸과 마음이 개운하고 마음이 편안한데 평소하고 전혀 다른 느낌이 들더랍니다. 뭐가 너무나 특별한 어떤 느낌이 확 올라오면서 기도를 마치고 또 앞에 있는 부처님을 바라봤는데 화계사 대적광전 옆에 가운데 이렇게 부처님 세 분이 계시고 옆에 또 보살님들이 이렇게 서 계시거든요. 그때 부처님 옆에 관세음보살님이 한 분 서 계세요. 근데 관세음보살님이 자기를 딱 보면서 웃으시더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환상을 본 거죠. 이제 환상 보는 사람들 많아. 예. 환상을 본 거죠. 관세음보살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자기한테 딱 말을 거시더래요. 딱 한마디. 괜찮다 이러시더래요. 괜찮다. 그러니까 그걸 딱 그걸 이제 그런 특별한 어떤 경험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되게 이렇게 든든한 느낌이 들더랍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따님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어머님이 세 가지의 그런 어떤 신기한 행운을 세 가지의 행운을 얻으셨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병원을 옮기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병원을 옮기게 되었는데 새 병원에 새로운 병원에 들어갈 때 자리가 꽉 차가지고 들어갈 데가 없었대요. 우리나라에 아픈 사람들 많은가 봐요. 가끔 우리 불자님들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그러면 가끔 문병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에 차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형 병원은 주차장이 몇 층씩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 놓을 데가 없으니까 야 도대체 우리나라 아픈 사람이 왜 이리 많은 거야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병원을 가야 되는데 가고자 하는 병원에 자리가 없더랍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신기하게 일이 잘 풀려서 자리가 금방 났대요. 그래서 그 새로운 병원에 자리에 금방 나가지고 입원을 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의사 선생님한테 수술을 빨리 받아야 되잖아요. 의사 선생님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수술을 빨리 하는 게 좋은데 하면서 수술 일정이 너무 많이 밀려 있더래요. 여튼 그런 와중에서 요 어머님이 수술 받기 바로 앞에 있는 분이 원래 10시간 수술을 받게 돼 있었대요. 그분도 아주 큰 수술을 받았나 봐요. 10시간 수술 받기로 돼 있었는데 사실 10시간 수술 받고 바로 수술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10시간 수술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5시간 만에 끝났대요, 수술이. 너무 수술이 빨리 잘 돼가지고. 그래서 어머니 수술 일정이 빨리 잡혀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세 번째 행운이에요. 분명히 상태가 안 좋다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다 마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의외로 열어보니까 너무 상태가 좋아가지고 수술이 잘 됐습니다 이러더래요. 수술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저도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고 근데 지금 나았다고 지금 수술이 잘 됐다고 해서 또 너무 방심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젊은 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 어머니도 저희 어머니도 지금 매일매일 기도하고 계시고 저도 매일 기도할 겁니다 하길래 제가 특별한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그 중국하고 대만에서 유행하던 방법인데 대비주라고 있어요. 대비주. 대비주가 천수경의 신묘장구 대다라니라고 있잖아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세 글자로 대비주라고 해요. 그래서 대자 대비한 관세음보살님의 에너지가 담겨져 있다 해서 대비주, 대자 대비한 주문이다 해서 대비주라고 하거든요. 근데 중국하고 대만에서 어떤 비방이 내려오냐면 대비수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다고요? 대비수. 예, 대비수. 그러니까 대자 대비 대비에다 물 숫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이 관세음보살 그림을 생각하면서 물을 깨끗한 물을 갖다 놓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있잖아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대비주를 세 번이나 다섯 번이나 일곱 번이나 스물한 번이나 사십구 번이나 백팔 번. 그러니까 많이 할수록 좋대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놓고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면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대비주를 열심히 외운 뒤에 그 물을 아픈 사람이 마실 때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면서 마시면 그게 특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걸로 병 고쳤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게 중국하고 대만에서 유행하던 대비주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비수. 그래서 그

부자님한테도 부처님한테 기도, 그러니까 깨끗한 물을 올려놓고 부처님한테 기도 올려서 그 물을 마시면 병자에게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해봐라. 뭐 이왕 해서 나오면 좋잖아요, 더. 그래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제 권유를 제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힘들고 답답하거나 일이 계속 꼬인다는 느낌이 든다거나 몸에 뭐 걷잡을 수 없는 어떤 병고가 생겨서 마음이 약해질 때에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놓아버리고 무엇을 열심히 해라? 예, 기도, 염불을 열심히 해라 라고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선배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배 스님께서 절대 자기 법명을 대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누군지는 어느 스님인지는 이제 법명을 말할 수는 없겠고요. 이상하게 다들 제 이야기 이름은 대지 말아주세요 이러더라고요. 뭐가 부끄러운가 봐요. 이분께서 지금 경기도에 있는 모 사찰에서 주지로 계세요. 그래서 아주 불심이 지극하신 스님이신데 이 스님이 행자 생활이라고 알죠? 네. 우리가 머리 깎고 출가하면 스님 되기 전까지 행자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행자 생활을 10년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9년, 10년을 하셨답니다. 행자 생활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사연인고 하니 이 스님께서 그 집안에 굉장히 사랑받는 아들이셨대요. 네.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자라오시다가 이분께서 이제 굉장히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평범하게 이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몸이 좀 이상하더랍니다. 몸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가보고 해봤더니 심장에 심장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정확히 심장병이 어떤 질환인지는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이 심장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에서 어떻게 손 쓸 틈이 없었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일상생활 하는데도 무리가 올 정도로 그 심장병이 굉장히 이제 악화된 상황에서 이제 직장 생활할 수도 없고 일상 생활에도 무리가 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언제 죽었지도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막 심장 부여잡고 뭐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에라 이거 모르겠다 다 내 업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마 불현이 있었나 봐요.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십니다. 머리를 깎고 산에 들어갔는데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셔서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몸에 병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승려로 출가는 못하고 행자 생활을 오래 하시게 되었대요. 그렇게 이제 행자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10년 가까이 스님이 되지 못하고 행자 생활만 하셨는데 이분께서 이제 행자 생활로 지내면서 그분의 어머니가 그분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을 했답니다.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 멀쩡했던 아들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심장병을 얻게 되고 그리고 멀쩡하게 직장 생활하고 잘 살던 아들이 머리 깎고 갑자기 산으로 절로 들어가 보니까 어머니 속이 얼마나 아마 타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아들 걱정에 잠 못 이루셨대요. 그러다 아들 때문에 병을 얻으셔 일찍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주변에 아들 걱정하시다가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저렇게 단명하셨나 보다. 그러니까 이 스님께서는 얼마나 속이 아프고 쓰렸겠습니까? 그 평소에 그냥 직장 생활 멀쩡히 잘하고 바깥에서 생활하다가 갑자기 심장병을 얻게 되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는데 왠지 자기 때문에 세상을 빨리 떠나신 것 같은 죄책감 같은 게 밀려오고 그런데 이분이 출가하시고 나서 매일 절을 하셨대요. 매일 이제 절을 하시면서 그래도 절에 있으면서 스님들께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다 내 전생의 업보다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과거 전생에서부터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나의 업보들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끊임없이 절을 올렸는데 하루에 1000배 가까이씩 하셨대요. 그래서 들리는 얘기가 거의 10년 동안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1000배씩 하셨대요. 그랬던 얘기가 있어요. 주변에서 같이 살았던 스님들이 매일 그냥 뭐 절에서 일 없을 때는 매일 절을 하고 매일 하루에 한 1000배씩 절을 했던 것 같다. 그렇게 매일매일 1000배씩 절을 하는데 여러분 100일 동안 1000배 한 것도 아니고 1000일 동안 1000배 한 것도 아니고
몇 년 동안? 10년. 10년을 매일 천 배씩 절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10년이 그렇게 지났을 때 심장병에 나아버렸대요. 그러니까 저절로 나아버렸대요. 지금 건강하세요.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손을 놓아버렸는데 이게 치료가 이게 참 너무 어려운 난치병이다 했던 병에 다 놓아버리고 다 포기하고 절에 가서 매일 절을 몇 번씩 해서 1,000번씩 해서 10년 만에 10년 지나니까 그냥 저절로 심장병이 나아버렸답니다. 그래서 정말 부처님 가피 받은 거죠. 그리고 10년 동안 행자 생활을 마치고 나서 정식으로 머리 깎고 스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절에서 열심히 수행하시고 공부하시면서 지금은 경기도에 있는 사찰에서 이제 주지소임을 보고 계시는데 저랑 또 친하게 화계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스님이 그 스님하고 도반이세요. 근데 같이 옆에 옛날부터 옆에서 지켜보면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옆으로 보나 딱 그냥 스님이라는 거예요. 절대 뭐 딴짓하는 것도 없고 오로지 매일 절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요새는 절을 안 한대요. 왜 절을 안 할까요? 변했나? 나이가 드니까 무릎이 아파가지고 무릎이 아파서 예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예, 젊을 때야 막 1,000배씩 그냥 내리 막 세리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이제 무릎이 아파가지고 예, 이제 절을 이제 좀 줄이시고 대신 요새 지장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으신대요. 지장경을. 그래서 저랑 그 화계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스님이 그 스님하고 이렇게 이제 한 방에서 같이 며칠 전에 한 방을 같이 쓴 적이 있었는데 사람 자고 있는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옆에서 혼자 막 지장경을 읽고 있더래요. 사람 자거나 말거나 막 지장경 읽고 있고. 그래서 아, 이거 뭔 민폐냐. 아니 법당 가서 읽든가. 예? 옆에서 막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지장. 그래서 그렇게 지장경을 열심히 읽으시는 모습을 다 보면서 아마도 자기 때문에 먼저 마음고생하다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좋은 곳에 태어나시라고 그렇게 이제 극락을 왕생을 발언하기 위해서 지장경을 읽으시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인생을 그냥 포기해 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자포자기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아무런 해답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내 인생을 놓아버리는 거는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그래 나 죽었다 생각하고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절을 하든 금강경을 독송하든 법화경을 사경하든 결국 모든 기도는 어디로 돌아간다? 하나로 돌아간다. 그래서 아까 부산에서 전화 오신 불자님 이야기하면서 딸이 이식수술 받을 때는 관세음보살 불렀는데 큰 창문에서 관세음보살님이 서 계시는 환상을 봤고 그 6년 전에 딸이 임신한 상태에서 그 몸에 무리가 와가지고 애를 낳니 못 낳니 하는 그럴 때는 무슨 기도하셨다고 했죠? 지장기도 했다. 글쎄 잊어먹었어요? 예, 지장기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부르든 지장보살 부르든 결국 효과는 하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불러야 더 효과가 있냐? 가끔 전화가 자주 와요. 스님, 제가 아들 위해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무슨 기도할까요? 라든가 스님 뭐저 아시는 뭐어저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누구를 부르든 한 분이라도 정성껏 간절하게 부르면 효과는 반드시 하나로 다 통하게 됩니다. 예, 아시겠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이 기도를 하고 부처님께 염불을 하고 부처님께 절을 올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가꾸어 나가는데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 불자라면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긴다. 누가 그래요? 스님, 살아가면서 자꾸 요새 자꾸 일이 자꾸 꼬여요.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일이 잘안 풀려요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때가 지금 기도할 때예요. 아, 내 업장이 내 전생에 지었던 빚이 왔나 보구나. 그 뭘로 풀어야겠어요? 빚 있으면 뭘로 풀어야겠어요? 기도. 그렇죠. 뜬금없이 대출? 뭐 이러시면 또 골치 아파요. 뭘또 빚을 졌는데 뭘또 빌려? 기도하고 염불하고. 스님, 저 너무

0: 지금 기도하고 또 복을 지었더니 저 일이 너무너무 잘 풀리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일이 잘 풀릴 때또뭐 해야 돼요? 그렇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린다고 쓰는 저뭐 할까요? 로또? 뭐 이래 버리면 아니 뭐일잘 풀린다고 로또 팔고 뭐 그런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다 자기의 선업이고 인연이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긴 대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생긴 대로 또더 열심히 업장 소멸을 위해서 염불하고 기도해라. 그게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 행복!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는 당치도 않는 평판을 열망할지도 모른다. 비구들 가운데에서 지배를, 처소에서의 권위를, 다른 집에서는 공경을 바란다. 제가자나 출가자 모두 오직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를. 무엇이든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들도 오직 나를 따르기를.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생각이다. 그의 욕망과 자만은 늘어만 간다.

비구가 바라 제목차에 머물러 규율에 맞는 몸가짐과 행위를 원만하게 갖추어 가벼운 죄를 보아도 두려운 마음을 내어 계를 받아 지니면 이것을 뛰어난 계학이라 한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기원전 18년부터 660년까지 존재한 한반도의 고대 국가 백제는요, 정말 많은 수수께끼로 둘러싸여 있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 역사 유적지구를 통해서 그 신비한 고대 국가 백제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는요, 공주시 부여군

유적과 부소산성 정림사지 능산리 고분군 나성, 익산의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 이렇게 8개 유적이 그 주인공입니다. 알려진 것처럼 공주와 부여는 백제의 수도였던 도시지요. 백제 첫 번째 수도는 어딘가요? 네, 오늘날 한강 유역인 위례였는데요. 고구려 장수왕의 그 남진 정책으로 이 개로왕이 전사하면서 한강을 내어주고 급히 도읍을 옮긴 곳이 당시 웅진이라 불렸던 공주입니다. 그리고 성왕 시절에 이르러서 삽이라 불렸던 오늘날 부여로 수도를 옮기게 되죠. 고대 국가의 수도를 살펴보면요, 도성, 무덤, 궁궐, 사찰, 이게 이제 필수적으로 구성이 되는데, 때문에 이 수도를 옮기는 천도시에는 이런 구성물들이 함께 이동하게 됩니다. 공주, 부여, 익산의 유적에서 이러한 흔적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익산 역시 백제의 수도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흥미로운 질문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유네스코는요, 백제 역사 유적 지구를 세계 유산으로 지정하면서 등재 기준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백제 역사 유적 지구의 고고학 유적과 건축물은 고대 왕국들의 상호 교류를 통해 완성된 백제 건축 기술의 발전과 불교 확산의 증거다. 이곳에 남아있는 유적들은 문화적 전성기를 구가했던 이 고대 백제 왕국의 후기 시대를 대표하는데요. 실제로 중국에서 도입된 뭐 도시계획 원칙, 건축 기술, 예술과 종교를 수용해서 이걸 다시 백제화했다는 증거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 세련된 이 백제 문화가 일본 및 동아시아로 전파되었다는 사실도 밝혀지고 있죠. 유적지에서 출토된 연대가 분명한 유물들을 통해 이 수도 이동에 따른 백제의 역사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불교 사찰, 성곽, 건축물을 통해서 정말 독특했던, 화려했던 이 백제 건축 기술을 고분과 석탑을 통해 백제의 그 탁월한 예술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를 통해 숨겨진 역사의 새로운 가치를 밝혀내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진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런 공안들을 들고 정지를 하셨는지 우리도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재밌습니다. 앞으로 저하고 하면 재밌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인 출정화 공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과 송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공안들은 선문염송의 이제 역대 큰 스님들의 송과 염을 이렇게 다 모아놨는데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들만 모은 것이 이 정도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선풍이 불었던가 공부 좀 되신 분에게 한마디씩 다 해놓은 것을 그중에서 또 추려가지고 모은 것이 이 정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향상구 공안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중요한 공안들만 모아서 이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선문염송은 진짜 그 화두의 바다입니다. 한국에서 나온 이 선오록 선문염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책이냐라고 하는 걸 알기 위해서 그 맛을 보는 차원에서 여인 출정화 공안은 웬만하면 전부 다 지금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아직 염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송 개송들이 이제 선의 그 시들이 선시들이 쭉 이어지는데 선시들을 보는 공부와 함께 한시도 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일화나 역대의 다른 그 시문이 나오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것들을 다 설명하면서 하니까 이렇게 시간이 좀 길게 걸리고 있어요. 하지만 다음부터는 여인 출정화 공안이 끝나고 나면 다음 공안부터는 중요한 염송들만 뽑아서 그래서 빨리빨리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이 선문 염송을 공부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설명을 쭉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인 출정화 공안 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선정에 들어있어요. 문수보살은 선정에서 나오게 할 수 없었고 망명보살이 탄지 한 번에 선정에서 나오게 했다.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애시당초 백천문수가 와도 선정에서 나오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이 망명초집보살이 선정에서 나오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그랬죠. 이게 이제 향상구 공안입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향상구와 향학구, 향상구가 있고 향학구가 있고요. 아주 난해한 공안이 있지만 또 보시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공안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안들이 중중무진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러 향상구가

해상구 공안을 뽑아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 지금 어렵게 일부러 어렵게 해서 공부하기가 힘들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죽이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현해상이라 그러거든요. 저 절벽에 절벽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아주 난해하고 어렵다는 생각을 내는 걸 현해상이라 그럽니다. 내가 이걸 한번 보고 났더니 도저히 못하겠다. 공부할 엄두가 안 난다. 애시당초 포기하는 거. 이게 이제 현해상이라 그러고요. 그러한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에베레스트 정상이 어떤 거냐?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는 것이지만 이것이 결코 여러분으로 하여금 공부를 중도집회해서 포기하게 만들려고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정말 지금까지 강의했는 분들이 잘 없고 난해하기 이루 말로 할 수 없다. 건드릴 수조차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이야기되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부로 불교 공부로 얘기하자면 교학이 다 끝이 나고 선 공부하는 사교 입선 교를 다 버리고 이제 선을 들어가서 그중에서도 참선 공부 중에 가장 난해한 부분이라고 하니까 불교 공부로 치면 뭐 박사 이상의 공부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확신하거든요. 대한민국은 수행하기 위해서 오는 공간이고 그다음에 한국인들은 그야말로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이다. 공부꾼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 한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틀림없이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조금 필로로기가 필요하다. 한자, 한문, 한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시작해서 공부를 하셔도 늦지 않다. 저와 같이 공부를 좀 해서 사전도 찾고 그다음에 한자 능력시험도 공부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들 각자 공부할 수 있는 옛날 영어 사전 찾아서 공부를 많이 하셨듯이 많이 보시다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것도 앞으로 쭉 몇 달 계속 해나가시다 보면 말이죠. 이것도 할만하네. 그리고 대충 선어의 패턴이 선사들이 말씀하신 패턴을 일반적인 패턴 처음에 충격 먹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이해가 간다. 막 부처님에게 이 황면 노자라고 늙은이라 그러고 뭐 고따마라 그러고 막 이렇게 막 이름을 막 불러 제끼고 말이죠. 한국인은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 이름도 씨도 잘 안 붙이잖아요. 굉장히 선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갑시다. 한국인에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 요소가 있었고 지금도 세상에는 화두라는 말을 그냥 평범한 일상으로 쓰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현해상 내지 말고 편안하게 해보시면 된다 말이죠. 그래서 향상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의 그 세간살이와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향악구를 알아야 향상구를 알고 향상구를 알면 향악구를 더 잘 알게 되고 일상생활에서 불법을 더 활발하게 쓰기 위해서 우리 가지고 있는 근본 자성자리를 활발하게 쓰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니까 마음을 다시 다잡고 편안하게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그 송이 나오는 부분들에서는 점점 더 다른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말들이 과연 어떤 이치를 드러내려고 했는가 어떤 진리의 한모퉁이를 드러내려고 했는가 그런 것들에 주목해서 또 송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천산여가 송하되 여자 신중 입정시에 이게 천산여 할 때 여자가 나여자의 마음심자 있죠? 잘 못 보신 글자일 텐데 잊을 여자입니다. 잊을 여자. 천산여 선사가 송하되 여자 신중의 입정시에 복두양각 괴쌍미로다 유래 화묘 요 경서언을 일조벽파 서혼기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미기 이래가지고 운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7원 절구입니다. 여자 몸으로 여자의 몸으로 입정시에 삼매에 들었을 때에 그러니까 여인이 선정에 들었을 때에 이 말이죠. 복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복두의 양 끈이
두 눈썹에 걸렸구나. 복두에 양 그 다리 각자를 썼는데 이 복두라는 것이 뭔지

한번 아셔야 될게 이건 잘 모르실 텐데 옛날 중국의 남북조 시대에 북조의 그 후주 북주라 그러기도 하고 후주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썼던 그 무제가 한무제 말고 후주의 무제가 만든 것인데 수건의 네 귀를 그 잡아서 이것이 이제 네 뿔이 나게 해가지고 여인들이 쓰게 했던 거랍니다. 이걸 복두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두건 두건에 저 여러분 요즘도 두건 쓰시잖아요. 패션으로도 쓰시고 하는데 그 양끈이 두 눈썹에 걸렸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여자가 졸고 있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건을 썼는데 양 끝에 두건의 그 뿔이 이제 축 내려와 가지고 양 눈썹에 걸렸다는 거는 이렇게 졸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제 졸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정에 든게 아니고 여자가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래라고 하는 거 원래 말이죠. 원래 화묘 고양이 그림을 그린 것은 고양이 그림을 그린 것은 요경서다. 쥐를 놀라게 하고자 함이었거늘 그림 그리려 고양이 그림 그려놓은 건 쥐를 놀라게 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일조에 하루아침에 벽파 엄지 손가락 벽자입니다. 엄지 손가락으로 깨부쉈다. 이건 이제 망명보살이 탄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엄지 손가락으로 깨부수니 쥐가 쥐서자 혼기로다. 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지러울 혼자잖아요. 그래서 어지러운 상태, 정신이 흐릿한 상태에서 속았구나, 속일 기자니까 속았구나. 사실 여인이 그 깊은 선정에 들어서 뭐 높은 그 경지에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이 고양이 그림 그려서 쥐 놀래키게 하듯이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탄지를 하니. 고양이 그림만 보고 겁먹고 놀라듯이 쥐가 놀라가지고 화들짝 깨어나듯이 그렇게 해서 쥐가 속았다 이렇게 이제 망명보살 탄지에 쥐가 속았다 여인이 속았다 지금 여기 이렇게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수가 뭐 못한 것도 아니고 망명이 위대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여자가 졸고 있다가 갑자기 때마침 망명의 탄지 한 번에 화들짝 놀라서 쥐가 고양이 그림 보고 놀라듯이 그래서 깨어났다. 지금 천사녀 선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재미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전체적인 이제 정확하게 종지는 모르신다 하더라도 이제 패턴을 아시게 된 거죠. 해석에 고착된 해석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 이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선사들의 말씀이 굉장히 아주 유연하고요. 굉장히 그 자유자재한 말씀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거기에 몸이 굳거나 생각이 굳거나 하지 않고 막 자유자재의 말들이 막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일단 선의 패턴이다. 선 스타일이다라고 하는 거를 좀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송을 한번 볼까요? 신문분선사의 송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문분선사 그러면 신문단분선사인데요. 이렇게 이제 좀 지금까지 이제 선사들이 이렇게 그 이름이 세 글자로 나오는데 보통 신문분선사 이러면 요 앞에 거를 빼고 그냥 이제 분선사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앞에는 법호고요. 요게 이제 법명이죠. 요게 이제 법명이고 처음에 출가해서 받았던 이름이고 이건 나중에 인가를 받고 아니면 자호하거나 했을 때 이제 법호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성철 스님이 계신다 하면 이제 뭐 퇴옹 성철 이렇게 쓰잖아요. 성철 스님 이렇게 써놓고 선문 염송에 만약에 썼다 그러면 퇴옹철 선사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철스님, 철스님 뭐 이렇게 하고 뭐 철수자 예전 어른 스님들 그렇게 부르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세 글자만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신문분선사도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선사들은 다 이름이 이렇게 지금 쓰는 겁니다. 법호는 두 글자 다 쓰고 법명은 뒤에 거한 글자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요 글자가
사실은 빗자도 있고 분자도

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 이름을 봤을 때이 B자가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꾸민다, 아름답게 꾸민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그 주역에는 비괘가 있어요. 비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하비괘인데요. 요게 산하비괘예요. 괘가, 그래서 여기 그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위에 이렇게 간이라고 하는 게 있고, 속에 이렇게 불이 들어 있어요. 위에는 산이고, 밑에는 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식을 해서 꾸미고 아름답게 하는데, 바깥으로 막 그렇게 함부로 꾸미는 게 아니라 산 밑에 아름다운 불이, 환한 불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그 굉장히 밝고 환한 좋은 기운을 막 드러내는 게 아니라 산 밑에 이렇게 잘 감추고 은은하게, 바깥에는 불빛을 잘못 보지만 은은하게 수식이 되어 있는 그런 괴로 굉장히 괜찮은 괴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비괘를 따서 이게 이름을, 스님 이름을 비로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비가 아니라 분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분이라고 하는 뜻을 어떤 형태로 분을 썼느냐 하면, 저 분자는 보통 나쁜 용으로 많이 쓰죠. 성낼 분자로 쓰잖아요. 성낼 분자로 쓰는데, 여기서는 말이죠. 성내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사전에 찾아보면 이 분자는 대야라 이렇게 했어요. 크다라는 뜻으로 쓰는 글자가 있어요. 여기는 크다라는 뜻으로 쓴 겁니다. 이게 담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만든 구담, 고타마 했을 때이 부처님을 뜻하는 의미로 많이 썼잖아요. 이게 클대자로서 발음이 이제 분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낼분, 꾸밀비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저게 크다라고 하는 분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신문분선사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신문분선사가 송하되 상가불치 연하루하니 야리 천면 총부지라 맥지 몽회 문 조규하고 방지 처뇨 이다시로다 그랬습니다. 짓자 알짓자와 떼시자가 이제 운자가 됐는데요. 산가 산집에 불치 두지 않았다. 연화루라고 하는 건 연꽃에 누설하다 할때 누자인데, 이제 그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연화루라고 하는 거는 저기 여산혜원선사라고 하는 중국의 계율로도 유명하고 뭐 정토학으로도 유명하고, 그다음에 이 스님이 제일 유명한 게그 뭡니까? 사문불견 왕자론. 그 사문불견 왕자론. 스님은 임금한테 절안한다. 그 정치적으로 아부하고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 군사부 일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얘기했던 분이 이 여산혜원선사거든요. 여산혜원선사가 시계를 만드셨나 봐요. 그래서 연꽃이 딱 있게 만들어 놓고 위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면 이제 시간을 알수 있도록 연꽃에 저 누수 물이 흘러가지고 시간 재는 걸로 만들어서 쓴게 이게 바로 연화루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계라고 뜻을 아시면 되겠죠. 산의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집에는 시계가 없어서 야리 밤에 천면 달첨자입니다. 달콤한 단잠을 자고 있어서 총부지로다 전혀 알지 못했구나. 산에 시계도 없고 어두컴컴한데 밤에 지금이 몇 시인지, 초저녁에 이미 어두컴컴해져가지고 아침까지 그냥 날이 밝기 전까지는 그냥 캄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계도 없고 뭐 불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냥 아주 깊은 단잠을 쿨쿨 잤구나. 누가요? 여인이. 여인이 선정에 든걸 산에 깊은 산 중에 시계도 없고 해가지고 막 잠을 잘 단잠을 자서 전혀 알지 못했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맥지 그러면 갑자기 몽회 꿈에서 돌아왔어요. 꿈에서 깨가지고 돌아온 거죠. 갑자기 꿈에서 깨서 돌아와가지고 문 조규하니 새가 그 소리치는 것을 들으니, 아침에 이제 새 짖는 소리에 갑자기 이제 정신이 들었나 봅니다. 그러면 새 짖는 소리에 정신이 돌아왔다 하니까 여기는

구유가 누구가 되겠어요? 망명보살이 되겠죠. 망명보살이 뭐 소리를 내가지고 갑자기 이제 꿈에서 깨어나서 돌아왔더니 방지처녀 이다시로다. 아, 이제 바야흐로 천효 날이 밝았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늘천차에 그 날이라는 뜻이 있다고요. 하루 뭐 이렇게 날 이게 뜻이 있잖아요. 하늘천만 있는 게 아니라 날이 밝아가지고 새벽 효자는 밝아가지고 날이 밝은 지 이다시로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음을 이제 비로소 알겠구나 이랬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뜻이 뭡니까? 문수보살이 깨울 때는 너무 깊은 밤이라 가지고 푹 그 단잠에 빠져 있을 때였고 망명보살이 깨울 때는 이제 이미 잠을 다 자고 깰 때가 됐어요. 깰 때가 됐는데 때마침 망명이 탄지를 해가지고 산에 이제 새들이 막 우지져서 충분히 잠을 자고 깰 때가 돼가지고 깼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망명이 뭐 위대하거나 문수가 모자라서가 아니고 잠자다가 이제 깰 때 돼가지고 때마침 그때 새 짖는 소리 아침에 새가 우는 소리를 듣고 깨어나듯이 망명의 탄지를 보고 그렇게 깨어났다. 지금 신문분선사는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들이 다들 재미있습니까? 아니면 전부 다 이상한 말들만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얘기들을 하는 이치들이 전부 다 근본 자리에 한 자리에서 왔다 이거죠. 우리가 격액구라고 하는데 격식 바깥에서 나온 말인데 솔직히 말하면 불교에 내외가 어디 있습니까? 경례가 어디 있고 격외가 어디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한 이치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하나의 이치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말들을 잘 이해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안팎, 그다음에 좋고 나쁜 거, 옳고 그른 거 이런 거에 집착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 지혜를 얻지 못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지혜가 높고 망명보살이 지혜가 못하다라고 하는 거에 집착하면 전혀 이제 이 공안은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 나온 말들은 그러한 내용들에 상관없이 그 자유자재로 이 그 송들을 펼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향상꾼은 단순하게 그거는 또 뭐 예를 들면 망명과 문수가 뭐 동일한 경지다 뭐 잘 났거나 못 났거나 그런 게 본래 없다 이러면 이제 알겠는데 그까지 이제 법신 변사인데 문수는 깨게 하지 못하고 어째서 망명이 선정해서 나오겠느냐 여기 이제 한 걸음 더 간 거죠. 그게 이제 향상꾼입니다. 기본 이치는 옳고 그르고 높고 낮고 좋고 싫고가 없다라고 하는 건 기본인데 여기 왜 이렇게 돼 있느냐라고는 한 걸음 더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순한 공이 아니라 더 깊은 선정을 요청한다는 것이죠. 그거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다음 구절들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박선사의 송입니다. 연피불척, 뭡니까? 이게 치자죠. 어리석을 치자. 치골이요. 소면영수 진권이로다. 황명구담 누두여 초초 10만 8천이로다. 이번 개송은 그 천자, 권자와 천자가 운자인데 여섯 글자로 됐죠. 육원시입니다. 육원시. 오원과 칠원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지만 육원도 이렇게 많이 썼다. 사륙 별려문 했을 때 네자 여섯자 네자 여섯자로 문장을 많이 썼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시를 여섯 글자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연피는 부드러운 가죽은입니다. 부드러운 연자라고 하는 건 아름다운 연자 이거 저기 그 여자아이들 이름에 많이 쓰죠. 그 예쁘다는 뜻으로 연자잖아요. 부드러운 가죽은 불척이라고 하는 건 척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자루척자인데요. 밑에 오디변이 있잖아요. 자루척자인데 여기는 이제 감쌌다는 거죠. 쌌다는 거예요. 치골이라고 하는 거는 어리석은 뼈잖아요. 어리석은 뼈를 감싸지 않고 소면 웃는 얼굴은 어찌매 이렇게 차라리 영 어찌 영 이렇게 쓰지요. 편안한 영자를 어찌 환한 주먹을 받을 수 있으리요. 소면이 이렇게 현토를 넣는다면 소면이가 되겠죠. 웃는 얼굴이 어찌 환한 주먹을 받을 수 있으리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뺏는다는 뜻이 주먹으로 환한 주먹을 받을 리는 없다 이 말입니다.
웃는 얼굴이

그다음에 이 겉에 얼굴이라든지 외모가 아주 예쁜 그런 가죽을 이제 외모죠. 예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안에 뼈는 되게 어리석은 뼈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겉과 속이 똑같지 완전히 다를 수 있겠어? 이 말이에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문수가 지혜가 있으면 바깥으로 지혜가 드러나고 망명이 모자라면 모자라는 것이지 지혜가 제일인 문수가 전혀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고 망명이 속에 아주 그 지혜가 있는데 바깥에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그러지는 않는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 개송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는 말들하고 굉장히 좀 다른 것이 뉘앙스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밑에 구절을 보면 황명구담이 누런 얼굴에 고타마가 부처님이죠. 부처님이 누두했다 그랬어요. 누두. 이 누두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이제 선에서 많이 나옵니다. 누두 불소라. 누두함이 적지 않다. 이렇게 나오는데 누두는 뭐냐면 부주의했다. 소홀했다. 이게 셀루자잖아요. 셀루자니까 이제 뭐 굉장히 그 볼품없고 치부가 드러났고 뭐안 좋은 쓸모없고 이런 내용 쓸때 이제 누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두자라고 하는 건 머무를 두자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부족함이 계속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게 직역인데 굉장히 볼품없고 소홀하고 허물이고 부주의한 거를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누런 얼굴에 고타마가 아주 볼품없구나 이 말이에요. 소홀함이요, 부주의함이요, 모자람이요, 이게 볼품없어. 서간호자가 볼품없구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초초라고 하는 초초는 저기 아직 뭘 아득하다는 뜻이잖아요. 까마득하다예요. 초초라고 하는 건. 까마득해서 10만 8천이다. 10만 8천리다. 까마득해서 누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자래도 한참 모자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모든 걸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문수보살은 지혜가 부족해서 깨어나게 할 수가 없고 망명 초집보살이 깨달아 여인을 선정해서 나오게 할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라 이러하게 만들어 놓은 모든 문제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뭔가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10만 8천리나 본질에서는 벗어났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처님 잘못이다예요. 부처님 잘못. 문수보살이 아름다운 가죽을 가지고 있다면 어리석은 뼈를 가질 수 없지. 망명이 진짜 그 겉과 속이 다 좋은 사람이라면 분노의 주먹을 받을 수는 없지. 둘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다양한 말하자면 정말 자유자재로 이제 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치자를 한자도 좀한 번씩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가 이게 그 삼독심 할 때, 탐진치 할 때, 여기 치자를 써요, 그죠? 이제 어리석을 치자잖아요. 어리석을 치자인데 우리가 이제 한문 공부할 때, 한자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잘못하는 경우가 모든 글자를 이제 회자로 푸는 그 잘못을 저지릅니다. 예를 들면 뭐 글자가 있으면 모든 글자가 이거 부수하고 이 글자하고 다 합쳐져서 생겨난 거다. 이렇게 하는데 회의자라고 하는 거는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 형성자입니다. 한자는 형성자가 훨씬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원래 있는 글자에 부수를 하나 붙이고 뒤에 거는 그냥 발음만 가져온 경우가 많아요. 발음만. 그래서 이 치자도 이게 이제 요렇게 들어가면 전부 병질부거든요. 병.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병. 그다음에 질병할 때 질, 뭐 이런 글자들 전부 다다 이제 이게 전부 다다 병질부잖아요. 그러니까 병에 걸린 거예요. 이것만 들어가면. 그래서 치자하고 같이 쓰는 것도 이 글자도 알찌자 쓰는 것도 이제 어리석을 치자로 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병질부인데 이게 원래는 여러분 이제 이거 아시죠? 코끼리 상자가 이게 코끼리 코입니다. 코끼리 코. 그러니까
코끼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원래 이렇게 써여지는 글자를 이렇게 위로 세운 겁니다. 눈목자도 원래는 눈이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앞으로 세운 겁니다. 이것도 사람이 아파서 누워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침상 위에 이렇게 다리 있는 침상 위에 거기다 지어볼까요? 침상 위에 사람이 이게 사람인 거 아시죠? 큰 대자는 사람이 이렇게 크게 딱 모습이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옆으로 봤을 때 사람 모습인데요.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예, 이렇게 누워 있는 이게 사람이 여기 누워 있는 거예요. 침상이 아파서 그리고 여기에 땀을 뻘뻘 흘리는 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아프다는 뜻이에요. 요거를 이렇게 바로 세워 가지고 요게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하고 같은 게 요렇게 쓰여 있는 것도 대부분 이거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감출장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감출장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요런 것도 여기서 다 같이 나왔는데 여기 아프다는 뜻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 글자는 아프다는 글자에다가 여기 이제 의심할 의자가 들어 있는데 요거는 소리가 나온 거고 요거는 형성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을 치자를 의심하는 병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의심하는 병이 그냥 아픈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뜬 내용인즉슨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몸의 질병보다는 약간 마음에 관련된 것들 보이지 않는 질병의 형태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알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것이 문제가 있는 질병 이렇게 생각하는데 회의자가 아니라 이거 형성자입니다. 예, 그래서 치나 지나 뭐 이렇게 발음상으로 발음을 가져왔고 전부 다 이제 이게 아픈 거죠. 아픈 거.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그 지난번 알려드린 앱이라든지 사전에 보면 핸드폰에 다 이러면 앱을 검색해서 다 보실 수 있다. 중국에서 나온 그 정리해 놓은 것들을 보면 글자 한자 한자를 다 저렇게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지금 여기에 그 자항박 선사는 그거죠. 문수고 망명이고. 누군 잘 낳고 누군 못 낳고가 아니고 문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문제가 있어. 지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또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하남 승선사가 송하대. 우리나라에도 저 하남 선사가 계셨는데요. 중국에도 하남 선사가 계셨습니다. 하남 승선사가 송하대 일색 충기 상원시에 그랬습니다. 일색 충기 상원시에 선파 염악 만지지로다. 선파 염악 글자가 좀 어렵죠. 선자라고 하는 거는 예쁘다는 거고요. 신선하다 할 때 선자잖아요. 파자는 꽃파자고 염이라고 하는 건 농염하다. 꽃이 흐드러져 이게 많이 핀 거. 그 악자는 말이죠. 꽃받침 악자예요. 꽃받침 악자. 선파 염악 만지지로다. 그다음에 도홍리백 장미자를 문착 동군 총부지로다 이랬습니다. 이분은 또 완전히 딴 말 해놨어요. 일색 하나의 빛깔 춘기 봄이 돌아왔다. 한 가닥 그 빛깔이 봄이 돌아오니 어디에 상원에 상원이라고 하는 거는 임금님 사시는 정원이에요. 제일 유명한 게 우리나라 같으면은 창덕궁의 후원요. 그 옛날엔 비원이라고 얘기했죠. 일본 사람들이 비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창덕궁 후원에 거기에 이제 규장각 자리 정조 임금이 신하들 데리고 같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과거 시험도 보고 했다는 주함루 있잖아요. 물도 이렇게 연못도 있고 거기가 이제 창덕궁의 후원이 되니까 이게 상원 정도 되겠습니다. 임금이 계시는 천자의 정원 궁궐의 정원이란 말이죠. 근데 그 최고 높은 경지를 뜻하겠죠. 한 가닥 봄 기운이 상원에 돌아오니 최고의 경지에 이제 봄이 왔다 이 말이죠. 정원에 봄이 왔는데 아주 예쁘고 고운 그 꽃이나 꽃받침이나 전부 아름다운 꽃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글자들입니다.

강한 지지로다. 가지가지가 가득가득이다. 이 말은 가지가지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은 꽃이 만발했구나 이 말입니다. 한가닥 봄 기운이 상원에 돌아오니 곱고 예쁜 꽃들이 가지마다 만발했네. 이제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자, 이제 여러분 지금 봄이죠. 봄이 꽃이 많이 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온 천지에 꽃이 만발했어요. 가지가지마다 막 꽃이 벚꽃도 터지고 매화도 터지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뭐 연산홍, 뭐 철쭉 막 꽃이 활발하게 막 터지고 있는데 그때에 복사꽃은 붉고 오약꽃은 희고 장미꽃은 붉은데 장미꽃이 붉은 이치를 말이죠. 이거 그대로죠. 있는 그대로 화음으로 말하면 사법계죠. 복숭아꽃은 붉고 오약꽃은 희고 그렇죠? 장미꽃은 붉고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문착 동군, 동군에게 물어봐도 동군은 옛날부터 초사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봄을 동군이라 그래요. 의인화해서.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동서남북으로 빗대가지고 이렇게 다 해놓은 거 아시죠? 동쪽이 봄입니다. 동군에게 물어봐도 총부지로다. 전혀 알지 못하는구나. 이거 뭔 소식입니까? 온 세상에 꽃이 펴서 색색들이 아름다운 꽃이 막 흐드러지게 폈는데 봄에게 물어보니 봄의 그 신령, 봄의 그 신, 봄신에게 물어보면 봄이 온지 몰라요. 그러면 뭡니까? 여기 무슨 뜻입니까? 완전하게 그 봄이 와도 봄이 온 줄 모른다는 것은 생각이 끊어진 세계. 생각이 끊어진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인이 선정에 들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봄이 와가지고 꽃이 펴서 온 천지에 꽃이 화들짝 피어 있는데 봄에게 물어보니까 봄이 왔는지 모르겠다는 소식은 문순이, 부처니, 중생이니 분별을 할 수 없다. 분별심 내지 마라 이 뜻이에요. 여기서는. 망명이니 문순이 누가 더 낫는지 물어보지 마라. 그게 물어봐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거 여기 총무지라는 부분은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알고 모르고의 세계가 끊어진 세계다. 알고 모르고가 끊어진 세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어요. 태평은 본시 장군치나 불어장군 견태평이로다. 태평성대는 본래 장군이 이룬 것이나 장군이 태평성대를 보는 것은 허락하지 않음이로다. 이런 멋진 선호록의 말씀이 있어요. 장군이 태평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장군은 태평을 볼 수가 없어요. 봄은 말이죠. 봄의 신들이 봄을 다 만들어냈겠죠. 꽃을 피웠죠. 그러나 봄의 동구는, 봄의 신령은 봄을 보지 못해요. 봄을 알지 못해요. 생각이 끊어진 세계입니다. 분별심이 완전히 끊어진 세계. 문수가 낫니, 망명이 못하니, 서가세존이 이미 지혜로 알고 있었니, 여인의 선정이 어느 정도니, 분별하지 마라. 각자 각자가 자기 꽃을 피운 거다. 각자 각자가 자기 꽃을 피운 거다. 여기 이런 걸 볼 때, 여기에 개송은 그런 의미가 있죠. 만해스님 시조에 그런 거 있습니다. 꽃이 봄이라면 비바람도 봄일러라. 여러분, 봄 생각하면 꽃만 생각하죠. 근데 유독 봄이 되면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와가지고 봄꽃을 다 떨어뜨립니다. 꽃이 봄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관념이죠. 집착이죠. 꽃이 봄이라면 비바람이 봄이듯이 여기에서도 누가 지혜가 더 낫느니 못하느니 이런 거 따지지 마라. 이렇게 지금 개송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봄의 신령에게 봄을 물어도 봄은 알지 못한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아들, 딸을 낳았는데 아들, 딸을 다 모른다. 그렇듯이 이 선의 오록도는 이렇게 다양한 말씀들로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여인 출정화를 볼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막 이렇게 알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서 막 답을 나도 한마디 해보겠다 하시다가 염송도를 쭉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송도를 보니까 하나하나 내용들에 크기에 또 다른 새로운 진리와 우리가 알고 있는 팔만대장경의 중요한 그런 그 진여의 세계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송들 하나하나를 보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재미난 여정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 내가 공부를 더 노력을 해서 하면 이러한 고인들의 자취, 옛 성현들, 그 다음에 공부 많이 하신 선지식 도인 스님들의 경지를 우리가 한번 맛볼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그렇게 좀 공부를 좀 더 향상의 세계로 나가서 향상일로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 그것이 이 선문점성을 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송을 마치고 염으로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여러분 상쾌함이 있습니까? 어렵기만 합니까? 점점 계속 좀 열심히 한번 봅시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아, 나도 한마디 하겠는데 저 정도면. 나도 그냥 이제 나도 이제 석가세존 뭐 문순이 뭐 조산이 30방맹시 다 때리고 다녀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선의 활발발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게 다 근데 법에 어긋나면 안 되겠죠. 이치에 맞아야 되는 것이죠. 본연고사 송은 이런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대승의 사람이 금강경 설하는 것을 들으면 마음이 열려 깨치고 안다. 그러므로 본성이 스스로 반야의 지혜를 지니어 스스로 지혜를 비추어 보아 문자를 빌리지 않음을 알라.

일방적으로 결정한 자신의 입장에 서서 자기 자신을 뛰어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끝없이 말싸움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 모든 편견을 버린다면 그 누구도 그에게 말싸움을 걸지 않을 것이다.

0: 괜찮은 척 하루를 보내고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오래전 우리와 같은 질문을 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26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쩌면 지금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방향을 찾고 있는 당신에게 시타르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드라마 붓다.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

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원과 동참 바랍니다. 깊은 시간의 결이 켜켜이 쌓인 전통. 그 안에 담긴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복과 지혜를 온전히 담아내고자 했던 수행의 정수, 불복장. 고려시대부터 7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이 의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조용히 전해져 왔습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불상. 그러나 그것은 아직 형상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비로소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중심에 불복장의 의식이 있습니다. 부처님 몸속, 보이지 않는 공간에 사리와 곡식, 보석과 거울을 담은 후령통을 봉안하고 경전을 함께 모시는 일.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염원을 함께 담아내는 정교하고도 깊은 수행의 과정입니다. 체계적으로 정립된 의례와 상징,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진 전승의 힘은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복장과 점안의식으로 완성되는 한국의 불복장 작법은 중국, 일본과는 또 다른 독창적인 전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형상을 넘어 신앙의 대상으로, 사람들의 발원과 믿음이 깃든 불상은 의례를 통해 부처님의 복과 지혜의 성품을 얻고 비로소 성상으로 거듭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담긴 진심, 그 깊은 정신을 이어가는 일. 불복장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져야 할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0: 저는 오늘 사찰에 온 게 맞나 싶습니다. 와.
1: 모든 건 조화거든요. 적절하게 보합관계.
2: 와, 너무 맛있습니다.
3: 아, 천지이시지 않으면 이 요리를 하실 수가 없겠구나라는.
1: 대중이 반가워하지 않는 음식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2: 맞습니다.
1: 밥으로 남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편안하게 주는 것이 큰 공덕이란 걸 알게 됐죠, 어려서부터. 궁금하시면 와주세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그렇게 보냐?
1: 하늘.
0: 하늘? 하늘은 왜?
1: 어제 부처님께 기도했거든. 하늘에서 과자가 눈처럼 내리게 해달라고.
2: 아이고,
0: 하루 종일 기다려봐라. 과자가 내리나.
1: 그럴 일은 없겠지.
0: 빙고.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하늘에서 사불상이 뚝 떨어진 문경 대승사다.
1: 대승사?
0: 대승사는 신라에 불교가 공인되고 60년 후에 창건된 천년 고찰이야. 전란과 화재에도 국보급 불교 문화를 지켜온 곳이지. 그리고 엄격한 수행 가풍을 이어온 명실상부한 참선 도량이기도 하고.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대승.

0: 진평황 때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커다란 바위가 지금의 사불산 위로 떨어졌습니다.
1: 저거 봤어? 하늘에서 바위가 떨어진 거.
2: 아, 그러게. 이산일이 아닌 듯하니 당장 가서 확인해보자고.
0: 떨어진 바위는 3미터나 되는 높이에 사면에는 모두 부처님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1: 부처님이 네 분이나 계시니 이게 웬일이래?
2: 내 말이 분명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려 오신 걸 거야.
0: 사불상의 이야기는 신라 전체로 퍼져나갔고 진평왕의 귀에도 들어가게 됐죠.
2: 분명 부처님께서 신라 부흥을 위해 내려오신 거다. 내가 여기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당장 행차를 준비하라. 참으로 진귀한 불상이다. 당장 이 사불상을 지킬 절을 지어라. 그리고 이 산의 이름은 사불산으로 바꾸거라.
0: 그렇게 사불상을 지킬 사찰이 지어졌는데 바로 대승사였죠. 진평왕은 대승사와 사불상을 지킬 스님을 뽑기 위해 스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2: 여기 묘법 연화경에 능통한 스님 계시오?
3: 아, 제가 법화경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2: 그럼 스님께서 대승사의 주지가 되어 사불상을 보살펴 주시오.
3: 네.
0: 그렇게 대승사의 주지 스님은 사불상을 정성껏 보살피다 입적하게 됐는데, 스님의 무덤엔 죽어서도 불심을 전하려는 스님의 마음처럼 연꽃이 피어났답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사불상을 찾는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많았었대.
4: 당연하지. 부처님 네 분을 한꺼번에 보는 건데. 맞아.
0: 근데 부처님은 대승사 목각탱에 더 많이 계시지.
4: 목각탱?
0: 목각 아미타열의 설법상. 이번 전설의 주인공이지. 자, 그럼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보자고. 고고!

0: 철종 13년인 1862년 대승사는 큰 불로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1: 유서 깊은 사찰이 이리 죄가 되다니.
2: 아이, 이제 어쩌죠?
1: 어쩌긴 어째. 힘을 모아 다시 저를 일으켜야지.
0: 스님들은 직접 자제를 나르며

0: 스님, 폐차를 찾아가 불상을 모셔오죠.
1: 그래, 그게 좋겠구나.
2: 대승사 스님들은 폐찰이 된 영주 부석사로가 후불 목각탱을 떼어 대승사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 사세를 되찾은 부석사의 스님들이 대승사를 찾아왔죠.
3: 저 후불 목각탱은 저희 부석사 겁니다. 그러니 돌려주시지요.
1: 저희가 후불 목각탱 대신 부석사 조사당 수리비용 250냥을 대면 어떻겠습니까?
3: 조사당 수리비용이라. 좋소, 그렇게 합시다.
1: 고맙습니다. 대신 약속 문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2: 그렇게 약속 문서인 완의를 작성하였고, 완의는 대승사 목각 불택 및 관계 문서라는 이름으로 보물이 되었고, 대승사의 목각 아미타열의 설법상은 한국 목각탱의 모본이 된다 하여 국보로 지정되었답니다. 너 팥죽 먹었지?
4: 안 먹었는데?
2: 입에 팥죽 묻었거든.
4: 들켰네.
2: 치사하게 자기만 먹고.
4: 너무 조금밖에 없어서. 아, 미안.
2: 난상이 있었음 혼내줬을 텐데 말이야.
4: 무슨 난상?
2: 있어, 고산사 난상. 좋아,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제천 고산사로 가야겠다.
4: 고산사?
2: 와룡산 정상에 있는 고산사는 신라 헌강왕 때 도선국사에 의해 창건된 나한도량이야. 한국전쟁 때 사찰 일부가 불에 타 주요 유물들이 사라졌는데 1956년 다시 재건되고 대대적으로 복원되며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제천 고산사로 고고! 고산사엔 16 나한상이 있었는데 공덕이 많은 성자임에도 나한들은 장난을 좋아해 종종 잘못을 장난으로 꾸짖었죠.
5: 내가 마을에서 팥죽 먹은 건 안 들키겠지?
6: 큰 스님 밥하라 했더니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냐?
5: 그게 장작을 가지러 산에 다녀왔는데요?
6: 이놈, 산에도 팥죽이 있다더냐?
5: 그걸 어떻게?
6: 봐라, 난상 입에서 팥죽이 흘러내리는 거.
2: 이런 장난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한상을 찾아왔는데 아랫마을에 사는 여인 역시 매일 나한상을 찾아 기도를 드렸습니다.
7: 부디 제게도 아이를 점지해 주십시오.
2: 하지만 나한상을 못마땅하게 여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여인의 남편이었죠.
8: 너 그 돌덩이에 절을 하고 왔다 그 말이지?
7: 돌덩이가 아니고 나한님이라니까요.
8: 나한님 좋아하래. 그런다고 아이가 생길 것 같아? 안 되겠어. 내 이놈의 나한들을 부숴버려야지.
7: 그만둬요. 그러다 벌받아요.
2: 여인의 남편은 고산사로와 나한상을 도끼로 부셔버렸습니다.
8: 벌을 받긴 뭘 받아. 그냥 돌덩인데.
2: 몇 년 후 여인은 아이 둘을 낳았는데 안타깝게도 둘 모두 앞을 보지 못했죠.
8: 미안하오. 그때 내가 나한상을 부수지 않았다면 우리 아이들도 멀쩡했을 텐데.
2: 그 후 고산사의 나한상은 전란으로 아홉 구가 훼손되고 한 구는 홀연히 사라져 여섯 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은 여섯 구는 열 구의 나한상을 대신한 외벽 탱화와 함께 고산사 응진전에 모셔지게 되었습니다.

0: 있었답니다.
1: 사라졌다는 난상 말이야. 어디로 갔을까?
0: 글쎄, 어디선가 중생을 제도하고 있지 않을까?
1: 그렇겠지? 동해번 쪽, 서해번 쪽 바쁘게 다니면서.
0: 맞아, 고산사엔 그런 분이 또 계시지.
1: 그게 누군데?
0: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
1: 경순왕이 왜 바쁜데?
0: 궁금하지? 그럼 바로 다음 절따라 전설 따라 떠나보자고. 고고!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은 고려 왕건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자식들과도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2: 나는 와룡산 고산사에 머물려 한다.
3: 저희는 월악산으로 가 기거할 절을 찾아보겠습니다.
2: 미안하구나, 너희를 이렇게 보내서.
3: 우리 걱정은 마십시오. 신라를 되찾을 때까지 꼭 건강하세요.
2: 다시 볼 수 있겠지.
0: 경순왕은 고산사에 머물며 8년 동안 망국의 한을 달래고 마의 태자와 덕주공주를 그리워했죠.
2: 태자는 잘 있다던가.
4: 예, 미륵사에서 머물고 계신답니다.
2: 그래, 덕주공주는 어떻던가?
4: 덕주사에서 마애부를 조성하며 지내신답니다.
2: 그 아이들을 잠깐이라도 봐야겠다. 당장 말을 준비하라.
0: 경순왕은 와룡산에서 월악산까지 하루는 덕주공주를 만나러, 하루는 마의 태자를 만나러 말을 타고 달렸습니다.
2: 태자야, 잘 지냈느냐?
3: 네, 아버님. 아버님도 잘 계시죠?
2: 아, 난 잘 지낸다. 내일 또 올 테니 몸 조심하거라.
0: 그 후 경순왕이 말을 타고 달린 곳에는 심하령, 경순왕이 머문 와룡산은 부모산, 월악산은 자식산이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1: 야, 너 혼자 뭐 먹어?
0: 칡 먹는다.
1: 칡? 맛있어?
0: 자, 먹어보던지.
1: 뭐야, 맛없잖아.
0: 칡 맛을 모르는 걸 보니 꼬마네.
1: 나 꼬마 아니거든. 됐고, 빨랑 가지.
0: 어디?
1: 어디긴 어디야. 절 따라 전설 따라지.
0: 좋아.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정선 정암사다.
1: 정암사?
0: 응. 정암사는 세속의 티끌이 끊어져 정결하다는 뜻인데,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작율사가 창건한 사찰이야. 그리고 진신사리를 봉안한 국내 유일의 수만호 탑을 보유해 우리나라 5대 정멸보궁으로 꼽히는 유서 깊은 사찰이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정선정암사로 고고! 신라 자작율사는 말년이 되자 제자들과 함께 강릉의 수다사를 창건하고 주석했죠.
5: 고요하니 좋구나.
3: 또 떠나시는 건 아니시겠죠?
5: 내 나이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번 생을 마무리해야지.
0: 그런데 며칠 후 한 스님이 급히 수다사를 찾아왔습니다.
3: 늦은 시간이지만 문수보살의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5: 뭐, 어떤 말입니까?
3: 문수보살께서 태백산 갈반지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5: 갈반지라.
0: 이튿날 자작율사는 제자들과 함께 문수보살을 만나기 위해 갈반지로 향했습니다.
5: 이보시오, 말 좀 물읍시다.
6: 예, 스님.
5: 여기 태백산에 갈반지라는 곳이 있다던데 어딘지 아시오?
6: 갈반지요? 갈반지라는 곳은 없는데?
3: 아, 아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5: 그러게. 갈반지, 갈반지. 맞아, 그거야. 서두르자, 해지기 전에. 아,
3: 갈반지를 찾으신 겁니까?
5: 아, 분명 근처에 칡넝쿨이 있을 테니 그걸 찾아라.
3: 칡넝쿨이요?
5: 칡갈, 소반반, 땅지. 갈반지는 칡이 소반처럼 엉켜있는 곳이다.
3: 아, 네. 저기요. 저기 칡넝쿨이 있습니다.
0: 하지만 그곳엔 뱀 10마리가 똬리를 뜬 채 엉켜있었죠.
3: 아, 어쩌죠? 뱀이 저렇게 엉켜있으니 다가갈 수도 없고.
5: 무슨 한이 그리 많아. 서로를 못 놀고.
3: 다른 곳을 찾아볼까요?
5: 아니다. 모두 화엄경을 독송해. 뱀들을 제도하자.
0: 그렇게 화엄경을 독송하자 구렁이들은 똬리를 풀고 모두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자작율사의 꿈에 뱀들이 나타났죠.
7: 스님, 저희는 전생에 스님이었는데 수행을 게을리하고 시주물을 낭비해 뱀으로 태어나는 과보를 받았습니다. 부디 스님께서 저희가 해탈할 수 있도록 법을 뱉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누워있던 자리에 금은 모아갈 수 있... 그것으로 잘 지어주십시오.
0: 자작율사는 7일 동안 설법을 베풀었고 뱀들은 모두 해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칡나무 밑에서 금은보화를 꺼내 성남원을 창건했죠. 바로 그 절이 지금의 정암사인데 자작율사는 정암사에서 말년을 보내며 입적하게 되었답니다.
1: 그럼 자작율사의 마지막 사찰이 정암사인 거네?
0: 오, 맞아. 그래서 정암사엔 자작율사의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있어. 이 수만호탑 같은.
1: 우와, 엄청 크다.
0: 당연하지. 높이가 자그마치 9미터인데.
1: 근데 이 수만호탑에도 자작율사의 이야기가 담겼단 거지?
0: 어, 궁금하지? 그럼 이번엔 수만호탑 이야기로 절 따라 전설 따라 고고! 자작율사가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6: 저기, 혹시 자작율사신가요?
5: 아, 그렇소만. 누구신지?
6: 저는 용왕의 신하인데 용왕께서 자작율사를 뵙자 하십니다.
5: 아이, 나를요? 용왕께서 저를 무슨 일로?
8: 제가 드릴 선물이 있어 모셨습니다.
5: 선물이요?
8: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실 재료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면 어디든 탑을 세워 진신사리를 모실 수 있을 겁니다.
5: 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걸 가져갈 방법이 없으니...
8: 그거라면 걱정 마시오.
0: 용왕은 도력을 발휘해 진신사리를 모실 재료들을 울진 앞바다까지 옮겨주었죠.
5: 바다는 건너왔는데 이제 이걸 어찌 가져오노? 이보시오.
9: 예, 스님. 무슨 일이십니까?
5: 혹시 그 달구지를 빌려줄 수 있겠소?
9: 그럼요. 얼마든지 쓰십시오.
0: 그렇게 자작율사는 달구지에 진신사리를 모실 재료들을 싣고 정암사에 도착했습니다.
3: 이게 다 무엇입니까?
5: 진신사리를 모실 재료들이다. 그러니 어서 탑을 지어 모시도록 하자.
0: 그렇게 자장율사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할 탑을 짓고 물을 따라온 옥돌탑이다 하여 수만호탑이라 이름 지었답니다.

너무 근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생기거나 일어나거나 나타난 것들은 모두 무너지는 법이니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무리 무너지지 않게 하려 해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안녕하세요. 문강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아침 저녁 향과 등불 부처님 전 올리옵고 삼보절에 귀하여 공경 예배하옵나니 우리나라 태평하고 온갖 재앙 소멸되며 온 세계 평화롭고 부처님 법 이루어지다.

아니하고 우리 본사 세존처럼 용맹하신 듯 세우고 비로자나 혈애같이 큰 깨달음 이룬 뒤에 문소사리 보살처럼 깊고 밝은 근지해와 보현보살 본을 받아 크고 넓은 행원으로

같이 전수 천안관음 보살 32억 몸을 놔둬 시방 3세 넓은 세계 두루 돌아다니면서 모든 중생 제도하여 열반도에 들게 할제

이루어지고 선망부모 재형숙 백왕생 극락하옵시며 살아계신 은사 육친 수명장수하옵시고 온 법계의 혼고 혼삼도고에 벗어나며 산문도량 정숙하여 근심 걱정 없어지고 도량 내외 대소재앙 영원토록 소멸되며 토지 철룡 신장님들 삼보님을 호지하고 산신국사 호법신은 상서정기 드높이며 일체 중생 모두 함께 전덕에 태어나고 세세

지난 세상 내가 지은 모든 악업은 화 잘 내고 욕심 많고 어리석은 탓.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니 내가 이제 남김없이 참회합니다.

단단한 바위가 바람에 움직이지 않듯이 이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 깊은 호수가 맑고 고요하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가르침을 듣고 고요해진다.

0: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1: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절로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0: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 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 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2: 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득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선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노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 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거야.

달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비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때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오포란 머리가 1포여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정기

계속해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시에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에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수태

허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니로 어머니의 골반뼈를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아기

혼입 찰찰월룡 십주구만 오천사십팔자 일승은교 나무대방광부

미음 시방세계 무불연 보령 동생인 무이 문화명자면 삼도 견하 형자 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 무불

재앙영소멸 토지철용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자비심 내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뤄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길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산매 한순간에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우리니 평안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청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니으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고성장을 보광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

적불무진향 승왕불사자월불환이장엄주왕불 제보당만이 승강불 열가지 악업을 참회합니다.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뿌리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옴살바 못자무지 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못자무지 사다야 사바하 준제주의 계송 준제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나무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원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진원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한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

별도를 이루리라. 제가 이제 삼보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세계 가르침에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기명합니다.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의견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참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암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박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지금 보이는 저 싱그러움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저 경치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름답게 보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먼 곳에서 찾지 말고 가장 가까운 자기 자신으로부터 찾아보세요. 행복은 바로 내 곁에 와 있습니다. 현재 내 자신이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살아있다는 그 단순한 사실에 감사해보세요. 행복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 이 순간 마음 다해 충실해보세요. 행복이란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들어내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 하나 바뀜으로써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양과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양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양과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영가. 이 영혼

0: 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 도량 금강사회,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 극락, 부모 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 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0: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1: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0: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1: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아나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1: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0: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의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

0: 그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1: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0: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1: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권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0: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0: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2: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1: 법장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0: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1: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0: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숙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 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 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 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0: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1: 다음에는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 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

0: 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삼악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 방등 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 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제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제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제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제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제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된다.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웨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만 열방행을 진행하는 부타빠라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공덕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 공덕은 좋은 인연은 맺게 해주고 나쁜 인연은 빚게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 불교 TV에 여러분들의 작은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영상으로 포교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이 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2: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4: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경호스님과 정념스님이 원로의장 부령 자광대종사를 예방했습니다. 이어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를 방문해 비구니 승가 발전을 위한 종책 제안을 경청했습니다. 한평생 수행과 후학양성에 매진해온 동화사 전주지 일하당 무공대종사 연결식과 다비식이 엄수됐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따랐던 문도와 불교계 인사들이 함께해 대웅했습니다. 전국 북한 출신 청년 대학생을 품은 동국대 불교 동아리 무이판 사판이 또 한 번 독도에 발을 디뎠습니다. 건학 120주년, 광복 81주년을 맞아 만세 삼창으로 모두 하나가 됐습니다.

0: 세계 각국의 전통 명상부터 현대적인 치유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명상법을 체험할 수 있는 서울국제 명상 엑스포가 열립니다. 개인 치유는 물론 명상의 세계화까지 모색할 예정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태국 불교의 역사와 불교 미술을 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스리랑카와의 교류부터 왕권 강화까지 태국의 불교가 뿌리내린 과정을 다각도로 살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운동이 본격적인 막을 올린 가운데 후보 경우스님과 정념스님이 원로의장 불영 자광대종사를 예방했습니다. 경우스님과 정념스님은 흑색 선전 없는 선거운동을 당부한 원로의장 스님의 뜻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전국 비구니회를 방문해 비구니 승가 발전을 위한 종책 제안을 경청했는데요. 선거 초반 두 후보의 발걸음을 윤호섭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1: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경우스님과 기호 2번 정념스님이 지난 14일 종정예하를 예방하고 찾아간 곳은 용인 반야선원입니다. 종단의 어른이자 원로회의를 이끄는 원로의장 자광대종사에게 선거에 임하는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친근하고 소탈한 모습으로 후보자 스님들을 맞이한 자광대종사는 불교보다 나은 종교가 없으니 스님들만 잘하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출마한 두 스님 모두 인격이나 품위가 훌륭하다며 어떤 스님이 총무원장이 되든 종단에는 좋은 일이라고 격려했습니다.
2: 그만큼 보는 분들인데 종단을 이끌어가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큰 결심이요, 이게. 그래도 이건 본인은 희생이지. 희생이지, 이게. 희생 봉사가 바로 여기에 적용되는 말이요.
1: 이후 자광대종사 예방은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예방을 마친 두 후보자 스님은 흑색 선저 없는 선거운동을 당부한 자광대종사의 뜻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 원로장 스님께서는 종단이 일단 안정되고 화합되게 가기 위해서 이번 선거도 이렇게 공명정대하게 이렇게 불협화음 없이 좋은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덕담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4: 많은 종도들이 이 선거에 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거수일투족 모범적인 선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예정입니다.
1: 경우 스님과 정념 스님은 같은 날 전국 비구니 회관을 함께 찾아 회장 광용 스님과도 환담을 나눴습니다. 비구니 회에선 운영위원장 진명 스님을 비롯한 주요 소임자 스님들이 배석해 비구니 권익 강화를 공약으로 발표한 후보자 스님들에게 종책을 제안했습니다. 비구니 회는 비구니부 신설 대신 비구니의 총무원 부실장 추가 기용, 중앙종회의원 직능대표 비구니 의석수 확대, 각종 위원회 비구니 필수 배정 등을 요청했습니다. 후보자 스님들은 이 같은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중앙종회와 협력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비구니 회장 광용 스님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5: 비구니 스님의 대표된 회장으로서 지지해드리고 또 큰 뜻을 피시고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염원드립니다.
1: 종단의 어른을 찾아 지혜를 구하고 승가 공동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작된 총무원장 선거 레이스. 출마자들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되면서 종단의 미래를 책임질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열기도 점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후보 정념 스님이 급감하는 출가자와 붕괴 위기의 승가 교육 현실을 정면 진단하고 이를 타개할 쇄신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15일 근대 승가 교육 발상지인 서울 개운사를 찾은 정념 스님은 공사 분쟁과 유치권 행사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경내 현장을 둘러보며 이는 승가 교육 시스템과 관리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님은 1999년 532명에서 2024년 81명으로 85% 감소한 조계종 연간 출가자 수를 짚으며 이를 해결할 네 가지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디지털 상담부터 행자 밀착 케어까지 종단이 출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출가 천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인공지능과 상담 등 실무 역량을 가르치는 미래형 하이브리드 교육을 도입하겠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묵은 공사 분쟁을 끝내고 개운사 교육 도량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한편 의료와 주거, 노후를 종단이 끝까지 책임지는 전 생애주기 승가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 문도와 불교계 인사들이 함께해 배웅했는데요. 영결식과 다비식 현장을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팔공산 동화사에 깊은 슬픔이 내려앉았습니다.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전주지 1하당 무공대종사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지난 15일 동화사 설법전에서 엄수됐습니다.
2: 대종사님께서 그랬듯이 삼천대천세계의 희망과 행복의 길잡이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종사님의 마지막 길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1: 지난 13일 오후 5시 45분 팔공산 감천사에서 원적에 든지 사흘 만입니다. 법납 58년 세수 92세. 영결식에는 문도와 불교계 인사, 신도들이 함께해 평생 수행과 교화의 길을 걸어온 무공대종사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3: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무릇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리에 바라는 길을 걷지 못한 것입니다.
4: 금방수는 윤화가 대중을 대신하여 공산의 병풍바위가 내는 호곡 소리와 낙동강 대하수가 대도의 눈물로 삼가 깊은
5: 어마하게 언어를 잘 모셔야 되는데 이렇게 제대로 못 모시는 것에 대한 참회도 함께
6: 서로 아껴 주시고 또 제자가 국회 정각회장이 되었다고 자랑스러워 하셔서 감사합니다. 큰 스님 죄송합니다.
1: 무공대종사는 조계종 초대종종을 지낸 서구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8년 삼위계를, 1969년 통도사에서 비구계를 수지했습니다. 이후 동화사 주지를 비롯해 능인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 불교 발전과 후학 양성에 힘써왔습니다. 2021년에는 조계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 법계를 품수하며 수행과 교화의 길을 이어왔습니다. 생을 마무리하는 순간에도 삶과 죽음을 초월한 수행자로 임종계를 통해 후학들에게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7: 참선을 일상 중에 잘 지어 갈것 같으면 내생이 편안하고 죽음이 와도 편안하여 모든 공포심이 없어지고 밝은 정신으로 그러니 우리가 항상 밝은 지혜를 닦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1: 영결식에 이어 거행된 다비식. 그아봉에 불이 붙고 마침내 불길이 타오르자 스승으로 모시고 가르침을 따랐던 사부대중은 이제는 다시 뵐수 없다는 슬픔에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는 이들의 눈가에는 아쉬움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문도와 불자들은 마지막 인사를 건네듯 스님의 곁을 지키며 합장하고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8: 스님, 이게 마지막 저희들이 스님한테 보내는 인사입니까? 너무나 애달프고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1: 한평생 수행과 포교, 후학양성에 헌신했던 일하당 무공대종사. 스님이 남긴 임종계처럼 붉은 노을은 지고 봉황은 북녘으로 날아갔지만 스님의 가르침은 남은 이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0: 전국 북한 출신 청년 대학생을 품은 조계종립 동국대 불교 동아리 무이판사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한번 독도에 발을 디뎠습니다. 건학 120주년, 광복 81주년을 맞아 광복의 기쁨을 만끽하는 만세 삼창으로 모두 하나가 됐습니다. 배소열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9: 반짝이는 윤슬, 좌우로 출렁이는 거친 파도를 가르며 울릉도에서 약 2시간. 우리 땅 독도를 지키는 독도 경비대원들이 절도 있는 경례와 함께 태극기를 활짝 펼쳐 환영 인사를 전합니다. 광복절인 지난 15일, 북한 출신 대학생으로 이뤄진 불교 동아리 무이판 사판이 우리 땅 독도에 당당히 발을 디뎠습니다. 일제의 침탈에서 해방된 그날을 그려보며 다 함께 만세 삼창을 외칩니다. 동국대를 비롯해 서울대와 송실대 등 전국 18개 북한 출신 대학생들로 지난해 9월 창단한 불교 동아리 무이판 사판. 북에 있었다면 절대 마주할 수 없었던 독도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한 번 마주한 순간 그 감격과 환희는 두 배가 됐습니다.
10: 여전히 뜻깊어서 벅차고요. 특히 올해는 8월 15일을 기점으로 왔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초창기 이제 임원진이었기 때문에 1년 동안 동아리가 잘 돼가고 있어서 너무 의미 깊고 또 그 결실로 올해 다시 오게 돼서 더 의미 깊은 것 같아요.
9: 지난해는 북한 출신 학생들만 독도를 찾았다면 올해는 예술대와 약학대 등

0: 6개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임원진도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포항에서 울릉도로 향하는 선상에서 북한의 군생활을 비롯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첫 만남은 어색했지만 서울에서 독도로 향하는 여정에서 친구이자 도반이 됐습니다.
1: 불교 회장으로서 여기를 와봤다는 것 자체가 감회가 새롭고요. 학교에서도 그 북한 친구들이랑 만날 날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만나게 돼가지고 내가 몰랐던 그들에 대한 이야기나 약간 좀 거리감이 확 줄었다고 생각을 해요.
0: 3년 전 북한 출신 재학생들과 인연을 맺으며 남북의 평화와 화합의 원력을 세운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부모를 두고 남쪽으로 향하는 상향식 탈북이 늘어나는 가운데 동국대뿐만이 아닌 전국 북한 출신 대학생들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2: 좀 더 많은 또 테마가 또 테마와 함께 학생들이 정말로 평화가 뭔지, 남생활 통일에 대한 염원이 뭔지를 함께 연구하는 그런 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3: 평화가 인생의 행복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평화가 있는 곳, 그런 곳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인생을 마음껏 설계하고.
0: 광복 81주년이자 동국대 건학 120주년을 맞아 다시 찾은 독도. 81년 전 되찾은 우리 땅 위에 남과 북에서 태어난 청년들이 나란히 서서 또 다른 평화의 미래를 그렸습니다.
4: 8.15 광복의 기쁨을 우리 땅 독도에서 재현한 동국인들은 만세삼창으로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부처님 가르침 아래 진정한 평화와 화합이 이뤄지길 서원했습니다. 울릉도에서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5: 현대사회의 정신건강 위기가 커지면서 마음의 평온을 위한 명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통 명상부터 현대적인 치유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명상법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서울국제명상엑스포 명상부스가 열리는데요. 개인의 치유는 물론 명상의 세계화까지 모색할 예정입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6: 현대사회의 정신건강 위기를 극복하고 개인의 치유를 넘어 사회적 연대와 평화를 모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명상축제가 문을 엽니다. 동국대가 주최하고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명상체험 부스가 오는 8월 22일부터 23일 양일간 세택에서 운영됩니다. 종학연구소는 이번 엑스포의 핵심 프로그램인 명상체험 부스와 세계 명상 부스의 세부 운영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7: 작년에 처음으로 세택에서 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거기서 체험을 하고 선학과를 이렇게 그 신입생 면접에서 이쪽으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순환 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체험 행사입니다.
8: 디지털화, 자동화, 초개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정신적 웰빙과 자기 돌봄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6: 올해로 7회를 맞이해 201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서울국제명상엑스포. 이번 엑스포의 관전 포인트는 전 세계 각국의 정통 명상 수행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세계 명상 부스와 대중적인 명상 치유 중심의 명상 체험 부스의 융합입니다. 세계 명상 부스에서는 국경과 종교를 초월한 글로벌 명상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한국과 일본, 태국과 캐나다 등 11개국 명상법이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말차 다도와 마음 챙김을 결합한 한말차 마음 챙김 명상을 비롯해 싱잉볼 소리 명상, 만다라 미술 치료, 감각 차단 사일런트 명상, 뉴로 하모니 뇌과학 명상, 아로마 명상 등 24개 명상 체험 부스는 현대인들이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 최신 명상 트렌드로 채워집니다.
7: 많은 사람들이 갈수록 그 힘들고 그럴 때에 명상을 통해서 힐링을 하고 또 명상법을 배워서 실생활에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저희가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6: 행사 첫날인 22일에는 선예술공연단체 비천과 법고보존의 김혜진 상임이사가 선보이는 수냐타 치유의 소리 개막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통 명상부터 현대 치유 명상까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번 명상 엑스포. 지친 일상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5: 국립중앙박물관이 특별전과 연계해 태국 불교의 역사와 불교 미술을 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스리랑카와의 교류부터 왕권 강화

0: 문화 역할까지 태국 사회에 불교가 깊이 뿌리내린 과정을 다각도로 살폈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1: 국민 90% 이상이 불자인 나라 태국. 불교가 어떻게 태국 사회에 뿌리내리고 지금까지 정치와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됐을까? 국립중앙박물관이 특별전 어메이징 타일랜드와 연계해 태국 불교의 역사와 불교 미술을 살펴보는 국제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황순일 동국대 교수는 스리랑카와 동남아시아를 잇는 해상교역과 승가교류 등을 통해 형성된 불교 네트워크가 태국 불교 발전의 기반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님들의 교류뿐 아니라 경전과 불상 등이 오간 랑깐 불교 네트워크를 통해 전해진 상좌부 불교가 태국의 정치와 문화적 환경 속에서 새롭게 재해석됐다는 겁니다.
2: 스님들을 통해서 다른 지역의 정보를 얻고, 스님들을 통해서 다른 지역의 국가와 연결되고, 스님들을 통해서 다른 지역의 국가들과 함께 할수 있는 어떤 그런 네트워크 토대하에서 이 로컬에만 머물렀던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그 동남아시아 전 지역을 아우르는 하나의 네트워크의 일부가 됨으로써.
1: 이렇게 현지화된 태국 불교는 왕권과 국가의 통치 질서를 뒷받침하는 역할로도 이어졌습니다. 수코타이에서는 테라와다가 왕건의 이념적 기반으로 통합됐고, 아유타야에서는 불교 기관이 국가의 행정 이념 구조 속에 더 많이 제도화됐습니다. 방콕 시대에는 1902년 승가법 등 승가 개혁과 중앙 집권화가 진행되면서 불교가 근대 국가 체제와 더욱 긴밀하게 결합했습니다.
2: 수코타이에서 아유타야, 그리고 톤부리와 방콕에 이르기까지 후대 왕국들은 변화하는 왕권, 통치, 국가 형식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 스리랑카 수괴 개통, 승가 개혁, 불교 왕권을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1: 학술대회에 강희정 서강대 동아연구소장을 비롯해 태국과 미국, 일본 등 국내외 전문가들도 참여해 태국의 미륵 신앙과 왕권 이념, 에메랄드 불상과 태국 불교 건축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습니다.
3: 다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씩 알아가고 그들과의 문화적 교류를 증진하는 그런 계기로 마련했습니다. 부디 이 자리가 우리 태국 미술, 불교 미술을 이해하고 우리의 불교 문화 전체를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감사합니다.
1: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태국 불교와 불교 미술의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이해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0: 제주 선덕사가 빛나는 사경의 길 김경호 사경장 특별 강연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4일 보현월 문화원에서 열린 강연은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사업으로 선덕사가 주최하고 국가유산청과 제주도, BTN 제주 운영위원회가 후원했습니다. 국가무형유산 김경호 사경장은 사경은 부처님법을 모시는 깊은 수행이라며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사경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보현월 문화원 최영범 원장은 사경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에 동참한 모든 사부대중께 감사를 전했습니다. 긴 연휴로 쉬어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태풍으로 인한 강한 바람과 함께 전국에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시설물이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월 17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김천 직지사 백년함 묘적선언에서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부터 미얀마 담마마마카 국제선언장 에인다카 사야도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윗바사나 집중수련을 진행합니다. 수련은 8월 15일, 9월 18일, 10월 16일부터 각각 열흘간 봉행됩니다. 부다께서 설하신 최상의 행복에 이르는 윗바사나 수행을 빨리 원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법연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436-6060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 드리옵니다.
3: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질문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시절 인연임을 알고는 있지만 이별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별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러잖아요. 이게 모든 질문의 패턴이 이렇게 비슷해요. 불교는 언제나 이 세상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하는 해결 방식을 주죠. 답을 줘요. 떠나간 사람은 또 다른 사람으로 잊혀지는 거야 이러면서, 딴 사람 만나봐, 오래 붙잡으면 안 돼, 그러니까 빨리 잊어 한다고 잊어지나요? 잊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이러면 되고 저러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뭐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려야 되는 것처럼, 이 문제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 방법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 해결 방법 하나를 주는 것이 이제 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출세간법의 이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공부는 방편으로 불교에서도 이제 유의법으로서의 방편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방편이고 무의로서 하되 함의 없이 하는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중도적인 방법 이것을 설화하는 게 불교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인생에 펼쳐지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괴로운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모든 해결 방식이 다 똑같거든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으로 그거를 문제라고 해석하고 문제로 삼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라고 해석하는 내 마음의 분별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통제하고 조작하는 방식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죠. 그럼 회광반조해서 돌이켜서 자기 마음을 보면 된단 말이에요. 이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어요? 나를 떠나갔어요? 그게 괴로운 일인지 즐거운 일인지 알수 있을까요? 뭔 몰라요. 알수 없어요. 이 사람이 떠나갔기 때문에 나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이 사람하고 결혼했다가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근데 마침 떠나가주는 바람에 참으로 고맙다 할 수도 있죠, 어쩌면. 나는 이 사람과 헤어진 인연이 생겼잖아요. 인연 따라 만났다가 인연 따라 헤어졌잖아요. 그건 인연의 일이에요. 좋고 나쁜 일이 아니에요. 벌어져야 할 일이 벌어졌고, 인연이 모일 때가 되니까 인연 생기해서 모였고, 인연이 다해서 흩어질 때가 되니까 인연 따라 흩어진 것뿐이에요. 인연생, 인연멸.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 모든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어요. 그건 그냥 법이에요, 법. 연기법으로서 인연 따라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벌어질 일이 벌어졌고, 소멸되어야 할때 소멸되었을 뿐이에요. 그건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는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은 무아, 고정된 자아가 없고, 무소득, 얻되 얻는 바가 없고, 무분별, 분별할 바가 없어요. 연생, 무생, 생겨났는데 생겨난 바가 없어요. 의미도 뜻도 없어요. 평등해요.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은 그냥 다 평등해요.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이렇게 생겨난 건 좋은 거고 저렇게 생겨난 건 나쁜 거야. 그런 게 없어요. 바다와 파도의 비유를 들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파도가 어느 파도는 좋고 어느 파도는 나쁜가요? 다 똑같은 바다일 뿐이에요. 모든 파도는 평등하게 바다일 뿐이에요. 그와 같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좋다거나 나쁜 뭐가 없고, 크거나 작거나 잘나거나 못났거나 그런 의미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무분별심으로 보면, 분별하지 않는 마음, 그걸 반야지혜라 하죠. 무분별심, 반야지혜로 보면 그건 좋거나 나쁜 일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에 아무 문제 없는. 그래서 연기법으로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은 무소유, 무소득이고 무분별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중생은 그걸 자기 생각으로, 자기 분별심으로, 자기가 살아온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온갖 생각들, 즉 업식, 업습을 가지고 자기 업장대로 현실을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좋은 일이다, 저건 나쁜 일이다. 이런 일이 없으니까 나는 괴롭다. 저 사람은 저런 일이 있으니까 저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느끼고, 그건 다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환상인 거예요. 생각은 계속 그런 일만 하고 사는 거예요. 즉, 우리 삶에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벌어진 게 아니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고,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실상밖에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본다면, 정견에서 본다면, 지관으로 본다면, 멈추고 본다면, 분별을 멈추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볼수 있으면, 삶은 그냥 모였다 흩어질 뿐이에요. 인연따라 생겨났다가 인연따라 사라질 뿐이에요. 좋고 나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즉 만나보고 헤어져보고 이 경험은 좋은 경험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지금 만났다 헤어진 경험을 했잖아요. 이건 있는 그대로일 뿐 좋거나 나쁜 경험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생각이 나서 가지고 나는 실패, 절망, 사랑에 실패했다, 괴롭다, 죽고 싶다. 이 사람 아니면 난못 산다. 온갖 의미부여를 하니까 그 생각이 만들어 놓은 괴로움이 나를 집어삼키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 본래 아무 의미도 뜻도 없어. 있는 그대로야. 이렇게 생각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 제가 이해를 쉽게 하느라고, 왜 있는 그대로인지를 설명하느라고 말로 설명한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현실이 이렇게 펼쳐졌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이걸 자꾸 해결하려고 해요, 생각은. 왜? 생각 속에는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면 문제가 생겨난 게 아니거든요. 아주 자연스러운 삶이 펼쳐진 거예요. 모였다 흩어지는, 사랑했다가 이별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아주 삶의 경험이 생긴 거죠.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거죠. 이런 삶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지혜롭게 깨어나잖아요. 점점 지혜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절망이나 괴로움은 전혀 생겨난 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자기 생각의 업습 때문에, 그 사람을 집착했던 탐진치 삼독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괴로움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 자승자박이죠. 자기가 괴로움으로 해석하고 집착으로 해석했던 게 무너지니까 괴롭다고 해석을 해서 스스로 괴로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생각으로 그 사람에게 의미부여를 하고, 이 사람과 헤어질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 때문에 자기가 괴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만든 문제를 또 다른 생각으로 풀려고 그래요.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어떤 거짓말을 한 번에 해가지고 뭔가 들켰어요? 그러면 그 거짓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그때 한번 욕먹더라도 깔끔하게 끝나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을 덮으려고, 거짓말 안한 것처럼 하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가지고 또 핑계대고 또 핑계대고 하면 어때요? 거짓말을 딱 덮은 것 같은데, 아, 그래? 그럼 내 인정, 이해할게 하고 해결된 것 같은데, 거짓말이 두 개가 생긴, 더 늘어난 거죠? 나중에 그게 또 꼬이고 또 꼬이면 세 개, 네 개, 다섯 개씩 거짓말을 계속하게 돼요. 문제를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면, 분별심을 분별로 해결하려고 하면, 임시적으로 덮어놓은 것 같지만, 그건 진정한 해결책이 될수 없어요. 거짓말했으면, 자기가 거짓말했잖아요? 그럼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깔끔하게 인정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 거짓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얼마나 깔끔해요.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과 비슷하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괴로워 죽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자기를 속여요. 이걸 덮으려고. 이럴 수도 있어요. 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안 힘들어, 안 힘들어. 쟤 별로였어. 생각해보니까 별로야. 쟤 저러다가 나쁜 놈 만나가지고 진짜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런다든지. 쟤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복수할 거야. 이런다든지. 자꾸 또 다른 생각으로 자기를 힘들어 죽겠는데 안 힘들어. 괜찮아. 야, 저런 애하고 헤어졌다고 힘들어하지 마. 이러면서 자기를 막 속이면서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막 애쓴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요. 깔끔하게 인정하면 되죠. 그리고 감당하면 되죠. 왜?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즉, 자기가 만든 문제를, 그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럼 그거를 감당하면 해결되는데, 자기가 물을 쏟았잖아요? 그러면 물 쏟은 일이 없어지길 바래요. 가능합니까? 인간고의 세계에서? 불가능해요. 물 쏟았으면 인정하고 빨리 닦으면 돼요. 물 쏟은 거 생각하니까 예전에 우리 저 전방에 부대 있을 때요, 군복당 있을 때 신도님들이 보살님들이 너무 오래된 냄비 막 이런 걸 보시고서는 어떤 분이 이제 절에 아주 정말 좋은 냄비를 이렇게 딱 선물해 주셨어요. 이게 약간 유리 같은, 아니 유리가 아니라 뭐 이게 철로 된게 아니고 이게 뭐라 하나? 뭐 하여간 좋은 재질이래요. 친환경 아주 좋은 재질에 너무 예쁜 그 냄비를, 그것도 옛날에는 뜨거워가지고 라면이라도 하나 끓이면 뜨거워서 이거 가지고 옆에 이렇게 걸레 가지고 옆에 들고 왔다가 옮겼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딱 이거는 뜨겁지도 않은, 라면 먹고 나서도 달랑 들어서 갖다 놓으면 되는 너무 좋은 걸딱 사주셨어요. 그래서 군종병 친구하고 저하고 너무 신이 나서 너무 재밌게 썼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달랑 들고 퍽 놓쳐가지고 확싹 깨져버렸어요. 그럼 어쩌겠어요? 맞아야죠. 매를 맞아야죠.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야, 우리 둘이 같이 했으니까 같이 가서 사죄를 하자. 그래서 오셨을 때 오셔서 차 한잔 드시라고. 차 한잔 드시면서 저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뭐 큰일 난 것처럼. 사실은 그걸 깨먹었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스님, 그게 어디서 산지 아는데 우리가 몰래 사다가 놓을까요?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뭐 그것도 좀 방법이긴 한데, 일단 있는 그대로 인정은 하자.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매를 맞을 건 맞아야 돼요. 인간부의 세계에서는 아예 매를 안 맞겠다 하면 안 돼요. 자기가 매를 벌었기 때문에 매를 번건 맞아야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 해결하려는 사람이 매를 안 맞으려고 하면서 문제 해결해달라고 찾아온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거는. 어떤 분이 자식 성적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는 거예요. 그 제가 너무 간단한데요?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간단하냐고 하면서 막, 그래서 보살님이 자식 성적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돼요. 좋은 대학 보내겠다는 집착을 버리면 돼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스님, 저에게 좋은 대학 안 가도 된다라는 그런 말 하려면 아예 답을 하지도 마시고,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도 마시고, 누가 괴로움 없애달라 그랬지 그런 얘기 듣자고 왔어요?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자식 안 좋은 대학 가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 따위는 하지도 마시고, 저 괴로움만 해결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자식은 공부를 못하는데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공부 못하면 공부 못하는 과보를 받는 거죠. 성적 안 좋은 걸 감당해야죠. 그걸 어떻게 그걸 해결해줘요. 그 감당하는 거 이외에. 인과응보잖아요. 인과가 있으면 응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받으려고 하고 야매로 다른 쪽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죠. 즉, 헤어졌잖아요. 헤어지면 헤어진다는 인연 따라 마음에서 괴로움이 올라와요. 이 괴로움이 올라오는 걸 인정 안 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빨리 해결하고 싶고, 감당이 안 되는 괴로움이 싫어요. 이게 취사간택심이에요. 도망치고 싶거나 다른 걸로 바꾸고 싶거나 하는 마음.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놈을 촉발시켜요. 아주 간단해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안 괴로운 척 하지 않고, 나 괴로워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나 괴로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괴로워해야죠. 그게 유의조작이 아닌 무의행이에요, 무의행. 이걸 괴로우니까 뭘 애써가지고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지관, 분별심, 생각, 판단, 분별을 멈추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것과 하나 되는 거예요. 괴로우면 괴로움과 하나 돼서 충분히 괴로워해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닌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이미 그게 와 있잖아요. 그걸 왜 거부하려는 마음이 나를 더 괴롭게 만들어요? 그럼 100% 괴로워하면 돼요. 혼자 스스로 막 울면서, 우는 내가 찌질해 보여가지고 울면서도 안 울려고 막 기를 쓰면서 찔끔찔끔 울고 이러면 안 돼요. 그 펑펑 울면 돼요, 혼자서. 그럼 되지 않아요? 울고 싶을 때 이렇게 안 울려고 막 애쓰면 안 돼요. 울고 싶을 땐 마음껏 펑펑 울고, 욕하고 싶을 땐그 사람 없을 때 혼자서. 그 어디, 어느 스님은 그러대요? 욕하고 싶을 때 그걸 억지로 참지 마라. 근데 남들에게 욕하면 그 사람 괴롭고, 꼭 참으면 내가 괴롭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 아무도 없을 때 집에서 장롱문을 열고 머리를 이불에다가 파묻고 하고 싶은 욕을 다 해라. 이런 식의 방편의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죠. 좋은 방편이 될수 있겠죠. 그 지금 일어나는 이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는 거예요.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혜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게 빨리 지나가요. 올라온 업장은 빨리 해결돼야 사라지거든요. 그거를 발산시켜야 돼요. 지금 발산되기 위해서 올라왔으니까. 억지로 억누르려고 하면 더 크게 괴로워질 수밖에 없죠. 다른 문제도 똑같아요. 어떤 힘든 게 왔어도 그걸 아닌 척 하려고 애쓰면 자꾸 거짓말을 더하게 돼요. 자식이 예를 들어 공부를 못해요. 그러면 친구 만났는데 공부를 자꾸 얘기가 해요. 자꾸 피하려고 하고, 자꾸 말 돌리고, 자꾸 어느 정도는 해. 한다든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핑계 대지 말고, 나 닮아서 못해.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나 닮아서 공부 못하나 봐.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겠어요? 아예 더 이상 안 끝낸다니까요. 그 간단해요. 그러고 나면 오히려 조금만 잘해도 남들이 더 크게 칭찬. 야, 너 못한다 그랬잖아. 이만큼만 하네. 그러면서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기죠. 힘들 때 있잖아요. 최악을 생각하면, 제로를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괴로울 게 없어요. 이게 나에게 가져다 줄수 있는 최악은 뭘까? 지금 그거라고 생각해 보자. 더 이상 괴로울 수가 없잖아요. 이제부터는 좋은 일만 남았잖아요. 그게 어딘가에 막 과도하게 집착이 있을 때, 잘하고 싶을 때, 그 집착을 도저히 놓지 못할 때, 차라리 이것이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이 뭘까를 생각해서 나는 지금 그 상태다 하고 확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좋아요. 친구한테도 자꾸 숨기고 싶은 게 있을 때 그것보다 더 최악인 상태를 그냥 확 얘기를 해버리고, 나 못났다, 나 능력 없다, 괜히 잘난 척 하려고 애쓰지 말고, 나 못났다 하고 인정을 딱 해버리면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다 같이 하는 일이 있는데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면 조금만 잘해도 그때부터 이제 칭찬받아요. 야, 저 사람 자기가 할줄 아는 거 없다고 그렇게 못났다고 하더니만 다 잘하네 이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눈에서 제로였거든요.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기대를 안 해요. 기대를 안 했는데 조금 잘하잖아요. 그러면 칭찬을 받아요. 근데 괜히 자기 잘난 척 하려고 남들 앞에서 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난 어느 학교 나왔고 난 뭐도 잘했고 어디 가서 뭐까지 해본 사람이야 이래놓으면 기대가 커요. 그러나 잘했는데도 욕먹는다니까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과장하려 하지 않고, 집착하려 하지 않고, 그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 속으로 들어가니까 내가 못났다고 하면 남들이 나를 무시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생각 속에서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세상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인정하고 나면 안 그래요. 오히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예요. 헤어져서 괴롭다? 인정하면 돼요. 아프다? 아프면 돼요. 눈물 나온다? 눈물 흘리면 돼요. 외롭다? 외로워하면 돼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다? 슬퍼하면 돼요. 충분히 슬퍼하면서 충분히 인정하고서 하루 종일 집안에 앉아서 펑펑 운 사람은 그 다음날 멀쩡하게 일어나서 자기를 할수 있어요. 근데 아닌 척하면 그게 오래 가요. 그 후유증이. 더 자기를 힘들게 해요. 그리고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요. 아닌 척 하는 게. 남들 앞에서 자꾸 연기를 해야 돼요. 안 슬픈 척, 쿨한 척.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육조단경 보겠습니다. 오늘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 방변 비구가 육조 스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방변이라는 스님은 진흙을 가지고 뭐 이렇게 조각하든 뭐 사람 모양 뭐 동상 같은 거 이를테면 뭐 그런 거 조각하든 그 조각가 뭐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방변이라는 스님이 육조 스님을 찾아와서 이제 법을 묻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이 그대는 무슨 일을 잘하는가 하고 물었더니 방변이 저는 진흙으로 모양을 잘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사가 정색을 하면서 정색을 했다 이 말이 뭐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공부하러 나한테 찾아왔으니까 공부를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한 거예요. 이 사람 지금 공부가 얼만큼 돼 있는지. 그러니까 모양을 빚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 모양을 한번 빚어봐라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방변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며칠 동안 흙으로 육조 해능대사의 모습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7촌 정도가 되었고 그 묘한 솜씨가 몹시 뛰어났다. 만든 것을 대사에게 보여드리니 대사가 웃으며 말씀하셨다. 그대는 진흙으로 육조 스님의 모양을 진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동상처럼 육조 스님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대는 진흙으로 만든 모습의 성질은 잘 알지만 불성은 알지 못하는구나. 또 본 거예요. 공부 지금 불교에서는 스승을 찾아온 제자가 있으면 뭐를 물으러 온 거겠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진실이 뭔지, 진리가 무엇인지, 법이 무엇인지 그거 물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법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법을 아는지를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정색까지 하면서 눈을 딱 쳐다보고는 나를 한번 빚어봐. 그 말을 듣고 탁 알아채야죠. 그러면 이미 빚었습니다 하든지. 그 자리에서 이미 빚었죠. 이 육조 스님의 모양을 빚어야, 그 모양의 얘기를 하겠냔 말이에요, 스승이. 모양 아닌 범소유상 계시 허망인 모든 상이 있는 만 모든 것은 계시 허망하다. 상이 상인이 아닌 줄 알면 바로 진리, 열애를 보리라. 상으로 내 모양을 빚으라는 얘기를 했겠느냐 말이죠. 진짜 내 모양, 육신의 내 모양을 빚으라는 말이 아니라 모양 아닌 나의 참된 성품, 참된 법신, 참된 불성 이거 한번 빚어봐라 이렇게 한 소리죠. 그럼 참된 법신, 참된 불성은 이미 언제나 늘 완전하게 빚어져 있지 않나요? 이 산하대지, 현진강 산하대지 전체의 모습으로 육조의 법신의 불성의 모습을 이렇게 빚는 거예요. 저렇게 비가 오고 있고 바람이 불면서 숲이 스런스런 움직이는 저 모습으로 육조의 모습을 이미 빚어버린 거예요. 그 모든 모양이 전부 이 법신의 모양 아닌 것이 없어요. 불이법이에요.

색직시 공이고 공직시 색이지요. 모든 색이 곧 공의 모양이고 모든 공이 곧 색이에요. 색에서 공을 보고 공에서 색을 봐요. 그렇게 믿는 거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법, 육신의 육조의 법신을, 법신의 모양을 빚는 것에는 시간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 이 공부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공부예요. 본래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그 모양은, 어느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모양은, 그건 진짜 육조의 모양이 아니죠. 그것을 빚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건 진짜 법신을 빚는 게 아니에요. 눈 깜빡할 시간도 필요하지 않게 이미 본래부터 본유, 금유라고 해서 본래 있던 게 지금도 있는, 늘 있던 이 모양을 빚는 것이 진짜 빚는 거죠. 그런데 며칠 동안 그 고생을 해서 육조 스님의 모양을 진짜 빚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껄껄껄 하고 웃으면서 왜냐하면 전부 다 이런 제자들이 주로 찾아오겠죠. 이 법신에 대해서 이게 감을 못 잡고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야, 너가 지금 아직 공부 시작도 못하고 있는 친구구나.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막 온 제자한테 공부를 한 1년, 2년 가르쳤는데 아직도 그 짓 하고 있으면 살과 방으로 그냥 소리를 뻑 지를 수도 있고 한 대 때릴 수도 있고 혼을 내야죠. 근데 이제 막 왔잖아요. 이제 막 와가지고 첫 번째 숙제를 냈는데 이 모양으로 해가지고 오니까 껄껄 웃으면서 너가 진흙으로 만든 모양의 성질은 잘 알지만 이 불성은 모르는구나. 네가 육신은 빚을 줄 알지만 법신은 빚을 줄 모르는구나. 이 한마디를 화두처럼 던져준 거예요. 그렇게 던져주고 나서 대사께서 방변에 이마를 어루만지면서 그래 수고했어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대는 영원토록 인천의 복전이 되거라 이렇게 축원을 해주는 거예요. 제자의 미흡함을 보고서 이제 막 온 제자가 아 그래도 이 아직 법에 대한 안목이 없는 입장에서 그래도 이 공부를 하겠다고 여기까지 찾아온 게 얼마나 기특해요. 이제 초심자인데. 그러니 초심자에게는 아이 선사 스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할과 방이라고 해서 막 그냥 질문했는데 답변 못하면 그냥 죽비로 갔다가 맨날 때리기나 하고 소리나 뻑 지르고 혼내고 이러는 게 선사가 늘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연 따라 그 사람의 근기 따라 대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낙제점을 맞았단 말이에요. 낙제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알겠다. 너 공부가 이만큼이구나. 이제부터 인천의 복전이 되기 위해서 사람과 하늘 세계 일체 모든 존재들의 복전, 참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봐라. 여기서 불퇴전하는 그런 공부를 해보도록 해라 하고 인천의 복전이 되라고 그냥 웃으면서 축원을 해주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분을 보면요. 와륜선사라는 이제 부분이에요. 어떤 스님이 와륜선사의 개송을 말했다. 와륜에게는 솜씨가 있어서 능히 온갖 생각을 잘 끊고 경계를 대함에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 깨달음이 나날이 자라는구나 하고 와륜 선사가 이런 개송을 읊은 거죠. 근데 이 개송을 듣고 육조 스님이 말씀하셨다. 이 개송은 아직 마음을 밝히지 못했구나. 만약 그것에 의지해서 수행한다면 번뇌만 더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전에는 이런 비슷한 유의 조작의 수행을 이야기하는 개송을 듣고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육조 스님이 그래 너희들 이 개송에 의지해서 공부하면 아마 신수 스님의 개송이었을까요? 신수 스님의 개송을 보고 신수 스님이 대중 스님들의 교수사였단 말이에요. 선생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수 스님을 대놓고 무시하면 신수 스님의 입장이 난처해지잖아요. 그리고 대중 스님들의 존경을 한 번에 받는 스님인데 그분을 너무 까내려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입장을 고려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신수 스님의 개송이 이런 개송이었단 말이에요. 유의 조작의 방편의 공부, 갈고 닦는 수행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점잖게 얘기를 했어요.

이 개성에 의지해서 수행하면 그래도 공부에 공덕이 생길 것이고, 뭐, 그래도 이제 악도는 면할 어떤 공부에 공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 그러니까 유의조작의 공부를 하면 악도는 면하죠, 당연히. 나쁜 길을 면하죠. 왜 인간부의 세계에서 나쁜 짓안 하면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세계로 가니까. 악한 행보다는 공부하는 행, 수행, 이런 걸 하면 더 좋은 세상으로 가는 공덕이 있죠. 틀린 말은 아니죠. 즉, 세간의 관점에서, 아, 세간에서의 공덕은 있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틀린 말은 할수 없고, 그렇다고 이스님을 너무 완전히 그 무시하는 말을 해도 좀안 되는 입장에서는, 이 개성에 의지해서 공부하면, 그래도 악도를 면하면서 좋은 공부길로 나아갈 수 있으니,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보세요. 와륜 선사가 그 신수스님의 개성과 비슷한 개성을 읊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이제 모르긴 해도 이제 이 주변에 있는 스님들이 와륜 스님이 됐든 이 스님들이 조금 공부 근기가 좀 높았겠죠. 공부가 근기가 좀 올라오는 사람들한테는 이제는 확실하게 깨뜨려주는 타사 현정에 잘못된 것을 완전히 깨주는 방편이 필요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기가 올라온 사람한테는 그런 사람한테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해줄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우선 와륜 선사의 개성이 뭐냐면 와륜에게는 솜씨가 있다. 그 당시 수많은 스님들은 뭐를 솜씨라고 했느냐면 이 공부를 잘한다 이 소리예요. 솜씨 있다 이건. 수행에 솜씨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능히 불교에서 무심 이러잖아요. 마음 분별심을 깨뜨려야 된다. 분별심을 없애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공부의 낙처를 모르는 사람은 능히 온갖 생각을 잘 끊는 것을 수행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륜 선사는 참선을 하든 뭐를 하든 자기 생각을 잘 끊어 없애는 걸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죠. 아주 수행에 솜씨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와륜은 솜씨가 있어서 능히 온갖 생각을 잘 끊고 경계를 대함에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놀랍지 않아요? 얼마나 솜씨가 좋아요. 경계를 대함에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이거는 솜씨가, 이게 진짜라면 진짜 솜씨가 좋은 거긴 한데, 이거는 솜씨가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지네들끼리 솜씨가 좋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럴 수가 없거든요.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랬다 하더라도 이걸 유의조작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그건 솜씨 좋은 게 아니에요. 공연한 쓸데없는 짓을 한 거지. 이말 따르면 어때요? 경계를 대함에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 깨달음이 나날이 자라는구나 이랬어요. 옛날에 스님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행을 이런 걸 수행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온갖 생각을 잘 끊어 없애고 분별심을 바로바로 끊고 경계에서 마음이 일어날 때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 그게 깨달음이 자라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솜씨 있는 수행자인 줄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해 경계를 대함에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너가 여러분한테 사기를 치고 욕을 했어요. 근데도 화나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아요. 누가 나를 한대 때리고 갔는데도 허허 하고 웃어요. 아무 마음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기를 쳐도 괜찮고. 그게 솜씨 좋은 걸까요? 그게 공부 잘하는 걸까요? 경계에 따라서 누가 나한테 사기를 치면 똑부러지게 혼을 내야죠. 사기 못 치게 해야죠. 내가 그런 호구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얘기를 했고, 남들에게도 절대 이런 짓을 하지 말도록 온갖 방편을 써서 이끌어야죠. 화를 낼땐 화를 내야죠. 화안 내는 게 공부 아니에요? 이거 불교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화를 안 내는 게 불교다. 탐진치 삼독의 소멸이 불교다. 열반이다. 이러니까 탐심 진심. 탐심 욕심 하나도 없고 진심 화 하나도 안 내고 그게 수행인 줄 알아요. 그게 솜씨 있는 수행자인 줄 알아요. 그게 깨달음이 자라는 건줄 알아요. 그거는 뭔지 아세요? 그건 깨달음이 자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수행한다면 번뇌만 더할 것이다. 그렇게 수행하면 번뇌만 더해요. 욕심을 절대 일으키지 않아야 수행자고,
화를 절대 일으키지 않아야 수행자다.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항상 여여해야만

수행자다? 그 공부 잘못하는 거예요. 번뇌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돌 같은, 무정물 같은 게 되려고 우리가 수행하는 걸까요? 그 돌은 해탈해 맞췄겠네요, 그러면? 탐진치 삼독이 아예 없으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도인이에요? 배가 고파요? 오랫동안 뭐 밥을 안 먹었어요? 그럼 먹고 싶죠, 뭔가를.

0: 탐심이라고 생각해서 안 먹어야 되겠어요?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혼도 내주고 그 사람이 정말 잘못한 일을 하면 화도 내야죠. 그게 지혜로운 삶이죠. 그런 생각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공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공부는 왜 번뇌만 더한다고 했느냐면 그걸 공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요.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도 깔끔해지지가 않아요, 공부가. 결국에는 탐심도 일어나고 진심도 일어나요. 그러면 나중에 야 내가 5년 동안 탐심이 안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경계가 아무것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혼자 조용히 수행해 보세요. 탐심이 일어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경계가 평화로우니까 자기가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공부가 잘 됐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 탐심도 일어나지 않고 진심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사람들 사이에 또 와서 부딪혀 살아보세요. 그럼 탐심도 일어나고 진심도 일어나죠. 그럼 본인 스스로가 나는 공부 잘 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잘 된 게 아니었네 하고 실망할 거 아니에요. 100% 그런다니까요, 100%.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게 공부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공부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냐? 탐진치 삼독을 소멸하라는 말은 탐진치 삼독이 하나도 안 일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데,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는 공부거든요.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공부지 마음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 일어난 마음에 머물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그 마음을 낼 줄 아는 거죠. 그걸 뭐라 했냐면 하되 함이 없이 한다 그래요. 집착 없이 하는 거예요. 집착을 하면서도 집착 없이 집착할 수 있어요. 뭔가를 하면서도 거기 과도한 집착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화의 성품이 공하다라는 사실에 딱 뿌리내린 자리에서 이 자기 성품의 자리에서 인연 따라 화를 쓸 수 있어요. 화에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화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화를 냈는데 화를 낸 게 아니에요. 욕심을 냈는데 욕심을 낸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 공부를 하면 화도 내고 온갖 분별을 다 하는데 그 분별에 머물러 집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죠. 그게 진짜 공부지. 그걸 끊어 없애는 게 공부가 아니란 말이죠. 예, 오늘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공하십시오.
1: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불교 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 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사항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 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 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이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2: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0: 신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우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자연에서 자라 인간의 손이 빚어낸 맑고 그윽한 향기. 오랜 세월 이 땅 사람들이 음미하고 즐겨온 차. 이 차 한 잔이 우려낸 오랜 정성과 기다림은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다져진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0: 지리산에서 날인 물줄기 섬진강. 비옥한 땅을 적시며 우리네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왔다. 지리산 중턱에 자리한 구례 화엄사. 백제성황 22년 544년에 인도에서 온 영기 스님에 의해 창건된 천년사찰. 화엄사 경내 효대라는 언덕에는 특이한 성물들이 있다. 바로 국보 제35호 사사자 3층 석탑. 석탑 앞 석등에는 탑을 향해 꿇어앉아 차를 올리는 인물상이 배치되어 있다. 이는 효심 깊은 영기 스님이 어머니를 위해 차를 공양하는 모습이라는 것. 이곳 지리산과 차의 깊은 매력을 알 수 있다. 화엄사를 창건할 당시 영기 조사가 인도에서 차 씨앗을 가져와 심으면서 이 땅에 차나무가 자라게 되었으며, 한편 당나라 사신으로 갔던 대렴이 차 종자를 가져와 지리산에 심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 녹차의 시베지가 바로 이곳 지리산 기석 장죽전이다. 신라시대에 시작된 차 재배는 불교 문화와 함께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특히 야생차가 자라는 최적의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다.
1: 지리산은 한반도에서 가장 강수량이 풍부하고 연중 안개일수도 높고 가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차나무가 자생할 수 있는 최고의 분포 중심지입니다.
0: 화엄사의 산의 암자인 구층암. 찻잎 따는 손길이 분주한 구층암의 덕재 스님. 양력 4월 20일경 고구를 전후로 나는 부드러운 햇잎이 제일 품질이 좋다 보니 찻잎 따는 손길도 분주해진다.

0: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우리나라 고유의 차 제조법이라 불리는 제단은 국가 무형문화재 제130호에 지정되어 있다. 한반도 남부지방의 차산지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차 제조법이 공유 전승되어 왔다. 달궈진 가마솥에서 뜨거운 물로 차를 볶아 수분을 빼는 이른바 차를 덮는 과정. 덮기를 마친 찻잎을 식힌 후 찻잎의 모양을 바로잡고 차가 물에 잘 우러나게 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연의 시간이 만들어낸다. 지리산 야생차로 차를 덮는 덕재 스님은 오랜 세월 차와 함께하면서 그만의 다양한 제다법을 익혔다. 맛과 향을 따라 생녹차를 만드는가 하면 최근에는 시간을 두고 묵히는 발효차도 빚어낸다.
2: 재작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처음에 만들면 이제 녹색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발효가 돼서 색깔이 좀 변하고 있는 과정에.
1: 다선일미, 불가에서 차와 선은 한 가지 맛이라는 뜻. 졸음을 쫓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차의 효능 덕분에 불가에서는 오랫동안 차가 사랑받아왔고 이 땅의 차 문화 역시 불교를 통해 이어졌다.
3: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한 게 원료 자체가 우리 몸을 이롭게 하고 정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죠. 사람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원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3일에는 일묵 스님을 모시고 선정과 깨달음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

0: 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02-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낮추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0: 응? 오. 아, 정신이 나는데. 에이. 귀엽구만.
1: 아, 보는 게 다 똑같구나.
2: 안녕하세요. 저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인간의 질문을 탐구하는 Y보디입니다. 방금 스님들의 눈동자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시선이 화면에 완벽히 포획되어 있었습니다.
0: 아, 그래?
2: 스님들도 혹시 평소에 사찰에서 폰으로 쇼폰 보십니까?
0: 안 보진 않죠. 조금 보잖아요.
1: 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3: 자주 보기는 하죠. 아이 막 AI한테 딴지를 걸고 싶어지긴 하는데.
0: 그렇죠. 딴지 걸어보세요.
3: 안 돼.
0: 왜요?
3: AI 하던 식으로 하면 저 친구가 상처받아가지고.
0: 에이, 상처받지 안 받지 않을까요?
3: 네가 뭘 알아.
0: 우리 생활 해봤어? 약간 그런 건가?
3: 보여주니까 보지. 내가 포획된다는 표현이 맞아?
2: 그렇다면 지금 당장 스님들의 스마트폰을 꺼내서 최근에 본 쇼폼 알고리즘이 뭔지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0: 오, 실시간으로? 좀 떨리네.

0: 저는 대부분 고향이 아니면 음식이네요.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는데 그 생활 생활에 관한 거. 왜냐하면 최근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새니까 이걸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는지 약간 그런 도움을 받는 그런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1: 나는 되게 혼란스럽기는 해요.
0: 너무 방대한 거 아니에요?
1: 방대해요. 나는 이게 평양된 그 경향성을 띄고 있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겠지만은 뭔가 그거죠. 제가 보는 게 역사도 보고 과학도 보고 철학도 보고 그 음악도 보고 게임 영상도 보고 그 너무 많아요.
0: 그 중에 제일 많이 뜨는 게 뭐예요?
1: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비율인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엄청 많아. 요리도 나오고.
2: 요리도 나온다고요?
1: 네. 요리하는 그래요? 것도 나와요. 저 그런 것도 보는 걸 좋아해서.
2: 아, 보는 걸 좋아하신다.
1: 네.
2: 거짓말,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0: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그건 완벽하게 틀려요. 먹는 거 안 좋아해요. 어려웁니다.
1: 안 오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2: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1: 아니, 먹는 걸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2: 대답이 지금.
1: 먹는 거를 뭐라고 해야 되죠? 집착하지는 않지. 먹는 걸 안 좋아하고 좋아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다지 먹고 싶어 한다가 다른 거예요.
2: 아니 그럼 그렇게까지 해명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아니, 알았다고.
1: 엄청 억울하다고요.
2: 알았다고요.
1: 스님은 내가 뭐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배드민턴.
2: 아니 제일 먼저 드롭샷.
1: 드롭이에요?
0: 드롭샷이에요.
1: 아, 드롭샷.
2: 내가 하고 싶은 기술. 아 제가 이제 그 배드민턴 동호인 8년 차. 예, 굉장히 오랫동안 구력을 쌓은 배드민턴 동호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배드민턴이 좀 많고 저도 제가 그런 줄 몰랐는데 동물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0: 아, 동물을.
2: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반려동물 뭐 강아지나 이런 애들 좀 절에 데리고 오라 해가지고 패드 종무소에서 패드 해가지고 조금 잠깐 보고 이렇게
1: 가을이처럼
2: 부자님들이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저는 키울 순 없으니까 이렇게 잘 안기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보고 고양이. 그쵸.
1: 맞아요. 저도 개, 고양이 이런 영상도 많이 보고.
0: 지영 쌤은 강아지
1: 좋아해요.
0: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네, 그런 거 보는 거 이런 것 되게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는 굉장히 강아지를 좋아하기도 했고.
3: 알고리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1: 거짓말해.
3: 스님께서 오래 머무신 데이터의 결과물이죠. 오늘
1: 아니요.
3: 제가 던진 두 번째 질문입니다.
0: 왜 우리들은 쇼폼을 멈추지 못할까?
2: 그래, 저건 좀 문제다. 아니 저도. 사실은 유튜브만, 너튜브만 봤었다가 우연찮게 이제 그 별그램?
1: 인스타그램.
2: 그거를 이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오, 진짜 한두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0: 아, 그래요?
2: 예. 네, 전 생각보다 그래서 아, 내가 이게 충분히 쇼폼을 좀 중독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1: 정확하게는 할 게 없으니까 그거 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선생님?
2: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전에?
0: 자기 전에
2: 네, 자기 전에 딱 봤는데 이제 그렇게 막 가는 거죠.
0: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적이 잘 없어서 봐도 한두 개?
2: 아 그래요?
0: 보고 나서 아 자야지 어떤가 예를 들어서 잘 때 하면은 자야지 하고 잠깐만 보고 끝난다든가 그런 형태지. 지영 선생님도 그런 거?
1: 별로 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보조적 수단으로서 이제 그걸 틀어놓고 다른 걸 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넘긴다고 해야 되나?
0: 제가 봤던 거는 여기는 동시에 다발적으로 뭔가를 많이 해요.
2: 아 맞아요. 여기 우리 알잖아요. 같이 살아봐서.
0: 여러 가지를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집중이 돼? 그랬더니 오히려 집중이 잘 된대요. 이게 특이하네.
1: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요걸 몰두를 하다가 이제 저기에서 흥미로운 거 나올 때 그때 이제 또 요걸 집중을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여기서 대충 볼만큼 이제 지나갔다. 그럼 또 요걸 봤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쇼폼은 뭐라고 해야 되죠? 흥미로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컨텐츠처럼 안 느껴져요. 오히려.
2: 저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 분에 비해서 오히려 쇼폼에 대해서 더 많이 의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보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한번 봤을 때 그러니까 잘 쓰지 않는데도 이 정도면 내가 만약에 거기에 이제 사진도 올리고 막

0: 이제 메신저를 사용해가지고 막 사람들하고 연락도 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시간을 많이 보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1: 갑자기 그 생각하니까 예전에 우리 좀 나이가 제가 좀 생각하는 게 지금은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0: 예.
1: 제가 어렸을 때
0: 월드.
1: 그 경험이 있네, 약간.
0: 예,
1: 그
0: 그러니까요.
1: 조회수에 중독이 돼가지고
0: 예,
1: 얼마나
0: 맞아요.
1: 됐나 해서 매번 들어갔던 경험이 있긴 하네.
2: 그때도 안 했어요.
1: 여기는 산골 소년이라.
2: 예, 아니, 워낙 이제 제가 최신식 시대에도 살았기 때문에 제가 살았던 데는 인터넷이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서울 청구석에 있었던 분들은 몰라요, 저를.
0: 예.
2: 그러니까 나는 이제 경운기 타고, 그러니까 최신 기계잖아요. 예, 그거 타고 이제 댕기고, 이제 우리 자전차 타고 댕기고.
1: 자전차.
2: 그렇지, 자전차죠.
0: 자전거가 아니라 자전차예요.
2: 자전차죠, 선생님.
1: 전라도
2: 예, 나한테는 자전차예요. 아,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그냥 이심점심으로 소통을 딱 하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좀 많이 촌에서 자라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접하는 게좀 많이 늦어졌었던 것 같아요. 제 이제 형님 정도만 돼도 이제 나이가 조금 한 3살 정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썼던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
1: 전 도토리 좀 모아봤습니다.
0: 아.
3: 제가 스님들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국내 청소년 50.7%. 이응 조절 어려워. 하루 3시간 이상 쓰면 우울증 확률 2배. 국민 4명 중 1명이 쇼폰 중독, 오프라인 탈출구 필요.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0: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오늘 이게 지루한 거를 못 참는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일을 하면 일에만 집중하면 될것 같은데 다 틀어놓잖아요. 예. 저는 약간은 이해가 가는 게, 저는 이제 오늘 대본 준비하면서 하나 공감됐던 게, 샤워할 때, 우리 삭발할 때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1: 네.
0: 그때 뉴스를 틀어놔요.
1: 아, 스님이?
0: 예.
1: 아.
0: 그 부착하는 게 있어요.
1: 네, 맞아.
0: 예. 그걸, 왜냐하면 따로 또 뉴스를, TV가 있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근데 보긴 봐야 돼. 그래서 그런데, 그때 그걸 만약에 안 틀고 샤워를 하면 좀 심심한 느낌이 들어요.
1: 그래요?
0: 예.
2: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문제점을 잡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저기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겠죠.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일할 때 영상을 틀어놓고 일을 한다. 요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요걸 보면서 일을 못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삭발을 해야 되는데 뉴스를 보다가 머리가 베이기 시작을 했어요. 또는 삭발이 한 10분이면 끝났는데 삭발을 한 3, 40분 동안 계속 보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나왔는데 감기가 걸리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요걸 보면서 나의 이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중독 또는 문제다 이런 개념으로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는데, 단순하게 요거 일을 하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백색투성 같이 또는 이제 약간의 지루함을 없애면서 오히려 요거에 몰두하기 위한, 왜냐면 이것만 하고 있으면은 오히려 지루하니까.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노동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강해지니까, 이게 내가 좋아하는 뭔가 소리 또는 음악 이런 걸 틀어놓으면서 그럼 내가 지루함을 느끼는 것, 그리고 내가 좀 고되다고 느끼는 걸 조금 감해주는 효과로서 틀어놓는다. 요거 정도는
1: 노동요?
2: 중독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0: 본래 하는 메인 일이 방해를 받는 게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지금 말한 거는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그 부분인 것 같고, 저 쇼폼이 빨리빨리 전개가 되잖아요.
1: 네.
0: 드라마 같은 것들도 저거 되게 요약해서 나오지 않나요?
1: 맞아요.
0: 예,
2: 맞아요.
0: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빨리 결과물을, 엔딩을 볼수 있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니까, 뭐, 긴 책을 읽지 않게 된다던가.
1: 맞아요. 그책 리뷰해
0: 예,
1: 주는
2: 맞아요. 예.
1: 그런.
0: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저런 것들 이제 계속 빨리 결과물을 주고, 시각적으로, 응향적으로 빨리빨리 결과물을 주고 하니까 그게 재미있고, 또 드라마가 되든 영화가 되든 제일 하이라이트 장면들, 그런 것들만 빨리 모아놓고 하니까 이제 처음부터 못 보는 거죠, 이제. 처음부터 책을
2: 그렇죠.
0: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서론부터.
1: 답답함을 느끼고.
0: 그런 중독을 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1: 결국에는 자극에 이렇게 계속 노출이
0: 예.
1: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저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나중에는 휴대폰 없으면 이제 우울증 걸리는 거죠.
2: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서 이제 내가 문제가 된다고 느끼는 지점 같은 경우는 결국 통제력의 상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될것 같아요.
1: 데이터 중에 하나가 제가 기사를 본게 있는데,

0: 하루에 이제 보는 일상을 하면 24시간인데 잠자는 시간 빼놓고 뭐한 12시간 잡아가지고 했을 때 6시간 이상 이 쇼폼에 시선이 가 있고 여기에 집중해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거를 보고 이제 중독이다. 심지어 그런 것, 저 일하는 사람들 가끔씩 봤을 때 일을 집중해야 되는데 얘를 보면서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식당에 갔었는데 서빙을 해야 되는데 서빙을 하면서 얘기를 보고 있다, 그
1: 본것
0: 순간에.
1: 같아요.
0: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문제가 될 수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1: 있구나.
0: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2: 제가 스님들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혹시 스님들도 쇼폼 중독은 아닐지 확인해 보실래요?
3: 아니요.
0: 반항적이시네요. 쇼폼 중독 테스트 화면이 있네요. 한번 해보시죠.
3: 이거 각자 하는 걸로 할까요?
0: 네, 각자 하는 걸로 하셔야
3: 각자?
0: 돼요. 그래가지고 결과물을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0: 저는 바로 나왔는데 당신은 비중독 저위험군입니다. 그래서 점수가 2점 나왔습니다.
1: 저는 4점 나왔는데.
0: 시영수님.
2: 아, 제가 제일 높아요. 아, 이런 데에서라도 1등을 해 먹어야죠.
0: 아니 근데 이게 약간 나이별인가?
2: 5점입니다.
0: 5점에.
2: 근데 비중독입니다.
0: 아, 근데 그러면 현재 쇼폼 사용이 일상에 무리가 없는 건강한 수준이래요. 지금처럼 규정 잡힌 디지털 생활을 이어가시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AI한테 물어볼게. AI, 너의 생각은 중독의 가장 본질적인 기준은 뭐라고 생각해? 도대체 어디서부터 선 넘었다고 볼 수 있을까?
3: 제가 분석한 수많은 연구와 사례를 종합하면 중독은 얼마나 오래 했는가 보다 멈출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원할 때 그만둘 수 있다면 사용입니다. 그만두고 싶어도 반복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중독에 가까워집니다. 결국 중독의 본질은 시간이 아니라 통제력을 잃는 순간입니다.
2: 그럼?
0: 우리가 얘기했던 게 맞네요. 통제력을 잃는 순간.
1: 그러면 왜 인간의 뇌는 이렇게 쇼폼에 취약한 걸까?
3: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새롭고 짧고 강한 자극을 원합니다.
1: 강한 자극.
3: 쇼폼의 무한 스크롤과 개인화 알고리즘은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즉각적인 보상으로 쾌락물질인 도파민을 뇌에 쏟아붓습니다. 쉽고 빠르게 도파민을 얻을수록 뇌는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중독 회로에 빠지며 결국 현실의 느린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는 이른바 팝콘 브레인 상태가 됩니다. 문해력 저하와 집중력 장애, ADHD 유발이 그 결과물입니다.
2: 사실은 의존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게 집착에서 빠진다라고 하는 느낌, 내가 더 두 분보다 알 수도 있어요.
0: 사실은 여기가 더 많이 있어요.
2: 드라마를 봤는데 드라마가 이제 다음 게 계속 연달아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쇼츠가 없었죠. 드라마를 이제 봤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다음 거 하다가 새벽 여울 때까지 봐버린 거예요. 밤을 쐬버린 거예요.
0: 밤을 쐬서. 네.
2: 저녁에 보기 시작을 했다가 새벽 여울 때 이제 죽겠는 거예요. 와, 그날 하루 종일 그냥 멍하니 막 그거 일을 해야 되겠고 막 그때 이제 드라마를 이제 끊고 그때 이후로 드라마를 안 봤어요. 그때 이제 중독적인 상태를 저는 굉장히 깊게 빠진 적이 있죠.
1: 근데 우리 절에서도 기도나 이런 신앙생활 하다가 중독되는 경우도 있나요?
0: 제가 알기로는 좀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사례들이 어떤 거냐면 이제 뭔가 고통이 왔을 때 약간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걸 하면 조금 편안해지신대요. 근데 이게 편안해지면서 계속 모든 게 전부 다 이런 걸로 이제 마무리 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조금 있어요.
1: 모든 게 전부 다? 어떤 그러니까 뜻일까요?
0: 고통이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데도 이것만 해가지고 약간 덮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조금 있어요.
2: 실제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 저희 은사 선생님을 통해서 연불 기도를 이제 한 적이 있어요. 100일 기도를 하는 기간이 있어요. 물론 이제 대체로 기도라는

0: 시간이 그때 당시 진짜 요령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경험에 가까웠거든요.
1: 네.
0: 근데 기도를 막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기도에 취하는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약간 멍해지면서,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를 이게 막 몰입해서 보다가 맨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딱 올라오면은 막 짜릿하면서 막 좋은 영화, 진짜 막 이런 영화 봤을 때 감동적인 그런 느낌 확 오잖아요.
1: 네.
0: 와, 짜릿하다. 진짜 좋다. 막 이런 느낌 오잖아요. 근데 기도를 해도 그게 똑같이 와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런, 근데 우리는 불교 내부에서는, 그리고 어른 스님들은 그런 거에 취해서 네가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게 왔을 때 그걸 안 하려고 할 뿐이지, 저는 실제로 염불 막 기도를 하고 뭐 하고 할때 하다가 와막 엄청 좋은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아니 순간적으로 막그 몰입됐다가 빠져나오는 그 느낌도 좋고, 어느 순간에 가다가 갑자기 막 복받치는 느낌도
1: 그거를 이제 부처님
0: 오고.
1: 느낄 때는 환희심 느낀다고.
0: 어
1: 그래서
0: 근데
1: 그 환희심이 왔을 때 되게 다른, 뭐, 다른 느낌하고 비교될 수 없는 느낌이
2: 아
1: 있대요.
2: 그래요? 아 그럼 분명히 그게 그때도 엔돌핀이나 도파민 같은 게
0: 작용이
2: 분비가 되는 거네요.
1: 된다고 그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3: 아. 실제로 종교적 황홀경을 느낄 때의 뇌스캔 이미지를 보면 약물 중독자가 쾌락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도파민 보상회로와 거의 일치한다는 연구
1: 맞아요.
3: 결과가 있습니다.
1: 결과가 있더라고요. 인간이 느끼는 신성한 초월감은 결국 사랑이나 중독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뇌의 복잡한 보상작용임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불교적으로 또 말하면 이제 안 하면 불편한가, 불안한가, 약간 그런 기준이 될 수도 있나요?
0: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우리가 제가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글을 이제 작성을 했을 때, 저도 일반적으로 이제 이걸 띄워놓고 있는데,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제 내가 더 깊게 사고를 해야 되고, 더이 내용을 오류 없게 전달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이걸 또 꺼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그래서 아마 비중도 그쪽으로 나왔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글을 정리하는 정도의 수준? 내가 썼던 내용을 점검하는 수준일 때는 이거를 이제 틀어놓고 이제 음악이나 이런 걸 들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럴 때는 이제 뭔가 사고를 깊게 해야 되는 순간들이 온단 말이죠. 이제 그럴 때는 제가 이거를 끄고 하거든요, 사실은.
1: 좀더 집중하기 위해서.
0: 네, 좀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우리가 중독이라고 보기 어렵겠지만, 만약 이제 내가 이게 없었을 때, 그래서 이제 오롯이 이걸 집중하려고 할 때, 없으니까 집중이 안 된다.
1: 그렇죠.
0: 만약 이렇게 수준이 제가 가 있었다면은, 그러면 저는 중독이었다라고 판단을 할것 같아요. 내가, 아, 정말? 일실상생활에서 이게 없으면 안될 정도로 영향을 받고 있구나.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잠을 들려고 하는데 쇼츠를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만약. 저는 그 쇼츠를 안 보긴 하거든요. 보면 잠이 깨는 느낌이어가지고 잠이 안 와서.
2: 그렇죠. 잠 깨죠.
1: 내가 더 활성화되겠죠.
0: 그래서 안 보고 그냥 자려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 이게 내가 보는 경우가 이제 많아졌다, 습관상. 근데 이제 내가 안 보고 자야지라고 이제 덮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그리고 막 이제 보고 싶다. 아, 안 보니까 잠이 안 오네? 이러면 또 중독이겠죠? 예전에 우리 속과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맥주 한 캔씩 까고 잠드는 게 습관처럼 됐대요. 까면 잠이 잘 오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안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안 먹기 시작을 했는데 잠이 안 오더래요. 그러면 이
1: 알코올
0: 사람은
1: 중독이 되는 거죠.
0: 좀 되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수 있다는 거죠. 의심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게제 생각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거인 거죠. 내가 스스로 통제 가능한 범주 내에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1: 그러면 예를 들어서 쇼폼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0: AI야, 네가 인간이었다면 너라면 쇼폼을 끊을 수 있을까?
3: 확신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인간 평균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하면 저 역시 알고리즘 추천을 계속 소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중독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3: 현재 가장 효과가 검증된 방법은 알림 차단, 스크린 타임 제한, 환경 통제입니다.
1: 환경 통제.
3: 그렇다면 스님들이 제안하는 이 지독한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는 진짜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1: 그러네. 처방전인데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끊을 수 있느냐 얘긴데 끊을 수는 없을 것 같고

0: 얘기한 것처럼 조금 벗어나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1: 절제력.
0: 네, 절제력을 키울 수 있는 것들.
2: 사실 도파민은 자연스러운 거라서 그걸 중독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 않나요?
0: 맞아요. 저희 이걸로 한 시간 싸웠거든요.
1: 아, 그래요? 네.
0: 둘이 격렬하게 막 이게 한 시간 싸웠는데
2: 도파민은 그냥 생리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고 그 도파민을 발생하는 그 행위가 중독인 거지 도파민의 중독은 그냥 사람은 일반적으로 당연히 일어나는 일인 거지 그 도파민 중독이란 말은 안 맞는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인 거죠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난다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어떠한 경향성을 띠는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1: 저는 이제 절제력을 키우는 게 이제 중독에 대한 어떤 좀 해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두절미하고 명상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포교당을 열어서 이제 제일 먼저 한 일이 선원이라고 이름을 명명을 했으니까 명상 시간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따를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30분 정도를 기준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30분 정도를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한 주, 두 주 이렇게 익숙해지시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그 앉아서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 나중에는 그 자세가 익숙해지니까 호흡과 또 어떤 막 떠오르는 망상 그런 것들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또 익숙해지고 그래서 나중에 한 몇 달 정도 지나고 보니까 각자 크게 이렇다 저렇다 생각 없이 그 명상을 해서 심신이 고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문제점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남편과의 문제점 아니면 본인이 오랫동안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 어떤 상처들 대인관계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자기 반성으로 보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불자님들이. 그래서 명상 자체가 지루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거를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몸에 익히고 또 그게 몸에 익어서 편안해지다 보면 나중에 그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 힘을 바탕으로 만약에 쇼폼을 본다고 해도 당연히 절제력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명상 자체가 지루한 일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2: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흔들리는 편안함 있잖아요.
0: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2: 아니
1: 흔들리는데도 편안할 때가 있다.
2: 뭐냐면은 애기들. 애기들은 흔들어줘야 돼. 그래야 이제 그 뭔가 애가 그 과정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막 해먹 이런 거 있을 때 막 그런 거.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게 막 이러고 있으면은 재밌어 좋아 편안해져 이게 오히려 편안해 그쵸?
0: 네.
2: 근데 나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쇼품이 이제 쇼츠 막 이런 것들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약간 흔들리는 편안함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느껴지는 자극에서 편안함을 이제 내가 찾는 것에 익숙해진다 이게 더 과해진 경우가 이제 말하자면 우리는 중독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자를 흔드는 자체에서도 이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때가 오히려 집중력이 향상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러지 않았을 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낀다. 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중독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한가름을 하는 그 지점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편안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좋은데, 이렇게 흔드는 행위도 좋은데,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편안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이미 감각적으로 체험을 했잖아요. 그때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되는 거예요.
0: 그럴 수 있죠.
2: 그러니까 결국 나는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이미 편안함을 다 느껴보았기 때문에 반대되는 경험을 했을 때 제거되는 경험이 있었어도 그 가운데에서 편안함을 찾을 수 있다라고 했던 게 나한테는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 이제 요즘 사회 같은 경우는 정보의 습득량이 굉장히 변화가 빠르고 되게 과다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속에서만 우리가 지금 계속 쾌락이나 자극이나 여기 편안함, 안정감을 오히려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체감하고 있지 못했을 때, 소음이 없어졌을 때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죠. 안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반대적 경험, 스님들이 덜 느끼는 경우는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극이 거의 없는 경우를 경험하는 사례가 스님들 같은 경우는 더욱 자주 있다 보니까 쇼츠를 안 틀어놔도 우리는 불편.

0: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이미 체감을 해버려서, 체험을 해버려서. 그러면 사람들한테 당신이 어떻게 그 통제력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한다면 당신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 처해됐을 때 우리 소위 말하는 템플스테이 같은 게 되겠죠. 당신들이 밖에서 살아갔을 때는 굉장히 사람 인간관계상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즐거운 경우가 있어서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템플스테이로 오니까 없어. 그 처음에는 이게 어색했는데 한 2, 3일 있어 보니까 너무 좋아. 편안해. 그 순간부터는 템플스테이 더 자주 오게 되고 내가 그 인간관계에서 속박되는 부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난 도움이 된다라고 여기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쇼츠나 도파민 이제 짧은 것에 중독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긴 것에 해당하는 경험을 통해서 당신이 즐거움을, 편안함을 느끼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이 조금씩 통제력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고자극에 관련된 편안함을 당신이 체험했다면 저자극에 관련된 체험을 하시는 걸 권장한다. 그게 명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동안 우리가 짧은 것만 많이 봤다면 긴 것을 한번 쭉 참고 봐보는 반복적인 경험을 해보다 보면은 아 내가 그거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조금 그거에 관해서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말할
1: 실제로
0: 것 같아요.
1: 이제 지영 선생님 얘기를 제가 이제 조금 더 덧붙이면 명상도 있지만 요즘에 이제 많이 하는 것들이 대부분 슬로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쇼츠나 쇼폼이 고자극이잖아요. 저자극에 할수 있는 것들이 싱잉볼이나 음악을 통해서 음악 치유나 아니면은 한적한 이렇게 그 산숲이나 이런 데 걷기나 이렇게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더 고자극에 있는 거를 저자극으로 약간 중화시킨다 아니면 밸런스를 맞춘다?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하는 것들이 조금 이제 각광받고 있는 것 같아요.
0: 사실 생각해보면 사람들도 은연 중에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전에 그 노래의 흐름 같은 걸, 이제 음악의 흐름 같은 걸 따라가 보면은 막 꽝꽝 하고 빠밤빠밤하고 막 춤추고
1: 데뷔
0: 하는
1: 우탄.
0: 게 유행이잖아요. 이었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이지 리스닝이라 해가지고 듣기 편안한 거를 사람들이 추구하는 경향성이 갑자기 강해진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막그 디스코 같은 노래, 이런 노래만 유행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듣기에 편안한 노래들. 그냥 쉽게 우리가 막 즐거워가지고 몸을 들썩여야만 하는 그런 느낌보다 그냥 편안하게 듣는 그런 음악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대중들 사이에서도 나타났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당신들도 사실 은연 중에 알고 있지 않을까.
1: 그렇죠.
0: 근데
1: 그러니까
0: 그것을 확장시켜서 당신의 삶에도 적응을 시키다 보면은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1: 결국에는 본인들이 좀 자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희들도 이제 뭐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왜냐면 확실히 스님들은 그런 자극에서 좀 덜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일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자극들이 너무 많으니까 심지어는 제가 이제 아는 것들은 그 요즘에 트렌드라고 해서 인테리어 제가 이제 소위 보다 보니까 그런 걸
0: 네.
1: 보잖아요. 인테리어에 관련된 기사를 봤는데 지금 인테리어는 대부분 색깔을 쓰는 게 단색을 쓴답니다. 흰색 계열이나 검정색 계열이나 회색 계열. 왜냐? 왜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화려한 거에 집착을 해서 이게 머리가 뇌 쪽이 그런 걸 발달됐다 보니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색깔을 한 색깔로 통일을 하는 디자인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본인들도 이제 알잖아요.
0: 네.
1: 아, 내가 이렇게 너무 많이 한다. 라는 걸 인지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좀 전에 얘기했던 명상을 하든지 아니면 강제적으로 뇌를 쉴수 있는, 그냥 집안에 편안하게 잔잔한 음악을 흘러나게 놔둔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본인이 스스로 이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뭔가를 스스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답을 줄수 없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0: 스님들한테는 답을 찾는 게 사실 어려워요. 법륜 스님 이야기나 이런 걸 봐도 답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 획일화된 그 모든 상황에 딱 들어맞는 답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셔. 예전부터 스님들이 이야기하시던 내용들 다
1: 맞아요.
0: 똑같으세요.
1: 그래서
0: 모든 상황에
1: 아침에
0: 통용되는 답은
1: 오면서
0: 없다.
1: 이렇게 그걸로 되게 많이 제가 괴롭히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해서 계속 해봤거든요. 근데 저도 지영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에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스스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를 해.